0: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초여름 날씨도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0도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대한민국 2,500만 남성 여러분, 해외에 계신 350만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목요일 남성시대 김일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한혜진입니다.

0: 혜진 씨를 비롯해서 처음 남성시대를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요일 남성시대는요, 남성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특별하고도 힘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선언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남성들, 더 이상 나약하지 않다.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 힘도 더 세질 것이다.
1: 네. 아, 일부에서 그런 말씀도 하시죠. 요즘 청소년들이, 요즘 아들들이 예전 세대보다 덜 씩씩하다. 덜 남자답다. 한편으로는 말도 부드럽게 하고 눈물 날 때는 울기도 하고 직업 선택에서도 다양하고 남자답다라는 틀에 갇히지 않아서 좋다는 의견도 많지만 앞으로 남성들이 더 강해질 거고 힘이 세진다? 어떤 의미일까요?
0: 이게요,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형님들과 아우님들, 이제 우리의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업 현장에서 착용형 로봇,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하는 일이 늘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팔 동작을 도와준 착용형 로봇을 입으면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들 수 있고요. 다리 동작을 도와주는 착용형 로봇을 입으면 높은 산도 수없이 오르내릴 수 있답니다.
1: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남성시대 가족들이 더 많은 일을 해내시겠네요.
0: 그렇죠.
1: 잘 활용돼서 일은 많이 하시면서도 피곤하시지는 않기를 기대해봅니다. 저는 그 뉴스도 들었어요. 우리나라 토익 시험장에서 인공지능이 들어간 AI 안경을 쓰고 시험을 봤다가 두 명이나 적발됐답니다. 그 AI 안경을 쓰고 시험지를 보면 답이 안경 렌즈에 표시된대요.
0: 야, 그런 게 있어요?
1: 네.
0: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건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첨단 기술이 필요한 곳에 선하게 잘 활용되는 사회를 우리 형님들과 아우님들이 꼭 만들어주셔야겠습니다.
1: 네.
0: 우리 사회의 오늘과 내일을 짊어진 사람들의 시간, 우주의 중심, 한 주일의 중심,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0: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 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목요일 아침 남성시대 힐리부는 환인제약, 올품, 우리ENL 하루틴,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휴원스 글로벌, 저축은행 중앙회,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슬림웨이 다이어트,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브람스 안마의자, 성원에드피아, 금호타이어,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2: 우와차차차!
1: 기운 넘친다!
2: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발목을 한번 풀어볼게요.
1: 목요일이니까 발목.
2: 네. 의자에 앉아 허리를 세우시고 네. 양 무릎은 주먹 두 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간격을 유지해 주세요.
1: 예.
2: 양발 뒤꿈치를 바닥에 닿은 채로 새끼발가락을 양쪽 사이드, 바깥쪽을 쳐든다는 느낌으로 쭉 밀어냅니다. 발꿈치는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1: 발꿈치는 붙이고.
2: 붙이고.
1: 예.
2: 이 바깥쪽을 쳐든다는 느낌.
1: 예.
2: 이 종아리 바깥쪽 근육이 땡기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럼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1: 네. 발가락 쪽으니까 이렇게 쭉 몸쪽으로 네. 위로 이렇게 당기라는
2: 말씀이시죠? 발가락으로 말씀이시네. 이렇게 뭔가 반원을 그리는 느낌? 그러니까 옆으로 밀어내는 거죠. 네. 당기세요?
1: 네네네. 당깁니다. 종아리 쪽이 쫙 당기네요.
2: 네.
1: 오호. 야, 다리 운동 많이 하시고 오늘 꼭 가보실 곳도 있습니다. 월간 여성시대 6월호가 나왔거든요.
2: 이야.
1: 가까운 IBK 기업은행으로 가셔서 월간 여성시대 6월호 무료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2: 이번 호는 신춘 편지쇼 특집 사연이 실려있네요. 매년 여성시대에서 봄마다 하는 아주 큰 행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눈에 한 권의 책으로 수상작을 쭉 감상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신춘 편지쇼. 정말 큰 행사죠.
2: 네.
1: 정말 멋진 작품들이 많이 도착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도 만화로 보는 여성시대. 여러분이 생방 중에 주신 사진들, 손편지도 감상하실 수 있고요. 누구든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으로 가셔서 월간 여성시대도 챙기시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도 쐬면서 재테크 상담도 기왕에 가셔가지고
2: 네,
1: 한번 받아보시고
2: 재테크.
1: 네, 두루두루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2: 남성시대에도 좋은 소식 있으면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1: 네, 자 목요일 남성시대 이제 함께 하실 텐데요. 3941님이 혜진 씨의 그 으라차차 짱구 함성, 백이성 씨를 능가합니다.
2: 정말요?
1: 네. 이따 3, 4부에
2: 네,
1: 예, 우리 벵갈 호랑이로 불리는 왜냐면 기운이 네. 호랑이 기운이셔가지고 근데 우리 기성 형님도 시작할 때 와차차 해주시거든요.
2: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1: 장난 아니에요.
2: 네.
1: 근데 거기에 버금가는 네 짱구 함성 이제 아예 짱구 함성이 돼버렸네. 자 일주일에 단 하루 남성들의 사연을 우대하는 날입니다. 남성시대 그래서 더 힘찬 기운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2: 네. 7369님이 35년 소방관이었던 남편이 오늘 아침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0: 세상에. 쓸쓸한 뒷모습에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저희 남편의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려 이렇게 사연을 보내니 꼭 읽어주시면 정말 값진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저희 남편 이름 한번 크게 외쳐주세요. 송파 가락소방서 멋쟁이 김삼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앞으로 또 다른 시작을 우리 가족 모두가 응원하니까 힘내고 사랑합니다 라고 아내분이 보내주셨어요.
1: 야, 우리 김삼현 소방관님.
0: 네.
1: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정말 소방관으로서 우리의 안전을, 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1: 예. 그리고 또 다른 시작 준비하시겠죠?
0: 네.
1: 옆에 있는 우리 아내 또 가족들이 모두 응원한다고 하니까 우리 남성시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두 잔 휴대폰 쿠폰으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7105님, 최근 외근이 부쩍 늘어나가면서 이 여성시대 또 남성시대를 듣는 당당입니다. 외근이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은데.
0: 아이고.
1: 어제 여성시대에서 청년 실업률이 높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을 다시 잡았습니다. 일하고 월급 나오는 곳이 있다는 걸로 일단 만족해 보려고요.
0: 예.
1: 좋습니다. 그래, 이게 그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것도 힘들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 이 외근이 얼마나 더
0: 힘드시겠어요, 진짜.
1: 지치시겠어요.
0: 아유, 힘내세요. 정말 일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요즘 보면.
1: 맞습니다. 네. 네, 그래도 내가 출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0: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게 정말 힘이 될 것 같고요.
1: 그리고 만약에 다른 곳으로의 이직을 준비한다면, 예, 지금 회사에는 비밀로 하시고 일하시면서 틈틈이 알아보시고 일 그만, 아유 그냥 나 일단 여기 때려치고 새로 알아봐야지 보다는,
0: 네,
1: 예, 지금 일하시면서 이렇게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0: 경험이신가요?
1: 아우, 예. 어우, 찔렸네. 자, 남성시대 오늘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서 심흥섭님의 사연입니다. 어느 날 참으로 느닷없는 딸의 제안.
0: 저, 아빠, 뭐 우리 건강달리기 대회 나가볼까?
1: 나는 다소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며 반문했다. 네가? 그것도 이 앱이랑 같이? 딸아이 말에 따르면 6월에 지역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11km 건강 달리기 대회가 있는데 갑자기 아빠와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란다. 달리기 코스가 유명한 해변 도로라 좋은 추억이 될 거라며 짐짓 진지하게 말을 한다. 딸아이는 5km, 10km 코스를 뛰어본 경험이 있다지만 나는 구기 운동만 좋아할 뿐 달리기 경험이 전혀 없는 데다가 나이는 어느덧 64. 선뜻 내키지 않는 생뚱맞은 제안에 잠시 어리둥절했다. 그러다 갑자기 왜일까? 생각을 해보니 무언가 번뜩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이 애비에게 내미는 화해의 손길이 아닐까. 대회 내용에 대해 물었더니 5km, 11km 개인전과 11km 커플런 종목이 있다고 했다. 나는 딸에게 역 제안을 했다. 11km 커플런. 아빠 그거만 할게. 이번엔 딸이 어이없다는 듯 크게 웃으며 말했다.
0: 아니, 아빠랑 내가 무슨 커플런이야.
1: 처음엔 절레절레 머리를 흔들던 딸이 이내 생각을 바꿨는지 묻는다.
0: 그럼 커플 팀명을 뭘로 지을 거야?
1: 내심 이 아비의 호응이 싫지는 않구나 생각하며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답했다. 청개구리 분녀로 하자. 딸은 또다시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며
0: 아이 팀명이 너무 촌스럽잖아
1: 라며 투덜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동의를 하곤 참가 신청을 한다고 했다. 청개구리 분녀. 그 명칭엔 우리 부녀가 부인할 수 없는 공감대가 있다. 원래 우리 부녀지간은 주변에서 인정하는 딸바보 아빠, 아빠 바라기로 통했다. 하지만 딸아이가 어린 시절을 지나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요즘 부모들처럼 이해해주고 다독이며 기다려주지 못하는 나의 이 급한 성격 탓에 아이는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나는 그곳에 더 크게 화를 내곤 했다. 당시 생활에 여유가 없던 탓에 아이의 사춘기는 그저 사치스러운 과정이라 생각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딸아이의 대학 시절에도 나의 고루한 단속은 변하지 않았다. 외출 통금 시간을 밤 10시로 일방적으로 정하곤 꼭 지켜줄 것을 강요했다. 야, 밤 10시는 너무 이른. 밝고 유쾌한 성격의 딸아이도 차츰 지쳐가는 모습이 역력히 보였지만 당시 나는 나의 훈육 방법이 최선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딸아이는 나에게 적대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크게 어긋난 행동은 없었지만 부녀 간의 친근감은 사라졌고 나의 유화적인 제안에도 동의하지 않는 일이 자주 생겼다. 어떨 땐 아비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모습마저 느껴질 정도였다. 나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문제의식을 가졌을 때는 이미 딸의 상처가 너무 커져 있었기에 우리 부녀 간의 관계 회복은 힘들겠다 생각할 즈음이었다. 다행스럽게도 딸아이는 자신을 사랑으로 아껴주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고 차츰 행복을 찾아가며 너무도 예쁜 두 명의 공주를 낳았다. 어느덧 11년을 살아오면서 부모로서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인지 차츰 아비에게 곁을 주는 모습에 나는 새삼 행복을 충전해가는 중이다. 그렇다. 지금껏 우리는 서로 반대 방향만 바라보는 청개구리 부녀로 살아온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야 할 때다. 그 여정만큼은 서로를 다독이고 격려하며 발맞추어 뛰어야 하기에 나는 오늘도 맹연습 중이다. 다가오는 6월 13일 경관 좋은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바닷길 강릉 헌화로에서 우리 부녀는 마음속 응어리를 거친 날숨에 모두 뿜어낼 것이다. 동해바다 부채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포말에 진한 감정은 다 실어보내고 괴방산의 맑은 공기와 싱그러운 솔향기는 들숨에 가득 실어 가슴속 깊이 들이마실 것이다. 그렇게 맞잡은 두 손을 높이 들어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청개구리 부녀라는 팀명 태그는 불어오는 바닷바람에 시원하게 떨어져 날아갈 것이다. 딸아, 이런 좋은 계기를 마련해줘서 너무 고맙고 잊지 못할 추억을 함께할 생각에 참으로 행복하다. 우리 딸, 언제나 사랑해. 오, 우리 청개구리 부녀. 예. 야, 이제 6월 13일이면은 잠시 봐. 내일
0: 며칠
1: 모레 글피네. 예, 토요일에 하시는구나.
0: 아, 토요일이구나.
1: 네, 네. 야, 근데 그 강릉 헌화로에서 크, 바닷길을 끼고 예, 부녀지간에 이렇게 커플 런을 하시면
0: 네.
1: 야, 얼마나 상쾌하실까.
0: 야, 그 소량기가 여기도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1: 그렇죠.
0: 예.
1: 아, 표현이 너무 좋으셔. 예.
0: 들숨에 가득 실어서.
1: 예, 아쉬운 마음들은 날숨에 다 내보내고 청개구리 부녀라는 그 팀명 태그는 바람결의 결승선과 함께 날아갈 것이다.
0: 아니 따님이 이거 대단한 결심인 거잖아요.
1: 먼저 손 내민 거잖아요.
0: 이거 얼마나 어색해요. 아빠랑
1: 진짜 심지어 거의 한 11년간의 시간 동안을
0: 커플 달리기.
1: 네. 이미 본인도 이제 결혼해서 네.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지만 그 아빠에게 먼저 손 내밀었어요. 우리 따님이.
0: 그러니까요. 내내 이제 결혼하시고 아이를 키우시면서 아빠와의 뭔가 이런 서먹한 관계를 좀 풀어야겠다라는 그런 과제가 좀 남아 있었나 봐요. 마음속에.
1: 맞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거는 통금 시간 저 오후 10시입니다.
0: 10시? 10시면 괜찮지 않아요?
1: 어머나.
0: 응?
1: 어, 그래요?
0: 딸이잖아요.
1: 어, 어머나 어머나.
0: 어머 딸은 걱정돼.
1: 어, 웬일이야. 가면서 거의 세자매 혹시 네? 통금 시간 이런 거 있었어요? 혜진 씨는?
0: 저희도 많이 혼나죠. 늦게 들어오면. 그런데 10시면 뭐 놀 만큼 다 놀고 들어오는 거 아닌가?
1: 어후, 야, 그렇게 얘기하면 또. 진짜? 10시면 이제 시작인데.
0: 그런가?
1: 야, 재밌는 거 이제 시작인데. 그 20살 막 대학교 캠퍼스에 막, 와, 그래요?
0: 아유, 세상이 엄해요.
1: 어머나. 아니, 혜진 씨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할 말은 없네. 아, 523님이, 아, 제 미래의 일일까요? 5살 딸 바보 아빠입니다.
0: 이거 봐요. 이렇게 걱정된다니까 딸들 엄마 아빠는.
1: 그런가. 나는 우리 아들들이 막 20살 넘고 그랬는데도 막 저기 밤 10시에 들어 뭐야 무슨 일이 있어?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0: 아 정말.
1: 아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0: 아, 좀 엄하게 키우셨고 네. 예, 우리 따님도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 조금 서먹해졌는데 아무튼 이번 커플런을 통해서 아, 우리 부녀지간이 가까워지시길 다시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1: 마라톤 하시고 또 나중에 사연 주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해요.
0: 맞습니다. 진짜 이 네. 부녀지간이 궁금해지네요. 멜로망스의 노래 듣겠습니다. 선물.

0: 멜로망스의 선물 들었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 사연 주셨던 심흥섭님의 그 청개구리 부녀의 그 따님이 네. 문자를 줬어요.
1: 이야.
0: 소개 좀 해주세요.
1: 심수진님이 아빠랑 마라톤 나가는 딸입니다. 오늘 아빠 마음을 알게 된 선물 같은 날이네요. 사연 같이 들어주신 분들,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뛴다고 열심히 연습해주신 아빠 사랑해 하고 보내주셨어요.
0: 이걸로 끝이다. 이 분야 안 뛰셔도 될 것 같은데 이미 가까워지셨는데. 여기 남성시대입니다.

0: 즐기고 맛보는 유기농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학중앙공원에서 열립니다. 전남 광주 친환경 농업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신선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체험 부스와 유기농 먹거리, 초청 가수 공연, 가족이 함께하는 유기농 장학 퀴즈까지. 건강한 먹거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6월 13일 토요일 남학중앙공원에서 만나요.
1: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2: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1: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3: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4: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6: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7: 축구 좋아하는 형님과 아우님들, 이번 주에도 조기 축구에 나가시나요? 게임 끝나고 나면은 치맥도 한잔 하시죠? 그래서 형수님과 재수 씨한테 한 소리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형님들 포지션도 궁금합니다. 메시는 저리 가라 그냥 공을 발에 붙인 듯이 수비수들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돌파하신다고요? 아, 대단하십니다. 어우, 우리 아우님은 철통 수비수라고요? 베켄바우어 동생인 줄 알았다는 소리 들으신다고요? 아, 멋지십니다. 저는요, 보시다시피, 짐작하시다시피, 또 말씀드렸다시피 뭐 군대에서 자책골 두 번의 기록을 가지고 있죠. 축구는 과히 잘하진 못하지만 좋아하는 포지션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남보다 덜 뛰는 골키퍼 좋아하고요. 또 좋아하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여기 한혜진 씨가 옆에 있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닌데, 기성용 선수가 또 미드필더라서 하는 말도 절대 아닌데요. 이 미드필더 진짜 좋아합니다. 솔직히 미드필더라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미드필더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연결의 미학을 보여주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공격수와 수비수를 연결하면서 공격수한테 볼 배급하고, 치고 나가야 할 때는 공격에 가담하고, 상대가 공을 몰고 들어올 때는 수비에 또 가담하고, 그러다가 기회를 엿봐서 직접 골을 넣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형님들과 아우님들의 평소 생활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일터에서는 끌어주고 밀어주고, 상사들 빛내주고, 동료와 후배들에게 공을 돌리고, 일이 잘못되면 책임지고 막아내고, 가정에서는 한 발짝 떨어져서 사태를 관망하다가 아내를 도닥도닥, 아들 딸들 도닥도닥, 중간에서 무게중심 잡아주시는 우리 남성시대 가족들, 밖에서나 안에서나 굳세고 유연한 허리이자 진정한 미드필더십니다. 아, 드디어 내일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합니다. 화려할 게 분명한 개막식도 기대가 되고요. BTS도 나온다는, 결승전 날 열린다는 그 쇼도 기대되고, 우리 선수들의 경기도 기대하면서 오늘 남성시대 남자의 물건은요, 어시스트를 뽑겠습니다. 축구에서는 보통 어시스트를 이제 도움으로, 득점자에게 마지막으로 해준 패스를 말하지.

있지만 오늘은 여기에 더해 주변을 돕고 지원하는 우리 남성시대 가족들의 멋진 행동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사랑과 배려의 어시스턴트, 우리 당당인님들. 남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야, 진짜 내일입니다. 내일. 네. 월드컵 첫 경기 체코와의 경기. 신성우의 내일을 향해 듣고 오셨고요.
1: 이동욱 님이 호피무늬 쫄바지 입고 노래 부르던 신성우 님 생각나요. 하셨네요.
0: 그리고 사자 갈기 같은 그 긴 머리에.
1: 근데 어쩜 그렇게 잘 어울리셨는지.
0: 진짜 테리우스였죠, 테리우스. 네,
1: 파격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0: 맞습니다. 이게 벌써 91년도 노래입니다. 이야, 35년 전. 대단하죠. 근데 얼마 전 TV에서 뵈니까 저기 육아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근데 돋보기를 쓰시더라고. 근데 그래도 멋지신 우리 신성우님.
1: 네.
0: 노래 듣고 왔고요. 1453님, 인천 조기 축구 40년 문직입니다. 아, 골키퍼 하시는구나.
1: 이야, 40년.
0: 이야. 내일 대한민국 대표팀 승리를 위해 파이팅!
1: 파이팅!
0: 해주셨습니다. 많은 수많은 우리 조기 축구회 회원분들 진짜 네. 예, 심장이 좀 뛰시겠어요.
1: 근데 내일 오전 경기라서 오전 직장은 10시. 다 어떻게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막 반차

0: 쓰시고 그러시려나?
1: 그렇죠. 이게 네. 실은 이제 첫 경기니까 다들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어.
0: 서로 눈치 보시면서 막 휴가 쓰고 그러실 것 같은데. 네.
1: 그러니까 이제 직장이나 이제 사무실이나 일터에서들 다들 어떻게 할지를 내일 아마 좀 네. 경험들을 해보시고 다음번도 열심히가 그래요 계속. 그리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0: 그렇죠.
1: 내일 첫 경기인지도.
0: 내일은 네. 날이니만큼 이렇게 직장에서 다 같이 모여서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은데.
1: 예전에 그랬었죠. 예전에 그 미국에서 했을 때가 94 예 그 미국 월드컵이 있었어요. 94 네. 미국 월드컵. 그때는 저희 이제 학창 시절이었으니까 그때는 학교에서도 그냥 다 틀어줬던 것 같아요.
0: 그럼요. 어디든지.
1: 그 조만한 TV로도 그냥 다 모여가지고 보겠다고 94년도에.
0: 2002년도에는 또 어땠어요? 우리 다 하나였잖아요. 거리만 나가면 하나야.
1: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했으니까 그랬고 네. 미국하고 그때는 이제 시차 똑같은 미국이었으니까 그런데도 그렇죠. 그냥 그 시간에도 막 보고 그랬었으니까 내일도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겠죠.
0: 네.
1: 파이팅입니다.
0: 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의 당당이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53세라 저 어릴 때만 해도 중학교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너무 가난해 저는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중학교에 갈 때 저는 구두방에서 구두를 정리하거나 사무실을 돌며 구두를 수거했습니다. 그때마다 아저씨들은
1: 너 구두 헷갈리지 마!
0: 하고 겁을 주며 구두 안에 이름표를 넣었죠. 구두방 할아버지는 손길만 스쳐도 구두가 광택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저한테도 구두 닦는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2: 야, 이 녀석아. 구두는 아무나 닦는 게 아니여. 그리고 말이다. 이 구두 밑창 다른 걸 보면은 이 양반이 어떻게 걷는지 습관을 알 수가 있는겨.
0: 그러다가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옷 공장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알려주셔서 글이 옮겼습니다. 돈을 조금 더 준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주문이 많은 날에는 야간 작업을 해야 했고 임박한 주문을 맞추는 일은 어린 저에게 힘에 부치는 일이었습니다. 공장이 지하에 있어서 전등 아래 날아다니는 먼지를 마시며 저는 그저 점심시간과 퇴근시간만 기다릴 뿐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흰쌀밥에 내려앉은 실먼지를 후후 불며 밥을 먹을 정도였습니다. 반장님과 저만 남자였고 나머지는 누나들이었습니다. 반장님께 꿀밤을 맞으며 일을 배우는 동안 20살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인 친구가 군대 가기 전에 공장 근처로 놀러 왔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멋진 양복을 입고 나갔는데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풋 하며 웃기부터 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의 여자친구 역시 나를 보고 웃었습니다.
1: 야, 너 선보러 왔냐? 옷이 그게 뭐야? 친구끼리 만나는데.
0: 친구와 친구의 여자친구는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밥을 먹고 담배 한 대 피운 후 군대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만남이 너무도 서러워서 집에 오는 내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일을 그만두신 지 오래였고 엄마는 허리가 좋지 않아 청소일을 하며 병원에도 매일 다녀서 우리 집 실질적인 가장은 바로 저였습니다. 울면서 집에 도착한 저는 짐을 싸고 가족 모두 모인 자리에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나 공장 그만두고 공부할 거야. 고시원에 들어갈 거야. 나도 내 친구들처럼 사람답게 살고 싶어. 꿈과 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아. 가족은 누구도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공장 식구들에게도 인사하고 고입 검정고시반에 들어갔습니다. 영어라는 과목을 처음 접했습니다. A, B, C, D. 정말 신기한 언어였습니다. 수학은 집합 단원부터 배웠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라 머릿속에 바로바로 입력되었습니다. 공부는 고되고

0: 가족과의 인연을 끊고 사는 삶이라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노라는 말을 곱씹으며 살았습니다.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이라 군대가 면제되어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 재수학원에 들어갔는데 검정고시 학원에서 배우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돈도 떨어지고 학원비도 감당할 수 없어서 새벽 시장에서 옷 옮기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좁은 통로를 짐꾼들이 서로 먼저 지나가려고 비켜요, 비켜! 하면서 치열한 자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새벽에는 일하고 오전에 학원에 가고 저녁에 몇 시간 잠을 청한 후 다시 새벽 시장에 나갔습니다. 시장에서 정말 너무도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옷 도매상 아주머니는 옷을 대량으로 떼와서 소매상에게 공급하고 소매상들은 새벽에 와서 옷을 보고 바로 사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소매상이 산 옷을 차에 실어주느라 어깨가 끊어질 것 같았는데 점점 요령이 생겼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면 다리가 펴지지 않을 정도로 공부했더니 제가 가고 싶었던 세무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장학금을 받았고 이모네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끼니를 때워 고시원비를 마련했습니다. 재학 중에 세무사 1차 시험에 합격하자 학교에서 수험생활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었지만 2차 시험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신림동 고시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엄마께 돈을 붙여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안 형편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 돈을 받은 날 저는 눈물과 콧물 범벅이 되어 엄마 꼭 합격해 갚을게요 하고 외치며 동네 학교 운동장을 몇 바퀴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기초부터 다시 공부했습니다. 책에 작대기로 10번을 표시하면서 서술형과 계산형 시험을 반복해서 대비하자 2년 뒤 당당하게 합격해 학교 현수막에 제 이름이 적혔습니다. 그 현수막을 보자 그동안의 고생이 생각나 눈물이 절로 흘렀습니다. 중소기업을 거쳐 대기업에 입사했죠. 월급의 상당액을 집에 보냈습니다. 동기 최초로 부장도 되었죠. 그 사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어머니도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셨습니다. 공부가 저 자신과의 싸움이었다면 회사는 전쟁터이자 보이지 않는 먹이사슬 같았습니다. 영어도 공부해야 하고 바뀌는 세법도 공부해야 하고 다양한 계층을 만나 비즈니스 관계도 잘 소화해야 했습니다. 한 팀의 수장으로 상사뿐 아니라 직원들도 챙겨야 하는 중책이지만 지금 생활에 만족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도 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가 있어 늘 감사하죠.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더러 성공한 사람이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왔다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도 몇 년 후면 AI가 처리할 것입니다. 세법은 사람들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잘못 이해하는 AI가 생긴다면 총체적 난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그 빈틈을 채울 수 있게 돕는 것이 장차 제 꿈입니다. 지금도 저는 힘들 때마다 제가 일했던 새벽 시장에 가서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옵니다.
1: 와, 참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 정말 그냥 네. 간단한 한 줄인데 몸소 실천하신 분이시네요.
0: 존경스러워요.
1: 그러니까요. 와. 야, 그 새벽에는 그 일은 새벽 시장 나가서 일하시고 오전에 학원 가서 또 공부하다가 저녁에 잠깐 잤다
0: 잠깐
1: 또
0: 주무시고
1: 그리고는 저 초등학교 이후의 모든 과정을 다 그거를

0: 새벽부터 다시 시작해서 공부를 거잖아요. 하시고
1: 본인이 원하는 학과까지 가시고 야 이건 진짜 인간 승리입니다. 인간 네. 승리. 거기에 지금 이제 대기업에 또 취직을 하시고 자리를 잡고 이제는 가정을 이루셨는데
0: 네.
1: 그래서 왜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 이런 이제 스토리가 있으니까
0: 네.
1: 크,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게 세상 제일 편한 일이다. 네? 학생으로 그러니까요. 공부하는 게 그냥 그게 제일 좋은 일이다.
0: 그러니까요.
1: 야 라는 말씀들도 하셨던 게 어우, 이해가 됩니다. 참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셨으니.
0: 네. 8064님이 여성시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인생극장입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모이세요. 사연 주신 분 짝짝짝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1: 진짜 우리 당당이 분들의 인생극장이죠.
0: 네.
1: 예, 이런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당당이 분. 구두방 소년으로 시작해서. 야,
0: 옷공장에서 일하시고
1: 옷공장 거쳐서 새벽 시장에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부까지 하시며 사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네. 성공한 인생 맞으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0: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9: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0: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9: 에어렉스
11: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2: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3: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1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4: 혹시 TVX 멤버십?
1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박이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2: 키노피 7cm 운동화 타린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1: 가을 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2: 모두의 건강을 기원.

0: 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1: 네, 이번 주 일요일까지 병가로 쉬고 계신 양희은 누님을 대신해 배우 한혜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2부에 사연 주신 분들께 선물 챙겨주실까요?
2: 아, 그럼요. 첫 사연 청개구리 러너 사연 주신 심흥섭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 운동화 교환권과 타월 세트 보내드리고요. 두 번째 사연 대단하신 우리 당당이님에겐 행복한 가정 응원하는 마음으로 러브하우스 꾸러미 보내드릴게요.
1: 지금 흐르는 곡 넥스트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들으시고요. 저희는 10시 5분에 보라 켜고 만날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0: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0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선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8시 반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지역선관위 사무실 등 총 7곳이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대이란 공습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시간으로 10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습 중단을 요청한 이란 당국자들과 직접 대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습이 곧 중단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추가 공습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SNS를 통해 미국 동부시간 오후 5시 15분 이란 내 여러 목표물을 상대로 추가 자위적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은 바레인에 있는 미군 오함대를 향해 드론 공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 발표를 반박했습니다. 중동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SNS를 통해 상선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드나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사실 확인 형식의 글을 통해 이란의 해협 전면 폐쇄 발표를 주장으로 규정하고 실제로는 상선 통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룹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였던 미니진 전 어두워 대표가 하이브 경영진 등을 고소했던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하이브의 전현직 임원 6명과 하이브 자회사 빌리프랩의 임원 4명을 상대로 수차례 고소한 사건들을 지난달 모두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또 민 전 대표가 하이브의 이메일 등 열람을 문제 삼아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하이브가 적합한 권한에 따라 정보를 확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5월 들어서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제주도와 중부 내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류수민입니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모진 풍파를 견디며

0: 며 100년 넘게 살아온 나무. 웬만한 인간보다 오래 살았으니 그만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텐데요. 하지만 서울의 한 미술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은행나무의 뿌리가 담장을 파고든다는 이유로 없애려 한 건데요. 나무에 구멍을 낸 뒤 제초제를 주입하는 바람에 잎이 시들어 말라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나무를 생명체로 바라보지 않을 때 이 같은 잘못이 발생하곤 하죠. 세상은 인간을 위한 동무대가 아닌 다른 생물과 함께 사는 공간이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4: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5: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6: 여보세요. MBC 라디오 남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7: 우리 당당이님들 따봉 따봉 왕따봉
6: 짱구니?
7: 자꾸 짱구
6: 따봉! 오늘 사삼은 일중이가 모실게요.
8: 안녕하세요. 여성시대 새 식구 조연출 신지호입니다. 맨날 읽기만 하다가 오늘 처음 사연을 써보는데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동안 사연을 읽을 때면 재밌다, 아 감동이다, 글 참 잘 쓰신다, 좋아라만 했는데 막상 제가 써보니까 한 줄 쓰고 지우고 두 줄 쓰고 지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당당이 여러분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런 사연을 쓰시는 걸까요? 밥하다가 쓰시는 건지, 잠들기 전에 쓰시는 건지, 아니면 버스 타고 가면서 쓰시는 건지, 혹시 비법이 있다면 문자로 좀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고요. 저는 늘 재밌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전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6: 야, 이게 뭐야, 웬일이야.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인사드렸다시피 이번 주부터 새로 여성시대에 합류하게 된 신지호 PD가 우리 여성시대 가족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음성 편지였네요.
9: 아,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6: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네. 야. 아나운서 준비했었죠? 아니 진짜 음성이 좋다.
9: 네.
6: 예. 와. 근데 이제 고민이 그거잖아요.
9: 네.
6: 진짜 막상 본인이 이렇게 음성 편지 남겨 보니까 야 이게 한 번에 쭉 하는 것도 힘들고.
9: 저는 근데 사실 여성 시대 와서
6: 네.
9: 이 사연들 이렇게 잘 쓰신다고 어떻게 이렇게 다들 글을 잘 쓰시지?
6: 우리 당당이님들.
9: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약간 의심했어요.
6: 뭘요?
9: 작가님들이 쓰시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잘 쓰시는
6: 무슨 말씀...
9: 거예요.
6: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예. 근데 그러니까 글로 쓰는 거는
9: 네.
6: 뭐 썼다 지웠다 가능한데 우리 신조 PD 말대로 이 네. 열린 사섬의 음성 편지는 뭐 문자 미니처럼 썼다 지웠다도 못하고 이게 쭉 논스톱으로 말해야 해서 더 떨린다 참여하기 부담스럽다 하실 수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뭐 말씀하시다 중간에 머뭇거리셔도 되고요. 말씀하시다가 정 아니다 싶으면 좀 전에 얘기한 거는 좀 편집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셔도 되고. 예. 네. 그러면 우리의 그 새 식구 신지호 PD가 자연스럽게 편집을 또 기가 막히게 짝짝 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02789의 1004, 02789의 1004번으로 편하게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0: 잠시 후 3, 4부에서는 이분을 이렇게 부른

0: 다면서요. 당당이님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충전맨 백이성 씨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1: 에너지가 우리 형님 기가 막히십니다. 네. 자, 남성시대 3, 4부는 고향가구 박람회, 유니베라, 청혼아이스, 데이팩,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KB국민은행, 안터지는 맥스부탄, 노무법인폐, 백조싱크, 롯데렌탈, 모빌코리아 윤활유와 함께합니다.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3: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4: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8: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네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두상이 장군감이라 원근감 씹어먹는 남자.
0: 잘생겼는데 축구도 잘해서 어디가나 인기 캡틴인 남자.
1: 옆에 있어도 알 수 없는 남자의 속마음 오늘도 들키기 전에
11: 털어놓을 거야.
0: 여자는 모른다 시즌 2.
11: 에라 차차차.
1: 야, 어때 어때 어때요?
0: 어머, 이거 명함 못 내밀겠다.
1: 포효하는 뱅갈 호랑이 가수 백이성 씨와 함께합니다.
1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2: 네네네.
1: 아, 두 분이 특히 반가운 사이인 게 네. 그야말로 한솥밥 먹던 사이.
0: 맞아요.
1: 왜 같은 소속사에 있는 사이를 왜 그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죠?
12: 벌써 한 24~5년 됐네요.
0: 맞아요,
12: 진짜로.
0: 맞아요. 제가 신인 때.
12: 네, 거의 기억이 없었는데 그때 한희 씨가 이제 갓 20살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0: 그렇죠.
12: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예, 예. 새록새록 생각나네요. 야. 그때 제가 좀 핑크라고 그러는 애들이랑 논이라고.
1: 아,
12: 핑크. 예. 그때 이제 좀 제가 좀 잘 나가.
1: 전성기에 그죠.
0: 전성기였기 때문에. 너무 잘 나가셨었어요. 네, 네.
1: 아, 최고죠.
12: 그때 당시에 뭐 제가 뭐 이렇게 까불구르지는 않았죠.
0: 아, 전혀요. 예, 예, 예. 좀 잠깐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제 인사드렸었을 때.
1: 네. 이제 제가 인사하면.
0: 아, 예, 예. 예. 하면서 이렇게.
12: 그때 좀 친하게 지낼 걸 그랬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네.
1: 그때 핑크일과 노느라고.
12: 네, 핑크라고. 저기 SES하고 노느라고.
1: 어야.
12: 왜냐면 그때 당시 이제 그렇게 부류들이라고 놀았어요.
1: 아이돌 1세대들이니까.
12: 네, 그렇죠, 그렇죠. 예, 큰 오빠로서 제가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도 이렇게 만나 뵐 줄 알았으면 그때 잘 안 올 걸 그랬어요.
0: 아유, 그때도 아유. 뭐.
12: 아 근데 예나 지금이나 참 미모는 상당하시네요,
0: 아유,
12: 진짜.
0: 별 말씀을요. 네네.
12: 아니 오다가 보니까 얼굴이 붙어 있지 마요, 일중 씨는. 네, 얼굴이 나 몰랐네 진짜.
1: 아니 심지어 난 조명을 이걸로 가리고 있어서 더 까매 보이네. 네, 네. 나 그냥 우리 기성 형님 옆에서 우리 둘이 같이 앉아서
12: 여기 오면 비슷할 것 같아요. 일중 씨도 아나운서 치고 많이 커요.
1: 아니 우리 형님은 내가 워낙에 뭐 달달한 네네. 사랑꾼인 건 알았지만 네네. 오늘 양봉하다 오셨어요? 의상이 뭐야?
12: 아니, 나도 몰라요. 주는 대로 입고 오니까. 그러니까. 오늘 위아래로 이제 깔을 좀 맞추고 약간 이제 여름인데 저 약간 이거 패셔너블하게
0: 시스루.
12: 시스루 이렇게 엄청 긴 팔 하려면 안에 좀 비춰줘야 되거든요. 박진영 씨 이후에 제가 좀.
1: 아 그래요?
12: 예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0: 아니, 그럼 스타일링은 누가?
12: 제 아내가 그냥 아침에 눈 뜨면
1: 교수님이 다 이렇게 코디를 해주시는 거예요.
12: 옷방 바닥에 옷이 딱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입고 나오면 됩니다.
0: 우와. 예. 예.
1: 양다현님도 그러시잖아요. 근데 기성님 진짜 모기장 입고 오신 거냐고.
12: 요즘 모기가 너무 극성이에요. 이제 러브버그도 나와서
1: 김진희님도 네. 기성님 팔 시스루
12: 시스루
1: 시스루 시스루
12: 두껍수
0: 3417님이 네. 죄송합니다만 방금 보라 켰는데 소중대로 앉으신 것 같아요.
12: 아, 말을 똑바로 해서 소대중.
1: 아, 내가 왜냐면 제가 순서대로 네. 보이는 라디오가 지금 그죠? 한혜진 씨가 제일 저 왼편에 앉아 계시고, 네, 네. 네, 제가 네. 중간 그다음에 이제 백이성 형님이고.
12: 아, 근데 카메라가 똑같은 위치에서 보냈는데 왜 이렇게 위로 솟아 있어요?
1: 아, 저 의자를 제가 좀 높이 앉아가지고.
12: 아, 그래요?
1: 저도 좀 내려가겠습니다.
12: 아니, 앉은 키가 높아서 그런가?
1: 그럼 됐어요?
12: 야, 큰 뭐 돌 같은 게 쑥 내려가.
1: 이러면 됐죠? 아니야, 그래도 난 다리가 너무 굽는데 안 올라가요.
12: 아, 근데 저는 워낙 이제 사실은 혜진 씨의 목소리를 너무 좋아해요.
0: 정말요?
12: 예, 예전에 MC도 하시고 이제 나레이션도 하실 때 그 굵직한 그 여성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베이스가 있단 말이죠. 아, 저 아주 팬입니다.
1: 굵직한 베이스를 갖고 있다고요?
0: 감사합니다.
12: 여성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묵직한 베이스가 약간 이제 설득력과 호소력이 있는 그런 목소리죠.
0: 어머.
1: 아니 여성 시대에서는 짱구로 활약 중이에요.
12: 짱구요. 짱구 어울려요.
1: 왜냐면 우리 시작할 때 그 스트레칭 할 때 으라차차 네, 네. 네. 한 번도 한번 해주면 안 돼 또.
0: 으라차차차.
12: 이런 톤이 잘 안 나와요 여성분들은.
1: 아 진짜요?
12: 네 그럼요. 그럼요.
0: 정말요?
12: 그럼요. 여성분들 잘 못 나와요.
0: 나 여기서 네.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더라고요.
12: 그럼요. 그럼요. 예 네, 맞아요. 맞아요.
1: 이렇게 또 칭찬을 하는
12: 거. 그러니까 완전. 꼬맹이 완전 애기 남자 애기 목소리를 낼 수 네. 있는 목소리.
1: 그러니까.
0: 오, 오, 네. 자신 그럼요. 있어요.
1: 여성 시대 짱구. 예. 한 짱구.
12: 한 짱구 한다. 예. 그래 한 짱구.
1: 아 근데 네. 워낙에 뭐 한예지 씨는 배우고 근데 네. 우리 백이성 형님도 요새 연기를 하시니까 네. 같은 무대에서 또 연기하는 날도 있으시겠네요.
12: 그럼 영광이죠.
0: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12: 아 정말 영광이죠.
1: 좋습니다.
12: 뭐 꼭 뮤지컬이나 뭐 연극이나 뭐 이런 네. 것들 같은 무대 서면 정말 좋은 영광일 것 같습니다.
0: 언제가 만날 것 같아요. 느낌이 진짜. 있어요.
12: 네네네. 꼭 네.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디든 기웃기웃 할 테니까.
1: 저희 배우 한예진 씨 네. 그리고 양봉 하시는 백이석 형님과 여자들은 모른다. 예, 저희도 호흡을 일단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가 네.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12: 남자의 첫사랑에 관한 사연이 와 있습니다. 닉네임 쪽지남님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13: 기성아 학교 가자 버뜩 나와라. 아 오늘 지각하면 학주한테 진짜 죽어.
12: 중학교 2학년 사춘기 시절 섬진강 물줄기가 흐르는 동네에서 저는 친구들과 매일 6km쯤 되는 거리를 걸어서 학교에 갔습니다. 먼지 풀풀 나는 비포장길이었지만 친구들과 킥킥대며 걷다 보면 힘든 줄도 몰랐죠. 근데 하루는 이웃집에 살던 동창 여자애가 따라와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14: 야, 내가 너 여자친구 한 명 소개시켜줄까?
12: 어?
14: 우리 반에 제이라는 애인데 진짜 착하고 예뻐.
12: 여자친구? 아 근데 그 애가 나를 알아?
14: 응. 내가 네 얘기 가끔 했거든. 우리 옆집 사는 애인데 공부 진짜 잘한다고. 그랬더니 너 화장실 오갈 때 몇 번 봤대. 마음에 든다고 소개해달랬어.
12: 그렇게 제 첫사랑 제이와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까만 교복에 하얀 카라가 참 잘 어울리던 아이. 요즘 같으면 바로 만나서 소개하고 인사했겠지만 순진했던 그 시절 우린 꼬박 2년 동안을 수줍게 쪽지만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편지를 써서 이웃집 친구에게 주면 친구가 제이에게 전달해주고 다음 날 제이가 쓴 답장을 받아서 또 저에게 주고. 제이는 정말 착하고 이쁜 아이였어요. 먼 발치에서 제이가 보이면 제 가슴은 두근두근, 얼굴은 화끈화끈. 근데 마주치면 말 한마디 못하고 속으로는 애를 태웠더랬죠. 단둘이 마주 앉아 대화 한번 못해보고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한 채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고 제이는 한층 더 성숙하고 눈이 부시게 예뻐졌어요. 다른 남학생들의 추파와 접근이 끊이지 않는다는 소문이 들렸지만 제이는

0: 여전히 나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설렘 덕분이었을까요? 학교 생활이 즐거웠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해서 제 성적은 늘 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가을 무렵 특별한 기회도 찾아왔어요.
1: 야, 우리 부모님 서울 가셔서 오늘 우리 집 비거든? 이따 일중이 데리고 놀러와. 제이도 올 거야.
0: 이웃집 친구가 제이와 저를 위해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 자리. 근데 역시나 부끄러워서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제이와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왁자지껄 수다를 떨며 최대한 신경을 안 쓰는 척 했는데 어느 순간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 뭐야, 아버지가 엄하시다더니 벌써 집에 갔나? 그때 마침 주선해준 동창이 저를 불러내더군요.
1: 야, 저기 옆방으로 가봐. 제이 혼자 있을 거야. 아, 너희 둘이 얘기 좀 해.
0: 순간 저는 기쁨보다 덜컥 걱정이 앞섰습니다. 동네 친구가 아닌 여자아이와 단둘이 얘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그런 저를 친구가 등 떠밀어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방 안은 불이 꺼진 채 캄캄했어요. 엉거주춤 어둠 속에서 발을 내딛었는데 매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뭐지? 발끝에서 느껴지는 뭔가를 들어 올려보니 고추였어요. 빨간 햇고추. 친구 부모님이 고추를 방에다 널어두셨더라고요. 최대한 밟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움직이는데 어둠 속에서 제이가 조용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 소리를 이정표 삼아 슬며시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우리 둘만의 시간. 고요한 침묵 속에 제 심장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 터질 것 같은 심장소리를 숨기려고 고민하다가 저도 모르게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맵지 않니? 첫 데이트의 첫 마디가 맵지 않니라니. 그래도 다행히 제이는 작은 목소리로 답해주었습니다.
1: 조금 매운 향이 나긴 해.
0: 그 가냘픈 목소리를 들으니 긴장이 조금 풀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용기 내어 또다시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 무슨 색 좋아해?
1: 소라색. 나는 소라색이 좋아.
0: 저는 그때 소라색이 무슨 색인지도 몰랐습니다. 뭐라도 말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멋진 말을 끝내 떠오르지 않았고 그저 깜깜한 밤에 우리 둘만 있었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날의 그 짧은 대화가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0: 그러나 행복은 그리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우린 같은 반이 되었고 매일 같은 반에서 그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던 것도 잠시. 주변에선 우리가 눈만 마주쳐도 킥킥대고 수군거렸어요. 과도한 시선과 관심, 수군거림에 우리 사이는 불편해졌습니다. 편지도 주고받지 않았고 그녀의 편지가 끊기니까 저는 공부가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결국 대입에 실패했고 졸업 후 제이는 서울로, 저는 군대에 갔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제이가 그리워 눈물 흘렸어요. 첫 휴가를 나왔던 겨울, 수소문 끝에 제이가 다니는 회사 앞 커피숍에서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야.
1: 군대 갔구나.
0: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죄 없는 커피잔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 회사 생활은 재밌어?
1: 그냥 다닐만해.
0: 짧은 대화 속에 웃음은 없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오랫동안 편지 한 통 없었던 그녀의 태도에서 저는 이미 슬픈 결말

0: 말을 예상했었지만 그래도 많이 아팠습니다. 돌아오는 길 마음에서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찬란해야 할 사춘기와 청춘을 온통 한 사람에게 바친 대가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아팠으니까요.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동창회에서 우연히 제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1: 야, 니네 둘이 학교 때 사귀었지? 우리 다 안다? 어? 다 들켰었어?
0: 주변에선 여전히 우리를 짓궂게 놀려댔지만 우리는 이제 편한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엔 내가 그때 너 때문에 대학도 못 가고 군대에서 이렇게까지 가슴 앓이를 했었노라 톡으로 알려줬는데 이렇게 답장이 오더군요.
2: 어머, 세상에. 그랬구나. 난 전혀 몰랐어.
0: 허탈했습니다. 제 삶의 궤적을 바꿀 만큼 뜨거웠던 그 열병을 그녀는 전혀 몰랐다니. 하지만 억울하진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목에서 온 마음을 다해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도 존재하는 거니까요. 아프고도 아름다웠던 사랑. 남자의 첫사랑은 그렇게 뜨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1: 야, 아니 이거 우리 백이성 형님 사연이에요?
3: 네. 왜요?
1: 왜 이렇게 저기 예.
2: 눈가가 촉촉하세요.
3: 아, 그렇잖아요.
1: 촉촉한 톤으로.
3: 아, 몰아가지 마세요.
1: 예?
3: 하는 짓이 그렇게 안 맞는데 몰아가지라고.
1: 아니, 우리랑 대화할 땐 이러더니 이 사연 들어가서 갑자기 아니, 너무
3: 사연,
1: 이렇게.
3: 아니, 사연 자체가 슬프지 않습니까?
1: 아, 그래? 어, 나 진짜 눈물 날 뻔했네, 진짜.
3: 아니, 이렇게 글을 이렇게 멋있게 써주셨는데 멋있게 읽어드리려면 몰입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아, 너무 몰입을 하시길래 저는 본인 사연인 줄 알았어.
2: 어, 근데 안타깝다, 그죠?
3: 그러니까.
1: 왜 하필 그 둘이 같이 있는 방이 그 고추 말리는 방이었을까?
2: 거야.
3: 그러니까 난 오히려 그게 난 더 좋았던 것 같은데요.
1: 그래요, 그래요? 왜죠?
3: 그러면서 약간 어색함도 없어지고 약간 남자가 너무 겉으로만 막 완벽하면은 여자들이 들어가기 힘들단 말이죠. 그런 어수룩한 부분들이 있어야 좀 마음 편하게 좀 들어가는데 여기서 실수를 한 게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던 거죠.
1: 그러니까 맵지 않니로 그냥 끝난.
3: 맵지 않니?
1: 맵지 않니?
2: 고3 때 같은 반만 안 됐어도.
3: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고3 때 같은 반만 안 됐어도 계속 연애 편지를 이어받았을 텐데. 그게 뭐든지 주위 사람들이 문제예요.
1: 그래, 너 옆에서 너무 막 너스레 떨고 장난치고 이러면 될 그러니까, 사람들도 안 돼.
3: 그러니까 지금이야 그렇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놀리면 약간 이제 학교 다니기도 좀 창피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2: 그쵸.
1: 최현진님이 맵지 않니? 어, 이게 너무 중동적이에요. 어, 기성님의 유행어 될 듯.
3: 맵지 않니?
2: 진짜 빵 터졌어요.
1: 생수 드시고 그런 말씀하세요. 뭘 물 한잔 해야지 나도.
3: 아, 아쉽다 진짜. 예. 아니 근데 또 지나고 나니까 또 이제 각 가정에 또 이제 가장이시고 또 아내 되시고 하니까 오히려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1: 그쵸? 누구에게나 이런 좀 아련한 그냥 언제 어느 순간 떠올린 첫사랑들의 기억이
2: 누구나 있잖아. 다 있죠.
1: 한예진 씨 있으시군요.
2: 저요?
3: 네.
2: 누군가의 첫사랑이었을 것 같아요.
3: 아, 저는 뭐 저는 지금 첫사랑과 살고 있으니까.
1: 그러시구나. 예. 자, 야 이렇게
3: 자 한예진 씨가 째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2: 어쩜 저렇게 이렇게.
1: 그렇구나. 다들 첫사랑과 살고 계시는구나.
3: 예중 씨는요.
1: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 그렇죠.
1: 네네. 네네. 자, 2117님. 네. 아, 내 첫사랑. 지연아, 잘 지내지?
2: 어머.
1: 야, 이렇게 목놓아 외쳐봅니다.
3: 첫사랑이었어? 기억도 못하고 있었네, 그러면.
1: 2995님. 역시 혜진 씨. 배우는 다르네요. 한편에 청춘 드라마 보는
3: 맞아요.
1: 것 같아요.
3: 맞아요. 혜진 씨 덕분에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2: 예.
1: 저는 두 분이 이렇게 연기 호흡 맞추는 동안
3: 네네.
1: 저도 연기 호흡이 아니라 저 얼굴 크기 맞추느라 네네. 좀 뒤로 많이 나왔어요.
2: 아니, 뭐...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3: 아니 집중 좀 해요.
1: 어때요? 이제 조금 네네. 비슷해지지 않았습니까?
3: 비슷해졌습니다.
1: 그렇죠? 네. 카메라 구도가 이렇게
2: 아, 그거 네네. 하고 계셨구나. 네.
1: 거짓말이야. 이렇게
3: 약간
1: 맞추면
3: 화면에 보면 아버지와 남매를
1: 자,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0: 건강한 맛 강진 쌀길이.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다가 미간에 똑 떨어졌을 때. 아!
1: 일 못하는 후배 참교육 시절 했는데 알고 보니 내 실수일 때. 남자는 울지 않고 노래합니다. 늑대 노래. 오늘은 2695님의 선곡으로 갑니다. 아내랑 햄버거 데이트가 하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듣는 순간 남자의 피가 솟아오르는 노래 갑시다. 최영준의 갈채. 오케이, 렛츠고.

0: 네, 2695님이 네. 대박. 제가 신청한 노래가 나오네요. 남성시대 감사합니다. 오. 완전 짱. 기성이 형님 사랑합니다.
1: 제가 전해드린 건 아니고.
2: 네. 어, 그래도 멋지게 소개해 주셨잖아요. 이륙고님의 선곡으로 간다고.
3: 아유, 고맙습니다.
2: 선곡해 주시고 네. 듣고 계셨다니까 또 저희도 뿌듯하네요.
3: 맞아요. 맞아요. 네. 네.
2: 6313님 갈채.
3: 갈채.
2: 아, 내 노래방 애창곡이 라디오에서 오. 나오니 너무 좋아요. 드라마도 엄청 재밌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리워.
3: 그때 당시에 히트됐던 노래들이 너무 너무나도 인기가 많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잊혀지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2: 고맙습니다.
3: 진짜 고향 친구 만나는 것처럼.
2: 그때 당시에 그 감성이 있거든요.
3: 아, 이거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 드라마에 최용준 씨, 이 지금 노래 부른
2: 노래도 씨가 부르시고 맞아
3: 주인공이셨어요. 네, 네.
2: 주연도 하시고
3: 키도 크고 잘생겨 눈 부리부리해.
2: 오, 맞습니다. 3467님도 90년대 노래 감성이 좋은 이유가 가사가 직접적이라는 거예요.
3: 맞아요.
0: 아, 그러네요.
2: 그래서 30년 넘어도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3: 그리고 요즘에 이제 너무 이제 컴퓨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이스 목소리를 다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때 당시에는 거의 진 날것으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0: 맞아. 그게 그 감성.
3: 예, 그 감성이 아직도 있어요.
0: 그렇죠.
3: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래서 컴퓨터를 안 하고 그냥 저도 날 것으로 합니다.
2: 아, 나 이거 네. 왜냐면 워낙에
3: 빅살이 나면 빅살이 나는데
0: 좋아요.
2: 보이스.
0: 네, 진짜 좋아요.
3: 네네, 좋죠. 놀림 많이
2: 자신이 있으시니까.
0: 옛날 노래가 네. 노래방 가서 부르기 참 좋은 것 같아요.
3: 맞아요. 그렇게 네. 이제 혼자서 그리고 또 이제 곡이나 이런 것들을 혼자 만들고 그래서 그 감성이 고스란히 있는데 요즘에 작사라든지 작곡가분들이 여럿이서 작곡하다 보니까
0: 많이 도와주시죠 주변에서.
3: 예, 예, 주변에서 많이 그렇게 되니까 약간의 좀 이제 1인 감성은 좀 없어지는 거예요.
2: 아, 그런 차이가 좀 있군요.
3: 맞아요. 은근히 있어요. 네.
2: 자, 오늘 늑대 선곡 해주신 2695님 네. 아내랑 햄버거 데이트하고 싶다고 하셨죠?
3: 네.
2: 휴대폰으로 저희가 햄버거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3: 아, 그리고 좀 전에 그 쪽지남님 있지 않습니까?
0: 네네네.
3: 녹용 홍삼 선물 세트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0: 맞아요. 네. 드릴게요. 네. 한 남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늑대의 노래 문자 또는 미니로 신청해 주세요. 문자 샵 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2: 자, 이제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볼까요?
3: 네, 닉네임 화개장터님의 사연 들어볼게요. 제 고향 임실은 요즘 치즈로 정말 유명하죠. 벨기에 출신의 지정환 신부님 덕분에 임실하면 치즈라는 공식이 생겼지만 제가 태어난 1960년대 초반만 해도 이곳은 그저 깊고 깊은 첩첩산중이었습니다. 삼시세끼 챙겨 먹는 게 부잣집 이야기일 정도로 먹고 살기가 참 귀했던 시절이었죠. 읍내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어머니 손을 잡고 처음으로 산길 30리를 걸어 나왔던 날입니다. 마침 그날이 5일장이 서는 날이었어요. 호롱불만 켜고 살던 산골 소년에게 백열전구가 환하게 켜진 시장 풍경은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쇠를 망치로 두들기는 대장간 모습에 넋을 잃었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고소한 짜장면 냄새에 발길이 딱 멈춰섰습니다.
4: 어찌 그런다냐. 어메, 이게 먹고 잡어? 아이, 근데 지금 어메가 돈이... 아이, 어메, 한 그릇 먹어보라. 어이! 요거 짜장면 곱빼기로다가 푸짐하니 하나 주셔.
3: 커다란 접시에 가득 담긴 짜장면을 제가 개눈 감추듯 비워내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그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배를 통통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돌아오던 그 길은 지금도 잊지 못할 행복한 기억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중학교 생활에서 가장 설렜던 건 바로 여수로 떠나는 수학여행이었습니다.

0: 바닷물이 정말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짤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한 달 내내 밤잠을 설치다가 드디어 비둘기호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 안에서 처음 본 브라보콘이라는 요상한 아이스크림을 보며 웜 이게 뭐던가 나팔같이 생겼는데 먹는 거요? 저도 모르게 촌티를 팍팍 내며
1: 아이고 촌놈아 이것도 모르냐 읍내 애들 다 먹는 아이스크림인디 임마
0: 읍내 살던 친구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했더랬죠. 그래도 좋았습니다. 마침내 여수바다에 도착하자마자 오동도 백사장으로 뛰어가 두 손으로 바닷물부터 떠먹어봤죠. 혀끝에 닿는 강렬한 짠맛을 보며 오메 교과서의 말이 딱 진짜네 감탄을 했습니다. 그 푸르른 바다에 반해 어른이 되면 꼭 바닷가에서 살겠다 다짐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엔 망설임 없이 해군에 지원했습니다. 비록 군대 인사명령에 따라 줄곧 육지에서 근무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늘 바다를 품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간절하면 통한다고 했던가요? 전역을 딱 3개월 남겨두고 거짓말처럼 해안선 경계부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짭조름한 갯냄을 맡으며 파도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근무가 없는 날이면 해안가를 서성였는데 어느 날 저희 또래의 한 젊은 여성이 백사장에서 호미질을 하고 있더군요. 슬그머니 다가가 말을 걸어봤습니다.
2: 저기요, 혼자서 뭐 하세요?
0: 처음엔 저를 경계하듯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며칠을 쫓아가 귀찮게 물으니 그제야 허리를 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3: 아이 보면 몰라 얘. 개찌렁이 캐잖아 얘. 돈 받고 팔라고 얘.
0: 알고 보니 그녀는 낚시꾼들에게서 개찌렁이를 팔아 돈을 버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징그러워서 만지지도 못하는 그 개찌렁이였지만 그녀와 친해지고 싶다는 일념만으로 꾹 참고 옆에서 같이 잡기 시작했습니다.
2: 이거 너무 큰데요? 막 꼬여있네.
3: 군인 아저씨가 이것도 못 만져 얘.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개찌렁이가 와 그리 무섭노. 자, 내 보소. 요래요래 대가리를 싹 잡고 통에 딱. 아무라 얘. 자, 요래 딱 잡아 보이소. 와 얘, 내 손이 무서워 얘. 얼른 잡아서 요 상자 좀 채워주이소.
0: 우린 그렇게 자연스럽게 손도 잡고 장난도 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점수를 더 따고 싶어서 동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축구 기술을 가르쳐주며 멋진 군인 아저씨 매력도 발산했죠. 아이들과 땀 흘리며 뛰어노는 제 모습에 그녀도 마침내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배를 타러 멀리 나가시는 날이면 우리는 밤마다 비밀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면 신기하게도 그녀가 던지는 족족 감성돔 우럭이 줄줄이 올라왔어요.
3: 자, 회 한 점 요래 썰어서 고추장 콕 찍어서 한 입 먹어보이소. 서울 가도 이런 싱싱한 맛은 못 본다입니까?
0: 그녀가 즉석에서 썰어준 쫄깃한 생선에 고추장을 찍어 먹던 그 맛은 지금도 제 인생 최고의 맛입니다. 하지만 좁은 동네에서 젊은 남녀의 밤 데이트가 영원히 비밀일 순 없었죠. 마을 사람들의 쑥덕거림이 시작됐습니다.
4: 아이고 그 영미라 축구 잘하는 군인이랑 사귄다대. 아 이거 전라도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 군인 고향이 전라도라대. 영미 아버지가 알면 난리 날 낀데.
3: 아이고 아이고.
0: 그렇습니다. 저는 전북 임실, 그녀는 경남 창원.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인 1983년은 영호남의 지역 감정이 서슬퍼랬던 시절이었죠. 사랑이라는 순수한 감정조차 지역이라는 벽에 가로막혀야 한다는 게 참 서글프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짧은 3개월이 지나고 제가 전역하던 날 우리는 제황산 공원에 365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무겁게 오르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함께 헤쳐나가자라고 말이죠. 정상에서 저를 바라보던 그녀의 진실된 눈빛을 책임지기 위해 저는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국영 기업체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딱 1년 만에 속천 항구에서
5: 영미씨!
3: 규성씨!
0: 그녀를 다시 만나 가슴이 터지도록 꽉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양가 부모님의 반대는 상상 이상으로 완강했습니다.
3: 아버지요,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 예.
1: 단디 들으래. 내 사전에 전라도 사위 보는 일은 없다.
0: 저희 어머니도 역시.
3: 음이, 아이 좋은 직장 잡아놓고 뭐가 아쉬워서 너를 괄시하는 집에 장가를 가냐. 시방 네가 제정신이여 이놈아. 참말로 깝깝시러워 죽겠단께.
0: 요즘 아이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그 시절엔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최후의 수단을 썼죠. 말이 온천 여행이지 사실상 배수진을 친 거죠. 우리가 좋아하던 매운 아귀찜에 술을 흠뻑 마시고 대중탕이 아닌 가족탕으로 들어가 하나둘 옷을 벗어 던지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1: 뭐 이렇게 침을 삼켜요.
0: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녀와 밤을 같이 보낸 후 양가 부모님께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임신했습니다. 벌써 5개월째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이 딱 맞더군요. 그렇게 완강하시던 장인 어른도 눈물을 글썽이며 끝내 허락해 주셨습니다.
1: 아, 이 가시나야. 그놈이 그렇게 좋더냐. 잘 살거래.
0: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맺어진 저희 부부. 올해로 결혼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아들 낳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가끔 제가 아내에게 철없이 굴면 아내가 꼭 이렇게 말합니다.
3: 야, 누나한테 까불지 마라. 나이가 갑이다.
0: 그러면 저도 곧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아내가 저보다 2살 연상이거든요. 평소엔 다정하게 지내다가도 불리할 때면 은근슬쩍 나이를 들먹이는 아내와 오늘도 알콩달콩 사랑의 줄다리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야, 지금이야 뭐 그런 거 글쎄요.
4: 아, 그럼요.
1: 신경 안 쓰겠지만 그 당시에 그 영혼함의 만남이 네. 아, 쉽진 않으셨을 수 있어요.
0: 저희 어머니가 전라북도 남원이시고요. 오. 저희 아버지가 경상남도 거제입니다.
1: 오, 그래요? 네네. 두 분은 진짜 어떻게
0: 저희 어머니가 이제 부산 해운대로 놀러 가시다가 놀러 가셔서 아버지하고 이제 딱 눈이 딱 마주쳐서 거기서 이제 바로 정착을 하셨죠.
1: 오,
0: 정착을 한 건지 못 간 건지 아버지가 감금을 시켰는지 어쨌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이제 고향이 부산이 됐고 네, 그렇게 네. 됐죠. 네. 근데 그때 저 제 기억으로는 뭐 가물가물하지만 많은 반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죠. 저도
1: 부모님 만났을 때 그러셨을 수
3: 그때
1: 있죠.
3: 그때 진짜 지역 감정 그런 게 심했었어요.
0: 심했었어요, 진짜. 네. 네.
1: 어 근데 다행히 사연 주신 분도 해피엔딩이고. 야 근데 게다가 또 여기 연상연하 커플입니다. 2살 차이.
3: 2살 차이.
1: 네. 혜진 씨도 네. 그렇잖아요. 그 연상의 아내분이시잖아요.
3: 그렇죠.
1: 네. 기성용 선수에 비해서.
0: 네네. 네. 그러면 싸우면 그때 누나로 나옵니까?
3: 누나라고 절대 안 불러요.
1: 아 절대 안 해?
3: 절대 안 불러요. 네, 한 맞아요. 번도 못 들어.
1: 그럼 너라고 불러?
3: 혜진.
1: 혜진.
0: 어. 근데 저도 생각해 만약에 7살 차이나도 절대로 누나라고 안 할 것 같은데 약간 돈 필요할 때 조금. 어, 싸울 때는 절대로 누나라고 안 할 것 같아요.
1: 오히려 싸울 때는 누나라고 안 해요.
0: 어, 안 하죠.
3: 네. 네. 아직 지금 그냥 예. 네. 네. 서로 그냥 혜진 씨, 뭐 성룡 씨 막 이렇게 그냥
1: 아직도
3: 장난스럽게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0: 맞아요.
1: 어,
3: 야, 연상이셨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테토녀처럼.
1: 그치.
0: 어, 그러네.
1: 개찌렁이 잡으면서도 예, 예, 예. 아 네. 이것도 못 잡아서 어떡한데.
0: 그럼 혜진 씨 연애할 때 그럼 약간 테토녀처럼 네. 하셨나요? 어떻게 7살 차이면은 꽤 테토녀시죠?
3: 그렇지 않았어요. 연애할 어. 때도 연애할 때는 연애할 때 결혼과 결혼하고 조금 지나니까
0: 이제 나오는
3: 변했다고.
1: 아 그치.
3: 네.
0: 아 연애할 때는 그게 안 나오다가
3: 연애할 때는
1: 누나지만 이렇게 어. 그냥 좀 얌전하게
0: 밥 살 밥 잘 사주는 누나 어. 네. 그걸로 시작했는데
1: 그러니까
3: 따스웠죠 연애 때는
1: 따스웠어. 예. 근데 또 결혼하고 네. 또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이제
3: 그렇죠.
1: 예. 서로 또 대화도 좀 네. 하게
0: 그럼요.
1: 되고
0: 예.
1: 서로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0: 어찌 보면 그 나이 차이가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수명을 딱 생각하다 보면
3: 그렇죠. 짧다 그러더라고요.
0: 네, 남자가 좀 짧고 그러니까.
4: 어, 평균 수명까지 나오면 아, 네. 그러면
3: 진짜 그렇대요.
4: 비슷하겠구나.
0: 아, 그래서 옛날에 그 꼬마 신랑이 있었지 않습니까?
3: 아, 꼬마 신랑
0: 옛날에.
3: 맞아요.
0: 그게 이게 같이 그거.

0: 때문에 맞아. 나이 차이가 있어서.
1: 네네. 조상들이 참 지혜로우셨어요.
2: 그럼 어떻게 맞아요. 우리 기성형님은 저 띠동갑 차이 나시잖아. 우리 형수님하고.
0: 그래서 제가 악착같이 살라고요. 예. 네, 산 속에 들어가서 일단 뭐 캘 수 있는 거 다 캐서 먹고 있습니다.
2: 모기 한 마리라도 조심하려고 아, 이렇게 의상부터 그냥.
0: 그럼요.
1: 근데 예. 더 네. 젊어지시는 건 있죠?
0: 확실히 있어요.
1: 네. 확실히. 그리고 뭐 의상도 그렇고. 노력을 하게 돼.
0: 아, 그럼요, 그럼요.
1: 어쩔 수 없이.
0: 볼 때마다 내가 더 건강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맞아. 그리고 훨씬 더 영해지잖아요. 그 마음도 영해지고.
2: 그런 거 예. 같네요.
1: 어, 진짜 근데. 옷,
0: 사실 생각해보세요. 제가 입는 스타일로 입으면 아저씨라 그러죠. 어.
1: 그러니까.
0: 예, 그냥 입는 대로 나오면 뭐 그러네. 일단 한 80 이상은 먹어요.
2: 예, 그래도 스타일링 딱 해주시니까 네, 그러네, 젊은 그러네. 감각으로. 네네. 혜진 씨도 점점 젊어집니까?
1: 네, 저도 젊게
2: 연하의 남편과
1: 노력하죠. 네.
2: 어, 그래요?
1: 그럼요.
0: 오, 이게 약간 이상하다. 이렇게 바로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2: 왜요, 왜요?
0: 아니요, 그냥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2: 연하의 남편과 혜진... 사니까 혜진 씨도 점점 젊어지는 거냐? 어,
1: 그렇죠. 노력해야죠.
2: 네, 아, 노력해야 돼요.
1: 어쩔 수 없어요.
0: 맞아요.
2: 네. 알겠습니다. 3026님. 그땐 그랬죠. 제가 80년 초에 영남 살 때도 전남 사람인 나는 빨랫줄에 빨래도 못 열었어요. 어머, 어머. 구박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방 안에서 말렸어요.
1: 어머,
0: 그런 것도 있어요.
2: 야, 80년대
1: 일,
2: 네. 다시.
1: 1443님께서 일중 씨는 뭘 해도 충청도네요.
2: 왜 그러나 몰라. 나 진짜 큰일 났어. 아,
0: 좀 혜진 씨한테 좀 배워요. 라디오 그러니까, 끝나고.
2: 야, 경상도랑 전라도를 와, 오 가시대요. 어,
1: 정말요? 예. 괜찮았나요?
0: 근데 제가 봤을 때 네. 전라도를 엄청 잘하시는데.
1: 전라도 오히려... 저희 시댁이 또 전라도시고 아~ 저희 아버지가 전라도세요. 아~
0: 그렇군요. 그래서... 이때니까.
1: 예.
0: 그렇구나. 나 이때니까.
2: 아~ 사투리 연기 배워야 돼요. 아,
0: 0511번님이요. 세 분이서 앨범 하나 내세요. 팀 이름은 대중소로.
2: 왜 이런디야 진짜 사람 좀 마음 상하게 이런 법은 없어. 나 지금 계속 뒤에 앉아 있는데 지금
0: 일종 씨 왔다 갔다 하지 말아요. 어지럽 우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 어지럽대요. 그만해요. 지금 매지가이도 아니고
2: 아, 원근감 좀 조절하려고 제가 좀 뒤에 앉아 있습니다.
0: 이거 지금
2: 제가.
0: 청취자 여러분들 볼록렌즈로 착각하잖아요.
2: 네 알겠습니다. 예, 아, 다시 제자리로 가야지 그랬다. 저도 너무 힘들어 마이크가 멀어가지고. 아유.
0: 아 근데 또 이게 화계장터님이 또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또 네. 선물 드려야죠. 녹용 홍삼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2: 아우 챙겨드려야죠. 아, 자,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아, 이 코너의 아쉽다. 하이라이트 우리 네. 호랑이 충전 한번 들어갈까요?
0: 네, 날 올리는 만성 피로 쌓인 업무 마이너스 창고 다 날아가라. 사랑, 건강, 행복, 웃음, 돈벼락은 쏟아져라. 으라차차차.
2: 백이성 최고 역시 네,
1: 진짜 최고.
0: 네, 아유 혜진 씨 또 다음에 또 예, 좋은 기회 있으면 또
1: 그럼요.
0: 뵙도록 하겠습니다.
1: 함께 또 연기해요.
0: 그럼요, 그럼요. 네네. 항상 건강하시고
1: 네,
0: 다음에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2: 감사합니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0: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0: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1: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0: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마님죽에서 간편식 세트,

0: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1: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0: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1: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자.
0: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1: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0: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1: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0: 자, 목요일 남성시대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9493님이 지금 우리 아들이랑 논산 훈련소 가는 중이에요. 군대 잘 다녀오라고 말해주세요. 태우 파이팅!
3: 눈물 나시겠다. 네, 파이팅!
0: 논산 훈련소 좋습니다. 제가 거기서 근무했잖아요.
3: 그렇네요.
0: 몸 건강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3: 3601님이 으라차차차 혜진님의 기합소리에 매일 빵빵 터지는 1인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일까 기대하며 여성시대 화이팅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0: 그러게요. 이렇게 기합소리와 함께 웃으며 시작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네, 우리 여성시대 짱구. 한 짱구. 자,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3: 여러분 안녕.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유머 속에서도 통찰을 남기는 사람 고 전유성 선생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 후배가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방송계는 믹서기처럼 빠르게 돌아가는데 느림보 같은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말이 느리면 빨리 하라 하고 빠르면 느리게 하라고 하는 게 맞을까? 느리면 더 느리게 해봐, 빠르면 더 빠르게 해봐. 이게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내 생각엔 느려야 더 빛나는 사람이 있다. 따라갈 필요 없죠. 내 것을 갈고 닦을 때 우린 각자의 재능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다 막을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고객 3,755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위법사항이 적발된 쿠팡에게 과징금 총 6,246억 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매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직 쿠팡 직원이었던 해커는 쿠팡의 여러 서비스 페이지에 접근해 총 3,322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와 최소 433만 명의 비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쿠팡이 다른 업체 사이트나 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동의 없이 수집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낸 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권순일 전 대법관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일 단독 재판부는 오늘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이 사건 기소가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개정검찰청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SPC 계열사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난 지 한 달여 만에 또 다른 계열사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섬식품노조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38분쯤 대구 달성군 논공읍 샤니 대구 공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40대 여성 A씨가 작업 중 빵 반죽 정렬 기계에 오른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삼립 시화 공장에서는 20대와 30대 근로자 2명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우리나라 선박 한 척이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두 번째 우리나라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한국선사가 운영하는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으로 한국인 선원 8명이 승선 중인데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현재 정상적으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HMM 유조선 유니버셜 위너호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미군의 대이란 공습이 이틀째 진행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토마호크 미사일을 동원해 이란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전투기들이 이란 목표물들을 겨냥해 토마호크 미사일 49기를 발사했다며 공격 목표물 중에 일부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40마일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었고 또 다른 목표물 일부는 페르시아만에 접한 이란 서부 해안 지역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의 전원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제주도와 중부 내륙

0: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오래된 발명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실까요? 오늘의 주제는 맥주입니다. 그 흔적은 수천 년 전 고대 문명의 유적과 문서 곳곳에서 발견되는데요.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진짜 이유는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맥주 한 잔에는 농업과 기술 발전을 비롯해서 인류가 쌓아온 수천 년의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과학 저과학에서는 과학과 역사를 넘나드는 과학자이자 소설가 곽재식 교수와 함께 맥주의 탄생부터 세계 각국의 맥주 문화 그리고 맥주 속에 숨겨있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쿨의 맥주와 땅콩입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다 데이팩.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9: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0: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9: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0: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9: 에어렉스.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예,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과학과 저과학을 모두 섭렵하신 분입니다. 문이과 통합 인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학자이자 소설가 그리고 요괴 전문가인 곽재식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이과학 저과학에 출연한 제식과학입니다.
1: 네. 제식과학. 곽과학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2: 그렇네요.
1: 그런데 네. 네. 곽재식 교수님하고 저하고 동기동창이었더라고요.
2: 아 세상에 대학교. 이럴 수가. 네. 방송에서 동문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1: 저는 항공우주공학과에 공수서 공부했고 옆에 바로 건물이 거의 붙어 있잖아요.
2: 그렇죠.
1: 원자력공학과. 네. 거기서 공부하셨더라고요.
2: 그러게요.
1: 같은 학번이고.
2: 세상에.
1: 네. 네. 왜 못 마주쳤을까요 우리가?
2: 글쎄요. 뭔가 아무래도 우리 아나운서님과 노는 물과 제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물에서 좀 계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0: 해봅니다.
1: 보니까 네. 조기 졸업하셨더라고요. 아, 네, 뭐, 네. 네. 그 공부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노는 저랑 마주칠 수가 없어서.
0: 아닙니다.
1: 그래서 아니 이게 처음에 노래 나가고 이렇게 할 때, 네. 네, 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너무 놀랐잖아요.
0: 그렇군요.
1: 예. 네. 그러고 있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오늘 맥주 얘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0: 해야죠. 그렇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1: 네. 오늘 얘기 나눠볼 주제는 맥주입니다. 아, 맥주는 좋아하세요?
0: 아, 좋아하는 편이죠. 네. 네, 학창시절 정말 맥주로 물들여져 있었었죠. 네, 문득 막 생각이 나네요.
1: 술 중에서는 네. 제일 좋아하는 술이 맥주죠?
0: 아, 맥주. 네, 당연 아, 맥주입니다.
1: 그렇군요. 네. 오늘 주제 저희가 잘 정했네요.
0: 아주 잘 정했네요.
1: 저도
0: 네.
1: 술 중에서는 맥주가 제일 좋아요.
0: 그렇군요.
1: 네. 자주 즐기세요 요즘에도?
0: 요즘에는 예전보다 훨씬 좀 덜 먹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뭐
1: 바빠서.
0: 특히 뭐 아침에 일정이 있거나 하면 좀 맑은 네. 정신으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거 생각할 때도 있고
1: 그렇죠.
0: 예, 또 이제 뭐 하, 벌써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간 걱정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자제하게 될 때도 있고
1: 예.
0: 예, 뭐 그래가지고 예전보다 훨씬 안 먹는 편인데 아. 그래도 맥주는 좀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1: 맥주의 네. 매력이라고 하면은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0: 저는 좀 부담 없다는 느낌. 예, 뭐 너무 막 이렇게 독주처럼 한번 마시고 취해서 맞아요. 오늘 밤이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안 해도
1: 네.
0: 그냥 가볍게 시원하게 한 잔 정도 마신다라고
1: 네.
0: 부담 없이 이렇게 좀 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네. 예, 그게 저는 제일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저도 그래서 맥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네.
1: 예, 시원한 맛도 있고 이게 탄산의 네. 그 시원한 맛도
0: 네.
1: 곁들여져가지고요. 이제 이제는 진짜 무더운 여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 네. 네.
1: 여름만 되면 시원한 맥주 한잔 떠올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여기부터 짚어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맥주는 언제 어디서 처음 만들어져서 우리가 마시기 시작했을까 궁금합니다.
0: 지금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아시아 서부하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 제일 오래된 맥주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네. 게 중론입니다. 그중에서도 자료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고대 이집트 지역이 아닐까라는 의견에 대부분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1: 네.
0: 좀 멀리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4천년 전, 5천년 전 가깝게 봐도 지금으로부터 3천년 전, 4천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맥주를 만든 흔적이 상당히 풍부한 편입니다.
1: 아, 4천년 전까지 올라가는데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0: 예를 들면 맥주를 담근 그 양조장 같은 뭐 그런 것들 있죠.
1: 예. 네,
0: 그런 것들의 흔적도 남아있고요. 한 지금으로부터 한 3천년 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록에 맥주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들이 있었어요. 이런 맥주를 만들어가지고 뭐 얼마에 거래를 했다. 누구한테 맥주를 얼마나 하사했다. 이런 기록들이 풍부하게 많이들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맥주를 굉장히 좀 중요한 제품으로 어떻게 보면 생활 필수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제품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임금 같은 형태로 맥주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1: 아, 노동에 대한 대가로?
0: 네,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뭐 쌀, 여기는 뭐 쌀은 없었겠지만 뭐 밀도 주고 보리도 주고 뭐 다른 뭐 고기도 주고 그러면서 맥주도 얹어주는 이런 식으로 임금 형태로 맥주를 줬다라는 기록도 많이 있어요.
1: 그래요.
0: 이집트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고대 유적 뭐가 있습니까?
1: 피라미드.
0: 네,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를 건설한 노동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1: 네.
0: 오늘 열심히 피라미드를 잘 지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러저러한 식품과 함께 맥주를 뭐 얼마를 준다. 뭐 이런 식의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죠.
1: 아, 근데 그때 맥주를 준다고 했다면 우리 지금이야 뭐 병이나 플라스틱 병 이런 것들이 그릇
0: 네네.
1: 있으니까
0: 네.
1: 그때는 어디에 담아줬을까?
0: 항아리 같은 데 이제 담아서 줬겠죠.
1: 아.
0: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게 좀 신기하고 이상한 거예요.
1: 네.
0: 요즘이 말씀하신 대로 맥주를 훨씬 더 보관하고 거래하기가 훨씬 더 편해졌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뭐 우리나라의 반도체 사업 되게 잘 된다고 하는데
1: 네.
0: 반도체 사업에서 이번에 성과금 많이 나왔으니까 집집마다 뭐 맥주를 한 트럭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하면 아, 뭐 당연히 주는 임금이겠거니 아, 이번에는 좀 경기가 좋아가지고 맥주를 좀 임금으로 많이 주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맥주를 주는 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풍습이 의외로 고대 이집트에 잘 자리 잡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맥주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맥주하고는 잘못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맥주하고는 예. 형태도 좀 다르고 맛도 많이 달랐습니다.
1: 아, 맛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형태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0: 아, 형태가 특히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맥주하면 이 거품 아까 탄산 말씀하셨는데
1: 예.
0: 탄산하고 거품이 맥주의 되게 매력이고 특징이잖아요.
1: 그럼요.
0: 이때 당시에 맥주는 지금보다 거품이 훨씬 더 적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맥주라는 게 우리가 이제 쌀을 발효시켜가지고 그걸로 술을 빚으면 그 이제 쌀 막걸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근데 그런 식으로 쌀 대신에 곡식을 재료가 되는 곡식을 보리를 이용을 해서 술을 담그면 네. 그게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다라는 식의 요즘에 막걸리 비슷한데 쌀 대신에 보리를 아. 사용한 게 맥주다라는 그런 느낌의 술이었어요.
1: 지금처럼 이렇게 맑은 맥주보다는
0: 좀 그런 걸쭉한 그런 막걸리
1: 예전
0: 비슷한
1: 방식,
0: 그런 게 있었습니다.

0: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용하는 재료나 방식하고는 조금 달라가지고 예. 맥주의 맛이나 그런 형태 같은 게 좀 달랐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멀리 보면 고려시대에도 우리나라에도 원래 옛날 방식의 맥주가 있었습니다.
1: 아 그렇겠네요. 쌀로 막걸리 담가 먹었으니까 보리로도 예. 막걸리를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렇죠. 예.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같은 데 보면 맥주에 관한 기록들이 한 한두 건 이렇게 보여요.
1: 예.
0: 그래서 진짜로 한자로도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라는 게 있었습니다. 조선 영조시대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예. 그 당시에 이제 조선시대에는 이 농사를 되게 중시하고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는 거 이런 거를 중시했기 때문에 나라가 경제사정이 좀 안 좋다라고 하면 가끔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술을 빚고 유통하는 걸 금지한다. 금주령을 내릴 때가 있었어요. 그런 명령을 왜 내렸냐면 예. 보통 술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가 쌀이니까 사람들이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이 술 먹는다고 쌀을 많이 소비해버리면 예. 쌀값이 오르게 되고 그러면 가난한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술 빚는 거를 나라에서 금지할 때가 있었거든요. 영조 임금이 그런 제도를 특히 좀 좋아했습니다.
1: 네.
0: 영조 시대에 보면 술 한 잔 잘못 사 먹었다 큰 처벌받고 뭐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조선왕조실록 1755년 음력 9월 8일 기록 같은 걸 보면
1: 네.
0: 금주령을 영조 임금이 내리면서 맥주는 예외다.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1: 맥주는 그러니까 쌀은 정말 사람들의 식량으로서 귀한 물품인데
0: 그렇죠.
1: 보리까지는 우리가 허용해 주겠다.
0: 그렇죠.
1: 그런 느낌인데.
0: 바로 그 맥락에서 보리 가격은 식량 가격에서 그래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좀 서민들이 풋풋하게 먹는 맥주 정도는 허용을 해 주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기록이 조선 시대도 남아 있거든요.
1: 재밌네요.
0: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 진짜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조 임금님을 좀 더욱더 좀 좋아 할 만하지 않을까요? 조선시대의 산가 요록 같은 그런 요리책 같은 걸 보면 네. 맥주를 만드는 방법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1: 방법까지.
0: 네. 그래서 네. 현대의 그 방법대로 맥주를 만드는데 실험을 해서 도전을 보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맥주를 만들어 보면 예. 맥주 당연히 이제 거품 같은 거 잘 안 나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좀 껄쭉한 막걸리 비슷한 그런 질감이 나고
1: 네.
0: 도수도 상당히 높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네. 도수도 한 10도에서 15도까지 나오는
1: 네.
0: 맥주치고는 조금 독한 그런 술이 생기는 게 조선시대 맥주였고
1: 예.
0: 아마도 비슷한 방식이었을 고대 이집트 시대의 원조 맥주도 그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1: 예. 고대 이집트 때부터 먹어온 그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조선시대 때부터 먹어왔던 그런 맥주.
0: 네.
1: 예.
0: 하나만 좀 추가로 모르겠어요.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게 현대의 우리가 생각하는 맥주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바뀐 결정적인 계기는
1: 오.
0: 중세시대 이제 유럽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거든요.
1: 예.
0: 특히나 맥주에 홉이라는 재료를 추가로 넣으면서 맥주의 맛과 질감이 많이 변했습니다.
1: 홉은 뭐예요? 네.
0: 홉이라는 게 이제 맥주에 추가로 넣는 이게 그 홉이라는 식물의 사실은 꽃 같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걸 넣으면 맥주에 처음에 그걸 넣은 건 약간 향과 맛이라고 맛이 바뀌라고 좀 넣은 겁니다.
1: 네.
0: 사실 이게 먹어보면 쓴맛 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건 넣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쓴맛 나는 걸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1: 네.
0: 근데 맥주 같은 술에는 이런 쓴맛이 살짝 들어가줘야지 오히려 더 맛있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1: 다채로운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0: 네, 또 더군다나 이 홉을 어떤 홉을 쓰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교묘한 향이 이렇게 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용을 하는 그런 맥주의 변화가 중세 유럽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특히나 한 9세기 10세기 요 무렵에 활동했던 독일의 힐데가르트 폰 빙헨이라는 수녀가
1: 네.
0: 이 맥주에 홉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이 남겼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 수녀님이신데
1: 네.
0: 여성이시죠. 근데 이분이 약간 맥주의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이분이 홉 추가하는 방식의 그런 맥주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맥주는 수녀님 여성에 의해서 현대 맥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도 큰 과언이 아니고요.
1: 네.
0: 이 홉을 추가를 하면 그렇게 맛과 향이 변하는 것도 있지만 홉에 그 특유의 단백질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 단백질이 하면 약간 고기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1: 그렇죠.
0: 고기 국물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 감촉이 거품을 더 잘 지게 해줍니다.
1: 아.
0: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것과 같은 그 특유의 거품이 많이 필요 나오는 그 질감이
1: 네.
0: 이 홉이 추가가 되면서 중세시대에 질적으로 변화하면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보리로 만드는 술이라는 그 원조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4천 년 전 고대 이집트까지도 갈 수 있고
1: 예.
0: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맥주하고 가까운 걸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예. 지금으로부터 한 뭐 천 년 전 이럴 때 중세 유럽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1: 제가 맥주는 언제 어디서 처음 만들어졌나요라는 질문 하나 던졌습니다.
0: 아, 네.
1: 쫙 정리를 해주셨어요.
0: 그렇습니다.
1: 예, 4천 년 전 고대 이집트 때부터 먹기 시작한 걸로 보이고 지금 먹는 이런 거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중세 시대. 천 년 정도부터 이제 호프를 넣기 시작하면서
0: 그렇습니다.
1: 예, 거기에서 이제 단백질 성분이 거품을 많이 나오는

0: 그런 맥주로 이제 변화가 됐을 거다라는 네. 말씀이세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왜 맥주를 마셨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네. 5223님께서요. 네. 과거 옛날 맥주는 시원하지도 청량감이 있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맞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1: 그렇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덜 차갑게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0: 그렇죠. 네. 그럼 좀 맛이 덜 하잖아요.
1: 우리나라의 20세기 초 이럴 때 맥주가 대량으로 생산되어서 많이 유통되면서 사람들이 맥주를 많이 소비할 때 그때 사람들이 맥주를 많이 마셔보니까 맥주는 시원하게 먹는 게 제맛이다라는 거를 20세기 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신문 기사나 잡지 기사 같은 걸 보면 그때만 해도 냉장고가 잘 없으니까 예. 맥주를 이런 우물 같은 데다가 병째로 담가놨다가 우물은 좀 시원하니까요. 네. 그렇게 마셨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네, 사실은 맥주가 시원해야 제맛인 것은 맞습니다.
0: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물 담가놓고 그렇죠. 그 안에다가 뭐 음료수 같은 거 이렇게 그렇죠. 넣어놨다가 네. 꺼내 먹고 그랬어요.
1: 네.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었던 고대에 왜 이렇게 맥주를 마셨냐. 심지어 중세시대 때 수녀님도 왜 맥주를 빚어가지고 마시는 걸 이렇게 좋아했느냐. 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가장 큰 이유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게 맥주를 마시면 더 위생적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맥주, 아 이거 이상하죠? 맥주가 왜 이렇게 위생적이죠? 네. 그러니까 맥주가 어떻게 보면 건강에도 좋아서 마셨다라는 거잖아요. 술을 마시면 건강이 좋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0: 술 마시면 건강이 좋다라는 얘기는 가끔씩 뭐 나오긴 하는데 상업적인 이유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술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말씀 좀 하시긴 하시는데요.
0: 근데 위생에 좋다라는 건 좀
1: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술이 건강에 좋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 현대 기준으로는 그런데 네. 과거 기준으로는 중세시대 고대시대 이런 시대의 기준으로는 그때 당시만 해도 수많은 병을 일으키고 사람을 감염시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네. 그래서 물이 겉보기에는 깨끗한 물이라도 거기에 세균이 많이 살고 있으면 그걸 마시면 병든다라는 사실을 옛날 사람들은 몰랐거든요.
0: 세균 자체를 몰랐어요.
1: 네, 그래서 뭐 끓인 물을 끓여 마시기만 해도 그런 거를 많이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예. 그런 거를 이 시대 사람들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맥주는 그래도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알코올 성분 때문에 세균 같은 게 좀 들끼는 거예요. 잘 많이 번식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0: 아, 물 자체에 세균이 이렇게 살고 있을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1: 그렇죠.
0: 거예요.
1: 살균이 좀 되는 거죠. 이 알코올 성분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맹물을 마시는 것보다 맥주를 마시는 게 이 감염의 위험성이 좀 더 적은 겁니다. 예. 그리고 맥주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맥주를 만드느냐의 그 방법에 따라서 살균 처리를 좀 한다거나 좀 뜨겁게 데핀다거나 끓인다거나 이런 과정이 들어갈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균을 좀 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모든 술이 마찬가지였을 텐데 네네. 그렇다고 뭐 소주를 막 물처럼 마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무 독하니까. 네. 근데 맥주는 이 도수가 높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물 대신에 마실만 하면서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살균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이때 당시엔 이런 원리는 몰랐겠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원리는 몰랐을 텐데 네. 맥물 마시는 사람들보다 맥주를 물처럼 마시는 사람들이
0: 덜 죽는다.
1: 네, 잔병 치레를 좀 덜하더라. 배탈이 좀 덜하더라. 이런 걸 보고 맥주가 뭐 좋은 기운이 있나 이런 생각으로 많이 소비를 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독일의 수녀님도 맥주를 좀 마셨던 것 같습니다.
0: 야 재밌네요. 네, 박재민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네. 맥주하니까 궁금해요. 교수님 맥주로 머리 감으면 진짜 노랗게 염색되나요 하셨는데 한 20초 정도로 정리해 주세요.
1: 노랗게 염색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맥주 여러 가지 성분 때문에 머리에 네. 탈색 효과가 조금 일어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노랗게 염색이 일어나는 효과는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 적당한 탈색 정도는 가능한 거예요?
1: 약간 뭐 여러 가지 성분 때문에 또 알코올 성분 이런 것 때문에 탈색 약간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0: 추천하십니까?
1: 아,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0: 왜요? 네.
1: 염색은 미장원에서.
0: 네.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 곽재식 교수와 함께 맥주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맥주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맥주에 관해서 다양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잠시만요.

0: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토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0: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6: 안 어렵다 안 어려워 수학 화학 안 어렵다.
7: 아하 그래 그리 된 거구만 물리 화학 안 어렵지.
6: 알고 싶다 알고 쉬워 우주 공학 알고 싶다.
7: 깨우쳤다 달았네 AI.
6: 평일 낮엔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7: 몇 시인지 알려다오.
8: 11시 5분
9: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곽재식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벌써부터 이렇게 많은 반응 보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사연 살펴볼게요. 강을수 님께서요. 교수님 1.5배 듣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곽재식 교수님 말씀이 좀 빠르신데 근데 다 들려요. 그게 제일 신기해요.
10: 네, 오늘 이 질문을 12번까지 대본에 만들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2번 질문까지 했거든요. 2번 질문까지. 그래서 마음이 좀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9: 다 안 해도 됩니다. 네, 다음부터 해도 되니까요. 네, 네, 네. 이상훈 님이요. 미용실 아니고 미장원 그랬습니다. 아까 미장원이라고 말씀.
10: 아까 동기동창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옛날 추억이 많이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9: 네. 염색은 미장원에서. 2580 님이요. 맥주 하면 80-90년대 성행했던 대규모 호프집 생각나네요. 종로에 많았던 호프집. 노가리, 소야. 소야는 뭐예요?
10: 소야 뭐죠?
9: 시원한 생맥. 캬, 그때 낭만이 그립습니다 하셨어요. 소세지 야채 볶음이요.
10: 아, 소야. 줄임말이구나.
9: 예. 아, 정말 지금 이제 점심을 앞두고 있는 한낮인데도
10: 그렇군요.
9: 예, 맥주가 땡기는 건 왜 그럴까요?
10: 네. 오후 반찬 한번 여유 있으신 분들은 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는데 호프집이란 말이 사실 되게 재밌는 말입니다.
9: 호프집.
10: 예, 맥주의 중요한 재료라고 하면 보리하고 호프인데
9: 네, 아까 말씀하셨죠.
10: 이 호프 때문에 우리나라의 맥주집을 호프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이건 너무 재밌죠. 맥주집을 호프집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은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9: 그 호프가 아니면 무슨 호프예요?
10: 그 호프는 HOPP라고 씁니다. 호프라고 쓰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호프집이라고 할 때는 가끔 이렇게 자세히 영어로 써놓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HOF라고 씁니다. 우리나라의 호프집은.
9: 네.
10: 에, 그래서 이 HOF 호프집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네. 아 이거 참 이상한 말인데 독일에서는 어떤 장소나 건물 같은데 무슨 호프 이런 말을 들어가는 단어를 쓸 때가 많아요. 독일에서는 기차역 같은 데를 반호프라고 하죠. 마당이나 이런 것도 호프 이런 식으로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9: 예.
10: 그래서 괜히 좀 독일 느낌 나라고 맥주집 이름에 호프 이런 거를 붙인 맥주집이 80년대에 하나둘 등장을 했어요.
9: 약간 마당 뭐 이런 느낌이에요.
10: 그런 느낌으로. 예. 그럼 뭐 저기 뭐 독일의 뭐 이런 뮌헨 같은데 큰 맥주 축제에 관련하는 유명한 그런 맥주 가게 같은 곳에서 무슨 호프 이런 걸로 끝난 집들이 있거든요.
9: 예.
10: 그래서 그 어감을 살리기 위해서 80년대 몇몇 맥주집들이 호프라는 말을 끝에 붙여가지고 집 이름을 만들었는데 주요 맥주 유통사에서도 그거를 좀 지원을 하면서 80년대 왠지 호프집이라고 하면 생맥주를 잘 파는 집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쓱 생기면서 지금 아예 우리나라의 어떤 단어 같은 거에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죠.
9: 아,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그 단백질이 들어가서 거품을 잘 나게 하는 그 호프랑은 다른 호프인데
10: 그 말씀해 주신 김에 그 호프 이야기도 하면요.
9: 예.
10: 그 호프를 사실은 어떤 호프를 쓰느냐에 따라서 맥주의 향과 맛, 질감 같은 게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맥주의 그 어떤 뭐 원조라고 자기들이 많이 주장하는 독일 같은 데서는 우리 지방에서는 어떤 독특한 호프를 키워가지고 그걸 넣기 때문에 맥주 맛이 독특하다 이런 거 엄청 자랑합니다.
9: 네.
10: 그래서 꽃 향기가 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9: 예.
10: 실제로 갑자기 좀 이상한 질문 하나 좀 드려보자면
9: 저한테요?
10: 버섯 중에 보면 팽이버섯이라는 거 있잖아요.
9: 팽이버섯.
10: 팽이버섯을 왜 팽이버섯이라고 할까요? 팽이처럼 안 생겼잖아요.
9: 좀 길쭉하게 생겼죠.
10: 왜 팽이버섯이라고 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9: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10: 궁금하지 않습니까?
9: 곰팽이.

0: 곰팡이.
1: 아 그거하고 달라요. 팽이버섯이 의외로 이게 한자어 쪽에서 온 말인데요. 네. 팽이버섯 이자는 귀 이자입니다. 이비인후과 할 때 이자예요. 네, 네. 한자에서 이 귀라는 글자 버섯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0: 모기버섯도 그렇잖아요.
1: 그렇죠. 나무에서 버섯이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달리.

0: 한삼 덩굴과에 속하는 덩굴형 식물 중에 독일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로 홉이라는 식물이 있었고 예. 독일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버섯을 따라 쓴 게 아니라 그 꽃을 떼다가 그거를 맥주에다가 가공을 해서 갈아 넣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맥주에 넣는 홉이라는 게 이 홉이라는 식물의 꽃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뭐 국화주라든가 매화주라든가 두견주처럼 꽃 넣어가지고 향을 독특하게 만든 그런 술들 있잖아요. 맥주도 옛날 맥주에다가 홉이라는 이 홉꽃은 꽃처럼 생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국화주처럼 넣어가지고 좀 맛을 증진시켜 보자라는 시도를 중세 유럽 사람들이 하다가 근대 맥주가 탄생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1: 호프라는 말의 어원.
0: 그렇습니다. 예, 그 이 홉이라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좀 추운 지방에서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잘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강원도 같은 데서 많이 재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입 홉이 워낙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예.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홉 농사가 좀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래도 몇몇 이 농업하시는 분들이 국산 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기른 홉으로 나는 나만의 맥주를 진짜 만들어 본다. 뭐 그런 거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이쪽으로 어떻게 좀 풀리면 희한한 맥주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1: 그러니까요.
0: 이런 기대도 좀 해보죠.
1: 우리가 풍미를 다르게 하는 것은 홉의 역할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만 나는 홉으로 만들면 우리나라만의 맥주의 맛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0: 의외로 북한에서 홉을 엄청 많이 기릅니다.
1: 아 그래요? 네,
0: 세계적인 홉 생산국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한 몇 퍼센트를 북한에서 생산하거든요.
1: 대동강 맥주가 갑자기
0: 그래서 네. 그게 맛있나 뭐 이런 속설도 있을 정도로 네, 북한에서 홉을 많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너무 박학다식한 거 아니에요? 줄줄줄 나와요 어떻게 머릿속에서?
0: 이게 또 이제 다 과학이다 보니까 식물의 어떤 생태와 이런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보니까
1: 그러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5201님이 또 문자를 주셨는데요. 맥주는 온도 차에 따라 맛이 완전 다른 것 같은데 단순한 느낌일까요? 아니면 실제 온도가 맛도 좌우하는 걸까요? 맥주가 죽으면서 하는 말 유언비어. 이렇게 질문도 주시고 농담도 던지셨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0: 네.
1: 예, 그럼 온도로 넘어가 볼게요.
0: 네, 맥주 네. 온도 같은 경우에는 보관 온도는 따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맥주를 몇 도 정도의 온도에 보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맥주가 특히 생맥주 같은 경우에는 맥주가 안에서 사는 효모라는 작은 미생물이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네. 알코올 성분이 생기고 다른 성분도 변화가 되면서 이 미생물들의 활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성분이 생겨나는 바람에 알코올도 생기고 다양한 맛과 향기를 가진 성분들이 이렇게 쭉 생기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살아있는 그런 생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에요.
1: 네.
0: 특히나 생맥주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생맥주라고 부르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그 맥주를 언제 어떤 온도로 저장을 하고 보관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느냐 그런 화학 반응이 많이 진행이 되느냐 적게 진행이 되느냐 어떤 화학 반응이 주로 진행이 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보관의 기간이나 보관의 온도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생맥주가 훨씬 더 맛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요즘은 그걸 다 감안해가지고 캔맥주나 병맥주도 유통을 하기 때문에
1: 네.
0: 맛 차이가 요즘 많이 줄었다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그런 말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1: 보관이 막 상온에서 되면은 그 안에 효모가 이제
0: 네. 예, 효모라든가
1: 발효를 시키잖아요. 예,
0: 다른 미생물들의 그런 활동이 꾸준히 계속 그때 진행이 되기 때문에
1: 너무 그걸 발효가 되면 또
0: 예, 그거에 따라서 맛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1: 그렇죠.
0: 보관을 같이한 그런 맥주라고 하더라도 따라서 먹을 때 그 직전 직후의 온도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좀 맥주 맛이 달라진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1: 네네.
0: 그건 이제 단순히 한 그 맛과 시원함의 느낌이 얼마나 조화되느냐에 따라서 그냥 이 감이 달라지는 것 때문일 수도 있고요.
1: 네.
0: 이것도 따지시는 분들은 많이 따지십니다. 예를 들어서 맛이 좀 깊게 나오는 에일 맥주 같은 경우에는
1: 예.
0: 에일 맥주가 약간 텁텁하고 맛이 좀 더 짙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조금은 있어야지 그 맛과 향기가 더 풍부하게 느껴진다.
1: 오.
0: 너무 시원하고 차가우면 차가워서 그 다 잘 못 느낀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맥주는 너무 차갑지 않게 한 8도에서 12도 정도로 마시는 게 좋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비되는 이 맑은 라거 맥주 같은 경우에는
1: 예.
0: 그래도 시원한 게 제맛이다라고 해가지고 한 4도까지 온도를 낮춰서 먹는 게 제맛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1: 네.
0: 게다가 이 마실 때의 맥주의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 안에 이산화탄소의 함량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1: 네.
0: 맥주가 이제 김 빠지면 맛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라는 거는 기체이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물도 끓이면 높은 온도가 되면 증발해가지고 많이 날아가듯이 이산화탄소도 차가울수록 많이 잘 녹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1: 네. 기체는 차가울 액체가 차가울수록 액체 속에 더 잘 녹는
0: 그렇죠.
1: 성질이
0: 네.
1: 많죠.
0: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이산화탄소를 풍부하게 즐기려면 차갑게 보관된 맥주를 또 차갑게 마시는 게 더 좋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요.
1: 알겠습니다. 에일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요거 두 개를 구분하는 것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이게 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두 가지 맥주의 구분 방법이기 때문에 예. 세세하게 따져.

0: 보면 예외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제일 그래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네. 기본이 에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이 에일. 에일이 기본이다라고 에일이다. 보시면 됩니다. 어. 아까 효모라는 그런 미생물이 맥주를 발효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효모라는 이 미생물이 이게 곰팡이하고 가까운 미생물입니다. 우리나라 순우리 말로는 뜸팡이라고도 불러요. 뭐 네. 이렇게 뜨는데 많이 사용하는 아. 그런 미생물이다라고 해가지고
1: 예.
0: 이 뜸팡이 같은 경우에 아, 라틴어를 사용하는 학명으로는 사카로미세스 세레 사카로미세스 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도 이 맥주를 만들 때 전통으로 사용하던 이 효모라는 미생물을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지에라고 부릅니다.
1: 오.
0: 사카로미세스가 효모라는 뜻이고 세레비지에가 무슨 뜻일까요? 에, 맥주라는 뜻이에요. 맥주. 세레비지에 세레비지에. 그래서 맥주를 만들 때 쓰는 효모. 효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맥주를 연구하다가 발견한 게 기준이라 가지고 이런 식의 이름이 붙은 거지. 오. 수많은 효모를 이용해서 발효를 할 때 다 이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지아라는 이 효모가 다 쓰입니다. 심지어 빵 만들 때 이스트라고 해가지고 효모 넣죠.
1: 네.
0: 그것도 바로 이 맥주 효모가 쓰이는 경우가 주류입니다.
1: 아 그래요? 세레비지에?
0: 네. 네. 어, 그래서
1: 세레비지에가 비주 비 네. 비어.
0: 네. 네. 비어. 그거하고 크게 상관없고요. 라틴어기 때문에 그거하고 큰 상관없고요.
1: 들어봤어요.
0: 네, 네. 그런 그래서 옛날에 독일에서는 그런 속설 많이 있었어요. 맥주 만드는 양조장 옆에 있는 빵집에서 만드는 빵이 맛있다. 혹은 반대로 빵집 옆에서 작업하는 맥주 양조장이 맛있다. 이런 속설이 독일에 많이 있었습니다.
1: 뭐 빌려가나? 효모를?
0: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맥주를 이렇게 옛날에는 맥주를 발효시키기 위해서 효모를 인위적으로 키워서 주입을 한다는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연히 효모가 잘 들어가주면 발효가 잘 되는데
1: 공기 중에 이렇게 떠다니다가 네. 들어가는
0: 서로 빵도 만들고 맥주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공기 중에 이런 효모가 많이 돌아 다니고 있으면서 발효가 잘 돼서 맛이 좋아진다 이런 속설이 있었던 거죠.
1: 맥주의 별명이 맛있는 빵이라는 별명도 있죠.
0: 그렇습니다. 네. 이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지에 같은 경우에는 발효를 해보면 특히 맥주 같은 술 만들면서 발효를 해보면 물 위에 동동 뜹니다. 높은 쪽으로.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위쪽 중심으로 이렇게 발효가 일어나고 무거운 성분은 아래로 쭉 가라앉고 이런 방식으로 발효가 쭉 이루어지거든요.
1: 네.
0: 그렇게 하면 이 전통적인 맥주 에일 좀 걸쭉하고 맛이 좀 짙은 그런 맥주들이 생깁니다. 이게 기본이
1: 네.
0: 그런데 이런 맥주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활용을 하다가 네. 한 19세기 정도 들어와서 그러니까 맥주가 기본이 고대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19세기면 기껏해야 150년 전, 200년 전이니까 얼마 안 된 옛날이죠. 그죠?
1: 네.
0: 그때 다른 종류의 효모를 사용해서 발효를 해봐도 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데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카로미세스 파스투리아누스라든가 그런 다른 종류의 효모를 이용해서 발효를 하면
1: 네.
0: 이 효모는 발효를 하면서 무게가 좀 무거워지면서 물 밑으로 가라앉는 성질이 생기거든요.
1: 아.
0: 그래서 물 밑에서 발효를 하면 좀 다른 맛이 나게 발효를 하게 되고 물 밑에 있는 거를 싹 이렇게 제거하고 따라버리면 맑은 맥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소비되는 이 라거 맥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근에 나온 맥주 방식인 예. 거예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지에에서 이 세레비지에는 그냥 맥주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이 라거를 만드는 사카로미세스 파스트리아누스라는 이 효모에서 파스트리아누스는 무슨 뜻일까요?
1: 파스트리아누스요?
0: 파스트리아누스 무슨 말일 뜻일까요? 이거 아는데 주치가 짚어볼 넘겨 짚어볼 만한 말입니다.
1: 가라앉았다.
0: 아니. 파스트리아누스. 파스트리아누스 무슨 뜻이냐면
1: 네.
0: 파스테르라는 뜻입니다. 파스테르. 파스테르 프랑스의 화학자 이름이죠.
1: 네네.
0: 이 프랑스의 화학자 파스테르가 술에 대해서 연구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 파스테르가 활동하는
1: 우유만 연구한 게 아니에요.
0: 네, 파스테르 우유 연구는 의외로 별로 많이 안 했어요. 사람들이 파스테르의 업적이 뭐냐라고 네. 하면 파스테르가 요구르트 발명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는데
1: 우유.
0: 그러니까 아닙니다.
1: 아니에요.
0: 파스테르가 요구르트 발명한 게 아니라 그 훨씬 전부터 요구르트가 있었고 파스테르가 화학과 미생물의 화학 반응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술 연구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1: 아, 그렇구나.
0: 특히나 파스테르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독일하고 프랑스가 정확하게 말하면 독일의 일부였던 프랑스와 아니,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보불 전쟁이라고 하죠.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벌였는데
1: 네.
0: 그때 프랑스가 패배해가지고 막 파리도 점령당하고 막 이랬어요.
1: 오.
0: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은 밀린다라는 그런 어떤 박탈감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파스테르가 남긴 명언 중에 유명한 건 뭐 있습니까?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1: 아.
0: 파스테르가 유행시킨 말이거든요.
1: 멋있네요.
0: 네, 그래서 파스테르가 우리 프랑스를 위해서 내가 과학자로서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해볼 게 뭐 있느냐 뭘 연구를 하면 우리가 독일을 눌러줄 수 있겠느냐를 생각을 하다가
1: 맥주.
0: 예, 독일 사람들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맥주의 비밀을 내 손으로 파헤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술이 발효되는지 이런 거 연구를 엄청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파스테르를 기려가지고 새로 개발된 이 라거를 만들 때 쓰는 효모의 이름을 사카로미세스 파스트리아누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0: 파스티리아누스 외울 것 같아요, 제가.
1: 네.
0: 하도 설명을 잘해주셔서.
1: 또 돌아서면 잊혀집니다.
0: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4254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 대표적인데, 맥주는 병, 캔, 페트 종류별로 맛이 다른 느낌인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느낌일까요? 아까 살짝 생맥주에 대해서 또 얘기해 네. 주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1: 예전에는 이제 좀 보관을 대충 하다 보니까 네. 병맥주하고 캔맥주가 차이 나는 이유를 어떤 걸 이야기를 많이 했었냐면 병맥주 같은 경우에는 갈색병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만 예. 그래도 유리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빛을 좀 많이 받기 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관리 대충 할 때는 그냥 햇빛 막 쏟아지는 여름철에 이 병을 방치해 놓으면 네네. 거기에 자외선 따뜻한 그런 햇살이 많이 들어오면서 맥주의 그 성분이 좀 변질된다거나 안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뭐 그런 화학 반응이 좀 다르게 일어난다라고 해가지고 맛과 향기가 좀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0: 예.
1: 그에 비해서 캔맥주는 완전히 불투명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게 별로 없다라는 거를 좀 예, 그런 거를 좀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페트 맥주라는 게 잘 있지도 않았었죠.
0: 네.
1: 옛날에는 페트 맥주로 하면 페트는 플라스틱 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주 통하지 않는 재질로 만들기가 어려워서 안에 있는 그 이산화탄소가 조금씩이나마 새지 않겠냐. 뭐 장기 보관을 하면 그런 얘기가 있어서 또 맛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0: 네네.
1: 요즘은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하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맛 차이가 좀 줄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어떤 것 때문에 맛 차이를 좀 느끼시는 분이 계시냐면
0: 예.
1: 캔맥주 같은 경우에는 마실 때 그 알루미늄 캔 부분이 입에 닿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 금속 맛을 조금 민감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0: 닿기만 해도 느껴지는 그 맛.
1: 약간 감촉이나 맛 같은 게 이 금속은 조금 질감이 네, 다르니까.
0: 맞아요.
1: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순간의 맛이 달라가지고 맛이 다른 느낌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요즘 좀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캔맥주 싫어하는데 캔맥주밖에 없다라고 할 때는 의외로 이 컵에 따라 마시기만 해도 그거와는 좀 딴 맛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평을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답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다시 그러면 아까 독일, 프랑스 얘기하셨는데 역사 이야기를 살짝 다시 돌아가서 요거 재밌을 것 같아서요. 맥주의 종주국은 어디냐라는 얘기 나오면 독일, 체코, 뭐 벨기에, 영국, 아까 말씀하신 프랑스는 종주국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해요.
1: 네.
0: 진짜 맥주의 나라는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1: 네, 독일 사람들이 일단 맥주에 대한 자존심 같은 건 엄청난 편이긴 합니다.
0: 네. 네,
1: 맥주를 독일에서 마셔야지 어디서 마시느냐. 딴 나라 맥주가 맥주냐. 막 이런 생각을 독일 분들은 많이 품고 계시긴 한데
0: 네.
1: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이런 맥주들을 많이 개발하고 중세시대에 많이 발전시켰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주장을 많이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맥주에 홉을 넣은 거를 최초로 시도한 사람은 프랑스 사람일 거다. 뭐 이런 주장도 많이 하고 있고요.
0: 아까 그 독일 수녀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1: 네, 그분이 이제 기록을 많이 남기셨고 영향을 부대에 많이
0: 남겼지만,
1: 많이 미치시긴 했는데 뭐 그런 의견도 있고요.
0: 네네.
1: 그리고 독일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맥주가 더 좋다 이런 의견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0: 네.
1: 이집트 사람들은 아직도 고대 이집트에 3000년 전 맥주 너희들 모르냐. 심지어 그것 때문인지 이집트는 사실은 이슬람교를 많이 믿잖아요.
0: 네.
1: 그래서 사람들이 술 소비를 원래는 안 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도 이집트에서는 맥주 공장을 좀 가동합니다. 수출하거나 외국인들한테 판매를 하려고 그리고 예. 이런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소수인들한테 판매를 하려고
0: 고대 맥주 이렇게 붙여가지고
1: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그런 자부심 같은 게 나라마다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0: 네네.
1: 공식적으로 통계가 나온 거를 보면 1인당 맥주 소비 통계가 체코,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독일, 폴란드 요 정도 순위로 항상 세계 5위권을 장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예.
1: 체코가 거의 대부분 1위를 하고요.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독일, 폴란드 네 나라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이런 나라들이 대체로 1인당 맥주 소비량이 성인 1인당 맥주 소비량이 연간 100리터를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 많이 먹는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맥주 소비량은 50리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0: 대신 다른 거 많이 먹죠.
1: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맥주 먹는 것보다 이런 맥주 소비 대국들은 두 배 마신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체코 사람들은 체코가 세계에서 제일 맥주 많이 마시는 나라고 우리가 맥주의 원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 이렇게 옛날부터 맥주가 많이 생산돼가지고 꾸준히 맥주를 마시는 거 이런 거를 가지고
0: 예.
1: 맥주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전통 때문에 그냥 관성으로 이렇게 쭉 그냥 나가고 있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 어떤 맥주에 대한 독특한 문화나 신념이나 기술을 갖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많이 하거든요. 5위권까지가 아까 그렇게 독일 주변에 있는 유럽 나라들이라고 중부 유럽 동유럽의 나라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네.
1: 근데 6, 7위권을 보면 아마 최근 최신 통계에서는 아마 바로 뒤에 따라붙는 6위권

0: 거예요. 맥주섭이랑 67위권에 항상 등장하는 독특한 나라가 어디냐면 나미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1: 나미비아.
0: 나미비아 들어보셨습니까?
1: 아프리카.
0: 네, 맞아요. 응. 네, 나미비아는 저 멀리 아프리카 남서부에 있는 나라입니다. 에이. 그런데 이 나라가 세계적인 맥주 소비 대국입니다. 아주 신기하고 특이하죠.
1: 예.
0: 그래서 저는 이 나라야말로 진짜 진정한 맥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나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미비아가 사실은 예.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럴 때 제국주의 시절에 독일 사람들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1: 네.
0: 그래서 나미비아 사람들이 독일한테 그때 당시에 식민 지배에 대해서 좀 사죄도 하고 배상도 해라 뭐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하고 독일에서는 뭐 나미비아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국력이 센 나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1: 네.
0: 독일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게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1: 네.
0: 그렇기는 한데 그 시절에 나미비아 사람들이 독일이 침략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맥주는 맛있는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나미비아 사람들이 나미비아만의 이 맥주 문화를 그 후로 되게 많이 발달시켰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맥주 문화하고는 되게 동떨어진 자리인 것 같지만 세계적으로 발달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맥주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문화를 아프리카 남서부에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정말로 세계에서 맥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독보적으로 뛰어나는 그런 곳은 나미비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나미비아 맥주 같은 거 어떻게 잘 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면 이거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1: 맛이 궁금해집니다.
0: 저는 종종 해봅니다.
1: 네. 제 종주국이라는 걸 우리가 축구의 종주국은 영국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축구의 나라가 어디냐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 뭐 브라질이나
0: 브라질
1: 다른 나라들은 많이 꼽잖아요.
0: 벌컥하시거든요. 브라질 사람 앞에서 원조는 축구 원조는 영국이지 이러면 브라질 사람들 아르헨티나 분들 벌컥합니다.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미비아를 꼽아주신 이유가 또 와닿았습니다. 재밌네요.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 곽재식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한 시간 꽉 채워서 얘기 나눠봤어요. 노래도 안 듣고. 시간이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모셔야 되겠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 방수 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 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는 여권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잠시 후 여러분들의 밥 친구 밥 도둑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네, 오승훈의 이과학저과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4197님이 열공했네요. 다음에는 소주도 공부하고 싶어요. 인사동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하셨고요.
7: 아, 소주 정말 재밌는데. 아.
6: 유민정님은요. 빠르게 말씀하셨는데도 많이 부족해요. 또 오셔요. 꼭이요 하셨습니다. 곽재식 교수님과 저희가 문화와 역사 그리고 과학을 망라한 이야기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산다라박의 키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과학 저과학은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3: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행복.

0: MBC 정오 종합뉴스.
1: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목요일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7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10여 명의 선관위 전 고위급 인사들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2: 미군이 이란에 대한 미사일 폭격을 이틀째 이어가자 이에 대응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봉쇄하고 바레인과 쿠웨이트 등 인근 걸프 국내 미군 기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 측 종전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내일 밤 다시 폭격해 박살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폭스뉴스가 전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755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6,246억 8천여만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매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계열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가 경찰청 출입기자단 명단을 수집해 물류센터 취업 제한 목록에 등록한 사실도 확인해 과징금 2억 4,800만 원도 부과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어제 발언을 둘러싼 친명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며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친한계와 소장파 오세훈 시장 측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재선거를 거듭 주장하며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갈등이 전면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권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사태 원인 규명 등이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본격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발생 8일 만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중앙과 서울시 선관위를 비롯해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지역 선관위 등 총 7곳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과 서울청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1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 명도 중앙과 서울, 송파구 선관위 등 3곳의 압수수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 등 1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합수본은 이들이 직무 관련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한 시민단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 참정권이 침해당했다며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간부들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고발인과 투표를 하지 못한 시민, 선거사무에 동원된 구청 공무원과 인쇄업체 관계자까지 연달아 불러 기초조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원인 규명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3: 일주일째 시위대로 봉쇄된 서울 송파구 핸드볼 경기장에 입주해 있는 체육단체들이 시위대의 거센 항의로 경기장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개 체육단체는 오늘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일터에 돌아가고 싶다, 출입과 업무만은 보장해달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한펜싱협회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에서 아시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시위대의 경기장 봉쇄로 선수들이 대회에서 사용할 칼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위대는 체육단체 직원들이 부정선거 주요 증거물인 투표용지를 빼돌릴 수 있다며 이들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1: 정부가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국민 참정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섭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저녁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선거와 집회 과정에서 제기된 참정권 침해 문제에 대해 부처별 대응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3: 미군 아파치 헬기 추락이 촉발한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미군이 이란을 공습하면 곧바로 이란도 중동 영내 미군 기지 등을 타격해 휴전 이후 최고 수위의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백승은 기자입니다.
4: 미군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투기를 동원해 49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이란에 발사했다고 미국 폭스뉴스 기자를 통해 밝혔습니다. 대이란 폭격은 곧 멈출 것이라면서도 이란이 미국 측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내일 밤 그들을 폭격해 박살낼 것이라고 답했다고 보도는 전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역시 이란 내 여러 목표물에 추가로 자위 차원의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 공습에 맞서 쿠웨이트, 바레인 등지 미군 주둔기지를 겨냥해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협상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종전은커녕 휴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3: 우리는 정말로 합의에 거의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우리를 계속 질질 끕니다. 우리를 호구로 보는 겁니다. 그들은 계속 멍청한 미국 대통령들만 상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이런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영내 불안정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폐쇄하고 모든 선박들의 이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 중부사령부는 해협이 폐쇄됐다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상업용 선박이 여전히 통항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은입니다.
3: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 한 척이 두 번째로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선박은 한국 선사가 운용하는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으로 한국인 선원 8명이 승선 중이며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정상적으로 항해 중입니다.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HMM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1: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총 6,24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선 물류센터에 근무한 적도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송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정부가 쿠팡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쿠팡에게 총 6,246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매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직 쿠팡 직원인 해커는 총 3,322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와 최소 433만 명의 비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은 해커의 조회 건수를 기준으로 3,367만여 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는데 개보위는 해커가 중복 조회하거나 개인정보가 없던 경우를 빼고 비회원의 배송지 정보 유출은 더해 수치가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이 다른 업체 사이트나 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동의 없이 수집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또 쿠팡의 광고 파트너 중 일부는 광고를 클릭하지 않아도 쿠팡 사이트로 연결되는 이른바 납치 광고를 운영했는데 개보위는 쿠팡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개보위는 한편 쿠팡 물류자 회사인 쿠팡 풀필먼트가 지난 2023년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의 개인정보를 취업 제한 목록에 등록한 사실을 적발해 이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보위는 이번

0: 부분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플랫폼 전반의 보안 투자 확대와 내부 통제 강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측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계보위 결정에 반영되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규명되길 기대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1: 6.3 지방선거 승패를 두고 여야 모두 지도부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내부 단결을 강조하며 수습에 나섰고 국민의힘 안에서는 지도부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겠다는
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 앞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정 대표의 발언이 친명계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자 하루 만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대표는 국민만 믿고 가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발언이 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도부 안에서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4: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1: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2: 그러자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철없는 소리라고 곧장 반박하며 지도부는 정면 충돌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원내 110명 의원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답을 먼저 달라며 총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소장파 대한과 미래가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붕괴됐다며 사퇴를 거듭 촉구하는 등 지도부를 향한 압박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모든 조치를 다해 국민께 응답해야 한다면서도 부정선거 등 억지 주장은 멈춰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를 두고 증거인멸이라며 전국 재선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5: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신규 반도체 공장 건립 지역 후보지로 일본을 꼽았습니다. 최 회장은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SK의 메모리 반도체와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조합해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산하는 AI 팩토리를 한국 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에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한층 더 늘릴 경우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반도체 공장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훌륭한 후보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SK가 미국에서 AI 투자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일본 파트너 기업도 함께하고 있다며 AI를 활용한 신규 사업이 한일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일본 기업과의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 지난달 취업자 수가 4만 명 줄어 17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명 줄어 지난 2024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떨어져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 2021년 2월 이후 5년 3개월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5: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낸 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권순일 전 대법관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단독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기소가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개정검찰청법에 어긋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는 검사 수사권 제한하고 사법경찰관의 수사 종결권을 인정하는 관련 법령 위반에 위법하고 이에 따라 이뤄진 공소제기도 법률 규정 위반에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1: 오늘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 최대 50mm, 수도권과 충청권은 최대 30mm가 되겠으나 소나기 특성상 같은 지역 안에서도 편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9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9도로 비슷하겠습니다.
0: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강성희 목포시장 당선인의 민선 9기 시정준비기구인

0: 목포 대전환 준비위원회가 인수위원 구성을 마치고 오는 15일 공식 출범합니다. 준비위원회는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도시계획과 지역개발, 경영회계, 복지, 청년창업, 문화예술과 산업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선거 캠프 인사 참여를 최소화하고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인사들을 안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어제 공식 출범한 통합특별시 교육감 인수위가 교육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논평을 통해 인수위 핵심 위원 자리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지만 교원단체와 현장 교직원의 실질적 참여는 없다며 현장 교원과 교육 전문 연구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대중 교육감 당선인 준비위는 학교 현장의 수업 안정성과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최우선으로 배려한 결과라며 학교 방문과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위한 별도 구조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인구 감소 지역 16개 시군 숙박시설 이용 계획에 다음 달 31일까지 최대 7만 원의 숙박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번 할인은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의 일환으로 국내 주요 온라인 여행사 31개 채널에서 오늘부터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으로 쿠폰이 발급됩니다. 이용객들은 14만 원 이상 연박 상품은 7만 원, 7만 원 이상은 3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각 당선인의 진도군 수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식을 갖고 민선 9기 군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진도 군수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소전미술관 내 인수위 사무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인수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인수위는 앞으로 부서별 업무 보고와 주요 현안 점검을 거쳐서 공약 이행 계획과 정책 제안서를 마련하고 민선 9기 군정 운영 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농공단지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대학 경제단체와 함께 유학생 농공단지 취업 매칭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도내 5개 대학 외국인 유학생과 6개 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연결해서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 특화형 비자 전환을 통한 장기 정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서 참여 기관들은 입주기업 대상 구인 수요 조사와 취업 희망 유학생 인재풀 구성 등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당선인의 교육감직 인수를 위한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가 온라인 소통 창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준비위는 전남과 광주교육청 누리집에 지역민의 제안을 직접 수렴하는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바란다 의견 청취 게시판을 개설했으며 접수된 제안은 분과별 핵심 정책이나 중장기 교육 비전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장흥군이 오는 14일까지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 기간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입니다. 환급은 행사 기간 중에 1인 1회만 가능합니다. 오늘과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 큽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24도입니다. 허연주입니다. 이상으로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MBC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0: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다 먹으세요.
1: 지금 시각은 12시 2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오늘은 어떻게 만나게 먹을까? 혹시 점심 메뉴 뭘로 정하셨나요? 잡초 비빔밥이란 시가 있습니다. 흔한 것이 귀하다. 잡초라 깔보는 풀들을 뜯어 오늘도 풋풋한 자연의 성찬을 즐겼느니. 흔한 것이 귀하다는 사람한테도 통하겠죠. 늘 함께라서 흔한 가족, 늘 만나줘서 흔한 친구. 그들이 나한테 제일 귀하다는 거 자꾸 까먹으면 안 되겠죠?

박선주와 조규찬이 같이 부른 소중한 너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흔한 것이 귀하다. 아주 좀 모순되는 말 같지만 지나보면 이 말이 진리란 걸 느끼게 되죠. 뭐 비싸고 화려한 식당에서 특별한 음식을 먹어볼 때도 있지만 결국은 제일 흔한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삼겹살, 치킨 결국에는 그렇게 먹게 되잖아요. 숱한 사람들이랑 어울렸어도 끝까지 함께하는 건 제일 자주 만난 오랜 친구 그리고 가족이잖아요. 그곳이 바로 손트란가요? 우리 4668님께서 태진씨 부산인데 더워요. 이런 날 열무비빔밥이 빠질 수가 없지요. 달걀 후라이는 인당 두 개씩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태진씨도 오세요 라면서 우리가 첫 오프닝부터 혹시 점심 메뉴 뭘로 정하셨나요? 여쭤봤더니 아, 메뉴들이 쭉 나옵니다. 열무비빔밥, 달걀 후라이 그래요. 인당 두 개씩이 진정한 사랑이죠. 우리 6966님 대구도 너무 더워요. 시원하게 냉잔치국수 해먹습니다. 태진님 잔치국수 시원하게 드셔보셨나요? 잔치국수를 시원하게요? 상상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마침 얼마 전에 그 돈잔국수라고 혹시 아시나요? 돈가스에다가 잔치국수. 그러니까 잔치국수 위에 돈가스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거 은근 맛있어요. 아 그리고 방금 그 열무비빔밥 얘기하신 분 다시 올려주시겠어요? 이거 달걀 후라이 인당 두 개씩 주는 거 있잖아요. 진짜 제가 저번에 어떤 식당에 갔는데 작년인가? 그냥 거기는 뭐 다 먹는데 계란 후라이가 두 개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묘해요. 그 식당이 진짜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식당 운영하시는 분 있으면 약간 한 200원 뭐 한 500원 올린 다음에 그냥 두 개를 넣으면 그 오신 분들도 되게 기분 좋아지는 그 작은 행복이 있다라는 얘기 좀 전하고 싶어서 문득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둘둘 22일 날은 일부러 막 후라이 두 개 줘서 약간 그냥 기분 좋게 아 오늘 둘둘이어서 두 개 줍니다 라면서 그런 것도 하나의 모르겠습니다. 저희 그냥 이상한 이야기. 우리 7028님께서 요즘은 마늘종 비빔밥이 유행이라는데 드셔보셨나요? 마늘종 비빔밥이요? 아 마늘종을 조금 잘게 썰어가지고 또 여기도 계란 후라이가 들어가네요. 거기다가 딱 그 밥이랑 따뜻한 밥이랑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네요. 근데 저기에다가 약간의 그 어떤 단백질류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고기라든지 살짝의 그런 부분이 저는 그 마늘종이랑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자 우리 매일 만나서 흔한 친구 같지만 제일 귀한 친구가 되자. 저희 손트라의 바람입니다. 문자 참여 흔한 친구에게 보내시듯 그냥 툭 써서 보내주시면 좋고요. 거기다가 신청곡까지 얹어주시면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오늘 손트라 유튜브도 문 활짝 열려 있어요. 아니 20만 21만 돌파 이후에 조금 놓으셨습니다. 나 아직도 유튜브 구독 안 했다. 얼른 한번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오늘 신나게 달려볼까 합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하이퍼스, 한얼사이언스 타타타, 빅토스, 환인제약, 신젠타 코리아, 삼성증권, 성원 에드피아, 도드람 한돈, 히온스 글로벌,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시티, 현대해상 화재보험, 우리 ENL 하루틴,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유니베라, 백조싱크, 롯데렌탈,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주식회사 두드림 SNC, 고향 가구 박람회, 탄탄방수와 함께합니다.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4: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5: 제초제는 타타타.
4: 한얼 사이언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스페셜 티켓 이벤트 있습니다. 2026 손태진 단독 콘서트 더 마에스트로가 6월 19일, 20일, 21일에 LG 아트센터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21일 일요일 공연 초대권을 다섯 분께 두 장씩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자 말머리에 티켓이라고 써서 신청해 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 드릴게요.

우리 손테라 가족들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1320님은 장위통 전통시장이에요. 요즘 마늘철이라 마늘이 엄청 많고 많이들 사시네요. 저 많은 마늘로 무엇을 하실까 궁금해요 하셨는데, 사실 뭐 그런 얘기 있어요. 한국인들 1인당 연간 마늘 소비량이 약 한 6-7kg 정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1년에 7kg씩이나 먹고 있다니. 물론 그냥 뭐 통마늘을 이렇게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 음식에 그만큼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3177님은 여기는 마산인데요. 며칠 전 우리 손자 생일이라 할머니가 뭐 해줄까 했더니 내 귀에 대고 살짝 속삭이네요. 게임머니.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진짜.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절대로 게임에다가 돈 충전하게끔 안 해주거든요. 예, 부모님은 절대 안 해줍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모아서라도 이렇게 넣었어야 되는데, 저도 우리 친형이, 우리 형이 저한테 선물로 게임머니 해줬을 때, 캐시에 충전해줬을 때 진짜 너무 우리 형이 멋져 보였어요. 그때는 막 뭐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충전하기도 힘들고 막 뭔가 많이 필요했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손자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0096님께서 친정 엄마 돌본다고 섬에 들어온 지 벌써 한참 되었어요. 처음엔 마지못해 갇혀있는 기분이었는데 이젠 시골 바람이 좋습니다. 언제든지 산책도 할 수 있고 텃밭도 있어서 여기가 더 좋아졌어요. 오늘도 엄마는 아이가 되었지만 마음을 비우고 좋은 생각만 해봅니다. 그 시간 또한 정말 나중엔 또 귀한 시간이라 여겨질 것 같고, 거기 계시는 동안 정말 마음도 많이 그 평온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분들 다 모두 선물 원하시겠죠? 이 시간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제가 타월 세트 보내드립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오늘은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사는 이야기들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딱 맞는 노래들, 머릿속을 맴도는 흥얼거리는 노래도 슬쩍 신청해 주시면 최대한 많이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 4665님께서 며칠 전에 히피펌을 했어요. 회사 같은 건물 1층에 미용실이 생겨서 한번 가봤거든요. 컬이 너무 탱글탱글하게 잘 나왔어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어서 뭔가 기분 전환돼요. 올 여름은

이 탱글탱글한 컬처럼 상콤발랄하게 보내야겠어요. 제 지금 기분같이 상큼한 노래 손태진의 노래하는 곳에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우, 우리 6022님도 점심 먹으러 가야 하는데 준비가 덜 되어서 손틀어 들으면서 기다립니다. 손태진 노래하는 곳에 예약 신청해요. 우리 7818님도 태진님 리메이크 앨범 여름 향수 발매 축하합니다. 타이틀곡 중에 노래하는 곳에

이번에 4월에 나왔던 봄의 약속까지 합쳐서 총 10곡 수록된 앨범이 리메이크 앨범이 발매가 되었어요. 그 중에 타이틀곡 노래하는 곳에 여러분들께 띄워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0: 보고 즐기고 맛보는 유기농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학중앙공원에서 열립니다. 전남 광주 친환경 농업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신선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체험 부스와 유기농 먹거리, 초청 가수 공연, 가족이 함께하는 유기농 장학 퀴즈까지. 건강한 먹거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6월 13일 토요일 남학중앙공원에서 만나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0: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손트라에서 한잔해.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 받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제 목소리처럼 뽀송뽀송한 타월 세트 보내드립니다. 깜짝 놀랐네요. 제 목소리처럼이라니요. 아유, 너무 이렇게 좋게 포장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33355님께서 전교생이 8명 있는 동아분교에 우쿨렐레 수업하러 갑니다. 가는 길 풍경이 너무 예뻐서 행복해요. 제가 동아분교를 찾아보니까 전북 장수에 있네요. 그리고 전교생이 8명이라니 그냥 그 이름만 들어도 그냥 설명만 들어도 약간 동화 속에 있는 학교 일 것 같아요. 마치 그 수업하는 모습 상상하니까 그 제 노래하는 곳에 방금 나갔잖아요. 예, 뮤직비디오 보시면 한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이렇게 응원 보내드리고요. 우리 9051님. 오늘 저의 35년 직장 생활 마지막 출근입니다. 포멀한 차림으로 마지막 출근길 눈물이 나면 어쩔까 했는데 다행히 눈물이 나진 않고 아쉬움과 미안함만 가득하네요. 동료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주말 부부인 저를 대신해서 우리 아이들 돌봐준 언니한테도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했는데 모두들 저의 인생 2막 꽃길만 걸으라고 응원해주네요. 늦었지만 늘 고마웠고 감사했다고 전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정말 근데 눈물이 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고생 많이 하셨고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든 만큼 고마운 일들도 주변에서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 고마운 일들만 생각하고 저도 인생 2막 응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28 하나님께서 지금 밭에서 양파 작업 중이에요. 햇볕은 따갑지만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 일하기 딱 좋네요. 점심은 짜장면. 밭에서 짜장면 안 드셔보셨죠? 아주 꿀맛이에요. 짜장면은 이상하게 그 장소와 때. 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바깥에서 먹는 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때로는 뭐 그 신문지 하나만 이렇게 깔아놓고 먹어도 그냥 그 분위기가 이미 뭐 그 스타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뭐 이제 당구장에서 짜장면 먹을 때 그냥 뭐 어디 중식당인지도 몰라요. 그냥 와요. 시켜주면 그냥 와요. 근데 이때까지 실패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맛있어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우리 6693님께서 태진님 혹시 볼링도 치시나요? 저희 옆지기가 볼링을 시작했는데 공을 4개나 구매했어요. 운동은 장비빨이라나 뭐나라 볼링공 가격이 한 개당 30만원대입니다 지출이 너무 커요. 아, 저 볼링 칩니다. 네, 베스트 스코어가 197 정도인데 근데 저는 하우스 볼로 그랬던 적이 있었던 거. 최근에는 안 친 지 오래돼가지고. 근데 볼링공 4개나 필요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개는 원래 평소 평균적으로 갖고 다닌다는 게 이게 그 스페어 처리용 막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굴리는 공 용도가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굴리는 용도가 있다고 하는데 네 개는 제가 봤을 땐 옆지기분이 거의 프로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6798님께서 오늘은 즐거운 날입니다. 50번째 생일이에요. 딸이 귀걸이도 사주고 예비사위가 안마기도 사줬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문자합니다. 반찬 만드는 중인데 정말 행복합니다. 이야, 이렇게 보통 같으면 부부로서 선물을 하나 줄까 말까인데 귀걸이도 사주고 안마기도 사주고 와, 두 배로 기쁜 날이시겠어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9382님은 배운 게 없다며 항상 주눅 들었던 67살 우리 엄마 한동안 요양보호사 공부하더니 오늘 합격 연락 받으셨대요. 덕분에 자존감이 올라가 난타도 배우겠다 하시네요. 엄마 엄마는 똑똑한 사람이니 모든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신청곡 내 나이가 어때서입니다. 물론 어머니가 정말 공부도 잘하시고 똑똑하신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예쁜 따님이 최고로 응원해 주니까 더 힘이 나시는 게 아닐까요?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지금 뭔가 도전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신다고요? 이런 사연들 들으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이에요.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정말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고 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든지 뭐 내 나이가 어때서 생각하면서 다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4703님께서 여기는 우럭 양식장인데 오늘 2톤 가까이 우럭 출하하는 날이라 새벽부터 나왔어요. 생선들 산소가 부족할까봐 점심도 못 먹고 최대한 빨리 바구니에 담아서 옮기는 중인데 팔과 다리가 후덜덜하네요. 타월 주시면 동료와 시원하게 땀 닦고 싶어요. 어머어머어머, 그 우럭 중에 좀 가장 좀 무거운 거 한 마리 저한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근데 진짜 이 얘기했다가 저희 그 여기 사옥으로 뭐 생선 보내시는 거 아니시겠죠? 네, 절대 안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예, 음식물 특히나 더더욱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아깝게 못 받은 것들은 또 폐기하게 되니까 절대 보내지 말라는 이야기. 예, 제가 그 직접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0403님께서 안녕하세요. 아이 아빠가 사다리차 작업을 합니다. 무더위에 타월 필요해요. 꼭 주실 거죠? 아우,

0: 당연하죠.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타월 세트 보내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우럭 옮기시는 분도, 우리 0403님도 다 타월 세트 보내드립니다. 우리 9950님께서 우리 아기가 오늘 처음으로 혼자 앉았어요. 일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영상이 왔더라고요.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네요. 혼자 독박 육아하는 아내한테도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우리 9950님, 진짜 그 영상 받고 일하고 싶으시겠어요? 예, 지금이라도 당장 집으로 가서 이렇게 또 아이 보고 싶으실 텐데, 혼자 앉아있는 그 개월수가 한 언제 정도 되나요? 뭐 뒤집는 거, 그리고 뭐 앉는 거, 이렇게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됐을 때, 그때가 진짜 예쁠 땐가요? 어떤가요? 우리 작가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가 가장 예뻐요? 이때 너무 예쁘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제 이렇게 혼자 앉다 보면 뒤로 또 제쳐서 넘어질까 봐 계속 조마조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 헬멧이나 머리 그쿵 하는 그 방지 쿠션 이런 거또 이렇게 메고 있으면 안전하다. 요새 꿀벌 모양의 그런 쿠션들도 있어요. 그거조차 예쁘다고. 뭔들 안 예쁘겠어요? 그러면 이런 선물들은 사실상 내 돈으로 사기 좀 아깝고 선물 받을 때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선물 옵션으로 신생아가 있는 집에 선물할 때, 집들이 선물할 때또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참, 오늘 별걸 다 얘기했네요. 우리 광고 듣고 오시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1, 2부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보았습니다. 아직 몇 개가 좀 남아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7866님께서 여기 경기도인데요. 우리 셋째가 부산에서 군복무 중인데 첫 휴가 나왔다가 오늘 복귀 중이라고 단톡방에 문자 왔어요. 눈물 나네요. 아침에 자고 있는 모습 보고 출근 전에 울었는데 꼭 안아주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또 휴가 나올 테니 라면서. 아, 첫 휴가요? 네, 그거 신병 휴가라고 불리우는데 대부분 3박 4일. 네,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3.4초라고. 정말 빨리 지나가요. 근데 이게 이 초반에 있는 주어지는 그 휴가 때는 되게 소중하고 진짜 어떻게서라도 나가고 싶은데 이제 상병 정도 되죠? 휴가 나가는 것도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네. 휴가 나가는 것조차 귀찮아지는데 아우 또 휴가네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금방 그렇게 좀 마음 편해지는 날 올 겁니다. 우리 7866님은 그냥 늘 멀리서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시고 힘 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9986님께서 손트라님 저희는 바다에서 소라 잡는 노부부입니다. 그런데 소라 잡는 기계가 다 망가져서 다시 만들어야 해서 자재 사러 가는 길이에요. 더운 날 용접을 해야 기계가 완성되거든요. 고생할 내 남자 위로하는 마음에 진성의 소금꽃 신청합니다. 와, 이 기계를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와, 손재주도 대단하신 것 같고 물론 너무 힘드시겠지만 또 옆에서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9986님 그리고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타월 세트 보내드리고요. 우리 이 노래 듣고 뉴스까지 듣고 1시 5분에 아무런 사람 둘이서 파티하는데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0: 긴 하얀 소금.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1: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4: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1: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5: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6: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7: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1시 뉴스입니다. 일주일째 시위대로 봉쇄된 서울 송파구 핸드볼 경기장에 입주해 있는 체육단체들이 업무 재개를 위해 모였지만 시위대의 거센 항의로 경기장 진입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2개 체육단체는 오늘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일터에 돌아가고 싶다.

0: 수입과 업무만은 보장해달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체육단체 직원들이 부정선거 주요 증거물인 투표용지를 빼돌릴 수 있다며 이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법원의 증거 보전 대상인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폐기된 것을 두고 사태의 진상을 밝힐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으니 지금 당장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선거를 무효화하고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최선의 해결책일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에게 국가적 중대 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이나 사전투표 폐지 같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원인 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이라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스리랑카와 베트남 처녀를 수입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진도 군수에 대해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김희수 진도 군수에게 성인지, 다문화 감수성 내용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이수하고 관내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김 군수에게 제기된 인권위 진정에 대해선 해당 발언으로 진정인에게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조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 10단독은 그제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6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 블로그 등에 희생자들이 마약 테러 조직에 의해 살해됐다거나 리얼돌이라는 등 허위 영상과 게시글을 총 362개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입건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오늘 2차 종합특검 조사에 두 번째로 출석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미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 CIA 등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입건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홍전 차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특검은 홍전 차장을 상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될 때까지의 행적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란이 이틀째 이어진 미군의 공습에 대응해 걸프국들의 보복성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현재 시간 11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중동 지역 미군기지 18곳에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가 최대 50mm, 수도권과 충청권은 최대 30mm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오늘은 손들어 참말라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오. 성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3부 시작했고요. 음악이 있고 흥이 있고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는 코너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로 함께합니다. 아, 오늘은 또 모교 부부 박구윤 씨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 아 누구냐고요?
2: 아나타이토
1: 누구케타. 이거 누구지 누구지 눈치채셨을까요? 지금부터 노래 이어 부르기 퀴즈 신청받습니다. 트로트 좀 안다, 나 노래 좀 부른다, 나 가사 잘 안다, 말머리에 참여 달고 성함까지 보내주세요. 거기에다가 참가하고 싶은 이유까지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6: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지금 잘 아는 사람도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3: 모르는 사람 둘이 만나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아 파티도 하고
2: 모든 사람이 트로트로 대동단결되는 시간 랜덤 매칭 노래 퀴즈.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아우 좋아요 좋아요. 처음부터 너무 잘 맞아요. 역시 경력직이라 척척 맞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목소리는 동굴 보이스, 저기 저 밑까지 내려가지만 흥과 텐션은 하이하이 높습니다. 버터 왕자 동굴점 땡큐맨 류지광 씨 모십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뻥디스 파레 여러분의 영원한 동굴맨 땡큐맨 류지광입니다. 땡큐.
2: 아, 땡큐.
3: Yeah.
2: 아, 정말. 아, 우리 손트라 찾아오신 지 좀 네. 오래됐는데.
3: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불러주시네요.
2: 그러니까요. 아이, 예. 근데 그만큼 올 때마다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이렇게 네네. 나타나 주시는데. 네. 아, 그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3: 저야 뭐 항상 똑같습니다. 운동하고 네. 일하고 운동하고 일하고.
2: 이야, 예, 뭐 그렇게. 예. 그래서 그런지 몸이 점점 더 보디빌더급으로 커지는 것 같아요.
3: 키는 멈췄는데 몸은 계속 크고 있어요.
2: 아, 그래요? 예.

0: 우리 5505님께서
1: 저를 행사에서 뵀는데 목소리만 좋은 줄 알았는데 키도 크고 몸도 크고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 굿. 아우 감사합니다.
0: 아, 그런데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희는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팬텀 싱어로 돌아가는데 근데 우리가 또 이제 그 이후에 또 제2의 류지광으로 또 이제 나왔을 때 그 이후에 행사장에서 모습 저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 무대를 휘어잡는 스킬이 장난이 아니에요.
1: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같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또 트로트도 이게 같이 하고 인생을 같이 가네요 우리가.
0: 그러니까요.
1: 또 저음 부로로서도.
0: 그게 저는 참 든든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의 그 처음 도전했을 때 약간 그 길라잡이 느낌으로 우리는 저음 가수 중에서 트로트를 도전한 사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1: 근데 텐씨 기억해요?
0: 어떤
1: 제가 거? 처음에 트로트 한다 그랬을 때 텐씨가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형 너무 좋은데요. 거기 블루오션이에요. 이랬었어.
0: 맞아요,
1: 기억나요?
0: 맞아요. 저는 오히려 형이 처음 도전했을 때 근데 저는 생각했죠. 저는 못해요. 처음은 할 수 있어요.
1: 근데 어느새 나온 거야 또.
0: 그렇게 됐죠.
1: 그러니까.
0: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근데 우리 오늘 또 아무런 사람 둘이서 파티에 함께 해주지만 우리 좋은 소식 한번 또 나누고 가야죠. 빵팔에 준비해 주시고 우리 류지광 씨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1: 땡큐.
0: 정말 우리 제목부터 제목부터 아 셉니다. 세요.
1: 우리 또 우리 트로트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를 했죠.
0: 어떤 곡이죠?
1: 이쁘니 꽃뿐이라고.
0: 이쁘니 꽃뿐이. 이쁘니 꽃뿐이.
1: 일단 제목부터 좀 좋지 않습니까?
0: 아, 좋아요. 그리고 입에 착착 달라붙어요.
1: 네네. 이게 이제 발라드 버전도 있고 댄스 버전도 있는데 이게 한 여자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지켜준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0: 아 그러면 약간 한 소절을 이제 발라드로 시작하다가 댄스로 갔을 때 약간 좀 바뀌는 그런 느낌.
1: 야 역시. 베테랑 다 됐네.
0: 아니, 뭐, 아니 한 소절 좀 듣고 싶어서 들려줬으면
1: 처음엔 발라드를 흔들리던 세상 속에 나의 곁을 지켜주던 너 아름다운 너의 모습 속에 내 마음은 항상 고마워. Oh my love 나의 이쁘니 꽃뿐이. Oh my love 나의 이쁘니. 예, 요런 노래입니다.
0: 아 근데 역시 형 목소리 내가 이제 양쪽에다가 이제 귀 딱 넣고 왔는데 갑자기 왜 우퍼 뭐 베이스를 올리셨나요? 이거 뭐 올리신 거예요? 아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쁘니 꽃뿐이 여러분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고요. 참 이게 요새는 또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댄스 버전에서 또 발라드 이 양쪽 다 하는 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1: 네. 그래도 제가 그동안 수많은 오디션 프로 이제 장르를 다 다르게 도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밑거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컨셉으로 간다고 해도 뭐 좋습니다. 이렇게 다 되더라고요.
0: 저는 아직도 형의 널 사랑하지 않아가 난 너무
1: 무슨 말을 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0: 그럴까
1: 요럴 때 태진이는 뭐 불렀죠?
0: 저는
1: 오래된 대입 속에 그때엔
0: 막 이러면서 불렀었죠.
1: 제가 그때 태진이 오래된 태입 때문에 그 노래를 알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듣습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감사합니다. 태진이 목소리가
0: 감사합니다. 아유 칭찬해요.
1: 아유 좋다.
0: 우리 이따 왕곡으로 한번 좋다. 들어보고요. 이 코너 설명 제대로 해야죠. 이 코너 제목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1: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0: 그렇습니다. 정치자 두 분을 전화 연결을 할 겁니다. 두 분은 서로 처음 뭐 초면이에요.
1: 생판.
0: 생판 모르는 사람.
1: 생판 남이야.
0: 생판 남인데 여기에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동시에 저희가 부르는 노래를 이어 불러야지 성공입니다. 연습 퀴즈 한번 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에 미로요. 뭐 이런 식으로
1: 이렇게
0: 불러줘야지 성공. 그리고 뭐 타이밍이 안 맞아도 뭐 괜찮습니다. 가사만 맞추면 돼요.
1: 우리 소관인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0: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본격 게임 들어가면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뒤에 우리가 아시면 최첨단 손트라 AI 시스템.
1: 어, 이 진짜.
0: 기술 감독님.
1: 어, 기술 감독님.
0: 아, 우리 기술 감독님께서 이렇게 딱 들으시다가 아, 저기서 예, 제대로 들으시거든요. 저희는 그냥 응원밖에 못 합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1: 야, 냉정하네.
0: 냉정합니다.

0: 너무 냉정하다.
1: 냉정해. 심지어 네. 얼마나 냉정하냐면 가사가 네. 틀렸다 안 맞는다 이러면 전화가 끊겨버려요.
0: 얄짤 없네. 네,
1: 인터뷰도 없어요.
0: 아니 목소리는 따뜻한 사람이 진행을 하는데 너무 냉정한 거 아닙니까? 네,
1: 끝인사 없습니다.
0: 야, 끝인사 없습니다. 없어? 네. 알겠습니다. 야, 자, 갇혀왔구나.
1: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 그 이게 게임은 게임인지라 올 성공을 기원하면서 네. 문제는 총 몇 개죠?
0: 세 개. 세 개
1: 네.
0: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하지만 선물은 푸짐합니다. 예, 예. 우선 참가만 해도 치킨 상품권 나가고요.
0: 그리고 한 곡 성공하면 치킨의 타올 세트.
1: 그리고 두 곡 성공하면 치킨의 타올 세트에 매운 실비 김치까지 얹고.
0: 세 곡 다 성공하면 치킨 타올 김치에 진공 쌀통까지. 이야.
1: 아, 다 봤습니다.
0: 이야.
1: 이야. 이렇게 꽉꽉 채워서 드려요.
0: 혼자 사시는 분들 지원 많이 하겠는데요.
1: 아, 그렇죠. 그리고 둘 중에 한 명만 막 가위바위보해서 보내드린다. 네. 이거 아니고 양쪽으로 다 드립니다.
0: 야, 이거 또 상품은 또 좋게 좋네 또.
1: 아, 팍팍 드립니다.
0: 예, 좋습니다.
1: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네. 그냥 침묵만 네.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0: 그리고 문자번호 샵 8001번. 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그렇습니다. 참여 달아주시고 성함 적어서 참여하고 싶은 이유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신청 기다리면서 빨리 듣고 싶어요. 리지광 씨의 신곡 이쁘니 꽃뿐이 오늘은 댄스 버전으로 듣고 올게요.
0: 예!
1: 달려요.

0: 있을 것 같은데.
1: 어, 맞습니다. 어. 요 그냥 정말 쉬워요. 네. 이렇게 우리 뭐 사진 찍을 때 우리 여성분들 이쁘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
0: 꽃바지. 네. 네.
1: 근데 요거를 이렇게 좌우로만 흔들어 주시면 돼요.
0: 아, 좌우로만. 아, 이렇게.
1: 쉽죠. 어. 예. 이쁘니 꽃뿐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어,
0: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예. 쉬운 안무.
1: 저희 옆집에 저기 80대 우리 어르신도 하시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0: 너무 예. 다행입니다. 예, 예. 아니, 노래 듣는 동안 다 예. 본인이라고 난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주 님께서.
1: 맞습니다. 저 말입니까? 크크크 나예요, 나. 어. 김은주 님도 전에요. 이쁜이 꽃뿐이. 어. 맞습니다.
0: 맞습니다. 예.
1: 본인이 거울 보면 알잖아요. 꽃인지 아닌지.
0: 오!
1: 맞습니다.
0: 예. 이런 멘트 배워야 돼요. 적어놔야 돼요. 적어놔야 돼요.
1: 예, 예.
0: 아, 우리 꽃밭에서 한번 뒹굴면서 놀아볼까요? 우리
1: 아, 좋습니다.
0: 첫 번째 우리 그 파트너 중에서 두 분 중에서 첫 번째 아모른 사람 네. 모십니다. 나오세요.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2: 아산에 사는 62세 박혜수입니다. 청춘아, 안녕하세요.
0: 아유, 야,
1: 목소리가 아주 그냥 좋으십니다.
0: 아, 너무 예, 좋아요. 씩씩하시고요. 예. 힘이 넘치십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1: 버킷리스트 네네. 하나씩 깨고 있어요. 손트라 방송 네. 연결도 되고 싶어요. 트로트 쬐끔 아는 아줌씨입니다.
0: 야, 아,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손트라 방송 연결이었나요?
1: 야,
0: 맞나요?
2: 한 50번인데요. 오늘 처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0: 한 50번 도전을 하셨는데
1: 네.
2: 네.
0: 아, 그러면 그만큼 여기서 모든 거를 다 보여주고 가셔야 되는데 약간 트로트 좀 안다고 하니까 긴장 풀기가 한 소절 가능한가요? 하나, 둘, 셋, 넷.
2: 자기야 사랑인 걸 정말 몰랐니.
0: 예.
1: 예, 좋다.
2: 자기야 행복인 걸 너는 알겠니.
0: 야,
1: 잘하시네.
0: 너무 좋아요.
1: 야.
0: 아, 너무 궁금해요. 자기야가 누구예요?
2: 저희 남편이요.
1: 야, 부럽다.
0: 부럽다.
2: 야, 저희 부럽다. 남편이 지금 네. 저기 손수라 팬이거든요.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아마.
0: 아, 정말요?
1: 예.
2: 네.
0: 아니.
2: 지금 운전을 하는데
0: 네.
2: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깜짝 놀랄 거예요.
1: 야.
2: 그 목소리 듣고.
0: 아이, 야. 그러면.
1: 자, 그러면은 요럴 때 또 이제 또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박혜수님. 남편분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오, 이름까지 부르면서요.
1: 예.
2: 아, 나의 남편 김내학 사장님. 운전하시느라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가서 고생하시는데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몸 조심하세요. 사랑합니다.
0: 너무 좋습니다.
1: 너무 따뜻하다 진짜. 네.
0: 아니 네. 정말 이렇게 따뜻한 자리에 모였는데 바로 틀리면 이렇게 굿바이라니
1: 네.
0: 끊겨버린다니.
1: 예, 그냥 바로 뚝뚝뚝
0: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버킷리스트 또 뭐 있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성공하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2: 네, 네,
0: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바로 두 번째 아모르는 사람 나오세요.
1: 자, 누구시죠?
3: 네, 파주에 사는 강용구입니다.
0: 반갑습니다. 강용구님.
1: 혹시 어떤 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3: 아, 저는 그 엔지니어예요.
0: 오, 엔지니어.
1: 야.
0: 아, 그러면 네.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네. 일도 많으실 것 네. 같은데 어떤 엔지니어시죠?
3: 아, 그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설치 기사입니다.
1: 오! 야, 야, 이거 좋은 건데.
0: 그러니까 요새는 근데
1: 네.
0: 이게 있고 없고 그 삶의 질이 달라진다.
1: 아니, 친구네 이게 네. 있어서 제가 갔었거든요.
0: 네.
1: 네. 야, 아니 갑자기 막 소리가 나요.
0: 네.
1: 막 네. 빠고 있더라고. 아, 너무 좋더라고.
0: 냄새도 안 나고.
1: 냄새도 안 나고.
3: 네, 맞아요.
0: 그러면 네. 진짜 전국을 네. 막 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뭐
1: 그쵸.
0: 진짜
1: 네.
0: 하루에 많으면 몇 군데 정도 다니나요?
1: 네.
3: 이게 거래에 따라서 다른데요.
0: 네.
3: 뭐 한 건물에서 뭐 많이 잡히면은 뭐 한 대여섯 개, 일곱 개, 뭐 열 개도 할 수 있고.
1: 야, 건물당
3: 잡혀버린다. 거리가 많이 멀고 그러면은.
0: 네.
3: 두세 군데밖에 못해요.
1: 이야.
0: 아, 근데 이런 분들 네. 정말 한 번씩 뵐 때마다
1: 네.
0: 정말 따뜻하고
1: 네.
0: 성실성의껏 다 설명을 다 해줘요.
1: 야.
0: 근데
3: 네.
0: 근데 이게 참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 그거
1: 네.
0: 다 얘기를 다 해주셔도 저는 정작 다 모르겠고 결국엔 다시 불러요. 아, 좀 도와주세요 네. 이러면서.
1: 아니 아파트 네. 반상회 하면은 뭐 고객들 많이 생기시겠네요. 네.
0: 그러니까요.
3: 예. 네 맞아요.
0: 아, 근데 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다고 해요.
1: 아이들에게 네. 자랑스러운 아빠이고 싶어 신청합니다.
0: 야.
1: 지금 충분히 뭐 자랑스러운 아버지시죠.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3: 네.
1: 어떻게
3: 네, 열심히
1: 우리 아이 네. 주니어 분들이 몇 살이에요?
3: 네, 큰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고 작은 네. 딸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1: 이제 좀 있으면은 저기 중2병 네. 오실 시간이 예. 네. 예, 각오하셔야겠네.
0: 근데 약간 네, 좀 그 아이들이 요새 좀 말을 안 듣기 시작하나요? 아니면 아직도 너무 예쁜가요?
3: 큰아들이 살짝 사춘기가
1: 네. 오는구나.
3: 예, 진입한 것 같아요.
1: 예, 예.
0: 아, 네. 그럴 땐 좀 어떻게 네. 해야 될지 저는 네.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게
1: 아니 모시라고 하더라고요.
0: 아 모셔야 된다.
1: 아유 아드님 오셨습니까? 이런
0: 아,
1: 모시라고
0: 오히려.
3: 그래도 예, 다행히 예. 큰아들이 좀 잘 웃기 때문에 제가 좀 웃겨줍니다.
0: 아 너무 다행이네요.
3: 네.
0: 아유,
3: 네.
0: 그래도 오늘 방송 타신 김에 우리 아이들에게 네. 못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3: 윤호 하느라 아빠가 지금은 버리가 좀 시원찮아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사주고 그리고 늘 지금처럼 웃으면서 다치지 말고 잘 봐줬으면 좋겠다. 간다.
0: 아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우선 치킨 상품권 가져가거든요.
1: 그럼요.
0: 함께 같이 네. 꼭 드시길 바라고
1: 네네.
0: 자 바로 서로 두 분 네. 인사 나누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0: 자 너무 예. 좋아요. 네. 우리 네. 노래 퀴즈 전에 그 밸런스 게임 한번 가도록 할게요. 네. 바로 골라주세요. 초침 큐. 삼겹살 먹고 식사로 땡기는 건 된장찌개 아니면 냉면. 하나 둘 셋.
3: 냉면.
4: 냉면.
0: 자 하나 둘 셋 한번 외쳐주세요.
1: 네. 우리 네. 집을 올해 에어컨을 개시했다 안 했다. 하나 둘 셋.
3: 안 했다.
0: 어젯밤 나는 꿈을 꿨다 안 꿨다. 하나 둘 셋.
4: 안 꿨다.
0: 와 지금 대답하는 타이밍 너무 좋아.
1: 괜찮아. 지금 딱 좋아요.
0: 지금 딱 좋아서
1: 좋아.
0: 바로 네. 시작합니다. 긴장 푸시고 바로 갑니다.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3: 내 박자 속에
0: 오케이
1: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찰랑 찰랑
3: 찰랑대네
0: 야! 자 마지막 사랑하는 우리님과
4: 한 집에 살고 싶어
0: 가나요?
1: 가나요?
0: 어떻게 돼요? 왜요? 왜요? 왜?
1: 아, 왜? 괜찮았는데
0: 아니
1: 약간 시간차. 야.
0: 이거 어떤 부분인가요?
1: 야, 이거 너무 냉정한데?
0: 야. 어떤 한 분께서
1: 예.
0: 한 백년이 아니고 한 집에 살고 싶어라고 본인의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우리 한 집에 살고 싶어.
1: 이건 안 돼, 근데. 가사는 안 돼.
0: 맞나요? 이거 확인해 볼게요. 확인하고 예. 우리 4부에서 다시 만나요.
1: 야, 이거 진짜
5: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류지경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Thank you.
0: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이 코너 제목이 뭐라고요? 아, 모르는 사람들이서 받아! 그렇습니다. 아, 물론 땡큐는 했지만 우리가 땡큐 네. 못할 일을 했습니다. 아, 두 분이 떠나셨어요. 거의 올 성공 바로 코앞에 두고.
1: 야. 난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0: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 결과 저희는 네. 뭐 응원하는 입장에서 네네. 한 100년처럼 들렸거든요.
1: 네네.
0: 근데 강용구님께서 본인이 아 네. 한 집이라고 했어요.
1: 아니 우리 감독님이 굉장히 인자하게 생기셨는데.
0: 아.
1: 야 거기 단어 하나에서 그냥 끝나더라고.
0: 네 이게 야. 가사 하나만 틀려도 안 됩니다. 왜 이 공정성을 유지를 하냐면 그 전에
1: 그치
0: 진짜 완벽하게 아니,
1: 그럼,
0: 하신 분들이 있기 그럼, 때문에
1: 그럼. 맞아요.
0: 어쩔 수 없이 아 그리고 네. 이 책임은 모든 게 다 기수 감독님에게 가니까
1: 그러니까.
0: 너무 마음은 편합니다.
1: 손태진 잘못이 아니야.
0: 네, 제 잘못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1: 뭐 불만 있으시면 MBC로 오세요. 여기 감독님 계십니다. 예, 계시니까요.
0: 자, 예. 우리 감독님의 예리한 평가로
1: 네네.
0: 아 그래도 두 문제 성공으로 저희가 선물. 그래도 치킨
1: 야.
0: 그리고 타월 세트
1: 예예.
0: 그리고 매운 실비김치 보내드립니다.
1: 아 그래도 뭐 예,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0: 자 우리 두 번째 커플 모시기 전에
1: 네.
0: 이 시간 기다리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두뇌 풀가동 뮤직 퀴즈 오늘은 스페셜하게 류지광 퀴즈.
1: 오 예.
0: 네. 아 지난번에 한번 하셨잖아요.
1: 네네네 맞습니다. 네. 이게 한번 해봤는데 이게 쉽지 않은데
0: 맞아요.
1: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 노래. 카발레의 멜로디에 다른 노래를 가사 다른 노래 가사를 얹어서 부를 건데
0: 네.
1: 잘 들으시고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0: 야, 아, 자 요거. 여러분 예, 예. 이 노래 휩쓸리면 안 되고 불려지는 예, 예. 그 가사를 잘 들으시고 이 노래 원곡 가수 그리고 제목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카발레 갑니다. 자 여러분 가사에 집중해 주세요.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다섯 분 뽑아서 커피 쿠폰 쏩니다. 이 중저음 목소리에 매료되면 안 됩니다. 가사 집중해 주시고 꼭 원곡 가수 그리고 원곡 제목 가야 됩니다. 자 이제 노래 곧 시작하는데 준비되셨나요?
1: 아유, 가사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0: 자 갑니다.
2: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산으로 올라가
0: 아는 것 같은데
2: 소리 한번 질러봐 나처럼 이렇게

0: 이거 야, 너무 어려운데.
1: 그러니까 이거 쉽지 않은 걸 해냈습니다.
0: 아우 나 너무 헷갈린다.
1: 이게 근데 예. 본인도 자기 노래 그 그러니까. 음절 수대로 가려고 해요.
0: 이러다가 다음에 나 카발레 부를 때 이거 틀릴 것 같아. 진짜.
1: 아 하지만 예. 네. 효과는 최고였습니다.
0: 그래요.
1: 아 그 메인 포인트들이 너무 잘 살아나가지고 예, 정답들이 예. 많이 들어왔어요. 자, 이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 정답송 나가는 동안에도 한번 도전해 주세요. 원곡 가수 그리고 제목 보내주세요. 이 노래입니다.

0: 류지광 퀴즈 정답은 방금 들은 이 노래죠. 아마 오타가 많았을 것 같은데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였습니다.
1: 그것도 냉정하게 또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아예 막 쿵따리 샤바라도 왔고.
1: 어, 그럼 안 되는구나.
0: 쿵따리 샤 쌍시옷도 온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1: 아니 무슨 국가수예요? 뭐 이렇게 뭐 냉정하게 해.
0: 아 근데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지켜야 될 선이 있어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할 수가 없어서
1: 그래요,
0: 이게
1: 뭐
0: 참
1: 맞는데 뭐 수능도 아니고.
0: 예, 그리고 심지어 커피 쿠폰 당첨자도 딱 다섯 명이에요.
1: 알겠습니다. 8385님, 5086님, 0973님, 유민정님, 이규수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예.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커플 모셔야 될 텐데요. 예. 오늘 느낌은 좋아요.
1: 어, 좋습니다.
0: 되게 많이 맞추는 거거든요.
1: 아, 예, 재밌어요.
0: 자, 바로 두 번째 랜덤 매칭 커플의 첫 번째 아모르는 사람 나오세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2: 제천에 사는 GJ입니다. 아, 모르는 사람.
1: 네, 반갑습니다.
0: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요.
2: 예.
0: 아유, 근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 네네.
2: 예.
1: 어, 좀 긴장하셨죠?
2: 예, 긴장되는데.
1: 네네, 문자를 저는 제천 소방서에서 식사를 담당하고 있는 지재희입니다. 손트라에 참여하고 싶어요. 라고.
0: 예, 아, 평소에 이렇게 또 손트라 많이 들어주셨나요?
2: 아니 매일 듣죠.
0: 어, 근데 이거 그 아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들으면서 어,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생각하셨나요?
2: 예.
1: 네.
2: 해보죠, 뭐 용기 내.
0: 아, 그렇죠. 예. 용기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예.
0: 아,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점심 시간 지났잖아요. 네. 어디서 전화 받으시는 거예요?
2: 아, 지금 여기저기 식당의 공간에서 전화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0: 아, 정말요?
1: 아니 죄송한데 저는 전화 이제 어디서 왜 여쭤들었냐면은 아니 딜레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0: 맞아요.
1: 해외인 줄 알았어요.
0: 아 해외인 줄 알았어요. 예,
1: 딜레이 시간이 거의 해외인데.
0: 그러니까.
1: 예, 예.
0: 아니 근데 식사하다가 막 소방서다 보니까 갑자기 출동하는
1: 그치.
0: 경우도 있나요?
2: 아유 많죠.
0: 아유, 아 많아요.
2: 예. 식사하시다 말고 그냥 뛰어나가 그러는 거 보면 좀 안쓰러워요.
0: 아, 그러니까요.
2: 얼마나 고생들 하시는지 몰라요.
0: 약간 또

0: 엄마 마음도 들겠어요, 맞죠?
1: 예예 예, 맞죠 예.
0: 아유, 아 근데 방송 통해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냐?
2: 우리 소방관 분들.
0: 그러니까 아, 이분들에게 한마디를 하고 싶다 하셨는데 그 지금 제천에 있는 소방서 소방관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고요?
1: 예.
0: 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1: 박정원 팀장님도 참 아주 여러모로 참 많이 마음 써주시고 그냥. 직원들한테도 잘해주시고 그러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박정원 팀장님 그리고 김진아 팀장님도 그렇고 이창우 저기 구급대원님도 그렇고 네. 임종철님도 그렇고 뭐 하여튼 여러모로 다 너무들 고생 많으세요.
2: 너무 따뜻합니다.
0: 그럴까요?
2: 이 시대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방관분들이.
0: 그럴까요?
1: 맞아 영웅이죠.
2: 그럼요.
0: 영웅이죠.
1: 예, 그 바람에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죠.
2: 아유 감사합니다 늘.
0: 예. 맞아요. 정말 누군가 뭐 출근하고 퇴근하고 자나 깨나 이렇게 늘 묵묵히 지켜주시는 분들인데 네. 오늘 우리 제이님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잠시 좀 예. 기다려주시고 바로 파트너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아무런 사람 나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네 반갑습니다.
2: 예. 이렇게 문자를 네. 보내주셨어요.
3: 네.
2: 화물차 운전하는데 트로트 하는 노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해보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0: 아유,
2: 예.
0: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3: 아, 네. 경주에 살고 있는 박도수라고 합니다.
0: 이야,
2: 경주.
0: 아, 지금 그러면 화물차 안에서 전화를 받고 계실까요?
3: 예, 그 갓길에 정차하고요.
0: 예.
3: 네,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2: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트로트를 또 잘 안다고 하시니까 예. 노래 한 소절 또 불러주셔야죠.
0: 아, 그리고 지금 화물차 예. 아니면 그럼. 아무도 안 들려요.
2: 예. 그럼 그럼.
0: 자, 하나, 둘, 셋, 넷.
3: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2: 아야.
3: 아, 이리저리 살았을까라 착각도 마라.
2: 오케이.
0: 아, 이게 화물차 아니니까 마치 네, 그 네. 홍코노 있죠.
2: 네.
0: 에, 코인 노래방 그 작은
2: 맞아,
0: 것들.
2: 맞아.
0: 어 네.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2: 아니 궁금한 게 화물차가 몇 톤짜리인가요 이게?
3: 네, 8톤 차 운전하고 있습니다.
2: 8톤이
3: 네.
0: 엄청 큰. 네. 그러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길이실까요?
3: 네, 그 울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0: 아, 울산 쪽으로. 그럼 지금 정차하신 곳이 어디쯤인가요?
3: 딱 중간쯤이라고 말씀드려야 중간쯤. 되나요?
0: 아, 휴게소예요, 휴게소.
3: 아, 그 도로 가.
2: 갓길
3: 그 갓쪽에 예예. 예.
0: 아 그러면 평소에 딱 이 시간대에 손트라 들으면서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따라 부르신 적 있나요?
3: 예, 따라 많이 불렀습니다.
0: 그래요? 예. 아 그러면
3: 예, 근데 막상 전화가 연결되니까 조금 긴장이 되네요.
2: 그치, 긴장
0: 맞아요. 이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 긴장돼서.
2: 그럼요.
0: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맞아요.
0: 그래도 조금 긴장 푸시고 먼저 네. 함께 할 분 서로 인사. 아,
2: 네.
0: 아 혹시 그 인사하기 전에 방송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3: 아 뭐 저희 애들하고. 와이프한테 한
0: 아 너무 좋죠. 예, 가족들에게 예.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3: 예. 얘들아 항상 건강하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자. 그리고 저희 와이프 혼자 애들 키우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항상 고맙고 앞으로 우리 잘 살아보도록 갑시다.
0: 아, 좋습니다.
2: 너무 아름다운 또 가족이네요. 예, 예.
0: 아, 이 부분 나중에 또 다시 듣기로라도 어떻게 좀 보내 줬으면 좋겠고요.
2: 아니, 애들이 몇 살이에요, 지금? 사장님.
3: 아, 10살, 8살, 6살. 아,
2: 딱 이제 치킨 맛 알 때네.
0: 아, 치킨 맛 알 때.
2: 치킨 맛 알 때야.
0: 예, 우선 치킨 쿠폰은 챙기셨습니다.
2: 그럼, 예.
0: 예. 자, 우리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두 분 인사 나누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네, 네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제이님이 약간 늦으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타이밍을 맞추기
2: 그러니까.
0: 위해서
2: 네.
0: 그 앞서서 네. 밸런스 게임 한번 했는데 하나, 네. 둘, 셋 하면 네.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초침 큐. 아침에 씻을 때 먼저 하는 거. 양치, 세수. 하나, 둘, 셋.
3: 양치.
2: 소떡소떡에서 더 좋아하는 건 가래떡, 소시지. 하나, 둘, 셋.
3: 가래떡.
0: 여름철 피서지로 가고 싶은 곳 계곡 바다 하나 둘 셋
3: 바다
4: 계곡
2: 아 약간 늦었는데 괜찮아요 지금
0: 근데 취향은 다르지만 뭐 지금 타이밍이 많이 맞춰지고
2: 그치?
0: 있어요
2: 중요한 건 시간 타이밍이니까
0: 맞아요 시간 타이밍이고 정말 포기하지 않는 게 우선입니다. 예. 그 하나의 네. 팁을 드리자면 네. 제가 약간 늦어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네. 그걸 이어서 불러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0: 예를 들면 뭐 아이 뭐뭐뭐 바람에 하면 날려버 누가 시작하면 버린만 들어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1: 그치, 그치.
0: 날려버리는 다 해야 됩니다.
1: 그치.
0: 아시겠죠?
1: 예.
2: 네.
0: 자, 긴장
1: 좋습니다.
0: 푸셨나요?
2: 네.
1: 제가 긴장 푸시라고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
0: 어떤
1: 여기 이거 담당하시는 우리 감독님께서
0: 네.
1: 국가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엄청 냉정하시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0: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외치면서 시작할게요. 네. 하나, 둘, 네. 셋.
2: 화이팅!
0: 오케이.
1: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어머나, 어머나.
2: 이러지 마세요.
0: 좋습니다.
1: 오!
0: 아야, 뛰지 마라.
2: 배고일라.
0: 오케이.
1: 자, 가 마지막. 나이트 클럽에서
2: 우연히 만났네.
1: 아.
0: 아. 지금 우리 제천에 계신 DJ님은 즉 긴급 출동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1: 나이트에서 우연히 만나셨나 보네요.
0: 아, 우리 박도수님만 우연히 만났어요.
1: 아이고.
0: 나이트 클럽에서
1: 예.
0: 우연히 만났네.
1: 아니, DJ님은 아예 말씀 못하셨습니다.
0: 아, 예. 그러니까요. 예. 우리 제이님 너무 아쉬웠는데 제가 봤을 때 아쉬웠는데 아 이건 맞나 하면서 조금.
1: 맞아.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이게.
0: 그러니까요. 네. 아, 그래도 두 곡 성공해서 뭐 드릴까요?
1: 네, 두 곡이니까.
0: 네, 여기 앞에 있습니다.
1: 네네. 치킨 두 마리에 타오 세트에 매운 실비 김치까지 대큐.
0: 아, 보내드립니다. 우리 아쉬움 많고 노래 들어볼게요. 우연히의 우연히.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더 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0: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7: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9: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10: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9: 탄탄방수
10: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1: 손태진의 트로트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12: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신나게 달려보았습니다. 네. 아우 근데 아 제가 좀 그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오늘 류지건 퀴즈 정답이 클론 노래 쿵테리 샤바라였잖아요. 네네. 2314님께서
13: 검색 사이트에는 꿍따리로 되어 있어요.
12: 네, 4353님도
13: 꿍이 맞네요.
12: 맞아요. 이렇게. 쿵이냐 꿍이냐. 예. 아, 우리 청취자분들도 국과수 수준인데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답을 쿵따리 샤바라로 발표했는데 네, 네. 제가 그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네. 저작권 게시물 뭐 네. 쿵으로 발표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13: 있지만
12: 네, 하지만 원곡 꿍이 그쵸.
13: 저작권에는
12: 맞았습니다.
13: 꿍이 맞다.
12: 네, 쌍기역 꿍. 네,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꿍따리 샤바라 그치. 정답 인정하면서 그럼요. 다섯 분 뽑았습니다. 그럼요. 누구신가요?
13: 5684 4353 4192 4814 9097. 아,
12: 네. 예. 저희가 또 이분들에게도 커피 쿠폰
13: 희소식이죠 뭐 어떻게 희소식입니다. 보면
12: 예, 오늘 예. 10분 덕분에 아유,
13: 그럼 네. 그럼
12: 저의 빅픽처였어요. 아시겠죠?
13: 그럼 원래 네. 이러려고 그랬어.
12: 네. 다섯 분 말고 10분 드리고 싶어서 네. 아 오늘 이렇게 또 함께 했는데 네. 우리 류지건 씨의 앞으로의 계획도 알려주세요.
13: 앞으로 어디든 언제든 네. 열심히 하는 또 가수로서 또 네. 여러분 뵙는 그날까지 네. 우리 트로트 라디오 함께해 주세요.
12: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오늘 너무 신나게 놀았어요.
13: 네.
12: 이전 뭐 이때 오늘이 세 번째 출연인데 네. 제일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13: 맞습니다.
12: 예. 지금 목 괜찮아요?
13: 아 너무 좋아요 지금. 이제 카발레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가사가 꿍따리 샤바라 아닙니다.
12: 아 꿍따리 예. 샤바라 아니죠. 류지광의 예. 카발레 흐르고 있는데요.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13: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3: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 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4: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5: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2시 뉴스입니다.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비 업무 중인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이 잇따르자 경찰 지휘부가 적극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오상택 서울 송파경찰서장은 오늘 시위 참가자가 현장 경찰관을 계속 모욕할 경우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하라는 취지로 일선에 지시했습니다. 또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현장 책임자가 다른 인원들을 동원해 분리조치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참가자는 검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란이 이틀째 진행된 미군의 공습에 대응해 걸프국들의 보복성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 11일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 중동지역 미군 시설 18곳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어제에 이어 이틀째 바레인의 미 오함대 기지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고 이라크 북부 하리르에 있는

0: 미 공군 기지에 군용 레이더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군이 요르단의 알 아즈라크 미 공군 기지에 탄도미사일 12발을 발사해 다수의 전투기들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호텔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99억 원대 주식 투자 사기를 벌인 리딩방 사기 조직원 10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9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24년 2월부터 약 2년 동안 피해자 59명으로부터 피해금 9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총책 1명과 한국인 11명 등으로 결성된 해당 조직은 국내 증권사 비서, 바람잡이, 시나리오 번역가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어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에 대해 정말 부적절했고 대단한 실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전 부원장은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 선거를 총괄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당대표가 정권은 짧다 이런 표현은 정말 야당에서 나와야 되는 표현 아니겠냐며 표현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하는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가 송파구 시위 현장에서 부정선거 재선거라고 쓰인 피켓을 든 것에 대해 당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당대표가 과연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며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부정선거론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대표면 당연히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며 서울시장 선거 또한 부정선거를 해서 오세훈 시장이 된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역대급 성과급이 풀리기도 전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의 아파트값이 일주일 만에 2%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 화성 동탄구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대비 1.98% 올랐습니다. 특히 동탄역 근처 역세권인 청계동과 여울동 등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탄의 가격 상세 흐름 영향으로 갈아타기 현상이 이어지면서 경기 성남 분당과 수원 영통의 매매 가격도 지난주 대비 각각 0.62%와 0.34%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가 최대 50mm, 수도권과 충청권은 최대 30mm가 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임사랑입니다. 초여름 밤하늘 아래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2026 해남 여름밤의 문화축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해남 군민광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군민들의 사랑을 받는 휴식공간 해남 군민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가족, 이웃,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해남의 대표 여름축제인데요. 오후 7시부터는 지역 예술인들의 다채로운 공연이 8시부터 인기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손비나, 김수찬, 요요미, 진이랑 씨 등이 출연해

신나는 트롯 무대를 선보이고요. 내일은 다이나믹 듀오 펀치, 가비앤제이, 모리안 등이 함께 힙합과 발라드가 어우러진 감성 무대를 선사합니다. 여기에 음악 분수와 화려한 조명이 더해져서 한여름 밤의 낭만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예정인데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별빛 아래 펼쳐지는 해남의 여름밤으로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손비나의 땡큐 6월 11일 목요일 즐거운 오후 2시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출연하는 가수 중에 손비나 씨가 있죠. 그래서 오늘 시간 되는 분들은 8시부터 펼쳐지는 해남 여름밤의 문화축제 한번 가보시라고 손비나의 곡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손비나의 땡큐 보내드렸는데 오늘 만약에 가신다면 손비나 씨가 아마 이 곡을 또 라이브로 선사해 드릴 겁니다. 오늘 김수찬, 요요미, 진이랑 씨 등이 출연한 신나는 트롯 무대 2026 해남 여름밤의 문화축제 해남 군민광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지고요. 저도 가서 함께하면 좋겠는데 저는 방송 때문에 못 가고 여러분한테도 친근한 허윤주 아나운서 쭈디가 MC로 추격하니까 시간 되는 분들은 많이 많이 찾아주셔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정이 있어 못 가는데 어떡하냐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못 가시는 분들도

0: 공연을 라디오로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이 해남 여름밤의 문화축제 실황을 녹음 편집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부에서는 주로 논스톱 뮤직 함께하고 2부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하는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그리고 6월 14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가족 뮤지컬 콧구멍을 후비면 관람권 이벤트 오늘까지만 받아보겠습니다. 가보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가보고 싶다, 뮤지컬 보고 싶다 이런 내용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1인당 2매씩 관람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오늘 또 공지사항이 많은데요. 오늘 3, 4부에는 특집 즐거운 초대서 준비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해남 여름밤의 문화축제 출연진 중 한 분, 요요미 씨가 즐거운 오후 2시를 들려주겠다고 해서 오늘 특별하게 목요일 3, 4부 시간, 오늘 3, 4부 시간에 모셨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응원의 문자, 궁금하신 사항들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주로도 논스톱 뮤직 함께 해봐야 될 텐데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미리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고 광고 듣고 와서 바로 논스톱 뮤직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일에 문자로 4320님께서 청해 주셨는데 얼마 전 종료한 무명전설 재밌게 봤습니다. 이름을 알리지 못했던 무명 가수들이 전설로 거듭나는 과정을 함께 보면서 울고 웃었습니다. 무명전설 콘서트가 13일에 열리는데요. 못 가서 너무 아쉽네요 하셨어요.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군요. 그래서 논스톱 뮤직으로나마 즐겨보시려고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군요. 특별히 또 무명전설에 우리랑 친숙한 이루네 씨도 나와서 탑 세븐 안에 들어간 성과를 거뒀었잖아요. 예. 그래서 더 반갑던데 아무튼 이 무대를 통해서 더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가수들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청해주신 노래 성리의 오늘 이 밤, 하루의 100년의 약속, 장한별의 그대는 나의 별이요, 황윤성의 난리부르스, 정연호의 사랑이 고장났어요. 광고 듣고 와서 논스톱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2시 1, 2부는 백조싱크, 저축은행, 중앙회, 청혼아이스, IS통서, 삼성증권, 브람스 안마의자,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데이팩, 성원에드피아, 웰템, 슬리메이 다이어트, 롯데렌탈, 도드람 한돈,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싱크볼, 백조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0: 이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89.1
2: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생이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네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 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 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 이용권을, 6월 14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베스트셀러 어린이 건강 뮤지컬 콧구멍을 후비면에서 초대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0: 목포의 눈물의 본고장.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1: 재미있는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2부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샵 089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7088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김연자, 수은 등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남겨주셨고요. 0221번님은 랑디 안녕하세요. 노래 신청합니다. 이룬의 젊어 좋겠다 청해주셨어요. 수은 등과 젊어 좋겠다 두 곡 함께 하시죠.

이룬의 젊어 좋겠다 앞서 들은 노래는 김연자의 순등이었습니다. 4365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랑구님 50번째 생일입니다. 더운데 고생하고 있을 신랑 생각하면서 축하 노래 신청합니다. 퇴근하면 좋아하는 거 준비해서 생파해야 되겠어요. 시절 인연 이찬원 노래 신청합니다. 남겨주셨어요. 네, 4365번님의 멋진 랑구님의 50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좋아하는 거 준비해서 생파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4365님의 멋진 랑구님은 뭐 좋아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아무쪼록 퇴근하고 두 분이서 행복한 생일 보내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랑구님의 5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찬원의 시절 인연 생일 축하송으로 보내드리고 광고 듣고 올게요.

0: 절세의 왕 절정.
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2: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지친 나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참쉽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쉽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참쉽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6: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편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7: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3: 든든한 내일로요.
12: 네?
1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2: 제대로 가시네요.
1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4: 2815님이요. 저는 김수찬 씨 왕팬입니다. 히든싱어 남진 편에서 남진 형님을 기가 막히게 잘했죠. 트롯 아이돌, 트롯 끼쟁이 김수찬 씨 조금 이따 만나요 하시면서 남자다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와, 우리 2815님은 이따가 해남 군민광장으로 오시겠군요. 예, 허윤주 아나운서 쭈디 잘 부탁드리고요. 자, 잠시 후에는 오늘 특별 즐거운 초대석 손님이죠. 요유미 씨와 함께하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은 응원,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찬의 남자다 마저 들으시고요. 뉴스 듣고 3시 5분에 요유미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3: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5: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3시 뉴스입니다. 강성희 목포시장 당선인의 민선 9기 시정준비기구인 목포대전환준비위원회가 인수위원 구성을 마치고 오는 15일 공식 출범합니다. 준비위원회는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도시계획과 지역개발, 경영회계, 복지와 청년창업, 문화예술과 산업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선거 캠프 인사 참여를 최소화하고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인사들을 안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각 당선인의 진도 군수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식을 갖고 민선 9기 군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진도 군수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소전미술관 내 인수위 사무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인수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인수위는 앞으로 부서별 업무 보고와 주요 현안 점검을 거쳐서 공약 이행 계획과 정책 제안서를 마련하고 민선 9기 군정 운영 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어제 공식 출범한 통합특별시 교육감 인수위가 교육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논평을 통해서 인수위 핵심 위원 자리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지만 교원단체와 현장교직원의 실질적 참여는 없다며 현장교원과 교육전문연구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대중 교육감 당선인 준비위는 학교 현장의 수업 안정성과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최우선으로 배려한 결과라며 학교 방문과

0: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위한 별도 구조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만시설 사용 실태에 대한 점검이 실시됩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목포항과 흑산도항의 전용 사용허가 대상 항만시설 44개소를 대상으로 불법과 무단 사용, 전대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또 선박 입출항 관련 사용신고 대상에 대해서는 선박료와 화물료를 징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남 인구 감소 지역의 6개 시군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다음 달 31일까지 최대 7만 원의 숙박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번 할인은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의 일환으로 국내 주요 온라인 여행사 31개 채널에서 오늘부터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으로 쿠폰이 발급됩니다. 이용객들은 14만 원 이상의 연박 상품은 7만 원, 7만 원 이상은 3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모레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당분간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22도, 습도는 60%입니다. 허연주입니다. 이상으로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악바리 정군입니다. 야구를 하다 보면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선수들이 우르르 뛰어나오잖아요. 실제로 자기 팀 선수 지키려고 나가는 건데 다툼이 생기기도 하죠. 선수 시절에 한 번은 공에 맞은 적이 있는데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이건 우르르 나올 일이 아니다, 괜찮다 하는 신호만 보내고 말았습니다. 살다 보면 화를 내서 이길 수 있는 일보다 참아서 이기는 일이 더 많거든요. 실제로 그날 한번 참고 8대2로 승리했다니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3: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0: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1: 네,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예고해 드린 대로 특별 즐거운 초대석 시간 목요일 3, 4부 함께 하겠습니다. 볼륨을 살짝 더 높여 주시고요. 특별히 또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너튜브에서 검색창에 목포 MBC 가요센터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예고해 드린 대로 특별 초대 손님 해피바이러스 요요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요요미입니다. 와,
1: 정말 오랜만입니다.
2: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2년 정도? 네. 그죠?
1: 저희가 만난 게 이제 그 강진 마량 폐장 행사 때 2년 전 폐장 행사 때 네. 뵙고 그리고 스튜디오는 꽤 됐어요.
2: 스튜디오는 한 4년 된 것 같아요. 네. 4년.
1: 그리고 이 스튜디오가 아니었고
2: 그러니까요.
1: 옛날 사옥 스튜디오였어요.
2: 맞아요. 네. 어, 너무 새롭네요. 이게.
1: 어, 다 기억하시는구나.
2: 아, 그럼요. 4년 됐어요. 4년.
1: 이야. 저는 하도 많이 방송 출연을 하다 보니까 뭐 목표 MBC 정도는 살짝 가볍게 잊었나 싶은
2: 정도는 아니에요. 어.
1: 너무너무 아,
2: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해남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행사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네. 오시는 김에 한번 들러줄 수 있냐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표님께서 선뜻 오시겠다고 해주셔가지고
2: 너무 오랜만이니까요. 네.
1: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 또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누를 끼칠 수 없으니까 네. 실력의 100% 말고 한 80% 정도만 네, 발휘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요미 씨와 한 시간 동안 함께하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너튜브 네. 채팅창도 있고 또 문자 메시지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응원의 문자 궁금하신 사항 다 좋으니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089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봐 보니까 네네네. 정확하게 2022년 10월에 네. 945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무려 2시간 동안 요요미의 작은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네. 함께 했더라고요.
2: 아, 2시간이나 했었나?
1: 2시간이나.
2: 아니 이게 약간 네. 그 뭐지?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은 빨리 간다고 네. 2시간 정도로 느껴지진 않았었던
1: 그때
2: 것
1: 2시간 동안 수다 네. 떨고 맞아요. 그다음에 노래하고 노래를 무려 8곡이나 하셨어요.
2: 아, 그랬어요?
1: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많이 했구나. 쌩쌩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와.
2: 감사합니다.
1: 타고나신 거예요? 아니면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겁니까?
2: 아니, 타고난 거 없어요.
1: 타고난 거 있죠. 에? 아버지한테 잘 물려받으셨잖아요. 그런 끼나 DNA? 노래 실력.
2: 예. 그렇죠. 저희 아버지 덕분에 DNA도 있고 그리고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연습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1: 아, 그럼 지금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2: 그래서 저는 네. 제가 꾸준한 게 중요하니까 네. 제가 커버송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1: 최근에 보니까 그 마이클 잭슨
2: 보셨어요?
1: 커버송.
2: 네. 보셨어요?
1: 와, 그 버드럭니라고 해야 되나요?
2: 아, 버드럭니라니요.
1: 뭐라고 해야 되지?
2: 그 드라큘라이.
1: 드라큘라의
2: 이빨인데. 아니, 근데 저희 팬분들이 네. 살짝 네. 놀리시더라고요.
1: 왜요? 왜냐면, 어떤 쪽에서?
2: 왜냐면 그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정말 영화 좀비 영화에 나오는 네네. 그 약간 드라큘라나 좀비처럼 분장할 네. 줄 모르셨던 거예요.
1: 아,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줄 몰랐다.
2: 여기 이빨까지 네. 이렇게 손수 붙여가면서 제가 아, 붙였거든요. 진짜요? 근데 그거 잘 붙여지더라고요.
1: 아, 실제 본인 치한 줄 알았어요. 너무 깜짝 같아가지고.
2: 아, 그게 또 네. 너무 커가지고 아. 이게 좀 이렇게 네. 가른 거예요.
1: 아, 그래요? 이런 정성까지. 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너튜브에서 요요미 공식 그 채널 들어가면 마이클 잭슨 커버 영상 만나볼 수 있습니다.
2: 네. 네. 맞습니다.
1: 그 마이클이라는 영화를 보시고 나서 이제 깊은 감명을 받았어. 아, 이거 커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 거예요?
2: 어,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이제 마이클 잭슨 영화가 나오기 전에도 네. 이제 마이클 잭슨 노래 중에 데인저러스를 했었어요.
1: 데인저러스. 어, 맞아요. 기억나네요.
2: 데인저러스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곡을 하고서 영화가 나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나온 다음에 스릴러에 네. 감명을 받아가지고 아, 이빨을 붙여야겠다. 이빨 붙이고 커버송을 한 거예요. 제가.
1: 그런 모든 그 커버 영상의 기획, 연출 이런 것들은 다 요요미 씨가 직접 다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2: 다 그렇진 않고요. 네. 저희 이제 식구분들이 계시죠. 저희 대표님도 계시고
1: 아이디어를 좀
2: 네네네,
1: 제공해 주시고
2: 저희 매니저님도 계시고 또 이게 같이 해야 이게 머리 싸매고 잘 네네. 해야 또 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니까
1: 집단 지성의 힘으로
2: 아, 그럼요.
1: 어허, 그렇군요.
2: 그렇죠.
1: 좋습니다. 아, 네. 요요미 씨랑 수다 떨다 보면 예, 노래도 못 듣고 그냥 한
2: 가죠.
1: 시간이 훌쩍 지나갈 것 같으니까 얼른 각설하고 광고 듣고 와서 요요미 하면 또 이 노래죠. 이 오빠 뭐야 라이브로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네. 즐거운 오후 2시 3, 4분은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우리 ENR 하루틴 탄탄방수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빅토스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카메트는 카마루 환인제약 본컴퍼니 KB 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5: 환인제약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0: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R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1: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12: 전문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13: 탄탄방수
12: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네, 특별 즐거운 초대에서 요요미가 부릅니다. 이 오빠 뭐야?

0: 네, 요요미의 이 오빠 뭐야 함께 들었습니다. 아, 오늘 그 라디오라서 약간 꾸안꾸 스타일로 오시다 보니까
1: 맞아요. 제가 좀 네. 티랑
0: 그렇죠.
1: 반바지로 이렇게 네. 입어가지고
0: 청 반바지로 해가지고 네. 오다 보니까 대학생 느낌이 물씬 나네요. 야 대학생이라 해도 다 믿을 것 같습니다.
1: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0: 너무 또 동안이시다 보니까
1: 관리 잘하고 있어요.
0: 예, 네. 너무 잘하고 계시죠. 이 오빠 뭐야를 외친지 벌써 8년이 됐네요.
1: 그렇죠.
0: 데뷔 8주년 됐죠?
1: 네.
0: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요요미 씨 엊그제 본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8년이 됐어요.
1: 아니 시간 진짜 빠르잖아요.
0: 네, 너무 빠릅니다.
1: 너무 빠른 거예요. 네. 그래서 8주년이 돼가지고 네. 이제 8주년 그 팬미팅도 했었고.
0: 아 언제 했어요? 최근에?
1: 최근에 했어요.
0: 아 본인이 한 건데 몰라요.
1: 근데 저는 날짜 숫자 약해가지고
0: 예, 알겠습니다.
1: 금방 까먹어버려서.
0: 네네. 어쨌든 했다.
1: 네 했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저희 팬분들도 네. 진짜 뭔가 이렇게 변함없이 저 요요미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0: 초심을 잃지 않고
1: 너무너무
0: 2018년 좋아요. 처음 좋아했던 그 요요미의 네. 모습을 그대로 2026년에도 네네. 유지하고 있다는 네네네. 거잖아요. 아우 대단한 팬들이세요.
1: 맞아요. 네.
0: 그러면 그때 당시 2018년에 만났던 팬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데뷔 8주년을 맞아서 만난 팬들 그대로시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팬들도 그 요요미 씨를 바라보는 그 모습들이 약간씩은 좀 변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1: 약간 변한 게 뭐냐면
0: 뭐 있어요?
1: 있는데
0: 뭐예요?
1: 이제 제가 네. 데뷔하고서 네. 한 3주년 한 3-4주년 그때까지는 아 우리 요미 씨는 우리 요미는
0: 요미는
1: 결혼도 하지 말고 남자친구도 만나면 안 되고 그러셨었거든요.
0: 연애 결혼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1: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0: 난 너를 지켜야 된다.
1: 삼촌 팬분들. 근데 요즘에는 네. 그래도 인생은 한 번뿐인데 결혼을 하고 갑자기 이제 우리 팬분들이 약간 이제 네. 생각이 달라지셨나 보다 하신 거예요.
0: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좀 요요미 씨는 좀 서운했어요. 어땠어요?
1: 아니, 서운한 것보다. 네. 뭐지? 약간 반반이었어요.
0: 반반?
1: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 벌써?
0: 벌써?
1: 지금 10년, 20년도 안 됐는데 8주년에 8년 됐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약간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말씀이라 조금은 당황은 했는데 근데 다 그러시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은 요미는 그래도 결혼하셔죠 이러시더라고.
0: 이제 그분들은 요요미 씨의 이제 실제 그 연령대를 알고 있으니까 남들처럼
1: 맞아요.
0: 연애도 좀 했으면 좋겠고
1: 맞아요.
0: 결혼도 했으면 좋겠고 그런 이제 마음에서 부모와 같은 마음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맞아요. 요요미 씨도 좀 그런 생각이 조금 이제 생겼나요? 연애하고 이제 결혼을
1: 해야 된다.
0: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근데 네. 아직까지는
0: 노래와 연애하고 노래와 맞아요. 결혼하고 싶다.
1: 그런 것 같아요. 더 해야 돼요.
0: 언젠가는 할 건데 네. 지금은 아니다. 아주 좋습니다. 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1: 했나 또 까먹었어.
0: 제가 대신 얘기해 드릴게요. 요요미 씨 팬분들, 요요미 씨는 당분간은 노래와 연애하고 노래와 결혼하겠다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연애하고 결혼해라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기도 되는데 요요미 씨 알아서 한다니까. 냅두세요.
1: 냅두세요.
0: 원래 본인이 제일 잘 알고 본인이 제일 잘해요.
1: 그럼요.
0: 예. 저도 그랬어. 저도 한동안 이제 그 결혼도 안 하고 막 연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걱정하시잖아요. 넌 도대체 어떻게 할래? 지금 네 친구들은 아빠 친구들, 엄마 친구들 보니까 다 자녀들 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도 낳았더라. 넌 지금 뭐 하냐? 네 나이가 지금 뭐 청춘인지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흘렸거든요.
1: 아 진짜요?
0: 네, 제가 알아서 할게 그냥 놔두세요. 알아서 하니까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다 그렇게 돼요. 다 때가 있더라고요. 예, 네, 개인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1: 알겠습니다.
0: 요요미 씨 팬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팬미팅도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8주년 뭐 그 팬들과 함께하는 기념 콘서트 이런 것도 혹시 계획하고 계시나요?
1: 그거를 이제 팬미팅을 거의 콘서트식으로 해서 계셨기 때문에
0: 그래요?
1: 그때는 또 특별하게 제가 생각한 건 네. 이제 원래는 MC분이 계셨었어요.

0: 뒤에 네네. 원래 음식은 계시잖아요.
1: 원래 있어야 또 재밌죠.
0: 근데 네. 뭔가 네. 저희 팬분들이 예전에 팬미팅 했을 때는 좀 저랑 더 이렇게 눈도 더 마주치고 싶어 하시고 얘기도 더 오랫동안 하시고 싶어 하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1: 아, 그래서 사전 MC를 없애고
0: 그래도 아니 원래 예정된 분도 없었어요. 그냥 아, 이렇게 팬미팅 그걸 이제 어떻게 할까 했을 때 그냥 팬분들하고 좀 더 오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제가 그냥 다 하겠습니다.
1: 본인이 MC도 하고 네, 노래도 하고
0: 네, 그래가지고 오. 노래도 하고 네. MC도 하고 그리고 또 무슨 게임 같은 것도 하고
1: 본인이 직접 진행했어요?
0: 네.
1: 게임을?
0: 그래서 근데 제가 오. 직접 진행을 해보니까 네. 대단하시더라고요. 아나운서님과 MC분들 너무 대단하신 게 네. 저는 약간 아무 말 대잔치가 돼서 이게 중구난방이어가지고 근데 그런 모습을 저희 팬분들은 네,
1: 좋아하시죠.
0: 성격을 아시니까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1: 너무 좋아하시죠. 그게 이제 요요미 씨의 매력이니까.
0: 그래서 그때 생각나는 네. 건 이제 저희 팬분들이 이제 제가 팬미팅 할 때마다 네. 하나 코너 하나는 무조건 넣는 코너가 있는데
1: 그게 뭐예요?
0: 제가 이제 커버송을 하잖아요.
1: 커버송.
0: 네, 커버송에서 그 곡에 입고 나왔던 옷들을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네. 이제 선물을 드리거나.
1: 아, 그 의상들 그대로 남아있어요?
0: 네네네네. 저는 안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팬분들이
1: 그 제작비도 되게, 만만치 않을 텐데.
0: 근데 그게 네.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일 좋아하세요.
1: 아, 그렇죠. 네. 유일하게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0: 네, 그래서 옷이니까. 그거를 이제 안 버리고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선물을 드리자.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도 그래서 하고 있었어요. 팬미팅 때.
1: 그러면 이번 팬미팅 때는 어떤 의상을 팬분들께 제공해드렸어요.
0: 이번에요? 네. 아 이번에는
1: 네.
0: 가장 최근에 했던 마이클 잭슨
1: 그 의상을
0: 의상. 그래도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그런 걸 선물로 드리면 좋지 않을까.
1: 뜻깊은 선물이었겠네요. 그 팬분들은 네. 완전 울었겠는데요. 너무 좋아가지고
0: 근데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1: 너무 좋아하죠.
0: 우시진 않고 네.
1: 아, 그 정도까지 감동은 아니고
0: 우시진 않고 그냥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1: 그 팬분들의 사랑과 진심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네. 시간이었겠네요. 지금도 막 지나가면서 밖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요요미 씨를 보고 인사해 주시고 그러는데 이게 또 우리 환경 미화원 분께서 손하트를 또 이렇게
0: 수고 많으십니다.
1: 날려주셨습니다. 늘 이렇게 우리 지역을 열심히 네. 아름답게 가꿔주시는 감사해요. 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갑니다.
0: 그러네요.
1: 자, 두 번째 노래는
0: 두 번째 노래는요.
1: 여우의 작전.
0: 여우의 작전이라는 곡인데.
1: 네, 유혹송입니까?
0: 그렇죠.
1: 요요미가 부르는 유혹송.
0: 준비해볼까요?
1: 민망하신가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요요미가 준비한 두 번째 노래는 여우의 작전입니다. 박수로 청해보죠.

0: 감사합니다. MBC.
1: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2: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1: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3: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4: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89.1 MBC 라디오.
6: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티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상의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코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만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6월 14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베스트셀러 어린이 건강 뮤지컬 콧구멍을 후비면에서 초대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0: 시작에 올리면 이제 정말 목포 MBC로 갑니다.
1: 이야!
2: 와! 와, 뭐지? 와, 이거 완전 옛날이잖아.
1: 네. 이거를 4년 전에 요요미 씨가 그때 라이브 했을 때, 작은 콘서트 했을 때 라이브로 불러줬거든요. 즉석에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시 만든 거예요. 러브송으로.
2: 어, 감사해요.
1: 4년 만에 지금 본인한테 들려드리네요.
2: 와, 아니 저는 약간 네. 까먹고 있었어.
1: 그렇죠. 아, 하도 그래서, 노래를 많이 하시니까.
2: 그래서 뭐 아, 이렇게 들려주시니까 네. 아, 맞다.
1: 그때 기억나시죠? 어,
2: 맞다. 네.
1: 즉석에서 혹시 라이브로 목포 MBC 넣어서 해줄 수 있냐고 했더니 그냥 바로 한 방에 한 큐에 녹음이 끝났습니다.
2: 와, 생각난다, 생각난다. 어,
1: 그렇죠. 나죠.
2: 세상에.
1: 예. 네, 저 그 진짜 찐반응. 와! 했던 거예요, 찐반응. 네.
2: 어, 그때 새벽비로 했네요.
1: 그렇죠. 어머니? 즉석에서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예. 네, 하도 커버송을 많이 하니까 이제 자유자재를 이제 잘 되시나 봐요.
2: 아, 너무 신기하네요.
1: 예.
2: 네. 아니, 저는 뭐, 전주가, 전주부터, 어, 이거 새벽비 다른 버전인데? 어, 뭐 했지? 하다가 갑자기 새벽비가 하지로 이러면서. 네. 어.
1: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피치라고 하잖아요.
2: 네.
1: 맞는 거예요. 그럼 피치가 안 맞으면 어떡하나? 이걸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될까 했는데.
2: 아, 편집하실 때.
1: 네. 너튜브에 있는 그 요요미 씨 새벽비 커버랑 그 반주랑 똑같은 거예요, 피치가.
2: 그래서,
1: 이야, 절대 음감이신가?
2: 근데 저 네. 절대 음감은 아니걸요.
1: 근데 그 피치가 똑같아가지고 아무튼 너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4년째.
2: 너무 감사해요.
1: 4년째 매일같이 이렇게 나와요.
2: 어떻게 이렇게 매일 저의 목소리를 이렇게 감사합니다.
1: 네. 아, 저희가
2: MC,
1: 감사드리죠.
2: 목포 MC 감사해요. 네.
1: 어떻게 감사하면 또 한 번 하나 또 만들어주세요.
2: 이제 제가 다른 버전으로 만들 수 있을게요. 네.
1: 다른 버전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2: 약속.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문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좀 소개를 하고 갈게요.
2: 네네네.
1: 어, 일단 3253님 노랫말이 순애보 같은 요요미의 바보 같은 사람 듣고 싶어요. 샤방샤방 샬랄라 원피스 입고 리듬에 몸을 맡기면서 사랑스럽게 불러보고 싶은 노래 같아요 하셨는데
2: 네. 네.
1: 오늘 그 선곡 리스트는 아쉽게도 없지만
2: 그러면 네. 무반주로 살짝만
1: 진짜요?
2: 그러면은 시간이 있으시다면
1: 시간은
2: 괜찮아요?
1: 있죠. 네, 시간은 많죠.
2: 그러면 네. 에코를 약간 살짝
1: 네. 아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2: 다시 돌아와요 후회하지 말고 나같이 착한 여자는 없어요.
1: 와,
2: 감사합니다.
1: 라이브도 참 매력적이에요. 우리 요요미 씨 감사합니다. 우리 3253번님 진짜 호강하셨을 것 같아요. 귀가.
2: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2529번님 잠시 후에 요요미 씨가 온다고요. 그래서 신청합니다. 요요미 씨가 부르는 새벽비 하시면서 한동안 고속도로 요정이셨는데 요요미님 목포 방문 환영합니다. 언제나 귀엽고 상큼해요 라고
2: 아유, 감사합니다.
1: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새벽비는 들려드렸으니까 네.
2: 새벽비가 주룩주룩 잘 길을 적시네.
1: Yeah.
2: 새벽비가 주룩주룩 지붕을 적시네. 나중에 또 길게 들려드릴게요.
1: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 3498님 2022년 10월 14일 우리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그때 출연했을 때
2: 네네네.
1: 문자 보낸 흔적이 남아있네요. 오늘도
2: 오,
1: 행복한 보라가 될 것 같습니다. 멀리 대구서 찬우 오라버니가 응원할게요.
2: 아,
1: 찬우 오라버님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2: 오라버니 어깨.
1: 오라버니도 커버송 있으니까 너튜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 네,
1: 굉장합니다. 개인적으로 원곡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 아닙니다.
1: 8482번님 반가워요. 요요미님 목포 재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왔을
2: 감사합니다.
1: 때도 문자 보내고 요요미 1집도 받아서 잘 들었어요.
2: 오,
1: 목포에도 요요미 팬이 많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요요미님 파이팅.
2: 아, 화이팅.
1: 와, 1집 이 오빠 뭐야? 앨범 갖고 계시나 봐요.
2: 아, 진짜요?
1: 와, 대단하신데.
2: 아, 그 사진 진짜 다른데 실물이랑.
1: 아. 지금이 훨씬 더 이뻐지셨죠. 예.
2: 네. 아, 재밌다.
1: 4742번님 요요미님과 함께하는 목포 MBC가 빛나는 순간입니다. 요요미님 건강한 활동 대구에서 응원합니다. 어우, 대구에서 또
2: 감사합니다.
1: 응원해 주셨습니다.
2: 여러분도요.
1: 자, 그리고 요요미 좋아하는 팬 오빠지 알면서 그러면서
2: 그러면서
1: 그러면서 지금 보이시나요 혹시 사진이?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2: 꽃 사진인가요?
1: 아 이거 보니까 아
2: 직접
1: 오이

0: 후회 작전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오늘이 제일 예쁜. 아, 3498님 와 목포 MBC 스튜디오에 요미 여우가 나타났다. 그나저나 라면 먹으러 어디로 가면 되나요? 일단 해남으로 오시면 돼요.
1: 아 맞아요.
0: 일단 해남으로 있다가 출격하니까 맞습니다. 해남으로 오십시오. 해남 군청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4871번님 귀요미에 대면서 요요미 청호시장에서 보고 얼마만인가요? 정말 반갑네요. 백댄서가 아닌 앞댄서가 있는 목포 MBC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목포 청호시장에 언제 오셨었어요?
1: 네네네네. 어. 그때 또 저도 좀 생각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0: 그래요?
1: 네.
0: 그때 와서 뭐 리포터 같은 거 하셨어요?
1: 그때요? 네. 아니요 노래했었던 것 같아요.
0: 청호시장에서?
1: 응. 아닌가?
0: 저는 그때 안 나갔는데 청호시장.
1: 아 그때 있으신 거 아니었어요?
0: 네, 저 청호시장 안 나갔는데.
1: 딴 데가 보네.
0: 딴 데인가? 딴 데도 괜찮아요. 워낙 많은 곳에 나가시니까. 네. 오 그리고 예전에 근데 마량 축제도 왔었잖아요. 놀토 수산시장.
1: 네네네네.
0: 5138번님께서 인증샷 보내주시면서.
1: 아.
0: 2022년 5월 7일 강진 마량항에서 요요미 하면서.
1: 이때 사진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시네요.
0: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1: 저때 초록 색깔 옷 입었던 것 같은데.
0: 아 그리고 이분은 진짜 팬이신가 봐요. 신곡 미소를 잃지 않는 것.
1: 가장 최근 제 자작곡이기도 한데.
0: 그러니까 2026년 가장 따끈따끈한 신곡이잖아요. 그거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 맞아요.
0: 말 나온 김에 신곡 소개 좀 해주세요. 미소를 잃지 않는 것은 오늘 노래가 준비되어 있진 않지만
1: 아 맞아요.
0: 그 BGM으로 좀 깔아주시고
1: 네네네네.
0: 네, AR을 좀 깔아주시고 네, 곡 소개를 좀 해주세요.
1: 제가 자작곡 중에서 가장 최근 곡이기도 하고요. 이 곡은 가사를 어디에 영감을 받았냐면 차 안에서
0: 어디 가다가?
1: 네 가다가 스케줄 가다가 이 옆에 창문을 딱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전봇대 이제 양쪽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뭐지 그 전기줄이
0: 네 전기줄이
1: 한 네다섯 개? 네다섯 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그때 감성이 조금 있었나 봐요. 그게 제 눈에는 약간 음표로 보였던 거예요. 약간 그 오선지. 이게 오선지가 이렇게 되게 줄로 되어 있잖아요.
0: 콩나물 대가리도 보였어요?
1: 네, 약간 그런 그러니까 콩나물 그 느낌이 음표가 약간 새들이 뚜문뚜문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희한하게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사 중에 전봇대 전기줄은 달리는 차와 함께 오선지를 만들어 음표를 이루죠 이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0: 아니 그 무미건조한 전봇대 전기줄을 보고 거기에 앉아있는 새를 보고 이 악상을 떠올리셨다고요?
1: 네 그게 구절이 딱 생각이 났어. 전봇대 뭔가 오선지 같고 뭔가 미소를 잃지 않으면 뭔가 이런 음표들이나 이런 음악적인 것도 또 행복해지겠지라는 그런 게 있어서 행복한 노래를 만들었어요. 미소를 잃지 않는 것은
0: 멋지네.
1: 행복을 잃지 않는 것이다.
0: 아 요미 씨 완전 싱어송 라이터 다 되셨네요. 와 장난 아닌데요? 지금 약간 지금 음악이 깔리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그 사이키델릭
1: 맞아요.
0: 추구하신 것 같은데요?
1: 그런 그러니까 몽환적인 느낌 밴드 그런 느낌이어서 네 맞아요. 몽환적인 그런 거를 하고 싶어서 무조건 이거는 밴드로 해야겠구나.
0: 이야 너무 멋집니다. 네, 신곡 미소를 잃지 않는 것은 오늘 준비는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AR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요유미 씨의 그 자작곡들은 다 이런 식으로 좀 갑자기 악상이 떠올라가지고 쓴 곡들이 많이 있나요?
1: 갑자기도 되게 많고요.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보고서
0: 애니메이션?
1: 네, 영화를 보고서도 조금 이렇게 가사가 떠오를 때도 있어요.
0: 영화 보고 어떤 곡 쓰셨어요?
1: 영화나 이런 거는 첨봉이라든가 약간 구해줘요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모든 장르를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0: 그러면 악상이 떠올랐어요.
1: 떠올랐어요.
0: 보통 이제 그 작곡가들은 보면 그 악상을 잃어버릴까봐 휴대폰을 녹음한다고 하더라고요.
1: 제가 그래요.
0: 아 그래요?
1: 저는 이 그 약간 뭐지 가사도 네. 까먹어요. 그 약간 네. 포인트 되는 가사도. 그래서 네. 무조건 써놔야 돼요. 아. 아 이따가 써놓자 하잖아요. 그러면 까먹어요. 스케줄이나 이런 거 끝나고서 다 까먹어요.
0: 그때 그때 바로 떠오르는 즉시.
1: 그때 바로 뭐 음이 생각난다. 뭐 이런 게 생각난다. 네. 그러면 무조건

0: 녹음기 켜가지고 하고 무조건 그때 해요. 그때 그래야지 안 까먹어요. 이제 단기 기억력이라 가지고.
1: 네, 능력자시네. 아,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1: 바깥에서
0: 안녕하세요.
1: 차 안에서도 또 손을 흔들어 주십니다. 야. 그것도 참 재능인 것 같아요. 아버지도 아마 그런 재능이 있으시니까 당연히.
0: 네, 저희 아빠도 가사를 너무 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DNA를 닮았지 않나.
1: 네, 최고, 최고의 재능을 물려받으셨네요. 네, 아버지께 너무 감사해야겠네요.
0: 감사합니다. 네. 아빠
1: 사랑해요. 7775번이 연아 씨 아따 반갑습니다. 오메 이분은 본명을 아시네. 박연아 씨가 우리 요유미 씨의 본명이잖아요.
0: 아, 그쵸, 그쵸.
1: 아따 반갑습니다. 부탁이 아이고, 있는데 네. 목포 MBC로 달려갑니다. 라이브로 부탁합니다. 아, 아까 했어요. 네, 아까 보내드렸어요. 자, 그리고 3624번이에요. 요유미 씨, 울 서방님이 무지 좋아합니다. 너무 귀엽다고요. 혹시 가수 박서진 씨랑 어떻게 해볼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0: 네, 이 얘기가
1: 많이 나왔죠.
0: 왜 안 나오는지 했어요. 네.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박서진 씨와
1: 그러니까.
0: 많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아유, 진짜 네. 안 사귀어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1: 그럴 수 있어요.
0: 아니요.
1: 아니에요. 아니에요.
0: 저는 이제 공연 현장에서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유미 씨 너무 너무 좋아요.
1: 근데
0: 이렇게
1: 서진 씨랑
0: 하시다가,
1: 어떻게 좀?
0: 아 근데 어떻게 좀 네. 서진 씨는
1: 진척이 있어요?
0: 그 진전은 되고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동료입니다.
1: 예, 그냥 친한 동료라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요유미 씨가 정확하게 밝히셨어요. 당분간 연애 결혼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자, 너튜브에서도 채팅창 많이 남겨주셨는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채영님 8주년 세월이 흘러간다요.
0: 네.
1: 요요미님 파이팅 잡힌 물고기님 보내주셨고
0: 감사합니다.
1: 윤세호님 요요미 씨 사랑합니다. 항상 승승장구하세요 남겨주셨고 김종원님 난다 요요미 이것도 그 앨범 아니에요 싱글?
0: 맞아요.
1: 난다 요요미 팬들을 위한 팬송.
0: 팬송이죠. 네.
1: 자 그리고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뭘 읽어드릴지 모르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요유미 가수님 최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 사랑합니다. 강사랑님 남겨주셨고 척키 마누라님 오픈 스튜디오인가 봐요. 네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0: 네 맞아요.
1: 전국에서 최고로 좋은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0: 아주 최고 좋습니다.
1: 네 진짜 통 유리창에 뻥 뚫려 있고 밖에서도 요유미 씨의 멋진 목소리를 함께 할 수 있는
0: 너무 감사드려요.
1: 네,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자 그리고 강사랑님 친구끼리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해주셨고
0: 이거 여우의 작전 가사입니다.
1: 난솔님께서 패션이 네. 안 어울려 약간 일부러 이렇게 하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0: 아니 걱정하지 근데 마시죠.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한 그런 패션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렇게 관심이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원래는 옷을 잘 못 입어요.
1: 그래요?
0: 제가 진짜
1: 아니 무대 의상 보고 뭐 방송 의상 보면 되게 잘 입으시는
0: 네,
1: 것
0: 방송은
1: 같은데?
0: 좀 낮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편안한 느낌의 네. 그런 이렇게 라디오라든가 네. 이제 평소 옷차림이 아직도 늘진 않았어요.
1: 오늘 너무 좋은데요?
0: 아 그래요? 네. 근데 저 잘 못 입어서 그런지 저희 네. 팬분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해주세요.
1: 오늘 딱 스타일이 그거잖아요. 청순 발랄 대학생 스타일. 네. 마음에
0: 그렇게
1: 드시죠?
0: 그렇게 정해주셨어요.
1: 네, 마음에 드시죠?
0: 너무 감사해요.
1: 자, 해남 문화축제도 응원합니다. 남겨주셨고 네. 강사라님 새로운 방송국 부스 너무 넓고 이뻐요. 하트를 몇 개나 보내주신 거예요.
0: 감사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남겨주고 계신데요. 다들 응원 글이라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자 이제 노래 들어야 됩니다. 자, 요요미 씨의 세 번째 노래는 밤차.
0: 밤차예요. 낮차가 아니고.
1: 네, 밤차.
0: 밤차로.
1: 네, 이따가 밤차 타고 해남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밤차 박수로 청해보죠.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3: 한얼 사이언스.
4: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5: 피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1: 카마르.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네, 인간 비타민 해피 바이러스 가수 요요미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우, 너무 서운해서 어떡하죠?
5: 왜요?
4: 벌써 다 끝났어요. 한 시간이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갈
5: 그러니까요.
4: 줄이야.
5: 아우, 아, 한 시간 너무 빠르네요.
4: 안 되겠네요. 다음에 또 우리 지역에 행사나 스케줄이 있을 때. 네네.

0: 미리 연락 한번 주십시오. 아유. 그때 한번 더 모셔보도록
1: 아유,
0: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지금 아시죠? 준비한 거에서 두 개 했어요. 두 개. 질문이 엄청 많았는데
1: 그래도 두 개 다른 거를 또 좋게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0: 네. 아유, 참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그 요유미 씨 보고 싶을 거예요. 아~ 김찬우님 마지막으로다 구해줘요. 강사라님 구해줘요 해달라고 했는데 이따 해남행사 오시면 구해줘요. 라이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네네 맞아요. 네. 부릅니다 오늘.
0: 그리고 요요미 사랑해요 요요미. 아 그리고 윤세호 씨 요요미 씨 사랑합니다. 벌써 헤어질 시간이네요. 유유. 김현희 씨 지루한 오후에는 요런 노래가 짱짱짱. 네. 전남 서남권 동북권까지 마음을 사로잡는 즐거운 오후듯이 최고 소통님께서 감사합니다. 특집 가자. 예, 요요미 씨랑 스케줄 다시 잡게 되면 그때 또 특집으로 한번 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벌써 이제 상반기도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
1: 그러니까요 벌써 6월이고 그렇죠? 예,
0: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올해 이것만큼은 꼭 이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 있습니까?
1: 계획이 예. 많은데요.
0: 많아요.
1: 그 중에서
0: 네. 그
1: 계획은
0: 중에서?
1: 항상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또 신곡이 나오는데
0: 오.
1: 이 곡이 조금 네. 굉장히 특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목은 네. 어흥이거든요.
0: 아 벌써 나왔어요? 제목이?
1: 아 제목하고 가사나 아. 이제 음원은 다 이제
0: 준비가
1: 돼 있는데 아직 뮤직비디오는 못 찍었어요. 뮤직비디오만 찍으면 예, 나오는 신곡입니다.
0: 언제 예정입니까?
1: 원래는 네. 5월이었거든요. 근데 컨셉을 좀 달리 하고 싶어서 한 늦으면 7월.
0: 늦으면 7월.
1: 7월 말이나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7월, 6월은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0: 네. 어쨌든 빠르나 늦으나 7월에는 나온다는 소리네요.
1: 아 그렇죠. 명쾌하시네요.
0: 근데 노래 제목이 어흥이라고요.
1: 어흥이래요.
0: 우리가 알고 있는 어흥 이거 맞나요?
1: 근데 이게 네. 호랑이 어흥도 있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의 흥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 흥을 좀 따서 또 어흥이라고 정했거든요.
0: 아 중의적으로 이렇게 또.
1: 네. 그래서 굉장히 흥겹고 약간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0: 이 곡도 우리 요요미 씨가 작사 작곡.
1: 네.
0: 이야 기대가 많이 됩니다.
1: 기대 많이 되세요.
0: 네. 그 앨범 공개되면 꼭 저희 즐거운 오후 2시에도 예.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1: 네.
0: 자, 요요미 씨의 못다한 무대는 이따가 8시에 해남 군청 앞 특설 무대에서 여름밤의 문화축제 이어지니까 그때에서 또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즐거운 오후 2시 청취자분들과 너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1: 아, 우리 여러분들 오늘 진짜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항상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임사랑 아나운서님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감사합니다.
1: 항상 행복하세요.
0: 아유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무대 부탁드리고요.
1: 네,
0: 요요미 씨가 준비한 마지막 곡은 그때 그 사람입니다. 요요미만의 매력과 느낌으로 불러드릴 테니까 끝까지 청취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요미 씨 저희 로고송 잊지 않았습니다.
1: 네.
0: 그때 그 사람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쓸 때 발생하는 어깨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0: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내신 뉴스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의 상견례에서 국회 원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비쟁점 법안들을 협의해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 의장은 오늘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만나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만큼 국민에게 일하는 국회, 민생을 돌보는 국회를 보여주기 위해선 무엇보다 원구성이 시급하다며 두 분 원내대표의 뛰어난 역량으로 원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다행히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안건을 지체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하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다음 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해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정청래 대표 책임론이 나오는 가운데 정 대표가 당내 단결의 중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에 대해 어제 저는 이 대통령의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단결하며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겠다는 다짐과 결의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합심 단결하는 것, 어렵게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를 더 확장하는 것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란 대명제 앞에서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8월 열린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당내에서 대표직 사퇴와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나오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처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진영이 추천하는 인사라도 자격을 갖췄다면 수사 인력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음모론에 동의해서가 아니라며 결과를 가장 의심할 사람들이 수사 과정을 안에서 지켜봐야 그 결과가 비로소 모두의 결과입니다.

0: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경찰이 선관위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한다며 검찰 조직이 와해된 상황에서 전재수사 때까지 겹친 지금 대통령이 지시한 합동수사본부의 결과를 국민이 납득하기는 어렵다면서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전국 18개 대학 시국선언을 언급하며 세월호 특조위가 임원 17명 중 3명을 유가족 추천으로 법에 못 박은 선례가 있다며 선관위 개혁기구에 젊은 세대의 추천 몫을 명문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 최대 50mm, 수도권과 충청권은 최대 30mm가 되겠습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 이게 진짠가 싶긴 한데 예. 암컷 개구리는 원치 않는 수컷이 접근해 오잖아요.
0: 네. 예?
1: 죽은 척한대.
0: 에이, 정선 씨. 동물원이라고 그렇게 막 과장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1: 아, 이게 소개하면서도 웃기다. 아, 이거 진짜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0: 예?
1: 있어요. 연구 결과가요. 독일 베를린 자연사 박물관 연구팀이 네. 논문에서 밝힌 내용이래요.
0: 오.
1: 짝짓기 계절에 내키지 않는 수컷이 오잖아요. 그럼 암컷 개구리가 죽은 척을 하고 물에 둥둥 떠 있는데 여기에 또 추가 설명이 있어요.
0: 뭔데요?
1: 이게 죽은 척 연기를 하는 건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오는 어떤 행동인지 그건 확실히 모른대요. 어쨌든 죽은 듯이 보이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죽은 건 아니고.
0: 애들 뭐 연극영화과 출신은 아닐 테니까.
1: 전공자는 그렇죠? 아니지. 네. 네, 전체적으로.
0: 근데 아무리 짝짓기 처리여도 사랑을 하고 싶은 개구리가 있고 상조하기 싫은 개구리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1: 하물며 개구리인데.
0: 그러니까.
1: 하물며 개구리도 이런데.
0: 우리가 보기엔 똑같이 생겼지만.
1: 어떻게 네. 죽은 척을 해야 돼? 아, 방송 내내 죽은 척을 해야 되나?
0: 이야, 재밌네요.
1: 너무 재밌다, 얘네. 아,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있대요. 하나는 몸을 뒤집기.
0: 그게 뭐예요?
1: 그러니까 회전. 그러니까 몸을 돌려서 물 밑으로 훅 빠져나오는 거.
0: 아, 그 자리를 뜨는 거구나.
1: 네.
0: 이야.
1: 그리고 두 번째는 수컷 같은 경계음을 내기.
0: 잠깐만요. 그러니까 암컷이
2: 수컷. 저 수컷인데요?
0: 수컷이 저 하는 거예요?
1: 네. 깨꼬리 깨꼬리다가 원치 않는 수컷이 접근하잖아.
2: 깨꼬리 깨꼬리 깨꼬리.
0: 그렇구나.
1: 이러고 가는 거야.
0: 근데 생각해보면요. 와, 우리도 왜 꺼리는 사람 만났을 때 네. 자리를 피할 때도 있고 같이 막 큰 소리를 낼 때도 있고.
1: 곱하거나.
0: 아니면
1: 뭐 혐오 행동.
0: 죽은 척할 때도 있잖아. 명절에 왜 그냥 자는 척할 때도 있잖아. 그죠?
1: 비슷해. 개구리나 사람이나.
0: 비슷하네요.
1: 아, 너무 재밌다, 진짜.
0: 예를 들어 정선희 씨.
1: 네.
0: 여기 피곤한 날이에요.
1: 네네.
0: 근데 S본부를 갔다가 개그맨 김영철 씨를 만났어요.
1: 아, 말하기 싫은 날 만난 거예요?
0: 네. 그럼 또 영철이 형이 또 선윤아 만나면 또 장난한다고 스니어 막 이러잖아요. 오늘 있지 않니? 이러면서.
1: 여보세요? 나중에 전화할게.
0: 여보세요?
1: 네네. 아, 예. 가야지.
0: 아, 그렇게?
1: 근데 영철이
0: 개구리네. 누나 개구리네 보니까.
1: 영철이 다 알아.
0: 알아요?
1: 영철이 다 알아. 소니야 네. 연기 다 티난다.
0: 아,
1: 이러면서. 아, 근데 진짜 너무 재밌다 이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죽은 척하고 계시는 거예요? 몸 뒤집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컷 개구리 흉내 내시는 거예요?
0: 이야, 재밌네요.
1: 재밌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0: 예.
1: 아, 빅뱅의 노래. 아, 온 국민이 이 노래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0: 뭔데요?
1: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0: 에이, 왜 그래?

0: 6월 11일 목요일 첫 곡으로 빅뱅의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듣고 오셨습니다.
1: 아주 바람직해요. 네. 죽은 척해요. 아, 네. 농사일 하시면서 요새 좀 땀 흘리고 하우스에서도 네. 뭐 지라시 듣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개구리를 좀 흔하게 보실 것 같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저희는 개구리 요새 흔치 않아요.
0: 통 볼 일이 없죠. 서울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은. 그죠?
1: 그리고 예전에 여름 좀 가까워 오면 개구리가 엄청 시끄럽게 매미맹키로 그쵸. 울었었는데.
0: 저는 근데 개구리 보면 신기한 게 그 점프력이에요. 일반적으로 맞아요. 한 10배, 20배 뛰잖아요. 네. 그 보니까 나무 개구리류는요. 네. 몸 길이 50배에 달하는 거리를 쫙 멀리 뛰긴대요.
1: 교통수단이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0: 방법을 쓰는 거니까.
1: 대단한 겁니다, 말하네. 진짜. 신기해요.
0: 저는 평형 안 돼가지고 한 몇 개월 고생할 때.
1: 아, 개구리 헤엄.
0: 아, 개구리 다리를 이어다 붙일까? 막 이런. 아, 진짜 너무 부러웠어. 그 개구리 헤엄.
1: 맞아요.
0: 어. 하여튼 뭐 이래저래 동물의 움직임이나 동물의 행동 양식을 보면 네. 사람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비슷해요.
1: 맞습니다. 자, 오늘은 과거로 점프해보는 시간이에요. 웃음 편지 타임머신 타는 날입니다. 2부에서 함께 하실 거고요.
0: 네, 오늘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는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4: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5: 제초제는 타타타
6: 한얼사이언스
7: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8: 제조 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 뉴먼즈.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지라시 웃음 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6: 정말 손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웃음 편지 쓰실 배짱이 씨?
7: 맞습니다. 안 쓰면 진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꼭 두 대.
6: 월 1200만 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이 걸려있는 지라시 웃음 편지.
7: 작은 에피소드 하나도 좋습니다. 웃음 편지방에 올려주세요.
6: 저희가
8: 집요하게 살려드리겠습니다.
5: 지라시 웃음 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9: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0: 너 티야?
11: 응, 나 티야. 웃음 파티.
6: 제목 고문의 정원. 경기도에서 최수진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7: 안녕하세요, 써니 언니, 천식 오빠.
6: 네.
7: 저희 고모와 고모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저희 고모네 집에는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 두 분이 은퇴 후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이사 온 후 고모는 그 정원을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꾸밀까 그 생각밖에 없으셨고, 고모부는 그 모든 게 다 귀찮은 그런 상황이었대요.
12: 아니, 저 길고양이 밥을 그 마당에 놔주기로 하고는 자기는 한 번을 안 주네.
7: 아니, 저 여보, 우리 아이고, 여기에 상초를 좀 심을까?
12: 어?
7: 잔디를 요만큼 걷어내고 텃밭으로 만들어서 이걸 갖고 볼까?
12: 아유, 예, 마음대로 오세요.
7: 아니, 봐봐봐. 예. 이쪽에 청상추를 심고 이쪽으로 그거 있잖아, 꽃상초. 그거를 좀 심어볼까?
12: 아유, 뭐 어? 그러든지 말든지.
7: 아,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고모가 정원 사진을 검색하다 보니까 정원에 사슴이 있으면 참 예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모부에게 특명을 내리셨죠. 우리 정원에 맞는 사슴 모형을 검색하라.
12: 아, 인터넷 결제를 할 줄 모르면 사질 말든가. 이걸 참 별걸 다 시켜가지고 나한테.
7: 뭐라 그러는 거야?
12: 사슴 결제한다고.
7: 그렇게 고모부는 사슴을 결제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요. 갑자기 고모가 묻더래요. 아, 여보. 사슴 몇 마리 주문했어?
12: 한 마리.
7: 진짜? 안 되는데? 한 마리만

0: 하면 안 되지. 두 마리는 있어줘야지. 한 마리는 외로워 보이잖아.
1: 그 모형인데 뭐가 외로워.
0: 아이, 그래 사람 보내는 게
1: 아유, 한 마리 그럼 너 추가하면 되지 뭐.
0: 그냥 추가하면 배송비가 따로따로 들잖아. 그걸 취소해. 그리고 다시 주문해.
1: 아유, 알았어. 아, 내일 할게.
0: 아유, 내일 하면 그 업체 민폐야. 응? 응? 그분들 보시기 전에 빨리빨리 바꿔놔야지. 지금 일어나서 얼른 바꿔.
1: 알았어. 아유.
0: 그렇게 주문 수량을 수정하고 다시 누우셨대요. 근데 몇 분 있다가 또 고모가 말을 걸더래요. 여보.
2: 아, 네.
0: 사슴은 어떤 사슴이야?
2: 둘 다 뿔이 있고 앞을 보고 서 있는 모형이야.
0: 둘 다 서 있어? 아니, 둘 다 서 있으면 안 되잖아. 밸런스가 안 맞잖아. 하나는 앉고 하나 서 있어야지. 그래야 그게 균형 있는 사슴 커플이라는 게 딱 안 떠올라. 조형미가 뭐 안 떠올라?
1: 아유, 난 안 떠올라.
0: 다시 바꿔. 업체에 주문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주문을 바꾸고 다시 누웠는데 제발 고모가 또 말을 거셨대요. 여보?
1: 아, 왜?
0: 아니야. 아니에요. 주무세요.
1: 아이,
0: 예. 근데 여보.
1: 아, 왜? 뭐 왜?
0: 아니에요. 아, 근데 여보.
1: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어. 왜 자꾸 불러?
0: 아니야. 안녕히 주무세요.
1: 아, 진짜 잘 나가면 겨우 잘 나. 하여튼 한 번만 나 더 불러. 그냥 내 이 집에서 나가 버리든가 할 거니까 내 그냥.
0: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사슴이 배송됐는데요.
1: 여보, 사슴 왔다.
0: 어머나, 드디어 왔네. 아이고야, 포장도 진짜 꼼꼼하게 했다. 아이고 깜짝. 와, 깜짝. 엄마, 이거 뭐야?
1: 왜 사슴이잖아.
0: 당신 갈색 꽃사슴 주문했어?
1: 당연하지.
0: 아니, 정원에 놓는 사슴인데 하얀 백사슴으로 해야지.
1: 당신이 흰색이라고 말한 적이 없잖아.
0: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봐. 당신은 우리 정원의 갈색보다 흰색 사슴이 더 어울린다는 생각 같은 거는 전혀 안 해봤어?
1: 안 들어. 그런 생각 안 들어. 아니, 당신 머릿속에 있는 그린 그 정원을 내가 무슨 수로 맞추나 그거를.
0: 아니, 이거는 그거는 내 머릿속하고 상관없어. 보편적인 정서야. 이건 안 돼. 너무 진짜 같아서 내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고.
1: 아, 그러면 이게. 이미 배송이 온 걸 어쩌라고.
0: 흰색 사슴을 다시 주문하자.
1: 아유, 진짜.
0: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고모를 옆에 앉혀놓고 흰색 사슴으로 결제를 한 거예요.
1: 자, 당신도 같이 보고 했으니까 나중에 또 딴소리 하지 마.
0: 알았어.
1: 아유, 너 왜 자? 아유, 나 깨우기만 해봐, 진짜. 아유, 피곤해.
0: 그런데 그날 밤 고모부가 왠지 느낌이 쎄하더래요. 누군가 자기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니나 다를까?
1: 아유, 뭐가 이렇게 쎄? 아니야. 아유,
0: 여보, 깼어.
1: 당신 왜 나를 그렇게 내려다보고 있어?
0: 당신이 깨우지 말라 해가지고 내가 깰 때까지 기다렸는데.
1: 왜?
0: 아까 그 사슴 엉덩이가 왼쪽으로 휘어져 있지 않았었어?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앉았었나? 왼쪽으로 휘어져 앉았어?
1: 왼쪽!
0: 두 마리 다 왼쪽으로 휘어져.
1: 그래! 같이 봤잖아.
0: 그럼 안 되는데. 이게 대문 좌우로 따로 떨어뜨려 놔야 되잖아. 그렇게 되면 두 마리 다 같은 방향을 보게 되거든. 이게 대칭미가 떨어지잖아.
1: 그게 뭔 소리야 또.
0: 그러니까 하나는 사슴 엉덩이가 왼쪽으로 빠져야 된다고.
1: 그게 뭔 소리냐고 그게.
0: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멀리서 보면은 대문을 중심으로 사슴 머리들이 모여있는 형상으로.
1: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0: 결국 고모부는 고모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다음날 고모는 그 쇼핑몰 홈페이지에 가서 사슴 사진을 보며 계속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래요.
1: 뭐 하고 있어?
0: 아니, 이거 봐봐. 무릎을 이래 접고 앉아있는 사슴의 얼굴이 왼쪽에 있는데 옆으로 서있는 사슴도 왼쪽이 얼굴이잖아. 그렇다면 어떻게 오른쪽이 엉덩이란 얘기야. 그 대문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왼쪽에 앉은 사슴 엉덩이, 앉은 사슴 머리, 그 다음에 서있는 사슴 엉덩이, 서있는 사슴 머리가 되는 거잖아.
1: 그게 무슨 말이야?
0: 생각해봐.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그림은 사슴 둘의 머리가 중앙에 있고 엉덩이들이 바깥으로 돼가 마치 사슴들이 다정하게 머리를 모으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주문한 거 봐봐. 나란히 이래 줄을 서있는 느낌이랄까? 알겠어?
1: 몰라. 됐어. 컴퓨터 꺼. 다시 아무것도 하지 마. 그 정원도 보지 마. 사슴 볼 때까지 아무 생각 자체를 하지 마.
0: 그리고 며칠 후

0: 한국 사슴이 배송돼 왔습니다.
1: 그래 뭐 없는 것보다는 사슴들이 있는 게 낫긴 하네.
0: 응. 그치? 그 봐. 이거 허전한 것보다 낫다니까. 그러면 여보 사슴을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래 해놓고 호랑이도 두 마리 사볼까? 그 사이트에 백호랑이 있던데.
1: 사지 마. 아무것도 사지 마. 더 이상 저거는 아무것도 드리지 마.
0: 아니 이래 앉아있는 호랑이하고 여보 그렇게 고모는 고모대로 바쁘고 고모부는 고모부대로 백배로 일이 많아졌던 이사 초기, 지금은 훨씬 더 아름다워진 정원에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1: 아 다행입니다.
0: 고모 그리고 고모부, 저도 나이 들면 자연 속에 살고 싶거든요. 제가 전원생활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파이팅이에요. 엄마 어지럽다.
2: 아, 고모님이 디테일. 봉준호 감독 저리 가라네. 디테일하시네.
0: 근데 뭔지 알겠어. 이게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균형이 깨지니까 대칭미를 좀.
2: 아니 무슨 해태상도 아니고 정원에 이렇게 마주보고.
0: 해태는 이렇게. 정면을 보잖아. 이렇게 마주봐야 되는데 고개가 이렇게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보다 반대를 바라보는 게 좋잖아요.
2: 죄송한데 고모님이 그냥 사슴 만드시는 게 어때요?
0: 아니요. 제가 문춘식 씨야. 예, 예, 예. 이거는 예. 이 돌조각으로 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백호랑이 백사슴 이런 거 못 봤어요? 정원에? 부의 상징.
2: 예 알겠습니다.
0: 백태를 떼내네.
2: 예 부모님 잘 알겠습니다.
0: 안 맞아.
2: 오랜만에 마른 세수를 하게 되네.
0: 미적 감각 너무 안 맞는다.
2: 아닙니다. 예쁜데요 뭐. 예. 예.
0: 근데 인터넷 주문 잘 못하시는 분들이 예. 인터넷 주문하는 분들 이제 옆에 예. 자녀분이나 배우자분이나 옆에서 쫄 때 있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0: 내가 정말 누구라고 얘기 나는데 저희 집에도 한 분 계시거든요.
2: 아 장관. 예.
0: 죽어. 진짜 괴롭죠, 하나 끝마치기도 전에 또 하나 오더 들어오고 또 하나 오더 체크하기도 전에 또 그거 확인하고 와.
2: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0: 예,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 제가 나중에 주차나 이런 거 운전을 하게 되면서 전 매니저들한테 많이 사과했다 그랬잖아요. 네. 왜냐하면 모르면 명령어가 엉망이에요.
2: 그렇죠. 네. 네.
0: 저도 몰랐기 때문에 야 이거 잠깐 세워봐. 잠깐 여기 뒤로 빼봐. 막 이러는데 그렇죠. 안 되는 걸 알고 나서부터 미안해지더라고.
2: 운전해보면 거기에 주차하면 안 된다. 정차도 그렇죠. 안 된다. 네. 이런 거 알게 되죠. 그냥.
0: 인터넷 쇼핑도 그렇습니다.
2: 맞습니다.
0: 마찬가지.
2: 내가 해봐야 돼요.
0: 네. 아, 이상은의 노래 듣고 올까요? 네. 비밀의 화원.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차렸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5: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6: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5: 구주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6: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5: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6: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5: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쉬시오. 시간은 대들려 섭지만 웃긴 사연은 또 얻을 수 있다.
1: 웃음 편지
0: 타임머신.
1: 이렇게 웃긴 사연이 까도 까도 계속 양파처럼 나올 수 있나 싶은 코너예요. 네. 웃음 편지 타임머신.
2: 누군가한테는 새로울 것이고요. 누군가에게는 다시 들으니까 반가울 겁니다.
1: 그쵸.
2: 여러분은 그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Just listen.
1: Just.
2: 예. Yeah. Just.
1: 마 있잖아요. 자, 먼저 사연 선정 방법 알려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2: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세림 전 씨에게 지금 라디오 시대 웃음 편지 타임머신이고요. 잠깐 나오라고 해서 일본에 있다가 상암동에 들렀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사람을 오라가라 하네요. 예, 예, 됐고요. 출연료는 주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 코너 말이죠. 과거 이맘때, 그러니까 1년 전, 2년 전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요. 예. 이때 방송된 웃음 편지 중에서요, 예, 주간 베스트, 월간 베스트로 뽑힌 사연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시간이 다 됐다고 하는군요. 예, 먼저 가보겠습니다.
1: 아, 목소리는 되게 고급인데 내용이 싸다. 진짜. 와, 되게.
2: 그래요?
1: 와, 근데 그래서 되게 재밌다.
2: 예, 예. 제가 알기로 손석 교수님 그 일본에서 교수님 하셨었는데 요즘 또 질문들 때문에
1: 예, 맞아요.
2: 자주 한국에 오신다고.
1: 예. 예. 하여튼 그 손석희 씨는 예, 그 연습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되게 비슷해요.
2: 예.
1: 한 내용이 항상 싸서 손석희 씨 목소리로 들을 수 없는 내용을 뱉어주니까 너무 좋네요.
2: 그분 입에 담지 않는 것도 제가
1: 네,
2: 알아보겠습니다.
1: 맞아요. 그런 거 좋아요. 예. 같은 목소리로 그분 입에 담지 않은 것들 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뽑힌 웃음 편지 타임머신 사연인데요. 2021년

0: 7월 2일에 소개됐고요. 인천에서 신명권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 초보 길벗의 하루!
0: 택시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기사님 사연이었잖아요. 예.
2: 어느 정도였냐면 예. 이분이 너무 떨려서 손님이 손을 흔드는데 그냥 지나쳤대요.
0: 이게 너무 예. 초보 때 일을 기억하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던 사연이었어요.
2: 맞아요.
0: 예. 예. 자, 감을게요.
3: 안녕하십니까, 두 분. 저는 올 초에 개인 택시를 시작하고 길벗이 된 신명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이 고향이지만 회사 때문에 인천에 와서 인천의 지리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처음에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를 한다는 말에 제 친구들도 다 말렸지만 일단 한번 저질러봤네요. 아내와 딸의 격려를 받으며 비장한 마음으로 첫 손님을 태우러 택시를 몰고 나왔습니다. 나오기 전부터 콜을 받으려고 어플을 몇 시간째 켜놨는데 이게 생각보다 잠잠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길에서 손님을 태워야 한다는 건데 사실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떨렸거든요. 이 모든 게 처음이니까 제가.
0: 예. 그럴 수 있겠다.
3: 그렇게 덜덜 떨면서 가는데 저 멀리서 손님이 손을 흔드는 걸 발견했어요.
4: 정유 택시!
3: 어이, 어쩌지? 차 세워야 되나? 아, 어떡하지? 저분을 태울까? 말까? 아, 어떡하지? 아.
4: 예? 여기요! 여기요, 택시!
3: 고민하는 사이 그 손님을 지나치고 말았어요.
0: 어머, 어떡해.
3: 아유, 이런 스스로를 자책하며 다시 돌고 돌아 그 손님이 있던 곳으로 갔는데요. 오, 아직 서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저 손님을 꼭 내 첫 손님으로 만들어야겠다. 용기를 냈어요.
4: 택시!
3: 자, 침착하게 세우자. 자, 브레이크를 밟어. 신명권, 넌 할 수 있다.
0: 뭐야? 아까 그 택시 아니요?
3: 또 지나쳤어요.
0: 에?
3: 너무 무서웠습니다. 결국 그렇게 첫 손님을 놓치고.
0: 나 처음 들어 이런 얘기.
2: 이 사연 웃기다.
0: 아,
2: 그죠?
0: 진짜 낯가리는 택시기사님.
2: 예. 아, 손님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0: 떨려서요.
2: 아, 명건 형님 받으시죠. 아, 아무튼 첫 손님을 놓치고 네. 그 뒤로도 손님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몇 시간을 빙빙
0: 어떡해.
2: 놀았습니다.
0: 귀여우시다.
2: 왜냐? 난 인천지를 잘 모르니까. 오늘은 길만 익힌다. 뭐 이런 마음으로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다가 동춘역 부근을 달리는데 우연히 횡단보도 맨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앞을 멍하니 보고 있었죠. 근데 그 누가 조수석 창문을 두드려요? 순간 나도 모르게 도망가자 생각이 들었지만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0: 아, 진짜.
2: 아유, 한 옷 없이 떨리는 마음으로 창문을 열었죠.
5: 아, 저기 운행하는 택시 맞죠?
2: 예.
5: 아, 저 그럼 탈게요.
2: 아, 뭐 해야 되지?
5: 기사님, 근데
2: 예.
5: 저 어디 가는지 안 궁금하세요?
2: 아, 맞다. 아, 예. 어디까지 모실까요? 예.
5: 아, 고려식당 가주세요.
2: 아, 잠시만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인천지를 전혀 몰랐고 덜덜 떨며 핸드폰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에 입을 대고 말했습니다. 고려신라.
5: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2: 고려신라.
5: 다시 말씀해 주세요.
2: 아, 이거 왜 이래. 첫날부터 뒤에 손님 계신데. 고려신라.
5: 뭐 하시는 거예요, 기사님?
2: 예? 예? 아니,
5: 고려신라가 뭐예요? 고려식당이요.
2: 아니, 거기 가시
5: 고려신라가 어디예요? 거기 못 가요, 지금. 거기를 어떻게 가요, 기사님? 고려신라를. 아, 고려식당이라고. 어차피 이게 아, 신뢰가 안 되면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2: 아, 그러실까요? 아, 감사합니다. 예. 제가 처음이라.
5: 예. 고려식당! 됐네요.
2: 또리롱. 그렇게 손님의 도움을 받아 검색에 성공했는데요. 이게 문제가요. 이놈의 고려식당이 욕 나올 정도로 지점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아, 저 손님?
5: 아, 네, 기사님. 아, 편하게 그, 말씀하세요.
2: 여기 목록이 쫙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그 어떤
5: 아 거기 내비게이션 고려... 아래쪽으로 쭉쭉
2: 아래 예.
5: 아니
2: 여기
5: 그, 좀 위로요
2: 아, 위로
5: 예 쭉쭉
2: 그러고 있는 사이 이제 신호등불이 바뀌었고 뒤차가 빵빵 거렸고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아, 식은땀이 막 줄줄 흐르고 손님께 내리시고 다른 차를 한번 타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그 해야 되나 이러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손님이 이제 오나 한 말투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5: 기사님
2: 예.
5: 오늘 택시 처음 하시는 거죠? 택시 내부가 세차네요. 비닐도 그대로고요.
2: 아, 이게 눈치가 빠르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이라가지고 좀 서투르고 저기 인천 쪽 길을 제가 잘 모릅니다. 예.
5: 오케이. 그러면
2: 내리
5: 지금 내비 끄세요.
2: 네, 예?
5: 자, 내비 끄시고

0: 마음 편하게 쉬업 한번 하세요.
1: 아.
0: 자. 자, 그리고 자, 앞으로 쭉 직진하세요.
1: 예, 예. 그렇게 손님의 입 내비게이션으로 무사히 원하는 목적지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도착해서도 막 제가 우왕좌왕하니까 손님이 또 도와

0: 5,000원 드리고 내리면 돼요.
1: 아.
0: 예, 번창하세요.
1: 아, 알고 보니까 그 거리는 기본 요금 거리였고 저는 그 첫 손님을 잘 만난 덕분에 자신감이 생겨서 그날 무려 5명 정도 손님을 더 태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요금 보기도 전에 버튼을 잘못 눌러서 초기화가 되기도 하고 또 내비게이션을 보고도 길을 잘못 들어서 막 요금을 물어드린 적도 있지만 요즘은 뭐 무사히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0: 네.
1: 택시는요 하루 종일 작은 운전석에서 펼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라고 했던 어느 선배님의 말이 생각납니다. 오늘도 도로에서 기생하시는 모든 택시기사님들 그리고 길벗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 하십시오. 아 그날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정진희님이 고려신라라고요? 빵 터졌네요. 크크크.
0: 아 진짜 시대물인 줄 알았어요. 네. 타임슬립물이나. 아,
1: 지금 못 간대 정선혜 씨. 드립 좋은데요. 예.
0: 이정현님 기사님 너무 귀여우셔요. 처음엔 다 그렇게 서투르고 실수하는 거죠. 파이팅 하셨는데 이 사연이 5년 전 사연이잖아요.
1: 아 5년 전 거예요?
0: 지금 우리 기사님 하하하 이러시면서 베테랑 운전 하시면서 아 내가 그땐 그랬지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1: 아 5년 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구나.
0: 저는 네. 너무 새로워요.
1: 그쵸?
0: 새 사연 같아.
1: 2821님은요. 언제나 프로 같은 택시기사님의 인감이 넘치는 사연 잘 들었습니다. 하하하. 저는요 술 취해서 기사님 우이동으로 가주세요 했는데 오이도 가셨어요.
0: 잠깐만. 야. 동이랑 돈은 많이 다르지 않아요?
1: 와 이거 한 5만 원 나오는데 이거.
0: 오이도는
1: 더 나올 거예요 아마.
0: 어디예요?
1: 오이도는 저 아래 네. 대부도 아래.
0: 그러니까 섬이잖아요.
1: 네.
0: 대부도면 나 얼마 전에 대부도 갔다 왔는데 엄청 오래 걸렸는데.
1: 네 여행 가는 데인데. 야.
0: 굉장히 오이도에서 뭐 하셨을까?
1: 야 우이동 가야 되는데.
0: 야. 거리가 굉장한데요. 어. 기사님 아싸 장거리 손님이다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1: 가신 김에 해물칼국수 드시고.
0: 그렇죠.
1: 천천히 오시. 예.
0: 저도 한번 중계동이라고 그랬는데 중동으로 가셔가지고
1: 아 부천 중동이요?
0: 아니 그 하여튼 중동. 중동 맞죠?
1: 중동 부천 중동인데?
0: 부천이죠. 예. 되게 멀었어 하여튼 2시간 걸렸어.
1: 아이고야. 예. 중계동 이렇게구나.
0: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택시비가 따따 따블이 있더라고요.
1: 그럴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0: 되게 부천에 있는 곳이었구나.
1: 예예. 예.
0: 네, 뭐 제죄죠.
1: 네.
0: 정신을 잃었던 제죄입니다. 자, 사연 나갔으니까 퀴즈 드릴까요? 웃음 편지 타임머신 듣기 평가 퀴즈.
1: 사연자가 이것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생긴 에피소드를 들려드렸습니다. 승객이 원하는 것이 태워지는 교통수단으로 주행거리를 계산하여 요금이 표시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택시, 2번 버스, 3번 비행기.
1: 셋 다 요금을 내긴 하는데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거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신 동안 소녀시대 노래 들을게요.
1: 네.
0: 아하, 그렇죠. 이게 정답이 있어요. 미스터 정답.

0: 타임머신 듣기평가 퀴즈 사연자가 운전했던 이것 정답은요?
1: 1번 택시였습니다. 네. 소녀시대의 미스터 택시였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주간베스트 월간베스트로 선정이 되시면 몇 년 뒤에 타임머신으로 다시 한번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누구?
1: It's you! You!
0: 바로 여러분입니다.
2: 어, 네. 나 이제 파블로프 침 흘리는 개 같아.
0: 기다리고 있어.
2: 아, 나 어떡하지? 아, 나 훈련됐어. 여러분, 저 훈련되고 좋아. 있어요.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웃음 편지 게시판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마음껏 참여해 주세요. 사연 많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짧지만 이거 되게 웃겨요 하는 사연 소재 공모 게시판에도 남겨주세요.
0: 소개만 되셔도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주간 베스트 뽑히시면 10만 원 상당의 상품 얹어드립니다. 그리고 월간 베스트 뽑히시면 20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집으로 배송돼요.
1: 손편지 보내주실 분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세요. 네. 광고요.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아이에스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7: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8: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9: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8: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9: 혹시 TVX 멤버십?
8: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9: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8: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10: TVX.
1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1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2: 백조 싱크.
1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4: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3: 역시 키움.
14: 키움 증권.
1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여러분이 주신 문자 볼게요. 7710님. 아, 저는 지금 방금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9: 우와, 웰컴백.
8: 네네. 상해에서 4박 5일 동안 지라시 팟캐스트 들으면서 여행 잘 다녀왔네요. 매운 짬뽕 먹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9: 어머, 아니 여행지 가셔서도 저희 목소리를 어머 함께 해주신 거예요?
8: 이동 중에 지라시를 계속 들으셨나 봐요.
9: 그럼 우리도 상해 갔다 온겨? 아, 여독이 안 풀렸네. 상해 좋죠. 근데 매운 게 땡기시는구나.
8: 그런가 봐요. 짬뽕 꼭 드시고요.
9: 네. 예. 2804님이요. 천식형 써니누나 30대 후반의 청취자입니다.
8: 네네.
9: 100만 년 만에 소개팅 들어왔어요.
8: 와우.
9: 아, 나 긴장해서 그런지 벌써 인중에 땀이 차. 응원 부탁드립니다. 100만 년 만에 들어왔으면 긴장될 만하지.
8: 그렇죠. 아, 30대 후반이 아마 소개팅 가장 제골 때죠.
9: 그럼요. 폭발적일
8: 예.
9: 때지.
8: 예.
9: 그때 좀 누리셔야 되는데 일단 뭐 가벼운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뭐.
8: 힘 주시면 안 돼요.
9: 근데 네. 이거 억지로 또 힘을 안 주려고 되게 여유로운 척하잖아. 그거 독골비기 싫어.
8: 아, 그런가요?
9: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팅을 좀 오랜만이라 살짝 긴장이 되네요? 라고 그냥 내 마음을 편하게 얘기하는 것부터 출발하면
8: 아, 솔직하게?
9: 네. 그러면 상대방이 여자분이 막 억텐으로 막 끌어올리거나 여유 있는 척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제가 여자 이렇게 입장에서 그럼, 나 여자 입장에서 생각한 지 너무 오래됐구나. 나 뭐 중성화됐어?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
10: 너무 긴장해서 네. 그러는데요. 죄송합니다. 저기 잠깐 과민성 대장님에서
9: 아, 네. 아, 싸세요. 네.
10: 아니, 아니. 큰일 좀 잠깐.
9: 예, 예. 한번. 저도 오랜만이라.
10: 아, 솔직하게.
9: 단어 막 나오네요. 죄송해요. 안 되겠다.
10: 어쨌든. 예, 하여튼 예, 즐거운 소개팅 하시고요.
9: 예, 제가 말하는 건 잊어버리시고 하여튼 자연스럽게 즐기고 누리세요.
10: 맞아요. 힘 빼고 편안하게 최대한 즐기고 싶죠.
9: 그러니까. 네. 들어온 게 어디야. 자, 5040님. 중2 아들 시험이 끝났는데 시험지를 숨겨놔가지고 점수를 이제 봤네.
10: 네.
9: 아니 글쎄 세상에 40점이 거의 기본이에요.
10: 아하.
9: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우 머리야. 아 이거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네. 중2인데.
10: 모두가 공부를 잘 아닙니다 어머님. 예.
9: 그래 됐어. 예. 아무로 위로도 안 되지.
10: 이 성적이라는 코멘트가 진행자로서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9: 맞습니다.
10: 예.
9: 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0: 예.
9: 네, 다 이렇게 5040님 어떻게 세상에 저 엄마 너무나 걱정돼 있다 하는 분보다 에휴 남의 일 같지 않다 하는 분이 예. 훨씬 많아요.
10: 그럼요. 예.
9: 그게 위로가 됩니다. 가끔 세상은.
10: 그렇죠.
9: 자, 예. 그리고 1553님.
11: 저는 고2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중3 때 발목 골절돼서 핀을 박는 수술을 하고 1년 동안 고생했는데 며칠 전에 전력질주하다가 팔을 완전 갈아서 이틀 한 번씩 병원을 다니고 있네요. 지금도 병원 데려다 주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들아 제발 건강하게 자라다오.
9: 이게 활동량이 많잖아요. 고2 아드님이시면 뭐 친구들하고 사실 농구도 하고 축구도 네, 하고 뭐 몸을 얼마나 쓰겠어요.
11: 가만히 있어지지가 않는 나이잖아요.
9: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그러다 보면 또 엄마 가슴도 막 심장에서 밑으로 출렁출렁 막 왔다 아이고, 갔다 하는 거지.
11: 그렇죠.
9: 그렇죠. 네,
11: 제가 이기면
9: 윤준식 씨는 좀 막 그렇게 움직이면서 컸어요?
11: 아니 그렇게 막 사고를 치고 그러진 않았는데
9: 막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이러진 않았어.
11: 그런 건 없고 저는 이제 오히려 어른이 돼서 예, 술 먹고 갈비뼈 한번 부러지거나
9: 아 그거를 예,
11: 자전거를 타다가 쇄골이 부러지고
9: 어머님이 예. 감당하시는 게 아니라
11: 예 아내분께 예, 사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9: 예. 아내분도 또 말씀 똑같은 거 드리겠지만 어머 진짜 우리 예. 손유라 씨 어떡하냐 그런 분보다 아유 남의 일 같지 않다 진짜
11: 그런 분이 더
9: 많아요.
11: 예, 예.
9: 세상은 그래서 살만합니다.
11: 예, 다음 사연이요.
9: 7279님 신랑은 골프며 술자리며 바쁘게 노는데 제가 여고 동창들 4명이랑 오랜만에 만나면 안 되냐

0: 냐고 물어보니까 네네. 쓸데없이 그런 데 간다고 한마디 하는 거죠.
1: 에이.
0: 지는 사업상 인맥 관리. 아이고 참나 속이 부글부글합니다. 누구는 인맥 관리 못해? 아 열받아서 그냥 한잔 하려고요. 흥치 뽕이다. 라고.
1: 에이 남편분 좀 그렇다.
0: 아니 우리 7279님 그런 걸 왜 허락을 받아요? 그런 건 허락받는 거 아니에요. 네. 나가서 통보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남편은 수 없는 생활 나한테 통보를 했는데 나만 왜 영국식으로 매너를 갖춥니까?
1: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사업하신 분도요. 네. 술자리, 골프자리가 100% 비즈니스는 아니에요.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0: 맞아요. 네. 새벽 1시부터는 지 마음입니다.
1: 네. 네. 3차부터는 본인이 마시는 거예요.
0: 그럼요. 네. 그리고 문천식 씨가 늘 형님들하고 나누던 얘기 나 이 언니한테 돌려드리고 싶어요.
1: 네.
0: 허락보단 용서가 빨라요.
1: 그렇습니다. 일단 예. 일단 하세요. 모임을.
0: 저지르고 용서 받으세요.
1: 그렇습니다.
0: 그럼 네.
1: 자, 6932님 사연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정선희 씨가 좋아할 만한 사연이어가지고.
0: 어, 그래요?
1: 아파트에 장미가 예쁘게 펴서 반려견과 한 컷 찍었어요.
0: 어머.
1: 사진 주셨습니다. 하이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강아지 뭐예요? 왜 이렇게
0: 요크셔 테리어.
1: 너무 예쁘다.
0: 아, 귀여워. 진짜 예쁘다.
1: 장미도 너무 예쁘고. 이뻐라.
0: 또랑또랑하네.
1: 그러니까요.
0: 요크셔 테리어. 아우 이쁘다. 그래요. 진짜 요새는 반려 그 인구가 엄청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 반려견 문화나 뭐 여러 가지 시설들도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1: 네.
0: 진짜 이렇게 예뻐하는 분들만 계시는 건 아니니까 좀 그렇죠. 조심스럽긴 해요.
1: 맞아요. 서로 배려하시면 좋겠고요.
0: 맞아요.
1: 아, 신청곡이 마침 또 우리 공개방송 때 나왔던 우리 하이키네요.
0: 그러니까. 예. 또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공개방송에서 봤다고 그렇게 또 식구 같다.
1: 맞아요.
0: 예. 자 6932님이 신청하신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듣고 뉴스 듣고 저희는 5시 5분에 또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1: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5시 뉴스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여야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병도 의원 등 161명 명의의 국조 요구서를, 또 국민의힘은 유상범 의원 등 110명의 명의로 된 국조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요구서 보고 후 조사 계획서를 마련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됩니다. 다만 국조특위의 구성을 두고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른 위원 배분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위원 수도 동일항에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조사 범위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쟁거리로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 2천여 매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위 직무대행은 오늘 입장문에서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위 직무대행은 다시 한번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리며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침해돼선 안 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후속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6,2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작년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명 줄었다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했습니다. 특히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5만 5천 명 줄어 코로나 유행기였던 지난 2021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14만 명 줄었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취업자도 5.9% 감소했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

0: 내리고 있는 소나기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아나운서 박소영이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악바리 정군입니다. 야구를 하다 보면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선수들이 우르르 뛰어나오잖아요. 실제로 자기 팀 선수 지키려고 나가는 건데 다툼이 생기기도 하죠. 선수 시절에 한 번은 공에 맞은 적이 있는데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이건 우르르 나올 일이 아니다, 괜찮다 하는 신호만 보내고 말았습니다. 살다 보면 화를 내서 이길 수 있는 일보다 참아서 이기는 일이 더 많거든요. 실제로 그날 한 번 참고 8대2로 승리했다니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6: 지금은

0: Let's go.
1: 정선임은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2: 자, 잠시 후에 AS 따위 없는 코너입니다. 네. 오늘만 사는 코너 할매 할배 상담소 이어집니다.
1: 말짤매에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 사연 보내주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커피 마시면 배에 가스가 차는데 근데 못 끊겠어요. 자꾸 방귀가 붕붕 나오는데 사무실에서 몰래 끼는 방법 없을까? 휴 뭐 이런 거.
2: 없어요. 네. 소리가 안 나면 냄새가. 네. 네. 냄새가 나면 소리가. 뭐 이런 식으로 네. 지들끼리 밸런스를 맞추기 때문에.
1: 쉽지 않죠.
2: 사각지대를 찾아보는 게 빠르고 저는 커피 진짜 가스 차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네. 방법이 없어요.
1: 화장실 가야죠 그냥. 예.
2: 그래도 나와준다는 게 어디야. 가스가 안 나오는 게 더 고통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함께합니다. 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1: 잠시 광고만 듣고 바로 옵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CPO 신젠타 코리아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4: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0: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4: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5: 드립니다.

0: 저 이제 니들은 늙어봤냐? 나는 늙어봤다.
1: 인생의 매운맛 단맛 다 느껴본 할매 할배들의 고민 해결 시간. 할매
0: 할배
1: 상담소.
0: 야 여러분 이제는요 상담에 이어서 소개팅까지 접수한 말자 아이고. 할매 어서 와요.
1: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또.
2: 좋은 일해 좋은 일. 말자팅이 요새 난리요.
1: 아이고
2: 소개팅은 그쪽으로 가야지 터가 좋다며.
1: 그치 특집을 또 했는데요. 22,000명이 신청했어요.
0: 경쟁률이 네. 25-1이었대요.
1: 엄청났어요.
2: 22,000명이면 11,000명씩 남자 여자 뭐 이런 식이요? 아니면
1: 그
2: 어떻게 되는 게?
1: 비율을 잘 모르겠지만서도 아, 그래도 와. 얼추 맞춰서 매시긴 했죠.
2: 그럼 이제 22,000명이 짝이 없다고 지금
1: 오신 거야.
0: 그럼 현장에는 몇 명 들어왔어요?
1: 800군 좀 넘게. 왜냐면 와. 객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2: 25대 1 정도 된대.
1: 정말
2: 굉장한 존이라는 거요. 소개팅 해주다가 죽으면 나중에 이제 극락왕생 한다고 그러더라고.
1: 좋은 데 간다 그러더라고.
0: 애국자네.
2: 어떻게 저기 다들 상태들은 어때야?
1: 아 결과적으로 외모였다.
2: 아, 서로가
1: 예.
2: 아, 다 올빠요?
1: 이 다 정말 이상형을 막 애둘러서 말씀드려서 에이. 이분 어때요? 저분 어때요? 했더니 약간은 수동적이셨어요 모두가. 근데 엄청나게 잘생긴 분 한 번 일어났는데 여성분 한 10명 정도가
2: 다 쫙딱 그냥 블랙홀에 빨려들듯이
1: 그 남성분이 자기는 서울에 살기 때문에 장거리는 싫다 했더니 어떤 부산 여성분이 서울로 이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2: 갑자기
1: 정도로
2: 짐을 싸는
1: 갑자기 적극적이었어요.
2: 사람은 그래야 나 잘생긴 사람이랑 사는 언니한테 물어봤는데 얼굴을 조금씩 뜯어먹고 살면 괜찮대. 괜찮대.
1: 그래? 얼굴 뜯어먹고 사냐가 그
2: 그렇죠.
1: 정답이 아니네.
2: 어르신들이 옛날에 꼴값 한다랑 얼굴 뜯어먹고 살 거냐는 게 관용 오고 있잖아.
1: 뜯어먹고 살 수 있네.
2: 꼴값도 비싸고 금값만큼이나 얼굴도 뜯어먹을 수 있고 바뀌었어.
1: 요즘 바뀌었다.
0: 외모가 중요하다.
1: 그래요.
0: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고민 사연들 보죠. 할매 할배 상담소 오픈. 돌아가면서 해요. 나 힘드니까.
2: 그래요. 그럼 먼저 해.
0: 자, 젊었을 때 잘생긴 남자랑 살았던 우리 선자 씨는 내 덕분에 후회가 없겠어.
2: 무슨 소리 뭐요? 하는 거야 지금.
1: 뭐요?
2: 아니고 얼굴 때문에 졸혼했는데. 썩어가는 얼굴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일찌감치 썩었구만.
0: 그래요.
1: 아, 정말.
2: 1722님이 예, 주세요. 소개팅 나갔는데 상대 남성분이 만난 지 5분 만에 좋은 오빠도...
0: 아이고야.
1: 와, 5분?
2: 좋은 오빠 동생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저 말 딱 두 번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오빠 동생 사이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안 돼요.
0: 아, 그래요?
1: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이미 멈춰. 됐어요.
2: 멈춰.
1: 예. 네. 야, 이 말 딱 두 번에 동생이 그럼, 느껴졌구나.
2: 그래도 형 동생 아닌 게 어디냐?
0: 아 이거 발전 가능성이 없나 이거 어떡하지?
1: 없어요.
0: 아 그래요?
1: 없어요. 상처만 깊어져요.
2: 5분 만에 좋은 오빠 동생 멘트 나온 건 작두요.
1: 네 그냥 정말. 근데 오히려 나는 이 남성분이 아주 시원해요.
2: 그래.
1: 뭔가 재재 끌고 여지를 주는 것보다는 딱 요새는 여지 주면 안 돼요.
2: 그래요. 시간 낭비 시키는 건 실례요.
1: 맞아요.
0: 그래요.
2: 이 짝도 이제 마케팅 빨리 서둘러야 되니까 빨리 그냥 잘 끊어줬어.
0: 하나 더 볼게요. 익명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중간 역할입니다. 위에서는 더 잘하라고 하고 아래에서는 제가 답답하다 합니다. 제가 뭘 잘하는지 생각해봤는데 없는 게 고민이에요. 저번에 회사 상반기 업무 보고 회의에서 본부장님께서 일정이 이렇게 짜져 있다고 말씀드린다는 게 본부장님 짜져 있으세요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1: 야, 진짜 이 친구가 안 잘린 게 어디야.
0: 그 후로 타부서 부장님들이 저를 꺼리십니다. 인사해동도 못해요. 이 사...

0: 파괴하는 방법.
1: 와.
0: 있을까요?
1: 야, 이거 어떻게 해요, 이분?
0: 아이고 선자 씨. 그 말 너무 웃는 거 아니야? 이분은 진지해요.
1: 아, 심지어 익명이야.
0: 말짜면 이거 어떻게 돼?
1: 익명을 안 해도 이걸 들은 회사 동료들은 다 할 것이에요.
0: 그렇죠.
1: 본부장님 짜져 있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 회사원들이 어디 있을까요?
2: 야, 기가 막히다.
0: 충격적이다.
1: 근데 정말 이 사람, 이 당사자는 스트레스다. 예, 밑에 또고배들도 답답하게 이제. 보고 위에서는 잘하라고 채찍질하고 중간에서 정말 끼어서 이도저도 아닌데 네. 근데 봐봐요, 요 정도 되면 웬만하면 이미 잘려요.
2: 그지.
1: 나오지 마세요예요.
2: 그지. 권고를 당하지.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책상을 빼지 않았다는 건 본인이 잘하는 게 분명히 있어.
2: 그래.
1: 그거를 벗어나서 지금 변두리 거를 자꾸 잘하려 그러니까 짜져 있으세요가 나오는 거예요.
2: 그렇죠. 네. 저기 네. 내가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는 말을 다루는 지금
1: 맞아요. 네.
2: 말은 말이요. 자기 마음 속에 어느 정도는 자기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드러나게.
0: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이것이 본부장도 제발 짜져 있어라라는 본인의 어떤 욕구와 갈망이 평상시 저변에 깔려 있지 않고서는. 네. 이 말이 형태를 갖춰서 나오기가 힘들단 말이오.
0: 아, 이거 어떡하냐 웃기다, 이거.
2: 가치관 정립이 참 중요한 이유지. 어쨌든 나는 그래 본부장님 짜져 있으세요 이걸로 인싸가 될 수 있어 이 사람.
1: 맞아, 너무 캐릭터
2: 이거를 있어. 노려. 이걸 이용해.
1: 맞아,
2: 요새는, 이거 캐릭터잖아.
1: 요새는 이게 또 재미로 빵빵 터지고 하면은 또 이게 또
2: 그래.
1: 오, 캐릭터가 돼.
2: 키득키득거리고 놀리고 밈이 되면 이러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 이거 나의 캐릭터구나.
1: 맞아.
2: 예, 그리고 애매한 사람이 있어 줘야 돼.
1: 맞아.
2: 오치게 다 빨간색만 있고 파란색만 있고 막 색깔이 선명해. 세상이 미쳐날게요. 그러면
1: 요거는 본부장님도 잘 받아줘야 돼.
2: 그래.
1: 땡땡씨 나 오늘도 어디 짜져 있을까.
2: 그렇지.
1: 알지.
2: 아주 세련됐지. 미국식 그 유머를 탑재한 것이라고나 할까.
1: 그렇게 해야 돼.
2: 옛날 그 식으로 말하면
1: 그리고 맞아. 웬만하면은 또 업무 보고 는 다른 사람 입을 빌려요 앞으로는.
2: 예. 잘하는 놈 시켜 또. 예.
0: 이지가 안 하시길 기도합니다. 예. 다음 사연이
2: 아직 있어.
0: 예예.
1: 3835님 말짜임에 고민 있어요. 남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고민이지만 저는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 고민입니다. 나름 살 찌우기 위해 야식도 많이 먹는데 살이 찌지 않네요.
2: 아이고.
1: 좋은 방법 있을까요?
2: 그래, 이것도 스트레스라고 그러더만.
0: 와, 부럽다.
2: 이거 우리는 승질나잖아요.
0: 그렇지.
2: 근데 살 안 찌는 것도 겁나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앉았는데 엉덩이가 10분도 안 돼 100여. 살이 없으니까.
1: 난 3시간도 앉아있어.
2: 야, 나는 야 잔다 여기서.
1: 여기 정말.
2: 허벅지 베고 잔다. 나는. 근데 그 무엇이가 전체적으로다가 영양이 불균형이면 뭐 제대로 살로 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 한번 영양제나 이렇게 보약 같은 거 있잖아요.
1: 먹어봐라고.
2: 보충제를 좀 먹어줘야 되지 않을까.
0: 이게 말점에 어떻게 생각해요? 뭘 좀 먹을까?
1: 그리고 근본적으로 많이 먹는 게 맞는지를 확인해봐요.
2: 그래요. 지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네,
1: 찐 사람들은요 보통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처럼 따라가기 위해서 나는 과연 그들처럼 먹고 있는가. 왜냐면 이분 기준에서의 만이지 우리가 봤을 때
2: 안 맞을 거예요.
1: 뭐야 이럴 수도
0: 그러네,
1: 있어.
0: 그러네. 김밥 반 줄 먹었어 이런 거.
2: 안 맞을 거예요.
1: 한번 그 말자쇼 할 때 어린이날 특집에 마른 친구가 고민이라서 좀 찐 친구가 조언을 바로 해줬어요. 다이렉트로. 자기는 먹는데 안 찐다 그러니까 너 점심 먹고 간식 먹었어? 안 먹었대. 먹어야지. 저녁 먹고 간식 먹었어? 안 먹었다. 먹어야지. 중간중간에 공깃밥 몇 공기 먹어? 한 공기, 세 공기 먹어야지를 다 알려줬어요.
2: 이거 미안한데 수능 만점자가 뭐 공부하는 해법 가르쳐준 거예요?
1: 그것처럼. 너무 완고하네. 무릎을 탁 쳤어요.
0: 그렇구나.
2: 그렇네. 양을 한번
1: 맞아요.
2: 체크해봐요.
1: 맞아요.
2: 그 많이가 애지간이 많지 않고선 많이가 아닐 거예요.
1: 그래.
2: 그리고
1: 그래.
2: 위장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0: 맞아요. 네. 각자 기준이 다르니까.
1: 맞아요. 네.
2: 영양 문제, 영양 문제. 말라도 건강하고 튼튼하면 되는데.
1: 예.
2: 하여튼 그래요.
0: 자, 이쯤에서 말짜임의 추천곡 하나 듣고 쉬어가죠.
2: 그래.
1: 뭐 다이어트 관련된 노래 있을라나?
0: 그거 있잖아. 왜 원투가 옛날에 했던 노래.
1: 어떤 거?
0: 신나게 춤자.
2: 엉덩이?
0: 엉덩이. 엉덩이.
2: 다이어트에 갑자기 엉덩이?
0: 아, 춤을 춰야지 운동하면서.
2: 엉덩이
1: 그러면
2: 중요하지.
1: 엉덩이. 예. 자, 엉덩이 원투.
0: 예.

0: 자, 말짧매와 함께하는 할매 할배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유, 아이고
1: 죽을 때가 돼가지고 그냥
0: 뭐라고? 아니 좀 한창 때인데 왜 그런 얘기예요?
1: 한창 죽을 때가 돼가지고
0: 고민 사연 만나볼게요. 네. 네, 4428님 50 넘은 우리 남편은 세상 착해요. 근데 집안 대수사 큰일 좀 의논할라치면 자꾸 회피를 합니다. 아니 조금이라도 큰 소리가 날라치면 자꾸 아프다 이런 핑계를 대는데 믿어야 되나요?
2: 뭘 이렇게 많이 바라셔. 착하다며. 그러면 반대로 50 넘은 우리 남편 정말 악한데요. 대소사 큰일을 정말 의논하려 그러면 항상 또 그래도 의논해줘요가 낫겠냐고.
0: 아 그게 더 나쁘네.
2: 대소사는 어차피 의논해봤자 그 와이프 뜻대로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럴 거 그냥 통보하시고 착한 거 믿고 사셔야지.
0: 아, 그러네. 그럼 다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2: 다 못 가져요.
1: 아, 그리고 50 넘었잖아. 진짜 아플 수도 있어.
0: 아 그렇지.
1: 많이 아파.
2: 긴 회의가 힘들 수도 있겠다.
0: 나도 50 넘어서 선자 씨한테 무시당했던 것 같아.
1: 빌빌거려 계속.
0: 아 젊었을 때 좋았는데.
1: 뭐 콜레스테롤 수치 높고 그렇고.
0: 예, 다 그런 겁니다.
2: 그래서 뭐 술을 끊었다는 얘기가 공문으로 돌더라고. 예,
1: 끊다가 또 한 6개월만 또 마시더라고.
0: 옴싹옴싹 먹어야지. 예. 자 다음 사연이요.
3: 0488님 예. 대구 사는 청취자예요. 머리가 뿌스스해서 나이 들어 보인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파마를 해보려고 하는데 뽀글뽀글로 할까요? 커트를 칠까요? 사소한 거지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속 시원한 해결 부탁드려요. 야, 하셨어요.
2: 이거는 뭐
3: 머리 스타일 참 중요하지. 네,
2: 본인의 그 얼굴형 이런 것도 중요한 건데 일단 부스스하잖아요. 부스스한데다 뽀글뽀글하면은 더 부스스해.
1: 겨드랑이 털 대고
2: 진짜 막 정말 탄머리처럼 돼. 이럴 거면은 정말 한번 싹 그 배냇머리 밀듯이 밀어서 다시 자라게 하는지.
0: 아 처음부터.
2: 그거가 아니다. 뭐 커트 쳐요.
1: 배냇머리 밀고 배냇저고리 입고 동안으로 사는 거.

0: 신생아로 돌아가시든지 커트를 부시시한 걸 걷어내줘야 그치. 조금 그래도 윤기나게 자라지 않을까 싶은데
1: 이게 머리가 참 중요한 게 맞아. 그 건강의 척도라 그러더만
0: 맞아, 맞아.
1: 탈모도 그렇고 머리가 이제 탄력을 잃고 부수수한 것도 그렇고 어찌 보면은 콜라겐 이런 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속에서 뭐가 기름 덩어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데 좀 먹는 거래도 잘 걷어 먹어야 돼.
0: 챙겨야 돼.
1: 그리고 파마는 난 비추요. 비추, 알짜임이랑 똑같아요.
0: 바삭바삭해져요.
1: 실제로 정말 이런 머리인데 파마를 했어. 나 아는 언니가 머리 전체가 겨드랑이 털이 돼.
2: 아이고 수세미처럼 됐구나.
1: 커다란 겨드랑이가 걸어다니고 있어. 조심해야겠다.
0: 그러니까 조심해. 그래. 아우, 익명 요청이에요. 예. 저는 차량 도우미 일을 하는데요. 제가 다른 분들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그런지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이 은근 반말을 합니다. 처음엔 뭐 바빠서 그런가 보다 넘어갔는데 근데 지금은 꽤 됐는데 여전히 반말투로 말씀을 하셔요. 이거 참아야 되나요? 이랬는데. 아 근데 에이. 요거 있잖아요. 저는요. 나이가 어려서라기보다 친근함의 표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선배님인데 예를 들어서 너무 대하기 힘든 선배다. 네. 그러면 뭐 깍듯이 뭐 존칭을 길게 하겠지만 조금 편한 선배는 선배님 밥은? 요런 느낌, 선배님 커피? 요런 느낌에.
2: 좋은데?
0: 네, 뭔가 이게 친근함이 있거든요.
1: 그러지. 너무 깍듯이 조상신 모시듯이 모시는 것도 서로 어려워.
2: 별로예요.
1: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말짤매가 요즘 제일 또 편하게 생각한 선배는 누굴까?
0: 일단 저는, 지금은 이제 웬만한 선배는 다 편해요.
2: 왜냐면 말짤매도 한 20년 했어.
0: 네, 그럴 짬이 됐고.
2: 맞아.
0: 이게 너무 캐릭터를 입다 보니 제가 정말 할맨 줄 알아요. 제가 그래. 스스로가
1: 그러네. 먹었네 캐릭터를
0: 먹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왜 그래? 뭐 이렇게 또
1: 그거 좋아.
0: 타박을 하기도 하고.
1: 그렇지.
0: 이런 게 생겨버렸어.
1: 원래 이제 없었네. 그 김영이란 속살은 되게 보들거리고.
0: 맞아요.
1: 겁도 많고. 근데 저거 흰머리 하나 그러니까. 뒤집었으면 아가 장악력이 생기더라고.
0: 왜 그래요? 그러니까. 또 하고 이러니까 그래요. 지금은 좀 편해졌죠.
2: 그럼 너그럽게 인양반, 사는 걸로.
1: 예, 인양반도 하나 뭐 뒤집어 쓰라 그럴까?
0: 뒤집어 쓰든지. 근데 사실 뭐 나이 때문에는 절대 그런 게 아닐 거야.
1: 그래요. 차라리 내가 더 깍듯하게 상냥하게 모셔. 그러면 언젠가 머쓱해 하거나 아니면 정말 만만해서가 아니고 정말 말잘매 말대로 편하고 친근해서 그러니까
0: 그러니까 그거 좀 너무 조금 마음을 바꿔 먹어봐요.
1: 그래요.
2: 하나 더 볼게요. 5713님 새로 이사를 했어요. 집 앞에 정말 코딱지만한 텃밭이 있는데 예쁘게 꽃을 심어서 눈호강을 할까요? 아니면 상추를 심어가지고 잎호강을 할까요?
0: 아무것도 하지 마요.
1: 뭘 심어도 후회야.
0: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마.
1: 뭐처럼 참 늘 그렇듯이 마음이 통해놔. 진양반이라.
0: 아니 뭘 눈호강은 몇 번 할 수 있을 거며 이보강 그거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 그냥 그 마트 가서 사드시고 꽃가게 지나가면서 눈호강 하시면 돼요. 이거 그러려다가 몸고생 들어가요.
2: 아 그러네.
1: 내가 문춘식이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
2: 내가 뭘?
1: 가만히 있어. 두 번째는 들뜨지 마.
2: 아니 나는 뭐라도 해줄라 그랬지.
1: 봐봐요. 들뜨 새 집에 지금 이사 와서 들떴어.
2: 아 신난다.
1: 들떠서 계획한 건 후회가 따르기 마련이야.
0: 맞아, 맞아.
1: 이거 벌레 생기면 다 치워줘야 되고.
0: 맞아요.
1: 뭐 저기 화단 키운다고 그거 다 너 공이 안 들어가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일단 새 집을 군데군데 손보고 뭐 할 게 많잖아. 숙제가
0: 집이 먼저.
1: 집 먼저 신경 쓰고 다들. 지그럽게 할 일 없다 싶을 때 그때 들어가.
0: 맞아요.
2: 좋아요.
1: 들뜨지 마라.
0: 맞아.
2: 자 벌써 마칠 시간인데
1: 아쉽다 아쉬워. 우리 말짤매가 요새 인싸요. 인싸
2: 최고 인싸지.
1: K본부가 말짤매 등에 업혀가지고
0: 아이고 듣겠네.
2: 연말에
1: 들어라.
2: 연말에 대사 안 주면 나 진짜
1: 들어라
2: 말리실 거야.
0: 아이고 정말
1: 나 진짜 나 그때를 위해서 유산균 겁나 먹고 있어. 하여튼 말짤매 대상만 안 줘봐.
0: 아유 정말.
1: 가서 인간의 배설이라는 게 이렇게 흉폭한 테러가 된다는 걸 내가 알려줄 거야.
2: 아 여의도에 똥을 싸버리게?
1: 나 그렇게 직설적으로 그게 얘기하지 그게 말라고.
0: 그게 왜 그래?
1: 가만 있어.
2: 알았어.
1: 그래.
2: 자 할매 할배 상담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민 있으면 사연 보내주세요.
1: 그래요. 네. 우리 문자번호 4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 소개되시면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려요. 가만 있어.
2: 예 그래요. 말짤매 하여튼 고마워요. 예, 다음 주에 또 봐요.
0: 안녕.
1: 당황하지 마. 자주 그래. 예.

0: MBC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축구장에 우와! 만져보고 보고 앉아보고
2: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3: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일상 속의 작은 감동, 마음으로 쓰는 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 제목, 엄마, 우리 행복하자. 서울에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0: 저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처음부터 약을 복용한 건 아니었어요. 30대 초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전문인과의 마찰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병원을 찾았고, 상담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며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별탈 없이 지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후에 이모까지 하늘나라로 가면서 나도 아프지 않을까? 또 누군가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극도의 불안과 건강 염려증으로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젠 정말 다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최근 들어 친정엄마와 다툼이 심해졌어요.
2: 넌 이번 주에도 또 안 와? 친정은 이제 아주 그냥 나몰라라 하는 거니? 아우 진짜 너는 왜 그렇게 맨날 바쁘니 그래?
0: 저는 방과 후 수업 교사예요. 학교는 일주일에 네 번 나가고, 나가지 않는 요일엔 수업 준비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 아이도 챙겨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뭐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전화도 안 하고 친정에 오라고 해도 못 가니까 엄마 입장에선 그게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거예요. 게다가 엄만 갑상선과 가슴에 문제가 있어 큰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2: 아유, 아프다니까 이제야 한 번 들르네. 그렇게 난리를 쳐도 모른 척 하더니만.
0: 저는 좀 억울했죠. 분명 제가 갑상선 수술했던 병원 번호랑 교수님 성함도 알려드렸는데 엄만 굳이 다른 병원으로 예약을 하셨거든요.
2: 넌 어떻게 네 생각만 하니 그래? 거기는 여기서 교통편이 안 좋잖아.

0: 그렇게 복잡한 데를 나 혼자 어떻게 다니니 그래.
1: 듣고 보니 엄마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저도 정말 제 나름대로 힘든 점이 있었거든요. 최근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안면 마비가 온 것처럼 한쪽 얼굴부터 귀가 너무 아팠어요. 병원에 가니 안면 마비가 아니라 과호흡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약을 먹고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는데 언제 또 재발할진 모를 일이죠. 우리 엄만 큰오빠, 여동생과 남동생 이렇게 2남 2녀였는데 지금은 엄마와 외삼촌만 남으셨어요. 거기에 아빠 돌아가시고 이모한테 의지를 많이 하셨었는데 이젠 이모까지 안 계시니 신경이 더 날카로워지셨겠죠. 그리고 연세도 80이 다 되어가시니 여기저기 아픈 것도 많아지고요.
0: 아유, 이제 수영장도 못 다니겠다 얘. 집에서 그냥 스트레칭이나 해야지.
1: 그래서 저는 혼자 사시는 엄마가 걱정이고 엄마는 스트레스 받으며 약을 먹고 있는 제 걱정을 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 대한 걱정만 늘어가면서도 만나면 언성을 높이고만 해요. 이 사연을 빌어 엄마한테 꼭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도 이모도 좋은 곳으로 가셨으니까 우린 여기서 생활 잘하면서 부디 행복하게 살자. 내가 사랑한다는 말 쑥스러워서 잘 못했는데 나 엄마 진짜 누구보다 사랑하고 또 존경해요.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도 나도 우리 꼭 행복해지면 좋겠어.

0: 네, 마음으로 쓰는 편지에 이어 들으신 노래는요, 조성모의 어느 개인 날이었습니다.
1: 아, 저는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이렇게 어느덧 이제 저희 나이는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부모님의 건강을 살펴야 되고
0: 맞아요,
1: 책임감이 의존하는 마음.

0: 보다 더 커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문득 내가 하루를 되게 기쁘게 산 날은 이런 건 당연히 해야지라는 설정값으로 남아 있는데 하루가 버거운 날들은 부모님의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울 때가 있어요.
1: 맞아요. 너무 와닿는 말이에요. 네. 네.
0: 그래서 내 인생만 오롯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엄마 아빠의 인생까지 다 내가 업고 이고 지고 가야 되나라는 그렇죠. 부담감. 네. 근데 진짜 누군가 불효

0: 저희는 그 마음 예, 이해한다고 누군가 하나는 그 마음의 무게를 좀 알아주고 있다는 걸 좀 위안 삼아 전해드리고 네. 싶었어요.
1: 맞아요. 그래서 오늘 사연 남 얘기 같지가 않았습니다.
0: 맞아요. 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분도 그랬잖아요.
1: 맞아요.
0: 사랑하는데 가끔은 네. 버거울 때가 있어요.
1: 사람이니까.
0: 맞아요. 네. 자 이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수임 리포터 모시고 함께 할게요.

0: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1: 목요일의 직업천사 신수임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약간 오늘 우리 초등학교 네. 때 체육복이 생각나는 띠틀 체육복 느낌에
2: 저 이제 이거 못 입어요 그러면.
1: 아, 그러지 말라. 너무 예쁜데 왜 그래?
0: 그거 몰라요. 찐친들은 왜 그 알죠? 핑크색 볼터치 뭐 이렇게
2: 맞아요.
0: 갱년기요?
2: 아, 갱년기까지 올라가는군요.
0: 아니.
2: 낯설냐고 그러는데 우리는.
0: 맞아요. 그런 그렇죠? 게 있는데 왠지 이제 신수인 리포터랑 친밀해지니까 슬쩍슬쩍 놀리고 싶어지네요.
2: 뭐 운동도 좀 해야 되고.
0: 근데 진짜 생기발랄해 보여 그런 티셔츠 오랜만에 입으시니까.
2: 감사해요. 입을게요.
1: 저 오늘 만날 주인공은요?
2: 네. 매주 참 수많은 환자분들을 제가 만나 뵙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큰 고통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고결함 참 이런 걸 잃지 않으시는 분들을 뵐 때면 네. 정말 저도 인터뷰를 하는 입장이지만 많은 걸 배우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63세 심주식님인데요. 네. 숨이 턱 가로막히는 극심한 암통증 속에서도 아이고. 무척 고운 심성을 그대로 지키고 계신 분이었어요.
0: 아니 근데 63시면 요즘 말로는 중년이시잖아요.
2: 그러니까요. 네,
0: 한참 언니 오빠들이라고 우리가 막 얘기를 하고 그럴 때인데 아휴 근데 이 숨이 턱 가로막히는 통증이라니 감히 상상조차 안 되네요. 이게 어떤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2: 네. 지금 식도암 투병 중이세요. 말 그대로 식도에 아이고야. 생긴 악성 종양인데요.
0: 그 음식을 못 드시겠네요.
2: 맞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삼키는 것조차 통증이 너무 심해서 물조차 그렇습니다.
1: 진짜.
2: 네, 그래서 환자분은 목에 무언가 자꾸 걸리는 이상 증상을 제일 처음에 느끼셨는데요. 예. 그게 바로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차마 병원에는 선택 가지 못하셨고 고통을 좀 오랫동안 참으셨더라고요. 절박했던 당시 상황 환자분 목소리로 먼저 만나보시죠.
3: 작년 한 12월, 작년 12월 정도부터 몸이 좀 이상했어요. 자꾸 목에 걸리고 음식 자체가 안 넘어가고 물 종류만 조금 먹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죽을 끓여져도 안 넘어가서 못 먹고 잠은 안 오고 살은 빠지고 배는 고프고 병원에 가려니까 내가 집에 돈을 얹고 그래 병원에 서서 왔더니 수술을 해야 된대 여기서.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자꾸 숨이 차고 목에서 말이 안 나와요. 숨을 쉬기가 어렵고 자꾸.
1: 아, 우리 심주식님 목소리에서 고통, 서글픔 이게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0: 외로우실 것도 같고.
1: 그럼 지금은 소리를 내시는 것도 괴로우신 것 같은데
2: 네. 어때요? 그래서 제가 질문도 좀 최소한으로 인터뷰 시간도 굉장히 좀 짧게 타이트하게 그렇죠. 했습니다.
1: 그렇게밖에 안 되죠.
2: 예. 네. 지금 심주식님은 식도암이 진행되면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고 숨을 쉬는 것조차 곤란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만난 심주식님은 참 따뜻하고 단정하신 분이었어요. 인터뷰를 오신다고 전날 일부러 그 힘든 몸을 이끄시고 시장에 나가셔서 깨끗한 옷 한 벌을 정성스레 사입고 저를 맞아주신 거였어요. 15,000원에 한 벌을 뽑으셨다고 웃으셨는데요. 본인이 가진 옷 중 가장 좋은 옷이라며 방송에 나가는 만큼 청취자분들께도 최대한 깔끔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임하고 싶으셨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아유, 그 마음을 들으니까 제 코끝이 좀 시큰해지더라고요.
1: 아유, 우리 그 심주신님 정중한 마음이 저에게도 감동으로 전해지는데 네. 왠지 동네에서도 소문난 미담 제조기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0: 맞아, 이런 분들은 꼭 동네 분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2: 맞아요. 그렇죠?

0: 그래서 그날도 동네 지인분과 함께 이제 병원에 오셨는데요.
1: 네.
0: 그분 말씀에 따르면 심주신님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인정 많고 따뜻한 분이라고 합니다.
1: 아, 고마워요.
0: 예전에 과일 장사를 하신 적이 있는데
1: 예,
0: 그땐
1: 예.
0: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동네 아이들 마주치면 꼭 그 과일 하나씩을 손에 쥐어주셨고
2: 아이고.
0: 동네 어르신들을 뵈면 또 언제나 깍듯하게 또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던 무척 다정한 이웃이었다고 합니다.
1: 예.
2: 그러니까 이런 좋은 분들이 왜 이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나날들을 못 누리실 때 좀 우리가 덜컥하고 버퍼링이 생기잖아요.
1: 맞아요.
2: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진짜 아유. 속상한데 그 의지할 가족분들은 혹시 계시나요?
1: 어때요?
0: 환자분께서는 21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시고
1: 아이고.
0: 평생 홀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면서 가장 역할을 해오신 분입니다. 가정을 꾸리셨어요.
1: 예.
0: 그래서 슬하에 두 따님도 두셨는데
2: 네.
0: 오래전 가족이 해체된 뒤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연락이 완전히 단절된 채 외롭게 살아오셨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본인 몸 하나 편히 누울 방 한 칸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인들의 집을 뭐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간 번갈아가면서 신세를 지고 있는 형편이에요.
1: 예.
0: 이런 환자분의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좀 지켜보시고 또 탈출구를 함께 찾아주고 계신 유일한 분이 바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직접 또 만나 뵀는데 경희의료원 사회공헌팀 박진성 의료사회복지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3: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지원이나 요청하시는 게 항상 저한테 미안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환자분 입장에서도 이거를 내가 너무 다 지원받고 하는 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든다. 뭐 나보다 더 필요한 분들도 많을 텐데 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이런 자원들이 쓰였으면 좋겠다 막 좀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세요. 워낙 성품이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제 환자분 상황도 많이 알고 있고 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도 사실 더 가가지고 이렇게 방송사례 지원 사업까지 신청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도 진짜 많은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 뵀었는데 정말 정말 심성이 고운 분이세요.
1: 그렇군요.
2: 그러니까 정말 너무 시간만 나고 틈만 예. 생기면 그냥 더 이웃을 먼저 챙기고 남을 챙기는 분인
1: 맞아요.
2: 거죠.
0: 맞아요. 에이. 이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2: 진심으로 정말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0: 네. 인터뷰 내내 아들처럼 곁을 지켜주셨어요.
1: 그렇군요.
0: 보통 환자분들은 절박한 마음을 갖고 먼저 사회사업팀을 찾아오시거든요.
1: 에이.
0: 그래서 좀 지원책을 알아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데
1: 보통 그렇죠.
2: 절박하니까.
0: 환자분의 경우는 반대였습니다. 의료진이 설득 끝에 사회사업팀을 연결을 해주셨고 저희 코너에 신청을 하실 때도 보통은 이왕 이게 신청을 한 만큼 최대한 지원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게 너무 당연하고요.
1: 그렇죠.
0: 그런데 심주식님은 신청 금액을 최소한으로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이런 분은 처음 뵀어요.
1: 그러니까 베푸는 건 익숙한데 누구한테 도움받는 게 어색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0: 네. 염치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1: 안 그래요. 아유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0: 너무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고요.
2: 그쵸.
0: 선하게 살아오신 분이라서 아마 지금까지 주신 게 많아서 받으시는 것도 참 어찌 보면 당연하게 여기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많이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이런 깊은 고민을 하시는 이유가 또 본인보다 더 어려운 곳에 자원이 가야 하는데 내가 혹시나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도 있으셨습니다.
1: 천사네요, 천사.
0: 뭐 인터뷰 내내 이런 환자분의 깊은 배려심, 따뜻한 마음은 묻어났어요. 제가 인터뷰를 보통 마무리할 때 환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제가
1: 네.
0: 또 미처 질문 못 드린 부분도 있을
1: 그렇죠.
0: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 터놓을 곳 하나 없는 분들이라서 좀 마음 편하게 다 말씀하고 가시라.
1: 그렇죠. 넋두리도 하면 좋잖아요.
0: 그러니까요.
2: 풀리고. 그렇죠. 맞아요.
0: 근데 그 질문에도 고개를 저으시면서 저 혼자 가슴에 묻고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아끼시더라고요.
1: 예.
0: 그 또한 폐가 될까 봐 염려하셨어요.
2: 하지만
0: 그런 환자분께도 꼭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소망 마지막 컷으로 전해드릴게요.
4: 소원이라는 건 내가 가는 날까지 남한테 욕 안 먹고 빚 안 지고 갔어. 빚이라는 게 저 사람 조금 더 오래 살고 갔으면 좋은 사람인데 그런 소리 듣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소원은 또 하나 있어 있기는 그 내가 이제

0: 1985년생이구나. 큰딸 하나, 큰딸 하나 있어요. 걔들 한 번씩만 죽기 전에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몇 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오래 살진 못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냥 걔네들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뿐이에요.
1: 아이고, 그 자녀분들을 못 보고 계시는군요.
2: 네.
1: 아,
3: 그 마음 알죠.
1: 진짜. 네. 일단은 우리 심주식님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좀 온전히 치료에만 집중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두 딸의 손을 마주잡을 그날을 좀 우리가 네. 구체적으로 기대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계좌 안내를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은 라디시대 앞으로 계좌번호 두 개가 있는데요. 둘 다 기업은행 겁니다. 먼저 기억하기 쉬운 짧은 계좌가 숫자 2번을 10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둘둘둘둘둘둘둘둘둘 이렇게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긴 계좌가 있는데요. 그거는 숫자 2번을 9개 찍으신 이후에 01037 하시면 됩니다.
1: 네. 네. 아, 계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냥 시간 없으신 분들은 2를 10개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 10개만 기억해 주세요. 기업은행입니다. 비슷한 계좌가 있어서 예금주가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인지 확인 먼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예.
1: 혹시 그 심주식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면 제가 딸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껏 다른 사람의 도움을 계속 너무 미안하단 마음으로 계속 받아내지 못한 아빠의 그 모습이 어쩌면 두 딸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2: 아.
1: 누군가의 도움을 이젠 받으셔야 됩니다.
2: 맞아요.
1: 그래야 그 네. 힘으로, 그 기억으로, 그 경험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잖아요.
2: 맞아요. 충분히 그러실 네. 분이고요.
1: 아빠가 너무 결이 곱잖아요. 심주식님, 자식들이 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받으세요. 제발. 네. 그래서 건강 되찾으시고 따님 손 잡으시기 바랍니다.
2: 네.
3: 네. 네. 좀 힘내시고요. 네. 네.
1: 아유, 고생 너무 많았어요.
3: 고생하셨어요.
1: 아유. 체육복 입고 얼마나 뛰어다녔어.
3: 좋은 날 그러지 마요.
1: 미안해요.
3: 예.
1: 아유, 이놈 개그맨이라. 네.
2: 항시 이거 입고 뛰어다닐게요.
1: 가시는 그 걸음걸음 띵트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3: 네.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2: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3: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세요.
1: 고마워요.
3: 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절세왕 절정
7: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8: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7: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6: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0: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9: 건강해
10: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0: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4: 하이엠솔루텍.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5: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상북도 구미에서 여러 어르신이 부르는

0: 타작 소리입니다.
1: 좋다냐?
2: 에이야
1: 하기에
2: 에이야
1: 썩 좋다
2: 에이야
1: 때리라
2: 에이야
1: 자지마치
2: 에이야
1: 넘어간다
2: 에이야
1: 때리라
0: 열무김치 고추장 넣고 쓱쓱 비빈 보리밥 한 그릇 이보다 좋은 여름 별미도 또 없겠지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2: 에이야
1: 버리가
2: 에이야
1: 양반에
2: 에이야
1: 버린다.
3: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4: 네,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목요일 코너들 마칠 시간입니다.
5: 네, 끝으로 제이레빗의 해피 띵스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 진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4: 부디요.
5: 네. 네. 자, 내일 오후 4시 5분에 저희 다시 돌아올게요.
4: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0: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6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틀째 공습을 주고받은 가운데 CNN은 양국 간 종전협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외교적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재를 맡은 카타르 대표단은 사전에 미국과 조율한 뒤 이란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시각 11일 새벽까지 협상을 마친 뒤 테헤란을 떠났다고 CNN과 AFP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란 시간 11일 협상 지연 등을 이유로 이란 전역에 군시설을 추가 공습했고 이란은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했습니다. 정부가 주요 수출 기업들에게 환율 안정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과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나오션 등 주요 수출 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외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 차관은 실물경제가 견조하지만 고환율이 지속되면 기업과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수출대금 환전을 미루지 말고 해외 유보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차관도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수입보험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역대급 성과급이 풀리기도 전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값이 일주일 만에 2%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 화성 동탄구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대비 1.98% 올랐습니다. 특히 동탄역 근처 역세권인 청계동과 여울동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탄의 가격 강세 흐름의 영향으로 갈아타기 현상이 이어지며 경기 성남 분당과 수원 영통의 매매 가격도 지난주 대비 각각 0.62%와 0.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hatGPT의 개발사 Open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가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찾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샘 올트먼은 일요일 오는 14일 오후 우리나라 입국한 뒤 이튿날인 15일 경기도 수원의 삼성전자 디지털 시티를 찾아 DX 부문 임직원들과 토크 콘서트 형식의 행사를 열고 삼성 측과 AI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카카오 정신화 대표와 만나 카카오의 핵심 사업인 카카오톡의 대화 맥락과 챗GPT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박소영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

0: 사용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0: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홍순표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목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홍순표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선거 결과를 놓고 여야 모두에서 지도부 사퇴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오늘이라도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도 장동혁 대표 사퇴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사퇴론이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이 상황,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잠시 후 뉴스 신세계에서 화구신, 신규, 장성철 세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는 열흘 후쯤 대표직을 내놓고 연임 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동영 작가는 정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주간 정치 동영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약 40일 후에 부산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K컬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에 가입한 지 38년 만에 처음 의장국이 됐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 4부에 만나보겠습니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오늘도 권순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한 전화.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4: 네, 뉴스 신세계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신인규 변호사 어서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4: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어서오세요.
7: 안녕하십니까.
4: 자, 대통령 지지율이요. 전주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5: 네, 전국 지표조사 MBS 조사였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57%로 나왔는데요. 네. 3주 전 조사보다 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부정평가는 33%로 같은 기간 대비 9%포인트 올랐는데요. 네. 정당 지지도를 보더라도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5%로 집계가 됐는데 네. 민주당은 바로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가 내려온 거고 국민의힘은 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 등 야권이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응답이 45%, 예. 민주당 등 여권이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31%로 나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5%로 나왔고요. 이번 조사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4: 자, 신규 변호사. 네. 원인이 뭔가요? 보시게.
6: 뭐 네. 아무래도 그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예. 대한 민주당의 사실상 패배를 예.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이 보고 있는 그 시각대로 저는 그 패배가 반영된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결국에는 당이 중심이 돼서 선거를 치른 건 맞는데 예. 당이 선거를 승리로 만들어냈다면 국정 동력을 얻었을 것이고 선거의 사실상 패배로 지금 기록이 됐기 예. 때문에 그 국정 동력이 상실된 예. 매우 안타까운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선거 패배에 대해서 예. 국민들께 사과의 메시지를 이미 냈고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에서 정청래 대표는 뭐 선거 결과를 사실상 승리 비슷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점과는 좀 대조는 됩니다만 예. 전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또 수습해서 이 상황을 또 이겨낼 그 상황에 다시 또 처한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4: 자, 장서연님.
7: 선거에서 지면 지지율 떨어져요. 네. 그래서 선거 졌기 때문에 떨어졌고 또 지지층이 좀 분열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친청, 뭐 친명 뭐 이렇게 좀 갈라진 측면이 있잖아요. 네. 평택 선거에서 또 그게
4: 국민들이 이 선거는 민주당이 졌다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씀이시죠?
7: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뭐 저는 막판에 선거 지방선거 전에 대통령께서 네. 하신 여러 가지 행위나 메시지도 지지율 하락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예.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높아요. 57%는 예.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신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원인에 대해서 또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생각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내분이 좀 가라앉으면 예. 또 대통령 워낙 국정운영 잘하고 계시니까 예. 또 올라가겠죠.
4: 예. 과우신 기자.
5: 네.
4: 정청래 대표는 어떻습니까 지금?
5: 오늘 이제 의원총회에서. 네,
4: 의원총회 오늘 어땠습니까?
5: 네. 일단 네. 정청래 대표의 모두 네. 발언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을 하면서 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국민만 믿고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단결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네.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라고 단결을 강조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명자표 우리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4: 예, 신규 변호사, 단결 어떻습니까?
6: 네, 저는 이제 오늘 네. 정청래 대표의 그런 공개 메시지를 네. 우리가 본 것인데 조금 공허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 유사한 게 맞는지가 일단 의문이 들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 선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는 더 품고 더 포용하는 예. 이런 자세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예. 인식을 가졌는데 정청래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 패배한 건 아프지만 뭐 전반적으로는 지금 잘했다라는 분위기로 어쨌든 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라는 말을 쓰려면 그 인식이 같아야 되는데 그 예. 부분이 좀 의문이고 또 하나는 국민만 믿고 가겠다 예.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정청래 대표는 딴지 게시판을 민심을 보는 척도다라고 예. 이미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적도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계층과 특정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을 지금 국민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이번 선거 패배의 원인 아니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 정청래 대표는 메시지도 중요하겠지만 그 메시지에 걸맞는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그런 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정성철 소장.
7: 예. 이 발언하기 전에 네. 계속 그 신인규 변호사님이나 네. 저나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 응? 정부 성공 그리고 대통령 중심으로 예. 단결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집권여당 대표가 예. 더 이상 분란 불러일으키는 발언하면 예. 안 된다. 분란 불러일으키는 발언 안 했는데 또 신 변호사님 그걸 또 비판하시면 어떡해요. 근데 이거는 네. 어쨌든 원론적이고 속마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외교활동하고 계시는데 더 이상 본인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겠다. 대통령 들어오실 때까지 자기도 뭐 위기 관리하겠다. 그렇게 좀 자중하는 모습으로 좀 보여져요. 예.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굳이 뭐 이렇게 꼬투리 잡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8: 어떻게 됐습니까, 박 기자? 사퇴 요구가 좀 어떻게 뭐 나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5: 네, 그 비공개 의원 쪽에서 네. 나온 발언들이 다수 네. 보도가 됐는데요. 예. 일단 뭐 KBS 보도 같은 걸 보게 되면 장철민 의원 예. 이 상태로 전당대회 치르면 전당대회 준비 위원회 구성부터 갈등이 폭발할 것이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예. 결국 정 대표가 다시 도전을 할 거라면 예. 대표직에서 우선 사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또 중앙일보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역시 장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졌는데 당 차원의 각성이 전혀 이뤄지지 예. 않았다. 오늘이라도 사퇴해야 중립성이 예. 유지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임미애 의원도 전국 선거를 지휘하며 갈등 관리를 할 줄 알았는데 갈등이 남은 채로 선거가 끝나게 된 게 아쉽다라면서 역시 연임 도전할 거라며 예. 전당대회 공정 관리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 외에도 뭐 신정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장이 경선 과정에 예. 너무 불친절하고 불투명했다. 공천 예. 시스템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직격을 했고 예. 정일영 의원 인천 연수구청장 선거 패배를 두고 경선 시스템이 부재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8: 예, 지금 그럼 민주당 전체 분위기가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 사퇴론하고 정청래 대표를 옹호하는 쪽도 있을 거 아닙니까?
5: 네, 그렇죠.
8: 어떻습니까?
5: 뭐 분위기가? 최민희 의원 같은 네. 분들이 이제 정청래 대표 사퇴론에 네. 좀 선을 긋고 나서면서 네. 예를 들면은 서울시장 선거 대표한 네. 거 아프지만 그건 네. 사실 정원호 후보의 캠페인이 실패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라면서 네. 정 대표의 책임론만으로 몸을 몰고 가는 거에 네. 대해서 반발하는 기류도 분명히 있습니다.
8: 그럼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민주당? 그 앞으로?
5: 사실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예. 전당대회에서 이제 결국 표상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리가 되겠죠.
8: 대립하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건 정청래 대표의 사퇴론에 대한 어떤 대응은 이대로 가는 겁니까?
5: 뭐 의원들이 계속 예.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안 그래도 예. 최근에 이제 오늘 나왔죠. JTBC 보도를 보게 되면 예. 24일 전으로 예. 사퇴 가닥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닙니다만 실제로 정청래 대표가 차기 전준위가 구성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면
8: 그러면 그게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5: 일부는
8: 건가요?
5: 일부는 수용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8: 아, 그래요? 네. 예. 신기변호사 어떻게 봅니까?
6: 근데 저는 예. 이번 선거에 있어서 예. 지금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이 예. 지금 가장 중심에 와 있는 건데 어제 박지원 의원님도 여기 예. 나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의 책임을 예. 지금 묻고 있고 예. 또 조용한 전당대회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예. 전에 하셨던 예. 걸로 기억이 나는데 조용한 전당대회를 치르려면 예. 책임져야 될 분이 책임을 져야 조용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책임져야 될 분이 책임을 부정하고 끝까지 뭐 연임으로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판하는 쪽에서는
8: 아까 곽 기자 말씀하신 24일 날 사퇴하면 그 책임을 진 겁니까?
6: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때 가서는 원래 연임을 예. 위해서도 어차피 사퇴를 예. 해야 이제 선수로 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책임지는 사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8: 그러면 신변 보시기에는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6: 그러니까 저는 네. 정청래 대표가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느낀다면 네. 전 사퇴하고 저는 연임 출마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8: 24일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 연임 출마를 안 해야 된다.
6: 저는 책임을
8: 사퇴 시기는 별 상관없다.
6: 그렇죠. 향후 행보가 일단 중요한 거고 네. 제가 그 책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네. 이번 선거에 민주당에서 세 가지가 없었어요. 네. 하나는 비전이고 두 번째는 전략이고 세 번째는 절실함이 네. 없었는데 비전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노선이라고 하는 실용과 중도 통합의 모습을 예. 민주당에서 만들어내지를 못한 책임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전략에 있어서도 원래는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리스크를 만들고 다녔던 예. 경우가 덜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절실함에 대해서도 너무 당 자체가 좀 오만했다라는 평가가 중론이거든요. 예.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선거 패배를 인정한다면 그에 따른 예. 책임을 지는 게 논리적으로 일관되는데 예. 아마 패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 계속 이제 연임 도전까지 얘기가
8: 그러니까
6: 나오는 거 아닌가
8: 싶습니다. 제가 왜 아까 곽 기자랑 신변한테 자세히 여쭤봤냐 하면요. 지금 오늘 의총에서 나온 어떤 의견들은 사퇴 아닙니까? 사퇴. 그러니까 사퇴한다는 건 지금 24일 얘기 나오는데 24일 날 사퇴하거나 뭐 이게 며칠 차이가 큰 뭐가 중요한가? 저는 이 생각이 있어서요. 그렇다면 사퇴하면 과연

0: 의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건가? 아니면 신변은 한 발 더 나간 거 아닙니까? 지금 아예 연임을 위해서 출마하면 안 된다까지.
1: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죠.
0: 그런 의견이 다수입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2: 아니, 그러니까 보면은 그 결들이 조금 다른데.
0: 예, 그렇죠. 다 다르죠. 결들이 예, 약간. 예.
2: 정청래 대표가 예. 사퇴를 하고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 다음에 연임도선 할 거면은 예. 대표직을 미리 내려놓고 뛰는 게 공정하게 뛰는
0: 그런
2: 거니까.
0: 그런 쪽이 있고요.
2: 이렇게 예. 하는 분들도 있고 예. 또 이제 박지원 의원 얘기하는 예. 분들이나 다른 분들처럼 아예 그냥 연임도선
0: 자체를 된다.
2: 하면 안 된다.
0: 사퇴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사퇴를 하고 연임을 포기해야 된다. 이 주장이고요.
2: 네. 그리고 또 예. 정청래 대표 책임은 너무 과하다. 뭐 이런 지적도 있고.
0: 이 세 부류가 있군요. 네. 어느 게 다수판지 정확히 모르겠죠.
2: 아직까지는.
0: 그 세부류 맞죠 지금.
1: 아니 근데 결론은 예. 정청래 대표의 의지에 예. 달려 있는 예. 거고요. 예. 결국 만약에 끝까지 예. 뭐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사퇴해서 이제 후보로 예. 이제 당대표 그렇겠죠. 후보로 뛰는 예. 거니까 결국 유권자들의 심판이나 그렇겠죠.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죠.
0: 예. 장수장 보시기 어떻습니까?
3: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출마를 하면 예. 유혈이 낭자할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3: 정말 피 튀기는 예. 싸움이 예. 될 것 같은데. 저도 박지원 의원님 말씀처럼 예. 정청래 대표가 출마 안 하는 게 맞다.
0: 사퇴하고 연임 포기해야 된다.
3: 그게 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출마해서 이기더라도 예. 또 출마해서 지더라도 이거는 민주당과 집권 세력에 커다란 상처가 되고 예. 분열과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정청래 대표는 이번에 만약 출마한다고 했을 때 예. 지면 자기의 정치 생명은 끝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0: 예.
3: 정말 그냥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기려고 할 텐데 예. 대통령의 뜻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것이 지금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0: 예.
3: 그럼 대통령을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0: 예.
3: 오, 집권당에서 지금 대통령 임기 1년 지났는데 예. 대통령한테 대들고 이기려고 하는 모습. 그러한 분이 당대표가 또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대단히 이례적이거든요.
0: 예.
3: 그렇다면 이건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밀릴 수 없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0: 예.
3: 정청래 대표 되면은요 바로 레임덕 될 수밖에 없어요.
0: 예.
3: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원들 누구에게 줄 서겠습니까? 정치 지망생들 누구한테 줄 서겠습니까?
0: 예. 예.
3: 대통령의 장악력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0: 예.
3: 이러한 싸움을 민주당의 현재 당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이거는 결자 해지하는 예. 것이 맞아요. 내가 출마하면 혼란이 생기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도 되고 진영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0: 예.
3: 내가 당대표로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단을 해서 백의종군 하겠다.
0: 예.
3: 우리 어렵게 정권 찾아왔는데 이렇게 분란 생기면은 또 총선 지고 대선 지면은 우리 정말 더 이상 이 정당으로서 집권 세력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지 않느냐.
0: 예.
3: 그래서 그냥 본인이 결자하는 해제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결자 해제 예.
3: 안 할 것 같아요.
0: 예. 그래서 그 가능성 어떻게 봅니까? 곽 기자는.
2: 글쎄요. 네. 결자 해지를 네. 하려고 했으면은 네. 조금 더 빠른 타이밍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긴
0: 지금은 고민의 정도도 아닌가 하겠다는 결심이 섰다가 이렇게 해석하나요?
2: 일단 뭐 그렇게 맞지 네. 않을까 싶긴 한데 기존 시그널들을 보게 네. 되면은 네. 네. 네. 그렇습니다.
1: 아니 근데 저는 네. 이미 정답은 다 장소장님이 네. 말씀하신 것 같은 네. 게 저는 정청래 대표 출마한다고 봅니다.
0: 네.
1: 왜냐하면 이미 뭐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라는 네. 그 메시지까지 이미 냈기 때문에 네. 뭐 건너올 다리는 저는 불살랐다고 보는데 문제는 정청래 대표가 늘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도 견지하고 있는 입장은
0: 네.
1: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걸 늘 얘기를 하고 계세요.
0: 예.
1: 그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놓고 그 대전제 위에서 지난 1년 당청 관계가 얼마나 매끄러웠는지를 평가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0: 예.
1: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을 하면 당연히 경선은 시끄러워질 수밖에
0: 예.
1: 없고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되면 뭐 장 소장님 이제 거의 레임덕이 예. 온다라는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는데 뭐 농도에 어떻든지 간에 상당히 당이 어려워지고 불안정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0: 예.
1: 그럼 정청래 대표가 본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걸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했다면
0: 예.
1: 지금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는 다 이미 답이
0: 예.
1: 명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0: 예.
1: 근데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님이 돌아올 다리를 불질러놨기 때문에
0: 그래요.
1: 저는 그동안에 그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개념이
0: 예.
1: 우리 국민들의 보편 다수가 갖고 있는 성공의 개념과
0: 예.
1: 좀 다른 걸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
0: 예.
1: 전 이런 의심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0: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지금 각 분 세 분이 보시기에는 사퇴 후 연임 도전 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3: 아, 가장
0: 이렇게
3: 예. 현재 스탠스에서는
0: 사퇴는 언제쯤으로
1: 사퇴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0: 예.
1: 당대표 경선에
0: 예.
1: 껴야 되니까
0: 예.
1: 당연히 해야 되는 수순이고 아마 예. 저도 곽 기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9일에서 24일 사이에
0: 예.
1: 아마 적정한 날짜를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3: 그런데 대단히 이제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걱정하는
0: 예.
3: 어른들 같은 경우에
0: 예.
3: 정청래 대표를 설득할 것 같아요.
0: 아, 사퇴하지 마라. 출마하지 마라.
3: 예.
0: 예.
3: 그게 진영을 위한 것이고 그래야
0: 예.
3: 또 기회가 온다.
0: 예.
3: 어떻게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이겨먹으려고 그러냐
0: 예.
3: 대드냐
0: 예.
3: 이거는 안 된다. 진영 자체가 몰라갈 수밖에
0: 예.
3: 없다. 당신 욕심 좀 접어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0: 예.
3: 그래서 뭐 전격적으로 네. 백의종군 선언할 수도 있지 않을까.
0: 그럴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 없다.
3: 네. 아. 전격적으로.
1: 근데 저는 그 네. 가능성을 열어놓으려면 네. 정청래 대표가 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네. 이런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네. 네. 이미 그 말을 뱉어놨거든요. 그게 네. 어제 뱉은 거 아닙니까? 네. 전 그러고 나서는 여기서 철회한다는 거는 네. 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입장 아니냐.
3: 어제 네. 화가 많이 나가지고 그냥 내뱉은
1: 화나서 그런 걸로. 네. 감정이 저는 철회를 안 할 것 같습니다.
0: 아, 철회 안 할 것 같다. 네. 곽 기자는 어떻습니까?
2: 오늘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의원총회 끝나고 네. 이제 기자들이 백그라운드 브리핑 붙었는데 네. 그때 이제 이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그냥 아, 의원들 의견 잘 들었다. 그만했고 네.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판단해 달라. 그러니까 NCND 한 거거든요. 네. 정치권에서 NCND는 네. 하겠다는 거죠.
0: 아, 네. 그래요.
3: 근데 정청래 대표는 또 다른 장동혁 같고 네. 장동혁 대표는 또 다른 정청래 대표 같아요. 네. 그냥 진영을 생각하지 않고 당을 네.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당권 유지, 네. 당권 획득을 위해서 네. 진영 자체를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거에서 있어서는 네. 두 분이 공통점이 있어 보인다.
0: 저도 마음속에 어떤 기준은 있지만요. 마음속에 어떤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을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3: 아니 지금 형태는 모양새 그렇잖아요. 당권을 계속 네. 유지하겠다. 사퇴 안 하겠다. 아니, 사퇴 뭐, 요구가 나오는데.
0: 왜냐하면 어제 그 사건이 현연상돼서 그래요. 뭐냐면 윤석열 씨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비교해가지고 네. 논란이 된 거나.
3: 저는 뭐 평론가고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니, 자유롭게 할 수 있죠.
0: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각자의 기준은 있지만 그 수평 비교가 과연 어울리는 비교인가 이 생각을 합니다.
3: 왜 다른데요? 그럼 얘기해보세요. 당권에서 이렇게 욕심을 내는 예, 똑같잖아요.
0: 아니, 저도 어떤 분명한 기준은 있습니다만
3: 알겠습니다.
0: 예, 그 비교가 어울리나 비교가 적절하냐는 점 약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까 야당 얘기 잠깐 하셨지만요. 지금 아까 지금까지 정리된 상황은요. 24일 사퇴하고 곽 기자가 보시기에는 그다음에 연임에 도전한다 이런 스케줄인가요?
2: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준이 예. 구성을 해야 되니까요. 예. 24일 전으로 당대표직을 예. 내려놓는 쪽으로 예. 가닥을 잡았다는 게 JTBC 보도였는데 예. 아마 이제 어차피 나오려면은 사퇴를 해야 되긴 하지만 예. 전준이 구성 같은 거에 당대표가 입김을 미치게 되면은 예. 그거 자체로 이제 불공정한 경선이 예.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당내에 있으니 예. 본인이 거기에는 일단 손을 떼겠다.
0: 공정 게임에 참여하겠다 이런 네. 상황이야 이거죠. 네.
2: 그런 식으로 지금 어쨌든 기류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0: 예. 신변도 똑같이 예상합니까? 이런 수순이나 일자나 이런
1: 네, 건? 저도 뭐 정청래 대표가 네. 일단 본인의 발언에 네. 비춰볼 때는 네. 뭐 당대표 연임에 네. 좀 도전할 거는 기정사실로 보이고요.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평가가 저는 그 결과를 말해주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0: 하게 되면 말이에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만약 전당대회가 이루어지면 아니 뭐 그건 또 시간 지나봐야 너무 이른가요? 전망하기가?
3: 너무 어려운 전망 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실 청와대가 예. 가만히 있을까 예. 또 그런 생각도 들고
0: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3: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0: 예. 뭐 어떻게
3: 근데 지금 예. 청와대 분위기는 너무나 이제 살벌한 예. 분위기죠.
0: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
3: 엄청 안
1: 조강되어 예. 있겠죠. 예. 발언 예. 자체가 워낙 셌기 예. 때문에 정청래 예. 대표의 발언이 예. 근데 뭐 만약에 정청래 대표 나온다고 하면은 예. 나오는 건 하나의 축으로 예. 놓고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이제 예. 출마를 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예. 아마 송영길 의원이 저는 출마한다고 봅니다. 예. 지금 6선 의원이고 당내에서 그래도 최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저 송영길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이제 3강 구도로 해서 예. 아마 이 전당대회가 굉장히 좀 치열하게 아마 좀
0: 언제였죠
1: 않을까.
0: 정확히 전당대회가
3: 8월 17일
0: 8월 17일이요 예.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아니구나 한 달 넘게 남았네요
2: 두 달 가까이 남았어요
0: 와 긴데요
2: 그렇죠
1: 두 달 남았죠
0: 그 두 달 동안 이 전국이 얼마나 시끄러울지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당으로서는.
1: 네, 아무래도 예. 이거를 뭐 걱정하는 면도 있지만 예. 결국에는 민주당이 나아갈 예. 미래의 노선이다라고 예. 본다면은 그 노선을 놓고 아마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거는 또 유의미한 면도 있다.
0: 물론입니다. 생각 광고 듣고 와서 이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예.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보고 즐기고 맛보는 유기농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학중앙공원에서 열립니다. 전남 광주 친환경 농업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신선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체험 부스와 유기농 먹거리, 초청 가수 공연, 가족이 함께하는 유기농 장학 퀴즈까지. 건강한 먹거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6월 13일 토요일 남학중앙공원에서 만나요.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5: 여러분은 지금 청취율 전체 1위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6: 네, 신별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예.
7: 무슨, 네. 예. 아니요. 저는 예. 전당대회 예. 노선이 예. 상당히 저는 그 두 가지 충돌되는 부분들이 예. 있기 때문에 아마 치열한 노선 경쟁을 할 것 같고 그 에너지를 좀 생산적으로 돌렸으면
6: 그렇습니다.
7: 좋겠다.
6: 그러니까 아직 두 달이나 남았는데 아까도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권력투쟁은 분명히 불가피할 겁니다. 그런데 그 권력투쟁이 어떤 양상으로 치러지냐에 따라서 이 민주당을 비롯한 이 그렇죠. 이른바 진보 진영 내부에서 어떤 향후 건설적 방향으로 이 힘이 집중되느냐 아니면 그 분열이 계속 지속되느냐 이걸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싸워도. 싸우는 아니, 방식. 예. 예.
7: 그러니까 그 봉합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예. 결국 이재명 정부 이제 겨우 1년 지났거든요. 예. 예. 앞으로 예. 임기 4년을 더 가야 예. 되는데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예. 너무 지나친 과열된 바로 그, 모습은 좋지 않죠.
6: 그렇습니다. 바로 그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싸우는 양상이나 싸우는 어떤 형태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진영이나 양 진영이나 다요.
8: 근데요 예. 그런 거 신경 못 써요. 예. 이런 죽기 살기 싸움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생명력이 달려 있는 건데 예. 주도권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진영 내에서. 그러니까 자 우리 감정 선 여기까지는 지키고 예. 여기까지만 하자. 예. 안 돼요 이거는.
6: 그게 관성으로 그렇게 굴러갈 우려 때문에 아까 어제 박지원 의원은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 억울하겠지만 그만둬라 이걸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태를 피하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박지원 의원은 정청래 대표한테 박지원 의원이 하는 얘기는 억울하겠지만 당신이 참 양보해라 뭐 이 얘기 같은데 그런 우려를 하는 분도 적지 않죠 지금 당에서는 당연히.
9: 뭐 그렇죠. 예.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에 예. 나선다고 하는 순간부터 예. 결국 이 전선은 의제가 뭐가 됐든지 간에 친청 대 반청 구도로 짜여질 수밖에 없는 예.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심판 선거로 예. 가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 민주진영 안에서의 소진영끼리의 총력전으로 갈 수밖에 예. 없고 그러면 그 이후가 감정의 골이 커지기 때문에 누가
6: 그렇습니다.
9: 당선되고 누가 이치든
6: 상처가 너무 예. 커지면요.
9: 그 이후에 하나로 단결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서포트하는 예. 게 가능하겠느냐 예. 잘못하면 그게 오히려 또 당이 뭐 쪼개진다라든가 예. 뭐 더 소그룹으로 나뉜다든가 예. 또 안 좋은 방향으로 굴러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려가 심한 거죠 지지층 사이에서도. 예.
6: 자, 야당은 어떻습니까?
9: 예. 야당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좀 주목을 덜 받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장동욱 대표 거취를 두고 공개 충돌이 있었습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국회의원이죠. 우리 지도부는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장 대표 향해서 다시 전당대 열어서 다시 출마해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그러자 장 대표가 지명해서 임명된 조광한 최고위원은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한다라며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이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당원들은 장 대표의 2년 임기를 알고 투표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장 대표 본인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사실상 사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6: 어떻게 됩니까, 야당은?
8: 계속 저렇게 그냥 사퇴해라, 사퇴 안 한다, 니들은 떠들어라, 나는 그냥 고한다, 뭐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것 같고요. 사퇴에 대한 압력은 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친윤들, 찐윤들이 움직이고

0: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그분들이 판단하기에 이미 장동현 대표는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뭐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된 것도 예.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라면 장동혁을 무너뜨렸을 때 예. 차기에 그러면 누가 당대표를 할 거냐. 예. 그것이 과연 나의 2018년 총선 공천과 나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예. 그런 판단을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국민의힘에서 전 당대표를 뽑는 거는 세 단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첫 번째는 서류 전형이 있습니다. 예. 서류 검토가 있고 예. 두 번째는 면접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전당대회 예. 당원들과 국민 투표가 있는데 지금 찐윤들이 예. 서류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누가 우리 당대표로서 자격이 있을까? 예. 몇몇 대상자를 놓고 과거의 발언이라든지 현재의 뭐 입장이라든지 이런 예. 걸 쭉 보면서 적임자를 한 3, 4명 정도 추려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면접을 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런 사람을 픽해서 예. 그것이 이제 확신이 든다면 그 찐윤들이 찐윤들이 장동영 너 이제 그만둬라. 예. 그렇게 되면은 장동영 대표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겠죠.
1: 그게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0: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1: 그럼 앞에 말씀이 굉장히 힘이 빠지는데.
0: 근데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데. 네?
1: 그게 1년 후 얘기라면 참 재미가 없는 얘기고요. 6개월, 3개월 후 얘기라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고요.
0: 글쎄요, 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예. 서류 전형이 일단 끝나서 대상자들을 추려가지고 예. 면접을 본다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이제 어? 시기가 빨라지겠네 예.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계속 지금 서류 검토 중이에요.
1: 예, 그래요.
0: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예. 이미 찐인들도 장동혁은 아니다라고 X표 쳤다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 신변은 어떻게 봅니까?
2: 그러니까 저는 원래 지방선거를 예. 예상하기에 저는 민주당의 압승을 예상했기 예. 때문에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아마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는 게 아니라 예. 그 패배의 원인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서 예. 본인의 이런 지도부를 계속 연장해 가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갑자기 서울시장 선거는 또 이겨버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기여한 건 하나도 없는데 예. 어부지리 비슷하게 본인이 좀 승기를 얻은 듯한 이런 분위기고 예. 더군다나 이제 이 선관위 부실 그 관리 사태가 또 터지면서 갑자기 이제 또 부정선거로 혼자들까지 결합이 예. 된 상태로 이 장동혁 대표 목소리가 더 커진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물러날 생각이 전 없었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임기를 다 채우고요. 그리고 내년이 됐을 때 아마 상황이 좀 정리됐다 생각이 들면 아마 당심을 기반으로 본인이 당대표 연임에 도전할 예.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이제 친한계를 중심으로 예. 장동혁 대표를 반대하는 세력들과 일대 결전이 또 불가피한 예.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1: 내년까지 보는군요. 그러니까.
2: 전 내년에 예. 장동혁 대표 연임 도전한다고 전 예상을 하고 있고
1: 예. 길게 보는
2: 아마 장동혁 대표는 거기서 연임 성공하면 총선을 본인 체제로 치르고 네. 그걸 기반으로 아마 대선을 노려보는 네. 그런 계획을 짤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 친한계를 중심으로 한 그룹들과 네. 이 친장동혁계 그룹들이 또 일대 결전이 또 불가피한 그런 현실적 상황에 처해 있다. 네. 저 그렇게 봅니다.
0: 이럴 수 있겠죠.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찐윤들의 저런 움직임을 알게 되면 나 당신들을 다 공천 내가 보장 다 해줄게. 네. 걱정하지 마. 네. 나랑 같이 편 먹읍시다. 네. 그리고 내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면 이번 지방선거 때처럼 그냥 조용하게 몇 군데만 다닐게. 네.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선대위 해가지고 선거 승리하쇼. 그러니까 난 당신들 공천 내 보장하고 당신들은 나의 당대표직 보장하시오. 예.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거래가 있을 수도 있죠.
1: 예.
0: 그래서 언제
1: 그 체제는 유지하고요.
0: 예.
1: 그래서 내년에도 연임을 할 거라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0: 그렇게 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예. 자 이제 우리는 야당이다.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야 된다. 전당대회 때 당원 100%로 지도부를 뽑자. 예. 당대표 그렇게 뽑아야 된다. 친윤들이 오케이 하면 그렇게 돼요.
1: 예. 예.
0: 그런 상황에서 뭐 다른 후보들이 막 난립을 하면 장동혁 대표가 강력한 예. 극단적인 지지층의 지지를 받으니까 또 당대표 될 수가 아, 있죠. 예. 또 친윤들이 밀어주면은
1: 예.
0: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연임되고 또 연장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언제 바뀔 거다라고 예측하기는 현재로서는 힘들어요.
1: 자, 곽 기자, 수장파들 네. 요구 뭡니까?
3: 네, 네. 오늘 대한가미래가 또 별도 기자회견 열었는데 역시나 입장은 장동혁 대표 네. 사퇴해야 한다라는 네. 거였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 참패한 것이다라고 네. 규정을 했고요. 장동혁 대표 리더십은 붕괴가 됐고 이건 네. 오롯이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국민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교체를 이번에 주문하신 거다라고 하면서 보수는 늘 책임을 중시해왔다. 그러니 장 대표가 진정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시라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나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련해가지고 장 대표가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예.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
1: 예, 정전식 원내대표 된 거에 어떻게 또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2: 아니 그러니까 정정식 원내대표가 이제 결선 투표를 통해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 구조 내지는 당원 구조는 결국 장동혜 대표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저는 반증으로 보는 거고요. 저는 지금 뭐 대안과 미래가 됐든 뭐 친한계 우재준 최고위원이 됐든 아무리 장동혜 대표 내려오라고 해도요 그 지도부를 와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

0: 장조연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소나기만 좀 피하고 뭐 선관위 사태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지지층을 더 단단히 다지면서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도 유리한 국면이 열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1: 이 시끄러운 민주당이 현재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0: 장도연 대표 입장에서는 반사이익이 좀 일부 있겠죠. 아무래도
1: 아니 신변 그 민주당 쪽 진영 입장에서 이 시끄러운 장동혁의 어떤 버티기가 반길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0: 아 민주당 입장에서요. 근데 이거는 뭐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어찌 됐든 장동혁 대표는 예. 본인의 지위 당 대표로서의 이 지위를 예. 지키는 데에는 현재로서는 큰 지금 무리가 없는 상황인 무리가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1: 예. 근데 많은 평론가들이요. 지선 끝나면 장동혁 대표 못 견딜 것이다 이랬는데 거의 한 제가 보기엔 9할의 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니
0: 저는 그 중에 1할에 해당이 됐고
1: 전
0: 장동혁 대표 끝까지 임기 보장된다고 좀 생각을 했고 근데 그게 예. 지금 현실이 되니까 굉장히 이게 난감한 거예요. 예.
2: 정상적이지 않은 예.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정치력도 없고 욕심만 있는 예.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상식적인 네. 예측을 하면 장동혁 대표에게 대입하면 다 틀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평론가들을 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0: 그렇죠. 평론가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건 장동혁 대표의
2: 잘못이다.
0: 예상이 안 맞습니다.
2: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으면서 부정선거론에 올라타가지고 그렇죠. 네. 재선거라고 포장을 하면서 네. 이거에 국조 이거 특검 해야 된다고 내가 이게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이런 식으로 싹 방향을 돌려버렸잖아요. 네. 이게 맞냐?
0: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지금 구성원들이 네. 방법이 없는데 네. 유일한 방법 하나만 더 생각해 본다면 뜻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양심의 소리에 네. 귀를 기울여서 네. 분당하는 방법밖에 없죠.
1: 분당이요.
0: 깨서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장동혁 체제를 고립시켜야 되는데 네. 아마 그럴 용기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 네. 그러니까
2: 당의 그것도 돈이 너무 많아서.
0: 네. 네.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1: 한동훈 의원은
3: 네.
1: 어떻게...
3: 오늘 저기 있습니까? 국회에서 기자들과 잠깐 네. 만났습니다. 등원하는 네. 과정에서 이제 백브리핑을 한다고 네. 했는데요. 일단 장동혁 대표 거취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아니라 모든 언론인 그리고 네. 모든 시민들의 생각이 아닐까라면서 보수는 재건돼야 하는데 네. 그 보수 재건의 걸림돌이 바로 장동혁 대표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 이 재선거에 옳다구나 하고 올라타서 예. 음모론까지 결합해 자기 연명의 길로 쓰는 것은 안 된다라고 예. 지적을 했고요. 본인도 비대위원장을 하다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례를 언급을 하면서 예. 저는 두말하지 않고 물러났다. 보수 정치 지금까지 늘 그래왔다. 예. 그런데 이분 장동 대표가 그걸 깨고 있다라며 보수 정치를 우습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예, 자 한동훈 의원은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아까 장동기 대표는 이제 버티게
2: 할 게 없어요.
1: 할 게 없죠.
2: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예. 뭐 당에 소속된 의원도 아니고 예. 본인 복당 문제가 예. 본인에게는 더욱 더 현안 문제가 되겠죠. 예. 그냥 메시지를 통해서 장동기 예. 대표 그만둬라. 예. 계속 그렇게 뭐 아나운싱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얘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1: 예. 어떤 얘기?
2: 그냥 뭐 네. 장동혁 대표 그만둬라. 네. 뭐
1: 아, 한동훈 의원이요.
2: 네. 네. 이제는 한동훈 대표는
1: 뭐 하고 있어? 뭐 해야 됩니까, 그럼 한동훈 의원은?
2: 공부하고 큰 네. 담론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1: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대통령감, 네. 대통령급 이렇게 네.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보수파 진영에서 뭐 오세훈, 한동훈 이 두 사람밖에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네. 나는 지도자의 자질이 있어요. 예. 저는 지도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식의 큰 담론을 던져야지 본인 복당 문제라든지 장동혁 그만둬 이 싸움에 참전하는 것은 좀 너무 작은 정치인으로 보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냥 침묵하고 예. 가만히 상황 지켜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와서 상의하면 그거 다 받아주고 사람들 내 사람 많이 만드는 네. 조용하게 그런 작업을 할 때지 이렇게 싸움에 참전해서는 그렇게 플러스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예, 신변.
0: 저는
1: 예.
0: 한동훈 의원이 우리 장성철 소장님의 예. 말씀을 예. 그대로 좀 이렇게 받아 적어가야 된다고 예.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너무 적합하신 지적이고 예. 또 대안인데 예. 문제는 한동훈 의원이 그런 정치를 지금까지 해온 적이 없잖아요. 예. 아까도 큰 담론을 던졌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예. 이제 큰 담론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뭐 빨리 하면이야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의원이 그동안에 해왔던 이 정치 스타일을 네. 과연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럼 또 본인의 존재감이 떨어지는데 그걸 네. 과연 견딜 수 있겠느냐. 네. 이런 차원에서는 저는 뭐 장 소장님 말씀이 100%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과연 한동훈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고 네. 현실적으로 그 작전 수행을 해낼 능력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1: 사람이
0: 안 변해요. 잘.
1: 금방 변하진 않잖아요. 네.
0: 변하면 위험한 거지.
2: 그래도 어려운 데서 네. 저렇게 당선돼 돌아왔으니 네. 상대 많은 걸 깨달았을 거예요.
1: 그런가요?
2: 네. 예.
0: 바뀌길 바랍니다.
2: 인정을 안 하시는군요.
1: 아니요. 제가 겪어보니까.

0: 그러니까 진짜로 이건 진심으로 누구 한동훈 의원을 뭐 폄하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자로서 한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사람 진짜 안 변하더라고요. 그 어떤 역량을 이렇게 넓히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분의 역량이 예를 들어서 이만한 그릇이 정치적 고난을 통해서 막 이만한 그릇이 되고 하는 그 과정이 친안하고 길고 그렇지 뭐 이렇게 한 번의 선거 이런 걸 잘 안 변하더라고요.
1: 아니, 그러니까 원래 네. 호랑이 새끼가 호랑이가 네. 되는 거지 네. 갑자기 고양이가 네. 호랑이 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사실은. 네. 저도 뭐 변화 가능성이 있다면 저도 그건 환영할 네. 일이지만 뭐 지금까지 행태로만 봤을 때는 좀 변화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네. 말씀입니다.
0: 자, 새 원내대표한테 또 나는 보냈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같은 그 백불 현장이었는데요. 예. 이 정점식 원내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면서 난을 보냈다라고 예. 밝혔는데 그러면서 보수를 재건하고 예. 대한민국 균형추를 바로잡자는 생각에 공감하는 모든 분과 함께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 재건은 예. 미래를 향한 것이지 과거에 누가 잘못했다는 것을 가려내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예. 난을 보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0: 과거에 누가 잘못했다는 것을 가려내자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러면 장동혁 대표도 안고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얘기랑.
3: 오, 아니 근데 네. 그 장동혁 대표는 헌법 네. 밖에 있는 제도와 시스템 밖에 있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정점식 의원도 그 못지않은 주장을 많이 한 분 아닌가요?
1: 비슷하죠.
3: 그래도 좀 뭐
0: 약간 나와진 것 같아요.
3: 아니 왜냐면
1: 제가 유상정 아니에요.
3: 정점식 네. 대표가 네.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기억을 못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기억을 상기하다 그랬는데.
0: 그래요? 네.
3: 지금 장동현 대표랑은 같이 갈 수는 없는 단계인 네. 것 같고 고쳤을 수도 없는 것 같고 예. 근데 어쨌든 이 뭐 축하남 보낸 것은 잘 하셨는데 네. 그 한동훈 대표가 어디 움직이면 기자들이 그냥 계속 따라붙어요. 예. 거기에 그냥 계속 현안에 대해서 예. 그냥 다 모든 걸 답변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저는 좀 적절하지가 않아 보여서 예. 아까 그런 말씀 드린 건데 그냥 난 보낸 거 예. 당선됐으니까 축하하는 의미에서 보낸 예. 거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보수 재건에
0: 끝나면
3: 제가 그래서 예. 이런 그래. 말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0: 이게 말입니다. 저 뭐 이건 제 어떤 주관이 있어서 그런 이유는 이런 말이 약간 이건 뭐랄까요? 이게 방송용은 뭐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폼을 잡고 싶어 하는 느낌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남 보낸 거 그냥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보수재건의 정점식 의원한테 이 얘기를 할 정도면 제가 아까 드린 질문 장동욱 대표한테 이렇게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뭐가 달라요? 이 두 분이.
3: 근데 많이 이게... 달라요. 정점식 의원은 그래도 부정선거 주장은 지금 안 하잖아요.
0: 장동욱 대표도요.
1: 아니 너무 원래 한동훈 후보 옆에 있던 분이에요. 선석 최고위원 하던 분인데 사무총장 하다가.
0: 그렇습니다. 예. 자 투표용지 어떻게 되고 예 이거 뭐 심각하던데 보니까 예.
2: 아 네 오늘 저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선관위 그리고 일부 지역 선관위가 압수수색 예. 대상이었는데요. 오늘 오전 9시부터 진행을 했고 투표용지 인쇄계획서 회의록 예. 뭐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라고 하고 이번 영장에는 중앙선관위의 전직 간부와 지역선관위 관계자까지 해서 총 10여 명의 피의자가 적시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예. 합수부는 이번 이 사태가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예.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0: 예, 수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거 수사 본격화되는 거죠 지금?
2: 아, 그렇죠. 예, 네, 예. 어쨌든 네, 확실하게 좀 선을 탄다고 보면
0: 국조하고요.
2: 네,
0: 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1: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 수사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예.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제 이게 단순한 과실 실수냐, 예. 뭐 의도를 가지고서 선거를 방해했냐 이제 예.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가려야 되는데 예. 이게 사실 뭐 난이도가 있는 수사죠. 예. 그 고의성을 다 입증을 예. 해야 되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나 또 국민적 공분을 생각했을 때는 이건 뭐 수사기관에서 정말 엄정하게 예. 지위고하를 물어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관련자 처벌하지만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네.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부분을 고쳐야 되겠지만 저는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이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선관위의 주요 보직들을 겸직하는 형태로 네.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비상근 형태의 사법부에 그런 의존하는 형태를 네. 저는 반드시 이번에 좀 근절을 시키고 선관위가 선관위답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네. 저는 고강도의 개혁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3: 이게 저는 네. 아무런 영향이라든지 제도적인 개선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있어요.
0: 어떤
3: 이런 수사를 통해서 원인을 예. 밝히더라도 예.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예. 어쨌든 헌법상 기관이잖아요. 예.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이 선관위의 체제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0: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1: 아니, 이거 가지고 국민... 선거... 법만을 또 바꾸면서도 네. 그러니까 선관위의 조직을 우리가 헌법기관을 없앨 수는 없지만은 네. 헌법기관 상태

0: 에서도 조직의 기본적인 구성 원리는 또 법률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뭐 법 개정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하면 네. 나름의 좀 일정 부분 효과는 낼 수 있다고 봅니다.
1: 또 독립성 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은
0: 한계는 있죠.
1: 그게. 네, 한계는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그냥 또 자 우리 50%만 투표용지 인쇄한다. 네. 정책적인 판단이란 말이에요. 네. 고의가 아니에요. 네. 어떻게 뭘 가지고 처벌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건의 원인은 밝힐 수 있지만 네. 그걸 가지고 누굴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네. 불길한 예감이 들고 또한 선거의 체제를 바꾸려면 헌법 개정 국민투표까지 네. 가야 되잖아요.
2: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1: 2, 3천억 들잖아요. 네. 국민투표 하려면. 네. 2028년 총선에 국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그때 헌법 개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2: 그때 선거는 또 이 체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고약스러운 거예요. 이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예.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국조를 하든 특검을 예. 하든 뭐 잘못을 밝히더라도 예. 이 선관위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는 대단히 제한적인
2: 근데 이 보고 아, 그 법조인이시니까요. 이 보고 체계나 혹은 뭐 어떤 사안이 발생했는데 보고를 안 받았다. 이 뭐 배임이나 이런 형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요?
0: 그러니까 이제 뭐 부정과 예. 부실은 다른데요. 예. 결국에는 부실에 있어서도 그렇죠. 어느 정도의 예. 뭐 인식과 예. 또 예견 가능성과 예. 또 내지는 고의의 부분은 또 예. 별도로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장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한계가 있기는 해요. 예. 이제 사법 처리로서 만능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예. 아니고 물론 예. 필요한 사람들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헌법기관이라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인정하더라도 예. 법률로서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예. 전 지금 체제에서 할 수 있는 고강도 개혁을 예. 충실히 해내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벌어진 일들을 하루하루 확인하면요. 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정말 일어났더라고요.
0: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예. 기본이.
2: 그 저는 그 며칠 전에 그 선거가 있는 애는 진짜 휴가를 많이 갔더라고요. 이런 조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조직 같아요.
0: 그러니까 프로야구 네. 선수가 시즌 개막하면 이제 어디
2: 힘들다고 휴가 가는 거예요. 힘들다.
0: 프로야구 선수. 황당한 일이죠. 황당한.
2: 황당한 일. 이거는 근데 개헌은 원포인트 개헌은 불가능합니까? 뭐. 아니, 그때 못했던 개헌 원포인트랑 묶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일단은 네.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오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네. 국정조사에 80% 넘는 국민들이 네. 찬성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세부적인 뭐 위원장 누가 할 거야, 뭐 위원 동수 몇 명 할 거야 네.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네. 정정식 원내대표가 뽑혔으니까 네. 빨리 여야 대표회담 열어가지고요. 네. 이거는 원만하게 빨리 합의해서 네. 빨리 일단 출범시키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국민들이 계속 거리에 나와서 재선거 주장하게 되면 이거는 정권 차원에도 그렇게 썩 도움이 예.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근데 저는요 제일 큰 걱정이 예. 뭐 법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예. 거 바꾸면 일정 부분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예. 국민의힘의 대표라는 자가 장동현 예. 대표가 지금 부정선거를 또 올라타 있으니까 오히려 그 부분이 가장 방해가 되는 지점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그렇습니다. 대표가 저러고 있는데
0: 문제 해결을 이게. 원치 않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 상황을
2: 대표가 저러고 있는 예.
0: 제일 큰 문제가 장동현 대표
1: 문제 해결을 하면 또 자신에게 당대표 그만둬라 이 얘기가 커질 거니까
2: 답답한 일입니다. 답답한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우신 신인규 장성철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에
4: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모든 인쇄 가능한
9: 서머네드피아
8: 온라인 주문 간편한
9: 서머네드피아
8: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9: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0: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9: 서머네드피아
1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12: 현대

0: 현아력을 찾았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 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
5: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7: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9: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0: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1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1로 신고 상담하세요.
11: 3부와 4부에는 이동영 작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은 오윤혜 씨 모시겠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김신영입니다. 한편의 영화 같은 다큐멘터리 인생 후르츠에는요. 한 쌍의 부부가 등장합니다. 히데코 할머니 87살, 슈이치 할아버지는 90살. 두 분을 합치면 177살. 머리카락은 하얗고 손엔 주름이 가득합니다. 등은 굽어서 걷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차근차근 천천히 청소를 하고 마당을 씁니다. 밭을 일구고 밥을 짓고 맛있게 드시죠. 매 순간을 정성껏 충실히 살아갑니다.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내 곁에 사람과 다정히,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3: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킨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철옥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사태 원인 규명 등의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지 기자가 전합니다.
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본격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발생 8일 만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중앙과 서울시 선관위를 비롯해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지역 선관위 등 총 7곳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과 서울청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1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 명도 중앙과 서울, 송파구 선관위 등 3곳의 압수수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 등 1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합수본은 이들이 직무 관련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한 시민단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 참정권이 침해당했다며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간부들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고발인과 투표를 하지 못한 시민, 선거사무에 동원된 구청 공무원과 인쇄업체 관계자까지 연달아 불러 기초조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원인 규명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1: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여야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병도 의원 등 161명 명의로, 국민의힘은 유상범 의원 등 110명 명의로 된 국조 요구서를 국회 의원과에 제출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요구서 보고 후 조사 계획서를 마련해 본회의 의결에 걸쳐 실시됩니다. 다만 국조특위 구성을 두고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른 위원 배분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위원 수도 동일하게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사 범위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쟁거리로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처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진영이 추천하는 인사라도 자격을 갖췄다면 수사인력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음모론에 동의해서가 아니라며 결과를 가장 의심할 만한 사람들이 수사 과정을 안에서 지켜봐야 그 결과가 비로소 모두의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이 와해된 상황에서 전재수 사태까지 겹친 지금 대통령이 제시한 합동수사본부의 결과를 국민이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 2천여 매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위 직무대행은 오늘 입장문에서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위 직무대행은 다시 한번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며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후속 대응을

0: 해나가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총 6,24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선 물류센터에 근무한 적도 없는 경찰청 출입 기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까지 드러났는데요. 송재원 기자가 전합니다.
1: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정부가 쿠팡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쿠팡에게 총 6,246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매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직 쿠팡 직원인 해커는 총 3,322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와 최소 433만 명의 비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이 다른 업체 사이트나 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동의 없이 수집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개보이는 한편 쿠팡 물류자 회사인 쿠팡 풀필먼트가 지난 2023년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의 개인정보를 취업 제한 목록에 등록한 사실을 적발해 이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 측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보이 결정에 반영되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규명되길 기대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0: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 등은 오늘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6,2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더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쿠팡의 연매출을 고려하면 이번 과징금은 법정 상한의 절반 수준이라며 과징금 1조 원도 부족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향해 과징금 감경 사유와 판단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를 비판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다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전 검사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법무부의 인사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정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자신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한 인사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정 전 검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인사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법무부가 정 전 검사장의 사직을 유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면서도 사전 의견 청취 절차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등 인사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3 지방선거 이전에 실시된 직전 조사에 비해 9%포인트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공개했던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평가한 응답 비율은 3주 전 이뤄진 직전 조사보다 9%포인트 낮아진 57%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명이 줄었다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했습니다. 특히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5만 5천 명 줄어 코로나 유행기였던 지난 2021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내리고 있는 소나기는 저녁 늦게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5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 사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0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정영환이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0: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6: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7: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여야 내부에서 지도부 사퇴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각 당 대표의 사퇴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는데요. 이동영 작가는 여야 대표의 행보와 돌파구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3부 주간 정치 동영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약 40일 후 부산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문화유산, K컬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에 가입한 지 38년 만에 처음 의장국이 됐습니다. 4부의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9: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10: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11: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2: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13: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6: 한 주간의 정치계 동향, 정치평론 초고수 이동영 작가가 날카롭게 분석해드립니다. 주간 정치 동향.
7: 네, 주간 정치 동향 이동영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4: 네, 안녕하십니까.
7: 이 작가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마음이 편치 않으셨죠?
14: 왜요?
7: 예측이 아주 있는 대로 빗나갔습니다.
3: 아니 뭐 여론조사도 다 틀리고 심지어는 출구조사도 다 틀렸는데 뭐.

0: 그래도 부산은 말입니다. 네. 여론조사와 상관없이 네. 쉽게 하정우 후보가 네. 이길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1: 구도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구도가 하정우 후보한테 너무 유리한 구도였다. 네. 박민식 후보가 그 정도까지 안 나올 줄은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아, 박민식 후보 표가 네. 너무 안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 뭐 전직 대통령도 뭐 출동하고 네. 당에서 사활을 걸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표 3자 구도에서 네. 그 정도 간판 달고 단간판 달고 네. 그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좀 예상하기 어려웠다. 예. 일단 박민식 후보가 논표가 안 나왔다는 예. 게 첫 번째였고 예. 두 번째는 역시 그 유권자들이 예. 견제 심리가 작동했다. 예.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줄투표 이런 얘기를 많이 예.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견제. 그러니까 시장은 예. 여당을 찍어줘도 우리 지역구는 아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하고 구청장은 다 민주당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네. 하정우 후보만 빠졌으니까.
0: 그렇습니다. 네,
1: 그래서 견제 심리가 작동한 거. 네. 세 번째는 역시 그 캠프 네. 또 당의 전략 부재였다라고. 네.
0: 전략 부재는 뭐가 제일 뼈 아픕니까? 지금 지나고 보면.
1: 뭐 일단 너무 늦게 공천한 네. 거죠.
0: 너무 늦게 공천했고.
1: 네, 너무 네. 늦게 공천했고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띄웠어야 되는데 네. 그걸 뭐 하지 못했다는 거.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선수들이 양쪽 캠프에 다 붙었거든요. 네. 선수들의 차이도 있었겠죠.
0: 아, 그래요. 네. 아, 저쪽은 어떤 최상위급 선수가 붙었고 뭐 이런 얘기인가요?
1: 뭐 그렇죠. 네. 뭐 어쨌든 네. 양쪽 다 컨설턴트가 붙었는데 네. 네. 뭐 승패는 결정이 났으니까. 네.
0: 지금 이 전체 민주당에서 이 선거 결과를 놓고요. 굉장히 어떤 분란이 심한데 네. 어떤 상황이라고 봅니까?
1: 예, 민주당 말입니까?
0: 예, 민주당이요.
1: 근데 지금 국민의힘도 예.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 사퇴하라.
0: 예.
1: 그런데 사퇴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유의미한 승리를 거뒀다 이거잖아요.
0: 예. 예.
1: 민주당도 한쪽에서는 선거 패배 책임을 사퇴 안 하지 예. 않습니까? 예. 이긴 거라고.
0: 예.
1: 그럼 이 선거에 패배한 정당이
0: 그래서 어딥니까?
1: 모르겠네요. 예. 양쪽 다 사퇴를 안 하니까. 그런데
0: 예. 예.
1: 그런 상황인데. 예. 아마 청와대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석 달 전만 하더라도 모든 전문가가 15대 1 예상했단 말이죠. 예.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승리할 것이다. 예.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네. 바탕으로 예. 해서.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 오히려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 선거 끝나고 나서.
0: 예.
1: 대통령이 선거 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0: 예.
1: 안 했는데.
0: 예.
1: 그런데 떨어졌다. 예. 그러면은 청와대 판단으로서는 예. 당이 너무 싸웠다.
0: 예.
1: 그러니까 진영 간에 민주당 진영 안에서 너무 예. 분열이 일어났다. 예. 그걸 지도부가 거의 방치한 거 아니냐.
0: 예.
1: 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올라가?
1: 그게
0: 예.
1: 지금 연장전이죠.
0: 예.
1: 뭐 그래서 당대표가 공항에 못 나갔다.
0: 예.
1: 거기도 시작해서 예. 그랬더니 당대표가 바로 다음 날
0: 예.
1: 뭐 권력은 짧고 뭐 그런 얘기 예. 했었잖아요.
0: 그래요.
1: 그거 예. 대통령 그냥 한 거 아니냐.
0: 예.
1: 그리고 청와대에서 내심 김민석을 원하는 거 아니냐.
0: 예.
1: 뭐 이렇게 해서 또 지금 싸움이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런 분란이 계속하면
0: 예.
1: 이런 분란 상황에서 누군가가 당대표로 승리를 했다.
0: 예.
1: 그럼 그 분란이 사라질까요?
0: 예.
1: 계속 간다고 봅니다 저는.
0: 예.
1: 그래서 그 분란을 없애려면 예.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예.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야 돼요. 네.
0: 그게 그래야 가장 분란이 없이.
1: 아, 그럼요. 깔끔하게 예. 사라지는 거죠.
0: 예.
1: 그거 아니면 뭐 예. 누가 이겨도
0: 상처는 클 것이다.
1: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0: 이재명 정부의 어떤 뒤로 갈수록
1: 네.
0: 그 어떤 이 균열은
1: 네.
0: 큰 역할을 파괴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1: 그렇게 봅니다. 네.
0: 예.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지금까지 나온 입장을 보면요. 연임을 도전하겠다는 입장이 맞죠?
1: 거죠. 그렇죠.
0: 맞죠.
1: 네. 예. 그래서
0: 네.
1: 제가 사실은 예. 지난번 이재명 대표 연임할 때
0: 예.
1: 좀 반대를 했거든요.
0: 예.
1: 그래서 많은 비판도 받았는데 예. 바로 이런 거예요.
0: 예.
1: 지금까지 당대표 연임한 적이 없잖아요.
0: 예.
1: 김대중 총재 시절 빼고는.
0: 예.
1: 그런데 한번 그런 전례가 만들어지면
0: 예.
1: 이렇게 계속 날아가는 거거든요.
0: 예.
1: 그 정신은 대표도 아니 이재명도 했는데 나는
0: 예.
1: 왜 못해? 뭐
0: 예.
1: 이런 거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래서 이제 연임한다고 이렇게 나섰는데 예. 지금 누가 보더라도 싸울 일이 불보도 뻔한 건데.
0: 그 싸움도 큰 싸움.
1: 큰 싸움이죠.
0: 예.
1: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오래전부터 나는 내려가겠다고 한 거잖아요.
0: 예.
1: 거기다가 송영길 대표도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0: 예.
1: 그럼 3파전인데 지금 봤을 때는 송영길 대표가
0: 예.
1: 정청래가 어떻게 하느냐 거취에 따라서 본인이 결정하겠다.
0: 네.
1: 그러면 정청래가 안 나오면 자기도 안 나오는 거고.
0: 네.
1: 그럼 김민석이 당연히 그냥 되는 거고.
0: 네.
1: 그럼 분란이 없는 거고. 그런데 정청래 연임하면 3파전이 되는 거죠.
0: 네.
1: 3파전이 되는데 지금 송영길 의원의 워딩을 보면
0: 네.
1: 결국은 김민석 도와주겠다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런데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면
0: 네.
1: 두 사람이 합치면
0: 네.
1: 쉽게 이겨요.
0: 네.
1: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뭘 기대하고 있느냐.
0: 네. 네.
1: 지금 나온 여론

0: 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다. 결국은 지금 당대표 룰이 당원 7 여론조사 3이니까 당심은 나한테 있다. 네. 거기다가 1대1 대의원하고 당원하고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나는 가도 이긴다.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하겠다.
0: 하겠다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의 워딩을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 대통령은 누구랑 같이 일해야 내가 2년 차에 들어가서 잘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원들도 그걸 판단해요. 지금하고 다릅니다.
1: 그러니까 아, 다를 것이다.
0: 저는 정청래 대표 이렇게 고집 부려가지고 연임에 도전해서 만일 패배하면 정청래 정치적 위력도 잘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잘 판단해낸다고 생각합니다.
1: 어제 박지원 의원도 여기 나오셔가지고 대단히 어떤 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뭐냐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는 억울하더라도 지금은 드랍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동의하는 거죠 거기.
0: 국회의장 선거 때 정청래 대표하고 박지원 의원이 사실은 거의 손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그게 대사란 얘기예요. 그게 맞는 얘기고 저는 동의합니다 그 얘기.
1: 정청래 대표의 입장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0: 그런데 이 정도 큰 선거면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기는 어려워요.
1: 아 그래요.
0: 소위 말해서 이제 원래
1: 세력 대 세력 싸움 때문에 그렇다
0: 이 그렇게 말인가? 되는 거죠. 정청래 대표가 처음 당대표 할 때는 친청이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의원이 없었습니다. 거의 현역 의원들은 박찬대 의원한테 다 붙었거든요. 그런데 당대표를 하면서 권력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친청 의원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그 친청 의원들은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워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방송에 최근 들어서서 그거 다 친청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1: 이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는군요. 이 작가는.
0: 어떤 가능성?
1: 정청래 대표의 입장 변화가 여전히 어떤 연임을 포기하고 나는.
0: 아니 그거는 저는 정청래 대표한테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아직 있다.
0: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그런 그 친청 의원들도 있고 바깥에 또 정치인 아닌 뭐 유튜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떠들고 다닐 거 아닙니까? 쉽게 본인 혼자서 쉽게 결정할 일은
1: 본인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2030 분석은 뭡니까 이 작가야 이번에?
0: 아니 그거는 한두에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이 너무 그동안 소홀한 거예요. 그래서 2030이 왜 이렇게 됐냐? 당에서 좀 뭔가 조치를 좀 취해서 2030을 잘 아는 젊은 친구들을 좀 중용해서 많이 들어보고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계속 두드려 패는 방식만 했거든요. 뭐 역사를 몰라서 그런다. 뭐 너무 안일하게 자랐다. 공부를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문재인 정부 때 인국공 사태 공정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그 평창 올림픽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부터 시작된 거 사실은. 그다음에 페미니스트 대통령 주장하고 이런 것들 쌓였는데 그걸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방치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건 당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뭐 이명박 정권 때 뭐 국정원이 어쩌고 아직도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좀 파악해서 그다음에 서울은 사실은 많이 안 좋았지만은 PK나 TK의 젊은 층은 또 그렇게 안 좋지 않았어요. 그것도 왜 그런지 파악해야지. 전국의 모든 젊은 층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태가 터지자마자 국무총리가 20대 대학생 회장단을 만났잖아요. 얘기 자꾸 들어주고 대통령도 칭찬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지적해서 고맙다고.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 두드려 패고 가르치고 교화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1: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요. 한 3-4주보다 급락했습니다. 이 상황은 심각한 상황입니까? 일시적입니까?
0: 그건 곧 회복된다고 봅니다.
1: 그래요.
0: 왜냐하면 대통령이 뭘 해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1: 선거 져서.
0: 선거 기간 대통령이 아무런 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곧 회복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그 여론조사를 자세히 보면 진보, 보수, 중도, 응답층 있지 않습니까? 진보보다 보수가 훨씬 많이 응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층이 응답을 덜한 거는 이번 선거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응답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당이 봐야 돼. 우리가 숫자로만 이겼다고 이겼다고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1: 자, 오늘 정청래 대표의 말. 첫째도 한결, 둘째도 한결, 셋째도 한결. 이건 어떻게 봅니까?
0: 그 어제 워딩이 너무 커서 너무 시끄러웠으니까 수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워딩은 누가 봐도 대통령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워딩이었는데 그 친청 의원들이 아니라고는 과대해서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그래 너무 시끄러워지니까 오늘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입장은 그대로다.
0: 그럼요. 그래서 네. 저는 원래 오늘 네. 그

0: 정청래 대표가 네. 문재인 대통령 예방 계획이 있었거든요. 네. 만일 그것까지 갔었으면 네. 돌이킬 수 없었을 거라 봅니다.
1: 아 그래요? 그건 그럼 약간 자제한 걸로 해석합니까 그럼?
0: 뭐 국회 상황도 있고 네. 하고 네. 마지막에 정무적 판단을 했겠죠. 네. 거기까지 가면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아마. 네. 네.
1: 대통령 출국 당시에요. 네. 환송 행사에 정청래 대표 초대 못 받은 거. 네.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럼 명백한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0: 그걸 뭐 네. 해석할 필요가 있나요?
1: 아, 그래요.
0: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 친청 의원들이 네. 아니 청와대에서 그게 아니라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네. 하는데 그거는 소위 말하는 선수들끼리는 네.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당의 프로세스도 그렇고 네. 원래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청와대에서 당이 일단 예. 물어봅니다. 예. 당대표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예. 그래서 근데 일정이 있으니까 그럼 보통 다 취소하고 다 와요. 예. 근데 못 왔다는 건 뭘 뜻하겠습니까? 예. 한 번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1: 예.
0: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대신에 영접 간 것도 한 번도 없었잖아요. 예. 처음 있는 일이니까.
1: 예. 박수현 충남도지사 뭐라고 여기 와서 말씀을 하셨냐면 예. 고생했으니까 쉬라고 한 것일 뿐이다. 당.
0: 그러면 친청으로 분류되는 거죠. 뭐.
1: 너무 뭐 이렇게 짧게 대답하는 아, 자 그러면 김민석 총리 전 총리와요 송영길 의원은
0: 연대입니다.
1: 연합, 네. 분명합니까?
0: 예, 분명합니다.
1: 다른 가능성 없습니까?
0: 예, 연대합니다. 그건 예. 연대 방식의 문제겠죠. 예. 그러니까 정청래 예. 대표가 출마하지 않는다면은 송영길 대표는 자동으로 출마하지 않고 예. 만일 한다 그러면 예. 그 연대를 3파전으로 가서 예. 어차피 결선 투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합칠지 예. 아니면 그 전에 나는 사퇴하고 김민석을 예. 밀어주겠다고 빠질지 그런 예. 방식은 모르겠습니다만
1: 아, 만약 정청래 대표가요 예. 드랍을 하면 예. 단독 출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군요 김민석
0: 아 그렇진 않죠 예, 근데, 다른 후보들도 있으니까
1: 예, 아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송영길 후보는 안 나온다 예, 얘기죠 예.
0: 그런데 예. 송영길 후보랑 송영길 의원이랑 예. 정청래 대표가 안 나오면 예. 뭐 압도적으로 그냥 김민석 이기는 거죠.
1: 하나만 그냥 예, 하나 공식적이라 이거죠.
0: 예예예. 예, 예.
1: 그거 자체가.
0: 예.
1: 예. 아 아까 김민석 총리 아직 총리군요.
0: 네네네. 네. 네.
1: 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건 어떻게 봅니까? 이거는 예, 이거 심각하죠. 예.
0: 입이 열 개라도 할 예. 말이 없고 선관위는 정말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됩니다.
1: 근데 이게 됩니까 지금 헌법 때문에?
0: 그걸 바꿔야죠.
1: 헌법을요?
0: 예.
1: 언제요? 단독 뭐 원포인트로요?
0: 아니 뭐 이거는 원포인트 예. 바꾸든지 이거는 예. 야당도 아,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될 거 예. 아닙니까? 그래 첫 번째는
1: 또 투표를 합니까? 근데 가능합니다.
0: 뭐 해봐야겠죠. 예. 첫 번째는 조사가 먼저 필요하니까 예, 그렇죠. 국정조사를 예. 빨리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런데 국정조사할 때 뭐 수사권은 없으니까 예. 그다음 국정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특검을 가든 예. 뭘 하든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예.
0: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지금 빨리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게 다행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저게 이제 독립기관으로 저렇게 두면서 예. 관례적으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를 하니까는 예. 책임감도 없고 예. 직원들도 제일 바쁠 때 휴가 간다는 거 아니에요?
1: 예, 그렇습니다.
0: 감사도 안 받으니까 예.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1: 아나무인입니다.
0: 아나무인입니다. 예. 공채도 있습니다만은 그 추천으로 그냥 취업되고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저게 무슨 기관입니까 저게?
1: 예.
0: 그러니까 이런 일 다 터지니까 책임진 사람은 없고
1: 조사 다 한 다음에
0: 그럼요.
1: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0: 그렇습니다.
1: 그냥 나도 다음 선거 치를 수는 없다.
0: 예. 예. 근데 이게 뭐 사실은 그래서 행안부 산하로 들어가면 예. 근데 그럼 책임지는 사람 있잖아요.
1: 예.
0: 그런데 그러면 야당이 좀 불편할 거예요. 또.
1: 그렇죠. 예.
0: 그러면은 뭐 여당 안으로 밑으로 정부 밑으로 들어가면 또 부정선거 예.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쉬운 건 아닌데 예. 진짜 지금 이렇게 두면 안 된다. 최소한 장이라도 예. 독립적인 사안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지.
1: 예.
0: 그다음에 뭐 감사원의 감사를 예. 받던가.
1: 예. 2030 세대 이 여부 부실 선거에 대한 비판. 그 뭐 결이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거기도.
0: 다양하죠.
1: 예. 네, 근데 거기 이 부실 선거에 대한 비판 어떻게 보면
0: 정당한 거라고 보죠.
1: 그렇죠. 네. 네.
0: 정당한 거 보고 네. 물론 뭐 정부하고 관계는 없죠. 중앙 선관위는 독립 기관이니까. 네. 그래도 대통령이 뭐 비하놓은 자기 책임이라고 한 네. 것처럼 정부도 이건 뼈아프게 책임 좀 느껴야 되는 부분이고
1: 예.
0: 대학생들은 자기들이 당연하게 요구하는 참정권이 예. 어쨌든 문제가 생겼으니까 얘기할 수 있고
1: 예.
0: 다만 이게 부실이자 예. 부정까지 가느냐
1: 예.
0: 부정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은 그 소위 말하는 구구랑 후잡게 되는 거거든요.
1: 예.
0: 그 대학생들 그렇게까지는 안 가리라고 봅니다.
1: 예. 야당 장동혁 대표는 언제까지 갑니까? 이거 전망 잘해야 됩니다.
0: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예.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 야당의 중진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1: 예.
0: 나몰라라 하고 내팽개쳤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그런데 계속 지금 장동혁 의원이 뭐 재선거도 주장하고 또 부정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또 도로

0: 신년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강력하게 얘기해서 국회의원들이 압박하면 최고위원들이 압박을 느끼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못 버티죠. 예. 거기다가 보수 언론도 장정형 체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압박하면은 못 견디겠죠. 그런데 예. 국회의원들이 아, 나는 몰라. 우리 예. 아직 뭐 2년이나
1: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0: 움직여야죠. 아니 예. 당을
1: 당이 말고 저긴
0: 당을 위해서도 예. 나라를 위해서라도 예. 움직여야죠.
1: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예.
0: 아,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이, 또 바뀔 거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1: 바뀌어야 되는 건 원래부터 예. 옛날부터 바뀌어야 됐었는데요.
0: 이번에 예.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이 어쨌든 공천권을 갖고 있었으니까 예. 국회의원들도 예. 자기 지역에 공천권이 걸려 있었으니까 예. 아무 말 못했지만 예. 이제는 저는 좀 시끄럽게 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도 우재준 의원인가요? 예. 한마디 했잖아요. 예. 사퇴해야 된다고. 아,
1: 이제는 시끄럽게 할 것이다.
0: 예. 이제는 시끄럽게
1: 하리라고. 이동희 작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런데요. 예. 오늘 마지막 날이죠.
0: 네네네.
1: 왜 마지막입니까?
0: 아, 뭐
1: 그 같은 시간대 동시간대 프로로 간다는 설이 맞습니까?
0: 동시간대는 아니고 제가 네. 조금 빨리 합니다.
1: 아, 여기서 고정 출연하다 그 그런 건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0: 아니 예전에 네. 제가 하던 네. 프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네. 그때 제가 이제 저녁 모든 시간대 1등을 했거든요. 네. 제가 빠지고 이제 여기 MBC가 1등을 하게 됐는데.
1: 아, 그래요.
0: 다시 선의의 경쟁으로.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네. 제가 그 라디오 관두고 나서 예. MBC하고 오랜 인연이 있었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예. 우리 지금 국장님 예. 이외 그전 예. 뭐 앵커,
1: 의원. 예.
0: 그전 표창원 앵커,
1: 예. 그렇죠.
0: 뭐 제가 예. 대타로 하기도 하고 예. 가끔가다 나와서 예. 뭐 100만 이상 조회수도 많이 주고 예. 그래서 예정이 있는 프로여서
1: 예. 그런데 상대편 그 경쟁 프로로 가서 한다는 게
0: 그럼 제가 2등만 하겠습니다.
1: 자. 마지막으로 한 시간 1분 남았는데요. 그동안 여기 나와서 뭐 욕도 많이 드시고 네. 예. 또 본인 뭐 유튜브에서 욕도 많이 드시고 네. 청취자분들한테 그동안 말씀 뭐 이런저런 소회를 좀 한 말씀 하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0: 그 제가 원래 네. 그 MBC랑 구두 계약이 네. 분기에 한 번이었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네. 청취율 조사 기간 네. 동안 한 번씩 오겠다. 네. 그러다가 네. 한 달에 한 번만
1: 그렇습니다.
0: 나오겠다. 네. 그러다가 제작진이 꼬임에 넘어가서 네. 이제 격주에 한번 나오겠다.
1: 그렇습니다.
0: 네. 나올 때마다 기사가 쏟아지고 제 유튜브 구독자는 다 빠지고
1: 그렇죠.
0: 논란이 네. 생기고 네. 뭐 그랬었습니다.
1: 지금도 회복됐습니까?
0: 저 10만 네. 빠지고 네. 6천 명 회복됐습니다.
1: 아 그래요?
0: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1: 아, 이 질문을 너무 그렇게 드렸습니까 내가?
0: 아닙니다. 아니 뭐 네. 어쨌든 저의 유명세를 더 유명하게 네. 해주셔서 아, 네, 감사드리고
1: 그러려고 했었습니다. 예. 가셔가지고 네. 건승하시기 바라고요.
0: 우리 네. 제작진하고도 그동안 정이 네. 많이 들었는데 네. 헤어져서 아쉽고 네. 다음에 그 회식할 때 한번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건승 바라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0: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3: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오전에 혹시 거리응원장 가신다면 자외선에 대한 대비해주셔야겠습니다. 축구 경기 시간이 오전이라기보단 낮 시간대라서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대구 30도가 예상되는 만큼 더위 대비도 해주셔야겠고요.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오후 한때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일대에 돌풍이 불거나 쌀알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니까 얇은 겉옷도 시간대에 따른 옷차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1순환 고속도로 사고 있습니다. 일산 방향으로 광명을 지난 안현분기점 바로 앞에 지금 사고차 처리 중입니다. 신채입니다.
4: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5: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다음 달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세계유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회의가 국내에서 열리는 만큼 그 의미도 남다른데요. 오늘은 허민 국가유산청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네, 반갑습니다. 네.
5: 예, 국가유산청. 네. 이름이 익숙치 않습니다, 아직도. 옛날에 문화재청이었죠.
6: 맞습니다. 예. 20년 동안 문화재청이라는 예. 이름을 갖다가 예. 2년 전에 국가유산청을 받게 됐는데 예. 이거는 이제 결국은 정책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로 봅니다. 예. 이를테면은 과거의 문화청에서도 예.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이나 그다음 무형유산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예. 거의 문화유산의 빈도가 높았죠.
5: 예.
6: 그러다 보니까 문화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가 예. 지금 유네스코에서도 예.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하나의 세계의 밸런스로 가기 때문에 예. 그 세 개를 묶는 게 이제 국가유산이다.
5: 예.
6: 그래야지 국가유산청으로 돼서 제가 청장이 되니까 이거 새로 생긴 청입니까? 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5: 예, 예. 그게 문화재청 예. 맞죠 원래.
6: 네.
5: 예.
6: 그렇습니다.
5: 그런데 이 세계유산위원회
6: 네.
5: 부산에서 개최한다 그러는데요. 이건 맞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6: 사실 다음 달에 예. 거의 뭐 열흘 이상 예. 하는데 세계유산위원회는 유네스코에서 하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5: 예.
6: 그래서 196개국의 대표들과 예. 3천 명 이상이 오는 외국인이고요. 예. 우리 국내 사람과 합하면은 거의 수만 명이 와서 움집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1988년에 네. 유네스코 협약 가입한 이후에 예. 처음으로 38년만 하는 건 커다란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5: 예.
6: 국가 우리가 이제 의장국으로서 예. 세계적인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예. 기회고 이번에 그 통해서 문화 강국의 예. 의미를 한번 살리고자 합니다.
5: 예, 가장 국제사회 보여줄.
6: 그렇습니다.
5: 우리의 메시지는 뭔가요? 이번에?
6: 그래서 지금 예. 저희들이 메시지 중에서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두 가지 큰 예. 그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예. 하는데 그게 이제 대한민국 선언, 부산 선언에 의해서 예. 나올 겁니다.
5: 예.
6: 하나는 협력이라는 그런 단어하고 예. 하나는 평화 단어인데
5: 예. 협력과 평화요.
6: 왜냐하면
5: 예.
6: 지금의 나라는 지금 예. 뭐 중동 문제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예. 그다음에 뭐 몇 년 전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 결국은 문화재가 많이 파괴됐습니다.
5: 예.
6: 그런데 이거는 국제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고 이미 돼 있음에 불구하고
5: 예.
6: 하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협력하는 다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5: 이런
6: 거에 대해서 이 유산을 미래에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데
5: 예.
6: 전쟁에서 파괴하면 되겠느냐. 또 하나는 지금의 기후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5: 예.
6: 그래서 심지어 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도 지금 잠기고 있잖아요.
5: 예.
6: 이런 데 대한 기후변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5: 예.
6: 이런 메시지 중에서 전체적으로 각 나라가 협력을 해야 된다.
5: 예.
6: 평화라는 것은 아무래도 남북한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분단된 국가에

0: 그래서 앞으로의 협력과 평화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예.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1: 예, 부산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피란수도 부산
0: 네,
1: 유산이요.
0: 네, 네.
1: 세계 유산 우선 등재 목록에 등재했다는데 피란수도란 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어떤
0: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 그 당시에 이제 우리 6.25 예. 전쟁에 하나의 우리 국가의 임시 수도였지 않습니까? 예. 그 수도에서 과거에 어떤 뭐 경무대라든가 그 다음에 뭐

0: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부산에 삶이 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예. 외지 온 사람들 방이 없는 사람들을 예. 부산 시민이 또 내주고 하는 부분인데 예. 피란 수도라는 그 개념이 결국은 이러한 그 과거의 그 아주 전쟁의 시대에서도 예. 그 대한민국의 사이가 돌아갔다. 그래서 거기가 국가의 기능을 계속하고 있었고 예. 그다음에 또 시민의식이 살아있었고 더욱이 또 국제기구가 들어와가지고 같이 활동하면서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예. 그 의미가 아주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1: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뭐가 바뀌는 건가요?
0: 사실은 예. 세계유산은 되기도 어렵고 예.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예. 이를테면 세계유산이 되면 예. 그냥 우선 비거나 이런 해보면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그 유럽의 관광지들 예. 대부분이 보호하는 그런 세계유산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1: 아, 예.
0: 이를테면은 체코의 예. 플라하 전체가 세계유산 지구고 예. 프랑스 파리도 세계유산 지구를 묶어져 있기
1: 아,
0: 때문에
1: 전체가 유산인가요, 파리가?
0: 거기도 한 그 보호구역 묶여져 있고 예. 부분적으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1: 아, 예, 예.
0: 우리나라도 경주 석굴암이 예. 있으면 경주 지구 또 다른 예. 것들이 있거든요. 일종의 뭐냐면. 거기를 보호하고 그 문화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예. 또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예. 또 하나는 세계적으로 예. 그만큼 브랜드를 잇는 거죠.
1: 예.
0: 세계유산이라는 게 그만큼 가치가 큽니다.
1: 아, 그렇군요. 경제적 예. 가치가 꽤 있겠군요.
0: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번에 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예. BTS가 공연한 예. 우리 경복궁 앞이라든가 예.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게 뭐냐면 결국은 유산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거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1: 예.
0: 그 나라에 대한 그 또 예.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1: 예.
0: 경제도 살아나고 그다음에 그만 국가의 브랜드도 높아지는 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1: 국제기구의 직접적인 지원도 있습니까? 만약 등재되면
0: 사실은 국제기구는 예. 이제 그 유네스코라는 건 유엔하고 좀 유엔은 뉴욕에 있는 예. 하나의 정치기구지만 예. 유네스코 교육문화과학기구잖아요.
1: 예.
0: 이것은 결국은 기금을 모아가지고
1: 예.
0: 이 아프리카든 아니면 그 좀 제공을 해야 할 예. 나라를 도와주는 걸 많이 하는데 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예. 도와준 것보다는 잘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걸로 예. 활용해 있어서 예.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개발국이라든가
1: 예.
0: 이런 걸 도와주면서 유산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엄청나게 큰 기구죠.
1: 예. 세계유산 등재 지금 우리 좀 시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0: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예. 17개가 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돼 있는데
1: 등재돼 있다고 이미.
0: 17개가 돼 있고요.
1: 예.
0: 17개 중에서는 또 이를테면은 우리나라 한국의 뭐 사적 그 산사 그러면 예. 뭐 7개 우리 예. 사찰이 들어갈 정도인데 그 이야기 뭐냐면은 하나의 단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묶어서 된 것도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50개 이상의 지자체가 해당이 됩니다.
1: 예.
0: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갯벌을 더 확장 등재하는 게 하나 있고요.
1: 아, 갯벌이요?
0: 네네.
1: 예.
0: 또 하나는 이제 예, 현재 지금 그 한양의 도성 옛날에 예. 그 한양의 수도
1: 예.
0: 성곽에 대한 것을 이번에 신청해서 곧 인실사해서 잘 되면 되는 등재 예. 예정이고 양주 해암사지라든가
1: 예.
0: 또 우리는 잠정 목록에 돼 있는 것들이
1: 예.
0: 많이 있어요.
1: 예.
0: 그 중에서 이제 뭐 화성 운유사에 있는 그 암석이나 불상이라든가
1: 예.
0: 그다음에 아까 남해안에 펼쳐져 있는 예. 전일라남도와 경상 펼쳐 있는 공룡화석지도 예비 목록에 20년 전에 등재돼 있었습니다.
1: 예.
0: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우포누비라든가 이런
1: 늪이나 갯벌 이런 어떤 것도 예. 문화유산에 등재가 됩니까? 세계유산에?
0: 그러니까 예. 이제 갯벌 같은 건 자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은
1: 예.
0: 세계유산 그러면 또 세계로 나눠야 됩니다.
1: 자연유산도
0: 그렇습니다.
1: 예. 그렇군요.
0: 문화유산 자연을 복합하면
1: 예.
0: 나눠야 되는데
1: 예.
0: 보통 우리는 세계유산과 세계문화유산 이야기하지만
1: 그렇죠. 예.
0: 우리나라 17개에서도 15개는 문화유산인데 2개는 자연유산이에요.
1: 아, 자연유산이 포함되는 거군요.
0: 네네.
1: 세계유산에. 예. 예.
0: 예.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갯벌이 자연유산이 되면
0: 그렇습니다.
1: 그럼 그 자연의 어떤 독특함에 대해 세계가 생태학적으로 인정을 한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0: 그렇습니다.
1: 그게?
0: 왜냐하면 예. 중요한 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세계
1: 예.
0: 다른 게 없는 거에 경쟁 우위가 있어야 되는데
1: 예.
0: 갯벌이 한국에 있는 갯벌, 황해에 있는 갯벌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 해서 되는 겁니다.
1: 아,
0: 그러니까 예. 다른 나라하고 차별이 있는 거죠.
1: 예.
0: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이제 갯벌 중에서도 이미 유럽에 돼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1: 예.
0: 거기에 지금 독일과 덴마크에 있는 그런 곳이 한 군데 갯벌이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낫겠고
1: 예.
0: 가장 영양과 생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
1: 예.
0: 갯벌이 살아있는 최고의 천연이다라는 것이 때문에 그게 이제 오유비라 그럽니다.
1: 예. 갯벌이 우수하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그 생태적 환경이
0: 네.
1: 순환이 잘 된다 이 뜻인가요?
0: 그래서 갯벌

0: 위에 있는 플랑크톤이 가장 지금 생태학이 좋다는 예. 것입니다.
1: 예. 예. 이 사도광산 논란.
0: 아, 네.
1: 예,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요?
0: 사실
1: 예.
0: 사도광산이나 예. 군함도 문제는 예. 일본이 국제 사회에 지켜야 할 일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1: 예.
0: 그것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인데
1: 예.
0: 이미 그 유네스코에서 등재하고 권고할 때
1: 예.
0: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이행을 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이행하도록 예. 이야기를 할 것이고. 한일 관계를 꼭 이야기한다면 예. 저는 투 트랙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 예.
0: 하나는 잘못된 갈등이나 아니면 그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확히 지켜야 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1: 예.
0: 최근에 저희들이 100년 만에 관월당이라는 것이 일본에 가 있다. 이번에 저희들한테 그 환수돼 돌아왔는데
1: 예.
0: 이런 경우는 미래를 위해서
1: 예.
0: 한일 관계가 더 좋은 성숙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1: 예.
0: 또 이거는 또 이런 데 풀어나가는 그런 식으로.
1: 일본은 지금 버티는 건가요? 그 입장이 뭔가요 정확히?
0: 네.
1: 버티는 건가요?
0: 버티는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버티는 논리는 뭔가요?
0: 논리는 이제 그 결국은
1: 예.
0: 사도광산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과거의 강제
1: 예.
0: 징용이나
1: 강제 노역
0: 에
1: 예.
0: 대해서 거기에 표시를 해라
1: 예.
0: 했는데도 이행을 안 하고 그 내용들을 일본 측에서는 사도 쪽에도 한 게 아니고 동경에 있는 산업박물관 안에다가 조그만 형태로
1: 예.
0: 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도 정확히 제시된 게 아닙니다.
1: 예.
0: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1: 예.
0: 국제사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야죠.
1: 예.
0: 독일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예.
0: 그래서 큰 것은 저는 지금 예. 아쉽습니다.
1: 아, 네. 그러니까 어떤 딱 부러진 논리가 없이 버티는 거군요. 했다 이미.
0: 그러니까 뭐랄까 사과 이런 예. 거에 대해서 지금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1: 예. 자, 종묘 개발 논란.
0: 네.
1: 이거는 해법을 뭐 어디서 해법을 찾아야 됩니까?
0: 종묘는
1: 예.
0: 이제 오늘 언론에 예. 인터뷰가 나왔습니다만은
1: 예.
0: 현재 지금 이번에 새로 된 당선 종로구청 당선자께서
1: 예.
0: 앞으로 지금 인허가 절차는
1: 예.
0: 일단은 당장 안 하겠다.
1: 예.
0: 그리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협의해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 예.
0: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종묘를 위해서 그리고 종묘에 있는 주민들하고
1: 예.
0: 또 서울시와 함께 저 나름대로 굉장히 부진히 달려왔다 생각합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유네스코에서 처음부터 약속했던 사항들이 자꾸 완전히 바꿔졌잖아요.
1: 예.
0: 2018년에는 71.9m로 해서 결정이 돼서 인가가 떨어졌는데
1: 예.
0: 작년에
1: 예. 예,
0: 이것을 이제 145m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1: 예. 예.
0: 변경 구역 했지 않습니까?
1: 예.
0: 이거는 예, 국제사회의 유네스코 종묘 등재될 당시에 그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묘 밖에 있는 그러한 그 고 건물을
1: 예.
0: 짓지 않고 약속한 것이었는데
1: 예.
0: 거기에 대한 것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1: 예.
0: 국가유산청에는 7개월 동안 대화를 나눴고
1: 예.
0: 그런 불구하고도 계속 사업 인가를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1: 예.
0: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법적인 조치를 지금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1: 예.
0: 다행히 오늘 이제 그 새로 된 그 종로구청 당선자께서
1: 예.
0: 이것을 국가에 다시 풀어야 풀겠다 해서
1: 예.
0: 사실 저희들도 주민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1: 예.
0: 함께 살아왔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저희들은 슬기를 가는데 현재 지금 그 이 세계유산 영향 평가라는 것 때문에 좀 불안해하지만
1: 예.
0: 현재 지금 태릉 시시는 태릉
1: 예.
0: 쪽에는
1: 예.
0: 이미 올 초부터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국토부하고 LH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1: 예.
0: 2주 전에는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파견한 세 전문가 들어왔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는 아주 좀 잘 나가고 있고
1: 예.
0: 거기서 같이 조망선을 같이 합의하면서 높이까지 정해서 이미 설계를 그리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면 충분히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 예.
0: 그게 세계유산 영향평가인데
1: 예.
0: 세계영향평가는 이런 개발과 보존의 균형점을 찾는 균형추의 역할입니다.
1: 예. 예.
0: 여기서 충분히 설계를 제시할 수 있거든요.
1: 예.
0: 그거에 대해서 좀 두려웠다는 건 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태릉시시에 대해서는
1: 예.
0: 현재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굉장히 지금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다라고
1: 예.
0: 지금 이야기하고
1: 그럼
0: 있습니다.
1: 그럼 종묘의 경우는 향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0: 이제 예. 그 사업인가가
1: 예.
0: 현재 대응으로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은
1: 예.
0: 세계적인 영역 평가를 먼저 받으면서
1: 예. 예.
0: 같이 또 설계를 하면 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세계적인 영역 평가 그 자체가
1: 영역 평가 자체를 지금도 못 받겠다 입장은 동일합니까?
0: 서울시의
1: 서울?
0: 입장은 좀 있지만 지금
1: 예.
0: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1: 아, 그래요?
0: 모르겠는데
1: 예.
0: 주민 협의체에서도 그렇게
1: 예.
0: 한 같은데
1: 예.
0: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태릉 시시가
1: 예.
0: 태릉 쪽에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줬고
1: 예.
0: 1년 안에.

0: 끝나겠다는 약속을 제가 지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기간을 길게 끌지도 않고.
1: 그걸 보면 종묘도 어떤 전향적으로 검토할 어떤 동인이 그렇습니다. 생기겠군요.
0: 그렇습니다.
1: 이번에. 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군요. 세계에선 평가.
0: 원래는 예. 시간이 많이 예.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저희들이 그 프로포절 만들어서 또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거기서 또 심사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예. 저는 그걸 줄이기 위해서 예. 먼저 전문가를 이번에 모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 또 심사하게 되니까 예. 그래서 저는 1년 안에 끝내겠다 토탈 해가지고.
1: 토탈이요. 네. 그 정도면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0: 아이고, 이거는 뭐 예. 제가 작년 10월에 예. 서울시나 종로구에 이야기했습니다. 예. 세계 영향 평가를 빨리 받으세요. 네. 만약에 작년 10월에 받았으면 지금쯤은 끝났죠.
1: 그러네요. 예, 네. 뭐 거의 지금. 네. 근데 하여튼 빨리 받고 네. 빨리 판단을 받고 이래야지 네. 뭐 그걸 안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0: 저희들이 예. 건물 짓지 말란 건 아니었죠. 예. 건물의 높이를
1: 그렇습니다.
0: 예. 약속하고 예. 종묘라는 것은 세계유산에서 가장 좋고 가장 엄숙하고 가장 예. 그 보호 가치가 높은 것이 세계로 인정받은 종묘이기 때문에 예. 이 종묘에 대해서 세계하는 약속을 지키는 가능 하는데 예. 대신에 높이에 대한 것들을 함께 같이 고려해 가면서 예. 해도 건물은 충분히 잘 나온다. 예. 그것이 2018년 이렇게 설계됐었습니다.
1: 그게 합리적인 방안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아,
0: 그렇습니다.
1: 예. 예.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K컬처 네.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네. 이게 어떤 국가 유산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는 게 좋습니까?
0: 엄청납니다. 예. 지금 작년에 예. 저희들 그 사대공 종묘 그다음에 예. 소장 포함해가지고 1,781만 명이 왔습니다.
1: 예. 아, 그렇군요.
0: 지금도 가서 경복궁 앞에 보면 예. 한몽지코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분을 보잖아요.
1: 예.
0: 저희들이 이제 근데 지금 15%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서비스도 개선해야 되고 또 뭐 화재나 이런 거 예방도 해야 예. 되고 그리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인원 관리를 같이 하고 예. 있는데 저희들은 서비스 개선하고 또 이걸 가지고 지금 많이 오는 분들에 대해서
1: 예.
0: 이 한국의 전통을 보여주고 예. 이를테면 지금 한복도 그렇지만 또 캐디에 나온 가시라든가
1: 예.
0: 이 그 검도 지금 차고 다니는 정도니까 예. 이걸 문화상품도 만들고 예. 또 어떤 거 영화라든가 아니면 예. 문화로 다 만들어내는 것을 하는 것을 예. 국가유산청에 충분히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제가 하나 청장님 모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건요. 네. 그 기념품들 이른바 네. 문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요새는 정말 많이 저 그 국중박에서 만드는 건 되게 굉장히 네. 좋더라고요.
0: 저희 국가유산청도 있습니다.
1: 예, 예. 그런데 품질을 정말 좀 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조악한 것도 많더라고요. 옛날에 보면요. 예.
0: 이제 요즘은 다들 예. 잘 만들고요. 예. 또 굉장히 그 철저하게 고증된 것으로 예. 하기 때문에
1: 예.
0: 굉장히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1: 그렇군요.
0: 생각하고
1: 있어요. 제가 요새 정말 자세히 보진 못해서요. 예.
0: 예, 뭐 그저 개중에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대부분 마음에 들 겁니다.
1: 예. 아, 고증도 철저히 하시겠죠 당연히.
0: 저희들도
1: 예.
0: 같이 하고 있고요.
1: 예.
0: 또 그 저희들이 국중방 타지만 또 저희들 그 사랑이라는 곳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을 계속 전통을 알리면서 세계화시키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허민 국가유산청장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4: 하이엠솔루텍.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5: 회색 늑대는 무리지어 이동합니다. 보통 우두머리가 앞장설 것 같지만 회색 늑대의 세계에서 우두머리는 가장 뒤에 섭니다. 앞에 서는 건 늙고 병든 늑대들입니다. 무리의 속도를 가장 느리게 걷는 늑대에게 맞추려는 거죠. 우두머리는 맨 뒤에서 나고자가 없는지 살핍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0: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울입니다. 소중한 이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하루를 보내다 다시 만나는 평범한 날들, 우리는 이 행복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한 듯 평화로운 일상은 국가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입니다. 그분들의 헌신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영웅들이 지켜낸 귀한 하루 다 같이 훈훈하게 갖고 나갑시다.
2: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6월은 호국보훈의 달.
3: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4: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5: 내일은 시사인 김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6: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4: 바닷가에서 테트라포드라는 방파제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산발이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쌓아서 거센 파도를 막는데요.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낚시나 사진 촬영을 하려고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가는 거죠. 만약 미끄러져서 물에 빠질 경우 탈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붙잡을 곳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수가 없고요. 큰 목소리로 구조를 요청해도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죠. 최근 9년 사이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테트라포드.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9: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1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4: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

0: 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8시 뉴스입니다. 고공행진에 이어가는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이달 초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넘게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달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액이 통관 기준 잠정치 28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85.9%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일에서 10일 기준 역대 최대치고 직전 최대치는 지난 4월 1일에서 10일에 252억 달러로 두 달 만에 기록을 갈아치운 셈입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11억 달러로 205.8%가 급증해 1일에서 10일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이자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를 비판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다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전 검사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법무부의 인사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전 5부는 정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자신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한 인사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며 정 전 검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인사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법무부가 정 전 검사장의 사직을 유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면서도 사전 의견 청취 절차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인사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합의와 관련해 정치적 이해 단계에는 이미 도달했지만 동결자금 해제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란 측 소식통들은 해외에 동결된 수백억 달러의 이란 석유 수입금을 해제하는 절차를 포함해 일부 사안이 세부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이란은 동결자금 중 60억에서 120억 달러가 테헤란에 즉시 인도되길 바라지만 미국은 이를 단호히 거부한 채 인도적 물품 구매를 위해 자금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길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페르시아만 해협청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현지 시간 11일 X를 통해서 미군이 일으킨 긴장 상황과 최근 이란군의 발표에 따라 추후 공지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폐쇄된다며 통항 허가를 받은 신청자들은 인내심을 갖고 추가 지침을 기다려달라고 공지했습니다.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설립한 기구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잠시 지나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16도에서 18도를,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포항에서 30도까지 치솟는 등 26도에서 30도를 오르내리겠습니다. 정영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MBC 8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0: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오늘은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잠시 중단됐겠지만 요즘 전국 해수욕장은 개장 준비로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포항에 있는 송도해수욕장은 다음 달 11일 개장을 앞두고 백사장 정비 공사가 한창이라고 하고요. 인천도 을왕리 해수욕장, 왕산 해수욕장, 한악의 해수욕장은 이번 달 20일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해수욕장 수질과 백사장 모래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와, 벌써 해수욕장 개장이 코앞이라니. 시간이 참 빠르죠? 물놀이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올 여름 하천과 계곡, 해수욕장과 국립공원에 안전관리위원 5,700명을 배치하기로 했고요. 물놀이 위험구역에는 접근 차단 시설과 CCTV를 활용한 무인 감시 시스템 설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름을 즐기는 중에도 틈틈이 오당제 들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일기예보의 뷰티풀 걸 전해드렸습니다. 정찬원님이 반가반가 젠디님 강동구는 비가 아주 잠시 내렸는데 내린 게 아니라 누가 침 뱉는 느낌으로 잠깐 왔었어요. 크크크 습하기만 습해졌네요. 아, 침 뱉는 느낌으로 엄청 진짜 잠깐 내렸나 봐요. 6365님, 와, 포항 송도 해수욕장 소식 반갑네요. 여름이나 그런지 밤인데도 포항 철길 숲에 늘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진짜 날씨가 막 엄청 더운 것 같으면서도 되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뭔가 그 햇볕에 나가지만 않으면 그늘에는 진짜 시원하고 날씨 좋잖아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0511님이 어쩌다 보니 물놀이 시즌이 다가오고 있군요. 저는 사정상 가지는 못하지만 가시는 분들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오늘 오프닝에서 전국 해수욕장 개장 준비로 바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포항에 있는 송도 해수욕장 다음 달 11일 개장을 앞두고 있고 을왕리 해수욕장, 뭐 왕산 해수욕장, 한악의 해수욕장, 인천에 있는 해수욕장들도 이번 달 20일에 개장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 20일이면 진짜 다음 주인데, 다다음 주. 벌써 이제 해수욕장이 개장을 하는군요. 여름이 왔다는 뜻이겠죠. 신은희님, 여름이면 해마다 물놀이 사고가 많아서 늘 안타까웠는데 아무쪼록 안전수칙 잘 지켜서 아무런 사고가 없기를 바라봅니다. 맞아요. 해수욕장 이용하실 때 항상 안전하게 이용하셔야 될 것 같고 앞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CCTV를 활용한 무인 감시 시스템 설치를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어요. 7732님이 해수욕장이 벌써 개장이라니 미리 휴가 계획 짜야겠어요. 젠디도 휴가 가셔야죠. 그 남자 하나 둘 있더만 그중 한 분께 맡기고 젠디도 휴가 갑시다 하셨는데 그렇죠. 우리 오당제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김민우 아나운서와 김준상 아나운서가 있죠. 진짜 저 휴가 갈 때 두 분 중에 한 분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당제 한번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항상 열정을 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당제 가족분들도 많이 환영해 주실 것 같고 재미있는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자 하나 둘 있드만 그중 한 분께 맡기고 한번 저도 휴가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의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있어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목요일 3, 4부 젠디 이 노래 선곡 되나요? 준비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을 작정하고 정말 많이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듣고 싶은 노래, 듣고 싶은 이유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3, 4부에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신청곡 미리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혹시 지금 당장 떠오르는 노래 있으시면 문자나 미니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우리 ENL 하루틴, 본컴퍼니,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저축은행 중앙회, 현대오피스, 환인제약,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0: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7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과징금 총 6,24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약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인데요. 이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조사 과정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독립성 보장 위반과 조사 방해 등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회원이 아닌 정부의 주체에게도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 체계와 관련해서도 개선을 공고하고 3개월 안에 이행 결과와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쿠팡이 이번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태백 한백산 일대에서 수십 년 된 나무들이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나무를 베어서 껍질을 모두 벗겨놓은 건데요. 이 일대에서 훼손된 나무는 30년에서 40년 정도 자란 마가목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마가목은 흔히 조경수로 쓰이는데 열매와 껍질이 기관지와 관절에 좋다고 알려진 것이 훼손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등산객들이 마가목 훼손을 처음 목격한 시점은 지난달인데요. 한 남성이 전기톱을 들고 등산로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여러 날 목격됐다고 합니다. 산림청은 이 같은 언론 보도를 접하고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피해 지역 주변을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합동 조사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건축가라고 불리는 가우디의 대표 걸작,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외관이 완성됐습니다. 건축을 시작한 지 144년 만인데요. 돌로 빚은 성경이라 불리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가우디의 사망 이후 성당의 도면과 모형이 상당 부분 화재로 소실되고 전쟁과 자금 고갈, 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면서 완공이 미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18개 첨탑 가운데 가장 높은 주탑을 완성하면서 전반적인 외관을 갖추게 됐는데요. 레오 14세 교황은 준공식에 참석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전쟁을 부추길 수 없고 무고한 이들을 죽일 수 없다면서 전쟁과 폭력, 무관심에 반대하는 평화와 관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이번 완공은 외관에 대한 것이고 성당의 정문과 내부는 2034년쯤에 공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나를 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콜드플레이 BTS가 함께한 마이 유니버스 듣고 왔습니다. 김경주님이 우리나라는 몸에 좋다고 하면 앞뒤 안 재는 사람이 꼭 있어요. 기후 위기에 나무는 꼭 필요한 건데 말이죠.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오늘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죠. 최근 태백에 있는 한백산 일대에 수십 년 된 나무들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뭔가 이 약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 나무를 마구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데 진짜 너무 울창하고 큰 나무들을 이렇게 너무 안타깝게 끔찍하게 훼손된 그 영상을 저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베어내고 훼손하는 데는 너무 이렇게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또 너무 슬프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위반 사항에 대해서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뉴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노래 한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2037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경서의 노래 듣고 왔는데요. 2037님이 앗 경서당 밤하늘의 별을 노랫말이 너무 이뻐요. 저도 신청했었는데 못 들었는데 오늘 어느 분이 신청했는지 감사해요 하셨는데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2037님이 신청해 주신 본인이 신청한 노래였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2470님이 퇴근하고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평소 9시 반부터 들었는데 오늘은 8시 전에 먼저 와서 젠디 기다렸어요. 오늘 시험 봤거든요. 기말고사 망했어요. 유유. 휴가 내서 하루 종일 공부한 내용인데 시험지 받으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시험 본 날. 시험 못 보면 속상하죠. 근데 퇴근 후에 이렇게 대학원 다니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도전인 것 같은데 왜 직장 다니면서 일 끝내고 공부하는 게 절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휴가까지 내서 또 하루 종일 준비도 하시고 그만큼 최선을 다하신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후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진짜 시험지를 딱 막상 받으면 머릿속에 하얘질 때가 있죠. 갑자기 아는 문제인데도 생각 잘 안 나고 좀 아쉽겠지만 아쉬운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쌓아온 노력과 배움이 어디로 가진 않으니까요. 기말고사 걱정 생각은 좀 잠시 내려놓으시고 네, 편안하게 음악 들으면서 좀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험이 있을까요? 다음 시험 잘 보시면 되니까 광고 듣고 올게요.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0: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 가세요.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들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뭐 하셨는지 뭐 드셨는지 다 좋습니다. 문자나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 민우님이 고흥만 방조제 근처 수변 공원에서 듣고 있어요. 바다 너머 산에 깔린 어스름이 아름답네요 하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오, 고흥만 방조제 근처에 있는 이제 수변 공원에서 듣고 계시다고 합니다. 민우님. 또 급하게 찾아보니까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대규모 방조제라고 하는데 사진 보니까 되게 멋지더라고요. 이렇게 방조제 있고 그 뒤로 이렇게 쫙 그 바다가 펼쳐지는데 오 너무 멋있어요. 멋진 노을이 또 장관이라고 하고 캠핑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남해 바다 끼고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어서 드라이브 코스로도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사진만 봐도 멋진데 그 풍경을 직접 눈앞에서 보면 얼마나 멋질까요? 우리 민우님 감사드리고요. 1072님은 안녕하세요 젠디님. 오늘도 마무리는 텃밭이네요. 오늘은 뻐꾸기가 빨리 집에 가라고 하는데 제 애플 수박이 너무 예쁘게 열려서 자랑하려고 문자 보내요. 안 좋은 일이 있지만 싱그러운 작물들 보면서 힘을 내보아요.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와 애플 수박이 정말 약간 되게 작네요. 그래서 애플 수박인가 봐요. 크기가 사과만한 것 같아요. 약간 호박 같기도 하고 진짜 호박 같네. 그 사진을 여러 개 보내주셨는데 어떤 사진은 정말 호박처럼 열려있어요. 근데 이게 수박인 거잖아요. 애플 수박이 일반 수박보다 크기는 작지만 뭐 껍질도 얇다고 하고 그래서 식감도 와삭하고 당도가 높대요. 요즘 인기라고 합니다. 우리 1072님이 열심히 정성껏 기르고 계신 애플 수박 사진까지 공유해주셨습니다. 아 오늘 뭔가 좀 문자를 보니까 안 좋은 일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살다 보면 이제 마음 상하고 또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텃밭에 있는 작물들 보면서 좀 힘을 얻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예쁘게 열린 애플 수박 보면서 좀 속상했던 마음 내려놓으시고 또 편안하게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947님은 오늘은 세 번이나 비가 내렸는데 빗줄기가 양동이로 퍼붓는 것처럼 내려서 동남아시아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저녁 먹고 내일 갖고 나갈 도시락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 광화문에서 브런치 축구 응원한다고 해서 너무 부럽네요. 지방이라 못 가요. 슬퍼요. 흑흑. 맞아요. 내일 그 광화문에서 안 그래도 축구 응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6947님이 도시락 준비하신다고 해서 광화문 가서 그 응원하시려고 브런치 준비하시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회사에서 먹을 도시락을 싸고 계시는군요. 내일 이제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의 첫 경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체코와의 경기 11시부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 또 응원전을 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뭐 가수분들도 온다고 하고 이렇게 공연도 한다고 하고 많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한번 가서 같이 응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광화문 광장 하면은 또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부터 항상 시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축구 대표팀 응원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 평일 아침이라서 조금 시간대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 선수들도 좋은 경기 치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831님, 젠디 안녕하세요. 퇴근

0: 출근길에 새가 똥을 쌌는데 차 앞유리 전체를 더럽혔어요. 양이 엄청 많네요. 본의 아니게 셀프 세차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젠디도 만나고 좋으네요. 즐거운 마음으로 세차합니다. 새가 얼마나 똥을 많이 싸놨으면은 앞유리 전체가 더러워질 만큼 양이 엄청났나 봐요. 그래도 덕분에 또 세차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상쾌하게 내일 하루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홍희진님이 미니 메시지 남겨주셨는데요. 어제였죠. 제주도로 여행 가신다고. 제주도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렌트 없이 뚜벅이 컨셉으로 올레길과 곶자왈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하셨는데, 안 그래도 궁금했거든요. 뚜벅이 여행 어떻게 잘 즐기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오늘 이분과 전화 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희진님,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그냥 서울 사는 중2를 둔 아이 엄마입니다.
0: 오, 서울에 사시고 중학교
1: 네.
0: 2학년 아이 어머니 홍희진님, 반갑습니다. 지금 혹시 뭐 하다가 전화 받으셨어요?
1: 지금 이제 숙소 돌아와서
0: 네.
1: 씻고 식당에서 이제 거의 밥을 다 먹었어요.
0: 아, 네.
1: 네.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예요.
0: 저녁은 뭐 드셨어요?
1: 저녁은 미나리 전골인데 이렇게 아롱사테라든가 이렇게 소고기가 좀 들어간 담백한 예
0: 약간
1: 소고기
0: 찜 같은 거예요?
1: 먹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국물이
0: 국물이.
1: 전골이라 국물이 있고
0: 아, 전골이구나. 아,
1: 네
0: 맛있겠네요.
1: 진짜
0: 그럼
1: 맛있어요.
0: 지금 혹시 제주 어디에 계세요?
1: 지금 저는 제주시 쪽에 있어요.
0: 아, 제주시 쪽에 계시는구나.
1: 네.
0: 그 제주에는 어제 몇 시쯤 도착하신 거예요?
1: 어제 저녁에 7시 반 정도에 도착했어요.
0: 아, 저녁에 도착하셨고, 그
1: 네.
0: 도착해서 라디오 들으면서 이렇게 미니 메시지 남겨주신 거네요.
1: 네.
0: 와,
1: 라디오가 일상이거든요, 저한테는.
0: 저한테는. 아,
1: 네. 그리고
0: 그러시구나.
1: 재은님 아침에 세상을 여는 아침 할 때,
0: 네.
1: 아침에 같이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0: 와.
1: 저녁에 어느 날 라디오를 틀었는데, 너무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서, 미니 화면을 막 보니까 재은님 라디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가끔 러닝하거나 이렇게 집안일 마무리할 때 항상 듣고 있어요.
0: 너무 감동이고 너무
1: 네.
0: 반가워요, 희진님.
1: 네, 저녁에 만나니까 그것도 새롭더라고요.
0: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면 그 새아침 시간에 맞춰서 요즘에도 일찍 일어나시는 거예요?
1: 네, 그때 일어나고 요즘은 조금 피곤해서 그런지 태희님 라디오로 시작해요.
0: 아, 태희님. 굿모닝 FM부터 약간 한두 시간
1: 네,
0: 정도
1: 왔다 갔다 다
0: 늦어지셨네요.
1: 들어요. 네.
0: 그렇군요. 그럼 제주도 여행 누구랑 가셨어요, 이번에?
1: 남편이랑 같이 갔어요.
0: 아, 남편분이랑 둘이서?
1: 네.
0: 그럼 중학교 2학년 우리 아이는 어디 있어요?
1: 아이가 수묵금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뭐 기회라면 기회일 수도 있어서
0: 네.
1: 아이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이제 뭐 할까 해가지고 우리 제주도를 가보자. 네. 그런데 렌트하지 말고
0: 네.
1: 조금 이렇게 여유롭게 구석구석 좀볼수 있는 뚜벅이 여행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일부러 그래서 대중교통이 원활한 제주시 쪽에 숙소를 잡고 이제 해안도로를 걷고 이런 여행을 계획하고 왔어요.
0: 진짜 좋은 기회였네요. 그러고
1: 네.
0: 보면.
1: 네.
0: 뚜벅이 여행해보니까 어떠세요? 원래도 이전에 경험이 있으셨어요?
1: 아니, 처음이에요, 진짜.
0: 아, 처음 하시는 거예요?
1: 네.
0: 어땠어요? 오늘 해보시니까?
1: 했는데, 약간, 많이 걸어야 된다는 이런 중압감이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데 오히려 더 부담이 없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약간 큰 목적지는 정해놨지만, 가다가 힘들면 돌아와도 되고,
0: 네.
1: 예, 네, 가다가 힘들면 좀 어디 들어가도 되고, 네, 대부분 저 제주도 여행을 오면, 제주도 어디가 맛집이래, 여기서 어디 가야 돼,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오게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요번엔 진짜 계획을 안 하고, 혹시라도 힘들면 안 되니까 돌아올 때 편하게, 대중교통이 좀 있는 쪽으로 한번 돌아다녀 보자 해가지고 계획을 잡았어요.
0: 아, 그러셨구나. 그럼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1: 오늘은 이제 숙소에서, 숙소가 제주시니까,
0: 네.
1: 예, 공항을 지나서 용두암에서 출발을 해서,
0: 네.
1: 목적지는 원래 약간 에어항이라든가 조금 욕심 더 부려서 곶자왈까지였거든요. 근데
0: 네.
1: 그러면 더 아침 일찍 조금 더 부지런하게 출발했어야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에어 초입까지 다 걸어서 해안도로 따라서 걸어서 갔다 왔어요.
0: 그 올레길 따라가지고 가신 거예요?
1: 네.
0: 와, 너무 좋으셨겠다.
1: 네.
0: 혹시 그러면 오늘 딱 해보니까,
1: 네.
0: 어떠세요? 다음에 또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1: 네, 다음에는 꼭 아이랑도 같이 해보고 싶어요.
0: 아,
1: 요즘 아이들 좀
0: 진짜?
1: 걷는 거 싫어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일부러 조금 아이가 이제 딴데가 있을 때 이렇게 둘이 온 건데.

0: 다음에는 이제 같이 걸으면서 라디오도 듣고, 네, 꼭 맛집 정해놓지 않더라도 가다가 맛있어 보이거나 먹고 싶은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해볼 계획이 있어요.
1: 그럼 제주도 뚜벅이 여행 팁이 있다면 조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대부분 이런 트레킹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딱 전문적으로 막 다녀야 될것 같고 이러잖아요.
1: 네.
0: 근데 처음에 좀 그런 부담 없이 저희는 배낭만 딱 하나 메고 왔거든요.
1: 오.

0: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 좀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네, 그런 가볍게. 작은 가방 같은 거.
0: 그리고 저는 다 가렸거든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1: 오, 햇볕이 워낙... 좀 강했어요?
0: 네. 남편은 그냥 귀찮은 모자를 쓰고 안 좋아해서 선글라스만 꼈거든요.
1: 네.
0: 근데 아시죠? 햇빛에 타면 눈만 하얗게 되는 거.
1: 오, 그렇게 되셨어요, 오늘?
0: 네, 그렇게 돼가지고 지나가다가 천원샵 이런 데 있잖아요.
1: 네.
0: 거기 가서 선캡 사서 쓰고 그러고 다녔어요.
1: 아, 확실히 제주도 햇살이 또 강하니까.
0: 네. 바닷바람도 같이 있어서 그런지 더 진짜 빨리 타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네, 오늘 좋은 팁도.
0: 그래도 좋아요.
1: 그러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 느껴지는데. 그러면 서울은 언제 오세요? 서울로는 언제 돌아오세요?
0: 내일 갈 거예요.
1: 아, 내일.
0: 아이 도착할 때쯤 오후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오늘은 이제 제주도의 서쪽을 갔잖아요. 여열 쪽이니까.
1: 네.
0: 그래서 오른쪽을 바다를 두고 이렇게 걸었는데 내일은 이제 동쪽을 갈 거예요.
1: 왼쪽에 바다를 두고.
0: 왼쪽에 바다를 두고 걸을 수 있겠죠. 그래서 도천에 그렇게 함덕도 욕심내면 함덕까지 이렇게 갔다고 와보는 걸로 해보려고요.
1: 그럼 내일도 또 맛있는 거 드실 거예요?
0: 뭐 먹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맛집도 안 찾고
1: 네.
0: 그냥 가다가 우리 밥 어디서 먹지? 해가지고 제주시니까 뭐 식당 많겠지?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거 맛있어 보이겠다. 해서 그냥 들어온 건데
1: 진짜
0: 즉흥여행. 성공을 했고
1: 네. 그렇군요. 진짜 즉흥으로 네. 그렇게 가다가 막 여기 들어갔는데 맛있고 이러면 더 기분 좋고 그렇잖아요.
0: 네, 그러니까요. 뭔가 보물 하나 찾은 느낌?
1: 맞아요. 내일도 꼭 네. 그런 보물을 발견하셨으면 좋겠고요.
0: 네, 고맙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화 연결됐는데 혹시 희진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제가 라디오를 많이 들으니까 이렇게 인터뷰하면 항상 이제 마지막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1: 맞아요.
0: 인터뷰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가족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뭐 이렇게 위트 있고 센스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1: 네.
0: 생각해 보니까 귀한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1: 네네.
0: 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에 정말 귀하고 소중한 가족 얘기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1: 그럼요. 가족들 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0: 네, 그래서 중2 우리 딸 아이에게 하고 싶은 거는 이제 트레이너를 갔는데 반이 홀수예요.
1: 홀수.
0: 근데 혼자 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1: 네.
0: 근데 다른 친구랑 둘이서 이제 자리를 바꿔가면서 앉았다 그러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진짜 이렇게 다른 사람 배려하면서 같이 잘 어울리면서 그런 아이로 계속 자라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랑 그다음에 저희 결혼 17년 차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거의 의리로 사는 부부가 됐는데 근데 그 의리 속에서 항상 애쓰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 남편이.
1: 네.
0: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이랑 양가 부모님 그리고 양가 형제들 그냥 네, 소확행 정도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1: 아, 그래요. 우리 네. 희진님 위트 있게 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에 이제 가족 얘기로 아니
0: 네.
1: 너무 위트 있으셨어요. 양가 부모님까지 생기시고 마치 시상식 소감처럼 이렇게 쭉 이야기해 주셔서 가족분들도 네. 들으시면서 굉장히 감동받으셨을 것 같고요. 우리 희진님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0: 제가 이제 5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저의 아이돌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제는이란 노래가 있어요.
1: 네.
0: 근데 이거 꼭 연인한테 하는 말 같지만 듣다 보면 저한테 하는 말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노래가 너무 듣고 싶어요.
1: 좋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제는 이 노래 들려드릴 거고요. 희진님 내일까지 네. 여행 즐겁게 마치시고 조심히 돌아오시고 오셔서도 오당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안정된 목소리 너무 좋아요.
1: 아주 잘
0: 고맙습니다. 들을게요.
1: 항상 행복하세요.
0: 네, 들어가세요.
1: 네.

제주를 뚜벅이 여행 중이신 홍희진님의 신청곡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제는 듣고 왔습니다. 선형준님이 잘한다 우리 와이프 인터뷰 덕분에 재은님 방송 알게 됐네요. 오늘부터 젠디 팬 하려고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아마 우리 희진님의 남편분이신가 봐요. 와, 또 이렇게 아내분 응원한다고 글도 남겨주시고 너무 좋은 분이시네요. 오늘 희진님이랑 통화하면서 너무 즐거웠는데 박종희님도 와 정말 말씀을 잘하시네요. 방송 체질인가 봐요 하셨고 김명자님 저는 지난번에 전화 연결할 때 많이 떨렸는데 진짜 편하게 잘하시네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정말 하나도 뭐 긴장, 떨림 이런 거 없으시고 너무 편하게 마치 친구한테 이야기하듯 친구 맞죠? 제가 이렇게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이렇게 이야기 잘 나눠주셔서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우리 희진님, 내일도 여행 즐겁게 잘 하시고요. 안전하게 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7010님이 잠깐 산책 나왔는데 여긴 시골이라서 가을바람처럼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어요. 밤꽃 향이 엄청나네요. 해수욕장 개장이라니 실감이 안 나요. 와, 그러니까 요즘 날씨가 바람이 이렇게 솔솔 불면서 무슨 일이죠, 이게? 원래 이렇게 좀 더워지고 있었잖아요, 많이. 근데 또 요즘에는 바람 불면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내일 덥다고 하네요. 30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내일은 좀 더위에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2853님이 바닷가 근처에 살고 있지만 여름에 바닷가에 언제 가봤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이번 주는 감기 몸살로 끙끙대면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름 감기 조심하세요. 그러게요. 요즘에 또 감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1년 365일 감기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여름에는 실내에서는 에어컨 바람이 세게 나오고 또 이제 밖에 나가면 너무 덥고 이렇다 보니까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항상 건강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6: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등산을 하다가 의식을 잃은 한 등산객이 한 고등학생과 아버지 등 주변 등산객들의 침착한 대응 덕에 목숨을 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제주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한라산 국립공원 관음사 코스에서 한 등산객이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당시 이 등산객은 매우 위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때마침 현 은서 학생이 아버지와 함께 한라산을 찾았다가 쓰러진 등산객을 발견하고 바로 119에 신고를 했고요. 은서 학생이 신고를 하는 사이에 아버지 현성용 씨와 근처에 있던 다른 등산객이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은서 학생은 등산 후에 구비된 자동 심장 충격기를 향해 달려가서 환자 몸에 기기를 연결했는데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현 은서 학생은 119 대원과 이것을 통해서 현장을 중계하면서 현장 상황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쓰러진 등산객은 응급처치 끝에 9분 만에 호흡을 되찾았다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은서 학생은 119 대원과 무엇을 통해서 현장을 중계했을까요? 1번 텔레파시, 2번 수신호, 3번 영상통화. 자, 이 중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하는 방법이 뭔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텔레파시, 2번 수신호, 3번 영상통화.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토이의 그럴 때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토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틀째 공습을 주고받은 가운데 CNN은 양국 간 종전 협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외교적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재를 맡은 카타르 대표단은 사전에 미국과

0: 조율한 뒤 이란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시각 11일 새벽까지 협상을 마친 뒤 테헤란을 떠났다고 CNN과 AFP 등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란 시간 11일 협상 지연 등을 이유로 이란 전역에 군시설을 추가 공습했고 이란은 중동지역 내 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류 작업 중 사람 다리로 추정되는 신체 부위가 발견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발견된 물체가 사람 다리인 것으로 보고 범죄 관련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 연수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일본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나설 야구 대표팀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류지연 야구 대표팀 감독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아 김도영, 한화, 문현민, 롯데, 윤동희 등 야수 13명과 투수 11명으로 이루어진 국가대표 24명을 선발했습니다. 25세 이하 선수로 구성된 이번 야구 대표팀은 두산 곽빈과 한화 노시환, LG 문보경까지 3명의 선수가 와일드카드로 포함됐습니다. 각 팀당 최대 3명씩 대표팀에 선발된 가운데 NC는 내야수 김주원, 키움은 포수 김건희 등 한 명의 선수만 차출됐습니다. 이번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은 포스트시즌 진출 경쟁이 치열한 9월에 열리지만 이 기간 KBO 리그는 중단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일본에 거주하며 슬램덩크와 원피스 등 유명 만화 1,400개를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검찰, 경찰과 함께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를 운영해온 30대 남성을 일본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일본으로 넘어간 뒤 귀화한 이 남성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슬램덩크, 원피스 등 유명 만화 1,400여 개와 함께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오늘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인공지능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관련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잠시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16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포항에서 30도까지 치솟는 등 26도에서 30도를 오르내리겠습니다. 김성호였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모진 풍파를 견디며 100년 넘게 살아온 나무. 웬만한 인간보다 오래 살았으니 그만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텐데요. 하지만 서울의 한 미술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은행나무의 뿌리가 담장을 파고든다는 이유로 없애려 한 건데요. 나무에 구멍을 낸 뒤 제초제를 주입하는 바람에 잎이 시들어 말라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나무를 생명체로 바라보지 않을 때 이 같은 잘못이 발생하곤 하죠. 세상은 인간을 위한 동무대가 아닌 다른 생물과 함께 사는 공간이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8: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은서 학생은 119 대원과 무엇을 통해서 현장을 중계했을까요? 6087님 정답 3번 영상통화. 회사 안전관리 업무를 하면서 늘 중요시하는 심폐소생술. 현장 상황이 애매하거나 어려울 때 119 영상통화로 조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다들 이용하자고요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오늘의 정답 6087님 맞춰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오당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됐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은서 학생은 주변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었지만 만약에 없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등산로 중간중간에 구급함이나 자동 심장 충격기가 더 많이 배치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네요. 또 은서 학생의 아버지인 현성용 씨는 당시 안내를 해줬던 119 소방대원이 지도를 잘 해주신 덕분이라고 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삼성증권, 웰템,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 워킥과 함께합니다.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9: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0: 네.
9: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0: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9: 맥스 안 터져요.
11: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9: 맥스 안 터져요.
12: 절세의 왕 절정.
1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4: 아니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달이 차고 목요일 밤 우리만의 음악 여행.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소피 마르소가 출연한 영화 You Call It Love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가끔 라디오에서 좋은 노래가 나올 때가 있어. 노래를 듣고 나선 들은 것만으로 행복해지기도 해. 만약 평생 동안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넌 그런 노래일 거야.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좋은 노래가 가끔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주 경기처럼 10시까지 계속 이어질 건데요. 오늘도 달팽이관을 붙잡는 노래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노래 0365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텃밭에 심어놓은 감자를 캤어요. 생각보다 많이 수확해서 지인들에게 나눠줬더니 좋아라 하네요. 내일은 감자전 감자볶음을 맛있게 해먹어야겠어요 하면서 뜨거운 감자의 고백 신청해 주셨는데요.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정말 커다란 상자 한가득 꽉꽉 들어있는 너무나 예쁘게 잘 자란 감자 사진 공유해 주셨습니다. 0365님의 신청곡 뜨거운 감자의 고백 듣고 올게요.

6132님, 16살 아픈 강아지를 돌보고 살고 있어요. 부인하고 싶었지만 치매 노환이 함께 온 상태라 외출은 꿈도 못 꾸고 세 달 넘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노견과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모든 분들, 우리 힘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도록 합시다. 이정열의 그대 고운 내 사랑 부탁드려요. 아,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사연 소개해드리면서도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이 노래가 조금이나마 우리 6.13회님께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이정열의 그대 고운 내 사랑 듣고 올게요.

김도가님, 젠디 여름이 되니까 여름에 듣기 좋은 노래가 생각나서 신청하는 건데요. 유나 여름밤 선곡되나요? 제목에도 여름이 들어가서 생각났어요. 유나 씨 목소리 딱 나오는 순간 뭔가 그 여름 느낌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도가님의 신청곡 같이 듣고 올게요. 유나의 여름밤.

유나 피처링 스무살의 여름밤 듣고 왔고요. 박상훈님이 2005년 더운 여름을 잊게 해준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올 여름은 어떤 드라마가 더위를 잊게 해줄까요? 지선의 이별 못한 이별, MBC 내 이름은 김삼순 OST 신청합니다. 오, 이게 벌써 2005년 여름이에요. 20년도 더 된 거네요. 그때 진짜 내 이름은 김삼순, 삼순이라는 이름이 전국을 휩쓸 정도로 엄청난 인기였죠. 그러게요. 기대되네요. 올해는 또 어떤 드라마가 여름에 더위를 잊게 해줄지 기대해보면서 이 노래 같이 들을게요. 지선의 이별 못한 이별.

김동준님, 러브홀릭 지선님 최고 좋아하는 보컬 하면서 글 남겨주셨네요. 7732님은 이번에 오이지가 너무 잘 돼서 주변에 나눠먹고 저희도 내일 먹으려고 오이지 무치다가 문득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신청합니다. 오이지의 응급실. 오이지를 무치다가 생각난 이지 응급실, 오이지 응급실. 정말 절묘한 언어 유희입니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맛있게 진짜 담고 계시네요, 김치를. 안 그래도 저희 구내 식당에도 오늘 저녁에 오이지가 나왔는데 맛있더라고요. 딱 지금 먹으면 좋잖아요. 오이지의 응급실, 드라마 쾌거를 추리한 OST죠. 같이 듣고 올게요.

이수연님, 젠디 저는 9시에 달리러 나갈 겁니다. 가오에 러닝 신청해요. 우리 채영님 9시에 나가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열심히 달리고 계시겠네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힘내세요. 가오에 러닝.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나고
2: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 계속 받아볼게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5348님이 젠디 오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저는 혈관이 잘 안 보여서 혈액검사할 때마다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검사할 때마다 선생님한테 저는 혈관 잡기가 좀 어려워요 라고 미리 말을 하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보시죠 하시더니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한 방에 피를 뽑아주셨습니다. 심지어 멍도 안 들고 티도 안 나요. 대단하신 선생님 덕분에 올해는 아주 수월하게 넘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오늘 신청곡은 이적의 다행이다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진짜. 5348님 오늘 건강검진 잘 받고 오셔서 너무나 다행이고요. 4788님도 같은 곡 신청해 주셔서 이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이적의 다행이다.

이지영님,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어울리는 잔나비 노래 신청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 맛있는 걸 먹을 때와 여름의 바닷가에서는. 제목 길이 실한가요? 하하 하셨는데요. 진짜 일단 잔나비 노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어울리는 거 맞는 것 같고요. 제목 길이 너무 멋지죠. 사람들은 다 그래, 맛있는 걸 먹을 때와 여름의 바닷가에서는.

범진호님, 뷰렛의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신청합니다. 오늘 해수욕장 개장 준비 소식을 듣고 오래전에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매년 열렸던 부산 국제 락 페스티벌 라인업 중에 뷰렛이라는 밴드가 정말 멋있었습니다. 요즘 근황이 무척 궁금하네요.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원래 MBC 강변가요제 수상한 박영민 원곡이었습니다. 노래의 역사까지 이렇게 또 소개해 주셨는데요. 뷰렛의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같이 들어볼게요.

뷰렛의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들으시고 이혜원님이 와 중학교 때 이 노래 좋아했어요. 뷰렛 버전. 김한슬님도 우와 저의 최애 밴드 뷰렛 노래 듣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박기범님이 포지션의 I love you 신청해요. 이유 없이 이정님의 다행이다를 들으니 떠올라서 신청해봐요. 이 인트로 이걸 들으니까 와 진짜 그 포지션의 I love you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생각나고 뮤직비디오도 떠오르는 것 같고 아시죠? 서론에서 그 느낌 한번 이 노래 들으면서 감상해볼게요. 포지션의 I love you.

7367님, 어렸을 적 좋아했던 사람과 함께 듣던 노래가 갑자기 듣고 싶네요. 이종만의 음악이 생애 전부는 아니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아, 이종만 씨가 1979년에 데뷔를 해서 1986년 이종만과 자유인으로 1집 앨범을 냈다고 합니다. 그 1집 앨범에 실린 곡이래요. 이종만의 음악이 생애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노래.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큐레큐.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목요일 3, 4부 젠디 이 노래 선곡 되나요?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김지훈님은 정말 좋은 곡들이 연이어 흐르니 너무 좋아요 젠디 하셨고, 김경주님 오늘 오당지 가족들이 신청한 곡들이 미쳤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정찬원님도 오늘 30, 40대 특집인가요?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어릴 적에 노래방 정말 자주 갔었는데 추억 돋습니다. 임채영님 쿨다운 중입니다. 좋은 곡들 들으면서 달리니까 행복했습니다. 오늘 방송도 감사해요. 박지연님도 글 남겨주셨어요. 오늘도 신청곡 듣기 실패했지만 청취자분들이 신청해주신 좋은 곡들, 좋은 노래들 잘 들었어요. 내일 또 만나요 하셨네요. 오늘 조금 시간이,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신청곡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지만 다 들려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인데, 오늘 들려드리지 못한 노래들은 또 저희가 주말에 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오늘 내 신청곡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너무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지 마시고 주말에도 꼭 본방사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오늘 신청해주신 노래들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노래 들으면서 저도 아주 기호강하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듣다가 좋은 노래 있으면 저도 이렇게 저장해놓고 나중에 또 들어봐야겠다 이런 마음도 갖게 되고, 이 목요일 시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노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서 다음 주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신청곡은 계속해서 내일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용재님이 내일 축구 봐야죠 하셨는데, 이제 내일 드디어 대한민국의 월드컵 첫 경기 펼쳐집니다. 체코와의 경기죠. 내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화문에서 또 응원전도 열린다고 하고, 또 TV 중계로도 보실 수 있고 또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어디 계시든 우리 선수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내일 또 저녁에 경기 어땠는지 우리끼리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6087님이 보내주신 끝곡은 엑소의 플랫라인 추천이요 하고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이 노래 같이 들으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유럽 순방 중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유력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가 현지 시간 11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한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이탈리아와의 관계 강화는 양자 관계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의 전략적 협력을 넓히는 중요한 발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AI, 양자기술, 우주, 에너지 전환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채택 예정인 전략적 행동계획 2026-2030을 통해 양국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여야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

0: 보고됐습니다. 국정조사는 요구서 보고 후 조사 계획서를 마련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됩니다. 다만 국조특위 구성을 두고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른 위원 배분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위원 수도 동일하게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사 범위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쟁거리로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비판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다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전 검사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법무부의 인사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정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자신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한 인사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정 전 검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인사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법무부가 정 전 검사장의 사직을 유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면서도 사전 의견 청취 절차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인사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명 줄었다고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했습니다. 특히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5만 5천 명 줄어 코로나 유행기였던 지난 2021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14만 명 줄었고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도 5.9% 감소했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잠시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16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포항에서 30도까지 치솟는 등 26에서 30도를 오르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고 오존 농도도 짙을 것으로 보여 야외 활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상호였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케이스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이틀째 공습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란이 미국의 헬기를 격추시킨 이후에 나온 조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을 곧 중단시킬 거라고 말하면서도 추가 공습의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로 응수했는데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나온 이번 충돌,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미국의 이란 타격, 종전 협상을 위한 압박의 카드일까요? 아니면 전쟁의 불씨가 다시 피어나는 신호일까요? 잠시 후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9: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꽉 막힌 아침 출근길에도, 발걸음 빨라지는 등굣길에도, 분주하게 아침밥 준비하는 순간에도, 전근 만근 눈꺼풀이 무거우시다고요? 매일 반복되는 하루의 시작, 눈 번쩍 뜨게 해드릴게요.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2: 지금 꼭 알아야 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아침을 깨웁니다. 매일 아침 7시 5분 MBC 표준 FM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세요.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오늘의 플러스, 이란과 미국의 공방전,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은 아닐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4: 자, 미국이 이란을 이틀째 다시 공습하면서 이거 뭐 협상이 아예 깨졌나? 그리고 이제 전쟁 다시 제기되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트럼프 입을 쳐다보면 뭐 갈팡질팡한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최근 상황들 좀 업데이트 좀 부탁드립니다.
5: 아, 예. 지금 원래 트럼프 대통령 이제 말대로라면 전에 뭐 2, 3일 후에 뭐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뭐 이제 서명이 될 것처럼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협상도 아니고요. 지금 양해각서, 지금 어떤 토론을 할 것인지 두 달간 그것도 지금 못 정한 상태인데요. 서명 그 날짜대로라면 한국 시간은 오늘입니다. 아마 6월 11일 정도에 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해서 이게 협상이 진전이 있구나 했는데요. 지금 상황은 지금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오늘 호르무즈 해협 근교에 있는, 그러니까 이란 남부 지역 도시들을 대규모로 비행기들도 공습을 했고요. 그다음에 토마호크 미사일도 49발이나 이제 발사한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란도 여기에 대해서 반격을 한다면 이제 미군 기지 같은 것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 보면은 오늘 내 뭐 어떤 MOU가 서명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양측 다 전면전으로 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우선 이제 협상으로 가기 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압박용으로 공격을 했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협상안을 받아들여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조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SNS에 많이 올리는데 네. 이란이 너무나 시간을 오래 끌었다. 그리고

0: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라는 말을 어제 우리 시간에 어제 밤에 올렸었거든요. SNS에. 네. 그랬는데 하여튼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아, 이란을 너무나 시간을 오래 끌고 미국 측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미국 측 안을 좀 더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서 이런 압박용으로 좀 제한적인 아마 공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인 사건 하나를 가지고 네. 그 깊이감 있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원래 애초에 이란이 미국 헬기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아파치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미국이 다시 응수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란은 미국 헬기를 공격하는 이런 일을 감행한 것이 네. 도발을 해서 야 네. 다시 한번 제대로 붙자 이걸 네. 하는 건지 네. 아니면 우리 절대 수세적인 상황 아니다라는 어떤 그냥 제스처나 취하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0: 아, 지금 이건 이제 계속해서 협상하고 있는 지금 교착 상태, 종전 협상으로 가기 전에 좀 교착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 네.
0: 어제 이제 헬기 사건이 격추됐다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숨길 수도 있잖아요. 예. 끄떡 없다 했는데 격추된 사실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파치 헬기가 격추가 뭐 드론에서 뭐 격추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란이 또 미국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종사들은 사망자가 없었다 이제 구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의적 차원에서 이란 항구들을 공격했다고 또 중부사령부가 발표를 했고요. 이란도 여기에 대해서 응수하는 쪽에서 이제 쿠웨이트라든가 바레인, 요르단에 있는 또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이런 식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을 할 때는 호르무즈 해협이 일단 중요하고
1: 네.
0: 아마도 이제 종전 협상이 아마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으니까 아직은 이제 MOU 책을 단계입니다만 서로 간에 우리나라도 이제 휴전 전에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했던 것처럼
1: 네.
0: 아,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통항에 관한 어떤 권리를 이란 또 주장하고 미군 이것을 재개방하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걸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오늘 또 얘기를 한 걸 SNS를 보면 비밀리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작전을 했다는 걸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 전에 하다가 중단됐던 프로젝트 프리덤이 생각이 나죠. 해방 프로젝트. 그래서 비밀리에 미국 해군이 작전을 해왔었고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힌 상선이랑 유조선들을 빼오는 작전을 했었고 그래서 200여 척의 배들이 나왔고 그동안에 그리고 1억 배럴이 지금 시장으로 풀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렇다면 미국이 비밀리에 그러니까 유조 선박들 아마 위치 식별 장치를 끄고서 그 빼오는 작전 같은 거를 프로젝트 프리덤에 해당하는 작전을 비밀리에 해왔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죠.
1: 아.
0: 그러니까 이란은 아 이거 통행료를 받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데 네. 미국이 여기서 이런 작전한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이런 공방전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면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네.
0: 아, 협상을 앞두고도 있지만 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미국이 이런 비밀 작전을 해왔구나라는 사실이 일단 드러났습니다.
1: 아 이거는 협상과 상관없이 미국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작전에 대한 응수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군요.
0: 응수였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예. 이것을 또 눈 뜬 채로 가만히 이제 지켜보게 된다면 이란으로서도 지금 체면이 없는 거잖아요.
1: 그렇네요.
0: 국민들한테 뭐 페르시아만 해협청도 개설하고 통행료도 우리가 들어온다. 뭐 통행료가 부담스럽다면 안전보험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뭐 서비스 이용료를 내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이 그렇게 빼오고 있는 것을 눈앞으로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란도 어떤 자존심 차원에서 일단 공격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 이것도 역시 이란도 전면적으로 번지는 것은 원치 않는 것으로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면요. 정리를 해보면
0: 네.
1: 미국 같은 경우도 위치 추적 장치 끄고 몰래 빼오는 작전을 하는 모습과
0: 네.
1: 그리고 그것이 확인돼서 이란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면이 상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돈 받기로 했는데
0: 네.
1: 라는 것에 대한 응수로
0: 네.
1: 아파치 헬기 하나를 드론으로 살짝 타격한 것은
0: 네.
1: 양쪽 다 전쟁할 생각은 더 크게 확산할 생각은 없는 거네요.
0: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의 응수를 보면 예를 들어서 걸프 지역의 정유 시설을 공격한다든가 예전같이
1: 네.
0: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이제 확전으로 일로를 갈 텐데 아직까지는 미군 기지를 조금 더 공격한다든가 이런 순으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란도 여기에서는 뭐 굴복하지 않겠다 대응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이란 양측 다 지금 다시 전쟁을 다시 재개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협상을 앞두고서 어떤 자신이 더 유리한 조건을 서로에게 관철시키려는 그런 좀 자존심 싸움 단계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전면적으로 우발적인 상황에서 있겠습니다만 양측은 아직까지는 협상을 통한 타결을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쟁을 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겠지만
0: 예.
1: 의사가 있더라도 역량이 안 되면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런 관점에서 이란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예.
1: 이란의 경제 상황은 그동안 봉쇄도 길어졌고 전쟁이 길어지면서 더 어려워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지난 이제 12월 말이었죠. 그다음에 1월 초가 이란 국민들이 대규모로 시위에 나왔을 때 그때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밑바닥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그래서 시장

0: 환율 같은 경우도 뭐 130만 리알 달러당, 그리고 뭐 물가 상승률도 뭐 대략 뭐 50% 40%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해서 이렇게 거리로 나온 부분도 있었는데요. 전쟁 기간은 훨씬 더 안 좋아졌습니다. 1달러당 뭐 170만 180만 리알이 갈 수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뭐 물가 상승률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걸 믿을 수 없을 정도인데 아마 뭐 50%에서 뭐 7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더 어려운 상태죠. 1월달 시입보다. 근데 이제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지금 뭐 국민들을 좀 통제하고 있다거나 이런 걸 볼 수 있겠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예전에 한 달 전이었을 겁니다. 이란이 이제 정유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제 미국의 역봉쇄라는 카드가 엄청나게 이제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란이 역봉쇄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란 협상으로 안 나왔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는 역봉쇄가 없는 상황이라면 소위 말해서 그림자 선단이라는 걸 이용해서 중국으로 불법으로 수출하잖아요. 네. 싱가포르 근해에서 배를 바꿔치기 하면서 이렇게 기름 같은 거 옮겨 싣는 작전을 통해서 이란은 혁명 수비대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해 왔는데, 미국이 역봉쇄를 하면서 혁명 수비대도 지금 자금에 지금 자금줄이 좀 쪼들리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란 국민들의 상황도 어렵지만 지금 이란의 통치 예, 지금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 지도부도 현재 지금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란은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많은 이제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에 쫓기고 있다 지금. 이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얘기를 했더라. 나는 뭐 인플레이션을 사랑한다고 뭐 이렇게
1: 얘기를 무슨 소리야?
0: 뭐 이렇게 크게 이제 개의치 않는다는 얘기죠.
1: 신경 안 쓴다.
0: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란도 이제 비꼬듯이 프레스 TV에서 트럼프는 인플레를 사랑하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전쟁 나면은 미국은 트럼프 때문에 인플레이션 고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물론 미국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또 제이디 벤스 부통령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1월 중간 선거 전에 뭐 이번 협상이 뭐 타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안 남았다 얘기를 하는데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또 11월 중간 선거 전에 타결될 수도 이런 얘기를 또 양쪽 간에 하는 거 봤을 때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가 중간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긴 한데 약간 좀 어느 정도 내려놓은 측면도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1: 네.
0: 오히려 지금 이제 다른 방향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제 쿠바 같은 것을 어떤 뭐 정권 교체라든가 친미 정권을 세우면서 그것을 어떻게 일종의 전리품으로 삼고 이란을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생각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1: 네.
0: 그렇게 함으로써 이란 경제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면 고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네, 상당히 자금줄도 막힌 상태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계속 미국은 그걸 압박하는 상태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쫓기고 있고 지금 또 이제 월드컵이
1: 있죠.
0: 예, 네, 내일이더라고요. 저도 날짜 찾아봤는데
1: 내일인가요?
0: 내일이 개막전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 미국 모두 상당히 초조한 상태인데요. 이란 경제 상황은 정말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중간선거 때 공화당 대신 민주당을 찍으면 되지만
1: 네.
0: 이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체제가 권위주의 정권이다 보니까 국가 자체가 지금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이란이 조금 더 초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정리를 한번 해보죠.
0: 네.
1: 전쟁이 이제 길어지면서 양 국가 간의 협상은 이어지고는 있으나 얼마 전에 있었던 소소한 분쟁은 미국의 비밀작전이 빌미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있다 말씀 주셨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럼 양쪽 다 진짜 전쟁을 할 역량 자체는 있는가 봤더니 이란은 생각보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고 또 미국의 스탠스가 지금 전쟁을 빨리 일단락되는 것보다는 뭐 쿠바 사태라든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이건 좀 길게 끌어갈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는 뭐 빨리 끝내든 뭐 아니면 저 확산이든 그런 의사결정도 양쪽 다 명확하게 수립된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0: 그렇습니다. 양측 간에 지금 빨리 끝내고는 싶어하는 것 같은데.
1: 끝내고는 싶어하는데.
0: 지금 양해각서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 달 60일간 회담하기로 이제 의제를 정하지도 못한 상태잖아요. 서명도 못한 상태고요. 그래서 끝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미국이 타격을 한 것을 보면 그래도 협상을 좀 빨리 타결하는 쪽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MOU 빨리 서명하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아마 이제 군사적 작전 카드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카드를 꺼내 들은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심도 또 중요한 그 방향타를 결정하는 요소 아니겠습니까?
0: 예.
1: 이란 사람들의 지도부에 대한 지금 불만 아니면 응원 어느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0: 네.
1: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0: 물론 이제 응원도 있고 불만도 있을 겁니다. 이란 상황이. 근데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란 국민들이 모스타바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 세워졌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민족주의적인 열풍으로 인해서 좀 결집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좀 반대쪽 의견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인터넷이 이번에 복구가 됐습니다. 이란 경제가 어려웠던 게 제재도 있고 지금 역봉쇄도 있습니다만 스스로가 자초한 면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터넷을 끊었었어요. 전쟁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란 서민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넷 상거래를 한다든가 그리고 뭐 금융 업무 같은 건 인터넷 없이 돌아갈 수가 없는데 이란이 어떤 자충수를 둔 면도 있죠.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얘기했던 게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전에 발전소 교량을 타격하겠다 했었을 때 뭐 인간 띠를 두른다고 이런 거 보면 이란 국민들이 뭐 결집을 하고 있다.
1: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그런 얘기도 했었고 또 소년병 같은 경우도 12세 이하로 자원 입대 연령을 낮춘다. 이거 엄청나게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단결됐다 하는데 반대로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정당성이 있는 국가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느꼈던 건
1: 그 자발적인 게 아닙니까? 그 띠 두른 거.
0: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거기서 느꼈던 건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 보고 나와서 지켜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점. 그다음에 어린 나이에 친구들을 동원했던 어린 나이에 친구들을 동원한 것은 혁명수비 산하의 이제 민병대 조직. 그러니까 주민들을 순찰하고 감시하는 조직에 배치하는 임무를 시킨 건데요. 그렇다면 이거는 좀 약간 뭐 일단 우리가 뭐 전체주의 국가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전쟁 막바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볼 수 있겠고 반대로 많은 친구들은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그러니까 1월 달에 시위에 나왔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근데 그 친구들이 뭐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죠. 미국이 공격을 하면서 마음을 바꾸고 미국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모스타바를 다시 지지하면서 미국을 물리치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있다. 그런 소식은 저는 제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왜 더 강력하게 타격을 해서 레짐 체인지를 못했느냐.
1: 아예 뭐 지상군까지 왜 안 돌았느냐.
0: 그런 것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친구들 전쟁을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그 체제에서 살기는 이제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란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협상이 되면은 예를 들어 잘 되면은 미국으로부터 몇억 달러 수백억 달러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란 경제가 숨통이 트이고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죠. 협상이 잘 되면. 근데 많은 또 친구들이 제 주변 사람들이 뭐 한정돼 있긴 합니다. 일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친구들은 더 불안해합니다. 협상이 타결될 것을. 협상이 타결되면 지금 이란의 신정 체제로 미국의 돈이 들어갈 것이고 이 사람들이 돈을 갖게 되면은 체제는 바뀌지 않은 채 돈을 갖게 되면 우리를 더 탄압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 때문에 협상이 잘 돼봐야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신정 체제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힘만 더 주는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러한 국민들의 어떤 심정은 복잡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어찌 보면 이란도 성숙화된 사회다 보니 다양한 견해들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군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요즘 이란에서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세력들은 이젠 저희가 누구라고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대통령도 간간이 보이는데 뭐 큰 권한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후계자라는 분은 아직도 안 나타났죠.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혁명수비대는 또 이란의 원래 가장 중요한 기틀이 되는 조직이고 그럼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0: 지금 이제 얘기하는 사람은 정부에 있는 외무부의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라는 사람이 제일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국회의장이었던 뭐 모하메드 바겔 갈리바프 이런 사람들이 1차 협상도 이끌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력의 핵심은 상징적으로는 모스타바 하메네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얼굴도 보이지 않는 상태고요. 혁명수비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명수비대고 그쪽에 뭐 아흐메드 바이디라고 하는 총사령관이 아마 대통령의 업무까지도 월권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폐지시킨 대통령이 자신에게 올라와야 할 보고가 올라오지도 않고 있고 인사의 임명도 자신이 해야 되는데 정부 임명을 그것도 이제 뭐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좀 월권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1: 그러면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지금 휴전협상 당사자로 나가 있는 외무장관 외교장관 그 사람도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에게 보고를 하고 있다 이게 봐도 되는 거예요?
0: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온건파와 개혁파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페지시케 대통령이 이제 개혁파 온건파로 불리던 사람입니다만 우선 전쟁 이전부터 그렇게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대선 투표율로 당선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원래부터 인기도 없었을 뿐더러 지금 이제 전시 상황에서도 이 사람의 거의 허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전에 주변 국가 공격한 것에 사과하고 공격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 바로 혁명수비대 번복하고 공격하는 걸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정말 힘이 없구나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언론에는 나오죠. 이 사람이 뭐 나와서 뭐 이렇게 호소도 하고 협상 파다를 하지만 오히려 지금 강경파 혁명수비대 출신들이 지금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면 보면 되는데 그 안에서 사

0: 사람들이 나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시대 출신들을 대표, 그러니까 아미드 바이덴이라는 총사령관이 있고요. 최고 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의 졸가드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제 국회의장 갈리바프였죠. 이 사람. 다 혁명시대 선후배 관계입니다. 이 사람들. 혁명시대 출신들인데 아. 그중에서 갈리바프라는 사람이 강경파 중에서 협상이라도 입국을 해야 한다고 해서 나갔던 사람이에요.
1: 아, 그렇군요. 네,
0: 그래서 강경파 안에서 이제 협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란의 근본적으로 혁명시비대가 원하는 것은 일단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굴욕 자체고 자신들이 네.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네, 국민들에게 네.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협상은 최대한 나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핵은 우리의 주권이라고 하면서 최대한 협상 의지에서 뒤로 미루는 작전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원래 없던 건데 이제 자신들의 주권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예, 예.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관철시키려고 할 텐데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협상의 어떤 의제를 자신들이 정하고 이걸 이제 외무부를 통해서 계속 지시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협상, 그러니까 MOU 지금 양해각서 체결하는 단계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제 다른 의견이고 그래서 강경파 안에서 지금 협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갈린다고 볼 수 있겠고 예, 페리시칸 대통령은 사실상 저는 허수아비라고 봐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1: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강경파 안에서의 논의일 뿐이지 네. 정반대쪽의 입장들이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개진될 수 있는 루트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네요. 네. 자 그러면 이 강경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주류가 된 것 같은데 네. 이 강경파와 얼굴을 아직 안 보이고 있는 모스타바 네. 그 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0: 원래 모스타바도 이제 강경파죠. 성향으로 아. 봤을 때 강경파였고 아버지 밑에서 뒤에서 이제 별다른 직책이 없이 이제 그림자 권력으로 행세했던 네. 사람이고요. 혁명수비대와 상당히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상당히 친했습니다만 오히려 원래는 최고 지도자에게 충성하라고 만든 조직이 혁명수비대인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모스타바가 최고 지도자가 된 과정도 그렇고 보면 혁명수비대의 입김이 작용해서 모스타바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히려 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최고 지도자를 조종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확실한 건 모스타바가 등장을 하면 되는데 안 나오니까 이제 여러 추측이 있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뭐 혁명수비대가 지금 뭐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도 지금 느끼는 것은 겉으로는 신정체제지만 사실상 혁명수비대를 비롯한 군부 집단 군부 독재체제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수비대가 근데 되게 이제 예전에는 막 순교를 불사하고 어떤 혁명 정신을 퍼뜨리고 되게 그런 이념적인 집단이라 생각했는데 되게 좋게 말하면 실용주의적으로 변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결국 지금 원하는 건 돈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예, 돈이요.
0: 돈이에요. 예, 야, 결국 돈입니다.
1: 갑자기 세속적으로 확 가는데 예, 예, 예. 그러면 못다한 이야기는 2부에서 마저 예. 이어가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모시고 전쟁 국면 속 이란 내부의 상황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는 이란이 지금 거의 강경파들이 주류가 됐고 그 강경파들 안에서 협상이냐 뭐냐 다른 옥신각신은 있지만 이미 전쟁에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지금 미국과 협상에 임하고 있다라는 어찌 보면 지금 이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큰 프레임을 딱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혁명수비대가 진짜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돈이다 얘기를 했는데 야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0: 우선 이제 체제 유지해서 자신들이 어떤 그동안에 누렸던 특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게 이제 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
1: 네.
0: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우선 핵에 대한 주권, 예, 우라늄 권리 같은 양보 못한다, 뭐 고농축 우라늄 반출 못하겠다, 그리고 또 호르무즈까지도 지금 얘기를 꺼내고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없던 권리를 만들어서 호르무즈 해협 권리까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하지만 관건은 돈입니다. 지금 나온 게 예전에는 그런 좀 고상한 명분을 들었다면 계속해서 돈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는 게 이번에도 미국까지 순서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양해각서를 쓰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에 회담할 때 모고센 레자이라고 하는 고문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240억 달러부터 일단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미국이 회담을 할지 안 할지 볼 수 있는 성의 표시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입금을 해달라는 거죠. 회담에 나갈 때. 네, 트럼프 대통령 당연히 안 하죠. 이란이 어떤 핵 프로그램 같은 걸 조금씩 폐기하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도 서서히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제일 급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특히나 이제 240억 달러는 경제 제재로 이란이 못 받는 것을 이제 풀려면은 법률적으로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240억 달러 동결 자산이거든요.
1: 네.
0: 특히나 카타르에 있는 돈 같은 경우서 그중에서 120억 달러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받을 수 있지 않냐 해서 갈리바프 국회의장이라든가 중앙은행 총재가 미리 또 카타르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봤을 때는 이런 모습 보여주면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예, 네, 그래서 네. 이란이 지금 상당히 좀 돈을 좀 빨리 좀 해달라. 물론 그런 피해가 크기는 크죠.
1: 네.
0: 그러니까 이란 중앙은행 통계로 봤을 때 2,700억 달러의 손해가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란 경제가
1: 예.
0: 그리고 산업적으로 12년, 뭐 길게 보면 20년까지 후퇴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또 이란이 원하는 건 배상금이라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1: 네.
0: 미국한테 배상금을 내라.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쉽게 안 하죠. 그리고 자기 돈, 그러니까 미국 돈이 빠져나가는 건 절대 용납 안 할
1: 네.
0: 겁니다.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핵 합의를 2015년에 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비난하는 게 17억 달러를 오바마 대통령 비행기에 실어서 이란으로 현찰로 갖다 줬다.
1: 네.
0: 요거 계속 비난하거든요.
1: 맞아요.
0: 이제 그 돈은 이제 예전 팔레비 때 있던 돈이 이제 이자 붙어서 이렇게 준 건데 트럼프 대통령 지금 하는 얘기는 그러면은 걸프 국가들이 펀드를 만드는 건 어떻겠냐. 뭐 3천억 펀드 얘기도 나왔습니다. 관리는 미국이 하고 동결 자산이랑 걸프 국가들이 돈을 합쳐서 이란을 재건 기금 같은 걸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건 걸프 국가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있고
1: 그렇죠.
0: 이번에 또 이것을 일단 아이디어처럼 냈는데 스콧 베센트 또 재무장관은 아 그러면 이란의 동결 자산 같은 거 그걸 걸프 피해 국가들에게 주는 건 어떻겠는가. 이건 상당히 이란이 우리가 받을 돈인데 그거를 걸프 국가들 준다.
1: 그렇죠.
0: 상당히 또 자극하는 발언이기도 하죠. 이제 법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돈을 가지고 우선 돈을 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핵, 호르무즈 다 중요하지만 좀 돈을 먼저 주느냐 늦게 주느냐 이런 것도 지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진짜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0: 예.
1: 왜냐하면 전쟁이 끝날 때는
0: 예.
1: 결국 그것으로 인한 배상금 문제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0: 예.
1: 지금 그 문제까지 같이 논의가 되다 보니 또 진짜 종전이든 휴전이든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이 크겠네요.
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해각서 좀 써야 되는 단계인데 여기서 이제 돈 먼저냐
1: 네.
0: 아니면 제재 해제 먼저냐 미국은 핵 프로그램 먼저 해주면 하는 거 봐가면서 봉쇄도 해제하고 동결 자산도 단계적으로 해제해 주겠다. 대신 이제 카타르에 있는 돈 같은 경우는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만 쓰게 돼 있습니다.
1: 네,
0: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여튼 핵 호르무즈 중요한 이슈지만 자 돈이 어떻게 어떤 순서로 누구 주장이 먼저 관철되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박사님 말씀을 쭉 다 듣고 보니까요.
0: 네.
1: 이게 제 지극히 개인적인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청취자들이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거 당분간 전쟁 안 끝나겠는데 이런
0: 예.
1: 생각이 들어요. 돈 문제도 이게 양쪽 간에 너무 첨예할 것 같고
0: 예.
1: 그리고 핵 문제는 더더욱 그렇고
0: 네.
1: 그러다 보니 야 이게 어떻게 이게 쉽게 일단락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0: 예.
1: 그렇다면 그나마 한 가지 방법은
0: 예.
1: 요구사항이 다른 당사자가 휴전이든 종전이든 MOU든 간에 이 협상 테이블에 나가는 게 그나마 방법일 것 같은데
0: 예.
1: 이란 내 강경파 말고
0: 예.
1: 다른 온건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 사람들이 다시 이란의 수뇌부가 될 방법은 지금은 불가능한 겁니까?
0: 지금 전시 체제라서 비상 시국이기 때문에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최고 지도자가 힘을 실어주면 그나마 좀 가능했던 부분도 있었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란의 개혁을 믿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훨씬 더 힘들어졌다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저는 상황이 지금 이란 정권 자체가 온건파라든가 뭐 지난번에 뭐 시위에 나왔던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좀 하나 좀 지켜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란에서 사형 집행이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2,509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작년 12월 올해 1월에 있었던 시위 뺀 숫자죠. 2025년 수치니까요. 근데 이 수치가 세계 1위라는 겁니다. 중국을 제외했을 때. 세계 전 세계 사용 집행의 80%가

0: 2025년도에 이란에서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을 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나올 수도 없고 수뇌부라고 하는 그 안에서도 지금 뭐 협상 얘기를 꺼낸다거나 미국의 좀 우호적인 발언 같은 것 좀 우리가 좀 양보해야 해서 이렇게 하면 어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반역으로 몰릴 수도 있고 이거 한 굴욕적인 항복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란 내에서 지금 온건파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다시 뭐 정권을 잡는다거나 원래부터 정권도 없었습니다만 뭐 권력을 잡기는 좀 거의 좀 쉽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진짜 더 안 끝날 것 같아요. 예, 말씀까지 예. 들어보니까. 예.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키플레이어 모스타바.
0: 모스타바. 예.
1: 이 사람은 언제쯤 공식 성상에 나올까요?
0: 이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이란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을 때도 모른답니다. 아. 모른다는 친구도 있고 뭐 죽지 않았을까. 이건 역시나 우리가 추측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 친구들 모릅니다. 그런데 예. 모스타바가 전문에 나서야 될 수 있는 시기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가 3월 8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돌이켜보면 처음 최고 지도자 됐을 때입니다.
1: 네.
0: 그때도 뭐 육성으로 한 것도 아니고 대독 형식으로 나왔었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됐었고요. 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9일이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알리 카메니 아버지가 2월 28일 날 죽었잖아요. 네. 폭사로 죽었는데 시아파 이슬람 전통 중에 하나가 40일 되는 날에 추모식을 합니다.
1: 아.
0: 그러면은 나와야 되잖아요.
1: 그건 나와야죠.
0: 나와야 네. 되는데 지금 그때도 안 나왔어요.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례식이 일단 6월 말에 있을 것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0: 크게 할 것 같아요. 보통 네. 그러니까 이슬람 전통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하루 안에 매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순서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죽었고 장례식을 하고 그다음에 추모식을 해야 되는데
1: 네.
0: 지금은 예, 사람이 죽었고 추모식을 먼저 하고 장례식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도 이상한. 자 그러면 6월 말에 장례식 한다면 이때 나와야 되겠죠. 상주 역할을 해야 되겠죠.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예외적으로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3일장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 네.
0: 뭐라도 지금 뭐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목소리로라도 육성으로라도 나와야 되는. 데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이제 기다려 보자면 과거는 지났고 6월 말에 장례식을 할 때 과연 모스타바가 나올지를 볼 필요가 있겠고요.
1: 네.
0: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본인 육성도 아니고 또 아나운서한테 대독을 시켜서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좀 예, 이거는 좀 정말 문제가 있구나 볼 수 있겠. 근데 만약에 또 제가 생각 제 생각입니다만
1: 네.
0: 모스타바가 나왔다 쳐도 이 사람이 과연 모스타바 맞을까?
1: 닮은
0: 사람을 왜 독재자들은 예. 닮은 사람들 많이 만들잖아요.
1: 예. 예.
0: 그리고 그런 사람을 등장해서 뭐 손 한번 흔들어 주거나 뭐 이렇게 애도하는 모습 같은 거 그런 뭐 그건 제 상상이긴 한데 그래서 고비는 한번 장례식이 6월 말에 있을 것으로 예정돼 있으니까요.
1: 네.
0: 그때 모스타바가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보면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1: 진짜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모스타바가 네. 나왔다 하더라도 네. 그게 아주 짧은 어떤 장면이라든가 네. 아니면 먼발치서 나온다든가 네. 발언도 없이 그냥 네. 제스처만 취했을 경우에는 네. 다시 그것 때문에 진짜냐 아니냐 여러 가지 옥신각신이 또 많아지겠네요.
0: 그래서 지금 일단 전시 상태니까요. 그래도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직. 근데 만약에 전쟁을 뭐 이란이 안정적으로 이 체제가 유지되면서 끝난다 쳐도 평화의 시간이 오면은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전쟁이라서 억누르고 있는데 국민들도 궁금해할 거거든요. 모스타바 좀 보여달라. 혁명수비대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모스타바의 거취 이란으로서는 내부적으로 풀어야 될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요즘 또 예전에는 못 봤던 상상 못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0: 네.
1: 네타냐후 총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0: 예.
1: 이제 뭔가 서로 지적질을 하는 것 같기도 예. 하고 이 두 사람의 관계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0: 두 사람 관계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란을 끝내자.
1: 예.
0: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란이 얘기했던 거 보면은 아 우리가 실행하려고 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트럼프가 막판에 동의를 안 했던 것이 있었다. 이를테면 쿠르드의 어떤 쪽 무장조직 그러니까 분리독립을 원하는 무장조직을 지상군으로 투입하는 작전도 이스라엘이 했었는데 트럼프가 튀르키예의 제재를 바꿔서 그만뒀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아, 왜 트럼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할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친미 국가들.
1: 네.
0: 이란이 정유시설을 공격하면 걸프 국가들은 타격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좀 더 관리하면서 이란과 협상을서 풀려는 자세고
1: 네.
0: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이란과 협상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란의 시간 끌리는 것에 말리는 것이고 이란은 그 사이에 미사일과 드론, 그다음에 핵을 더 농축시키면서 우리를 더 위협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 거기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제 결정타는 휴전을 했습니다만 이란은 레바논 지역에 헤즈볼라 이스라엘까지도 넣어서 휴전을 넣자는 것이고 네타냐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헤즈볼라는 따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갈등이 있었던 것인데 네타냐후 총리가 헤즈볼라를 공격을 계속 본토에 레바논에 들어가서 하지만 결정타는 베이루트 수도 베이루트까지 공습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제 그때 싸움이 났던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뭐 욕설이 나왔고
1: 네, 욕설까지
0: 나뉘었

0: 지금 뭐 감옥 갔어. 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저는 분명히 목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분명히 지금 갈등이 있긴 한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전 친한 사이니까 욕설이 오고 갔다고 보기도 해요.
1: 오히려
0: 예, 그렇죠. 아. 트럼프 대통령 성격을 봤을 때 안 친한 사이면 그냥 뭐 대사를 부른다거나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뭐

0: 또 미국의 승인 없이 미국의 지원 없이 이스라엘 역시 단독으로 군사작전 같은 전쟁을 지속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둘이 싸웠습니다만 양측 간의 미 이스라엘 간의 공조는 저는 계속될 거라 봅니다.
1: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또 판세가 아주 바뀔 만한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네타냐오는 결국 이란의 뭐라고 할까요? 레짐 체인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그것만 완성되면 그러면 뭐 헤즈볼라라든가 하마스라든가 후티 반군 이 문제까지 일단락이 되니 그러면 본인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불협화음은 이렇게 네타냐오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0: 그 아직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죠. 그리고 네. 이란 내의 어떤 레짐 체인지 결국에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임계점이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시민들이 제가 물어봤더니 길거리 무장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곳곳에는 이제 관제 시위를 한다고 해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하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바라는 대로 당분간 정말 레짐 체인지가 극적으로 일어나기는 아직까지는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지상군이 투입이 돼야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자면 일부 이제 반정부 시위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란 시민들에게 무장을 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아주 상당히 좀 힘든 가능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1: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0: 예.
1: 사실 네타냐후 입장에선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지금 군사작전을 하고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이란의 지상군 투입까지 희망을 했다면 이스라엘군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0: 이스라엘군이 특수작전 같은 거는 할 수 있을 거고요.
1: 예.
0: 워낙에 기상천외한 작전 같은 거. 예전에도 이란 내부에 들어가서 이란이 보관하고 핵파일 같은 것들을 모사드가 빼온 적이 있거든요.
1: 야, 그랬어요.
0: 네,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특수군사작전 같은 거 예전에 많이 나왔던 게 고농축 우라늄 탈취작전 같은 얘기도 나왔었죠.
1: 예.
0: 근데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뭐 가능성도 있고 희생자가 클 것 같기 때문에 중단했다고 합니다만 이스라엘이 뭐 특수부대 그러니까 국경이 너무나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지상군 파견 못하겠지만 특수작전 같은 것들은 비밀리에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이제 그것이 어떤 이제 특수작전이 될지 아마도 지금 협상에서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 아흐메드 와이디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은 아르헨티나에서 유대인 회관 건물을 폭파시키는 거 헤즈볼라가 있는데요. 그것을 사주했다는 혐의로다가 인터폴에 수배가 됐던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이 사람 가만두고 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추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참수작전이라든가 어떤 특수작전 같은 경우는 뭐 이스라엘이 단독으로라도 트럼프의 묵인하에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1: 그렇군요. 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제 중동 국가들 나머지 국가들 한번 상황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본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사우디니 UAE니 이런 데들이고요. 또 이런 데들도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각자 도생하려고 하는지 갑자기 UAE는 OPEC 탈퇴를 선언하고 이 국가들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일단 여기까지 흘러오면서 사우디의 지금 최근의 입장은 뭡니까?
0: 사우디 최근 입장은 처음에는 이번이 이란이 이렇게 약화돼 있으니까 미국에게 좀 전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약간 좀 이 상황에서 조금 이란과 평화 노선으로 좀 구축을 하고 싶어하는 이쯤에서 좀 그만두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뭐 이란과 뭐 불가침 조약을 맺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온건한 쪽으로 관리된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자신들이 꿈꾸던 미래가 있잖아요 비전 2030 이게 뭐 좀 석유 시설이 타격받으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란과는 조금 더 강경하기보다는 뭔가 온건한 쪽으로 하면서 저 휴전 쪽으로 좀 기울은 쪽으로 관리된 평화 이쪽을 원한 것 같고 대신 자신들의 시설을 공급받을 걸 대비해서 파키스탄군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중재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중재를 제일 열심히 하는 카타르죠. 카타르는 뭐 부유한 국가긴 하지만 너무나 작은 나라다 보니까 제일 중재 열심히 하는 나라가 이제 카타르입니다. 그래서 또 이란과 천연가스전을 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계속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는 뭔가 이란과는 이쯤에서 좀 평화 쪽으로 가야 되는 쪽인데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죠. 아랍에미리트는 뭐 이스라엘과 수교도 했었고 이스라엘의 어떤 아이언돔 그 체계도 지금 갖췄고 처음부터 뭐 이번에 드러난 사실로는 이란 본토도 공습했을 정도로 상당히 강경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친미, 친이스라엘로 가고 있습니다. 또 바레인도 아주 작은 나라지만 좀 아랍에미리트 좀 보조를 맡는 쪽이고 뭐 유엔 같은 곳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같은 곳에서 이란에 대한 결의안 같은 것도 지금 채택하고 있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은 이란에 좀 강경한 쪽, 그다음에 카타르와 사우디가 조금 더 온건하면서 좀 뒤로 물러서는 쪽이라 본다면 오만이 좀 중동의 스위스다 뭐 중재국이 됐었는데 약간 이란이 통행료 호르무즈 해협 오만이랑 같이 마주보고 있으니까 오만과 같이 통행료 같이 걷는 거 어때 했을 때 약간 오만이 약간 흔들리는 조짐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만을 한번 날려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도 약간 이란

0: 쪽과 같이 한번 통행료에 대해서 약간 좀 흔들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거 통행료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인데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중동 국가 원래는 GCC라고 해서 걸프 협력 기구를 해서 어떻게 한 국가들이죠. 왕정이고 네. 걸프 네. 왕정이고 아랍 형제들인데 이란 지금 전쟁을 놓고서도 약간 태도 에 면에 있어서는 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쿠웨이트는 또 타격 많이 입은 쿠웨이트는 어떻습니까?
0: 쿠웨이트가 이번에 뭐 이란 혁명 수비대 어떤 뭐 비밀 요원 같은 사람들도 체포했었고요. 또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번에 상당히 규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다 보니까 직접 이란을 공격하고 뭐 아랍에미리트처럼 공격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뭐 상당히 규탄하고 있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또 큰형님 노릇을 하면서 GCC 국가들이 뭐 이란의 공격 규탄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란에 대한 태도를 본다면 예, 공격을 받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은 상당히 강경하고 특히나 아랍에미리트는 뭐 공습까지 불사할 정도의 어떤 각오가 되어 있는 반면 사우디랑 카타르가 조금 더 유화적이다
1: 네.
0: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중동도 탈석유 시대에서 본인들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여러 모색들을 하고 있는데
0: 예.
1: 그 과정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라고 할 수 있는 베스트 모델이 사실 두바이 아니겠습니까?
0: 예, 그렇죠. 예.
1: 근데 두바이는 결국 봤더니 관광, 레저, 마이스 그다음에 또 약간의 금융기능들
0: 예.
1: 조세 피난처 역할들
0: 예.
1: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반석 위에 올라왔는데
0: 예.
1: 그래서 그걸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예. 카타르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그걸 벤치마킹해서 추종하고 있다가
0: 예.
1: 이번 전쟁이 난 거잖아요.
0: 예.
1: 그러다 보니 두바이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0: 예.
1: 그러면 이번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 중동이 꿈꾸는 본인들의 미래 이거 자체도 이제 전면 재수정을 해야 될까요?
0: 지금 이 전쟁이 만약에 계속된다.
1: 예.
0: 뭐 저강도로 장기 분쟁은 일단 이 국가들이 지금 그러한 탈석유 산업 다각화에서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결국에 또 석유를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럼 결국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제 우회하기 위해서 얀브라는 향구로 이제 홍해 쪽으로 파이프라인 연결해서 지금 홍해 쪽으로 좀 수출하고 있고요. 아랍에미리트 후자이라는 곳으로 지금 또 경유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거치지 않은 쪽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호르무즈 해협에 비해서는 한도가 있죠.
1: 네.
0: 그 양이 좀 작을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홍해 쪽을 하지만 이란이 더 자극을 받아서 바벨 만데브 해협 그러니까 후티 반군을 동원할 경우에는 후티 반군 이번에 이스라엘도 공격했습니다만 만약에 홍해 봉쇄로 나간다. 그러면 이것도 막히게 될 경우에
1: 네.
0: 타격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랍 국가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타격을 받더라도 가장 많은 타격을 입었죠. 이번에. 받더라도 이란 이번에 한번 끝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공군력이 강하니까요.
1: 네.
0: 이란보다는. 그래서 조금 더 공습을 해보자는 쪽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여기서 좀 멈추고 비전 2030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쪽으로 좀 약간 물러서는 조짐이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된다면
1: 네.
0: 이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에는 암울한 그림자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그렇군요.
0: 결국에는 석유를 팔아야 미래가 예. 있는 것이니까요.
1: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중동 국가들로 하여금 아브라함 협정
0: 예,
1: 이거
0: 예.
1: 자꾸 가입하라고 요구한다고 들었어요.
0: 예.
1: 사실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기독교, 이슬람, 유대 다 뿌리가 같은 거 아니냐
0: 예,
1: 이걸
0: 예.
1: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그러면 이 협정, 아브라함 협정의 가입,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다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은데
0: 네.
1: 이것도 쉽게 협정에 다 가입하지 못하겠네요.
0: 아브라함 협정이라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나름 이제 큰 그림이죠. 중동 질서를 이제 재편하겠다는 건데요. 뭐 저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근데 그래도 가장 큰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브라함 협정 가입 직전까지 간 적이 2023년 10월 7일 이전이었습니다.
1: 네.
0: 거의 이제 이스라엘과 할 뻔했었는데
1: 네.
0: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면서
1: 근데
0: 이것은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결국에는 이란 포위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1: 네.
0: 그래서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수교시켜줌으로써 예, 이란이라고 하는 위협 세력을 포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전략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이 기회에 아브라함 협정 가입하는 게 어땠을 때 뭐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해서 트럼프가 거기 지금 전화 들고 있는 거 맞냐 이런 얘기 했다고 하죠. 그리고 노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국가가 들어서야 된다. 두 국가가 들어서야지 우리는 인정할 수 있지. 현재 이스라엘은 지금 뭐 서안지구라든가 가자지구 같은 경우에도 뭐 좀 정착촌 사업 같은 것도 하고
1: 네, 네. 그러니까
0: 팔레스타인 국가가 들어서지 않으면 사우디는 이제 가입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1: 네.
0: 지금 현재로서는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바레인만 지금 걸프 국가에서 가입한 상태고
1: 네.
0: 카타르는 가입 아직까지는 또 국민들이 여론을 봐야 되니까요. 왕정이라고 하지만. 근데 카타르와 뭐 이미 이스라엘 관에는 수교를 안 했다 뿐이지 비밀리에는 물밑으로는 상당히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사실상.
1: 네, 네.
0: 이제 국민 여론을 보기 때문에 아랍인들의 정서가 있잖아요. 또 이슬람

0: 이슬람 세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런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단시간 내에 수교를 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1: 참 근데 저도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란에게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핵 포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핵을 포기하게 만들려면 이제 본인들도 위협이 안 된다. 우리도 이제 네. 국제사회 일원이다. 완벽하게 나도 이제 그냥 내 안위를 핵으로만 꼭 보존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 이걸 믿게 해줘도 핵을 포기하는데 네. 그러면 아브라함 협정에도 이란 너도 들어와 네. 라고 하는 게 그걸 딜을 보기가 더 쉬울 텐데 네. 아브라함 협정에는 이란 빼고 우리끼리 뭉칩시다 하고 네. 잔뜩 나를 세워놓고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는 네. 실제 미국도 핵 포기를 희망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뭔가 다른 또 보이지 않는 뭔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마저 전 들어요.
0: 예.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마실 때 아브라함 협정 얘기하면서 뭐 테헤란도 같이 하면 좋겠다. 이란도 같이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1: 예, 하긴 했군요.
0: 물론 하진 않겠죠. 이란이 현재 예. 정권 자체가 미국을 이제 사탄이라 부르고요.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이라 부르고 예.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암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암이라는 건 제거해야 될 존재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만든 잔체가 이스라엘에 붙어있는 레바논의 헤즈볼라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좀 화합하면서 서로 수교하고 싸우더라도 좀 수교하고 싸우면 좋겠는데요. 이제 그럴 단계까지는 아닐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을 이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요. 네. 수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은 약간 좀 약 올리는 듯한 반응이었고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자신이 큰 그림에 생각하는 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을 수교시킴으로써 어떤 이란 포위 전략 가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 이란은 더 우리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핵을 포기할 수 없겠다. 예, 그런 모순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1: 오랫동안 중동 분야를 연구해 온 학자님으로서 만약에요 트럼프의 참모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0: 예, 예.
1: 지금 이게 저도 이걸 어떻게 풀어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혹시 박사님이 트럼프에게 예. 지금 이 악수 두신 걸 예. 해결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방법입니다. 조언을 해 주신다면 뭐 방법이 있을까요?
0: 지금 호르무즈 해협 이란이 지금 역봉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크게 좀 난감해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해협 봉쇄 같은 경우는 뭐 통행료 이런 것은 일절 지급돼서는 안 될 거고요. 해협 대 해협 봉쇄로 맞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이 원하는 게 좀 해협 봉쇄를 하니까 호르무즈 해협 같이 이것도 이제 동시에 같이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하나 둘 셋 하면서 동시에 단계적으로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좀 재개방하고 미국도 이란에 대한 재봉 지금 역봉쇄죠. 이것도 단계적으로 봉쇄를 해제하는 게 어떻게 했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1: 그러면 느낌은 왠지 미국이 진 것 같잖아요.
0: 진 것 같죠. 네. 진 것 같죠.
1: 그 안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0: 안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쓴소리 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예스맨들이 다 맞아요. 주변에 있기 때문에 네. 안 들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뭐 협상을 원한다면 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굳이 뭐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을 너무나 좀 견제하면서 그거보다 네. 나은 성과를 이제 얻으려고 얘기했기 때문에
1: 네.
0: 협상을 원한 타결을 원한다면 조금 더 이제 양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뭐 협상 타결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협상을 이렇게 질질 끌면서도 공격하고 어느 안에서 어떤 분열이 일어나면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레짐 체인지가 바라는 것인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속은 알 수가 네. 없으니까요.
1: 네. 혹여나요?
0: 네.
1: 지금 선거를 앞둔 사람이니까 정치가니까 네. 중간 선거까지는 이렇게 지리하게 끌고
0: 네.
1: 또 쿠바나 다른 이슈로 패키징하고
0: 네.
1: 중간고사 끝나면
0: 네.
1: 중간 선거 끝나면 이제 본인은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0: 네.
1: 그때 그냥 대규모 다시 전쟁을 재개해서
0: 예.
1: 확실하게 그냥 뭐 이것도 내 치적으로 삼겠다라는 이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0: 아마 이제 선거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또 봐야 되겠네요. 네. 공화당이 다수인지 민주당이 다수인지 뭐 지금 상황은 뭐 불리하게 보이긴 합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후임 대통령을 바라는 사람들, JD 벤스라든가 차기 대권주자를 노린 사람도 있잖아요. 뭐 마크 루비오 이런 사람들은 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 큰일 납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유가 상승 불보듯 뻔하긴 한데 이제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게 마지막 내 임기라 생각하고 확실하게 그럼 이란을 내서 승리의 어떤 트로피를 챙기겠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전혀 배제하기는 힘들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참 우리가 중동 사태 챙겨야 될 게 많군요.
0: 네.
1: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잠깐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잠깐이거나
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1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사흘 연속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미국은 오늘 밤 해군, 공군, 레이더, 방공, 기타 모든 형태의 방어수단과 대부분의 공격 능력을 상실한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8일 이란의 드론 공격에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격추되자 9일과 10일 이란을 향한 보복 공습을 감행했는데 이날 사흘 연속으로 공격을 예고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머지않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우리는 하르그 섬과 다른 석유 인프라 거점을 점령할 것이며 그들의 석유와 가스 시장의 모든 통제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합의와 관련해 정치적 이해관계는 단계에는 이미 도달했지만은 동결자금 해제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란 측 소식통들은 해외에 동결된 수백억 달러의 이란 석유 수익금을 해제하는 절차를 포함해 일부 사안이 세부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이란은 동결 자금 중 60억에서 120억 달러가 테헤란에 즉시 인도되길 바라지만 미국은 이를 단호히 거부한 채 인도적 물품 구매를 위해 자금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길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에서 EU 측의 철강 관세

0: 대폭 인상 조치와 무관세 물량 확보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배려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늘 로마 시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회담 도중 철강 무관세 쿼터 확보 문제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유는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관세를 물리지 않는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현행 25%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하는 새 관세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 철강 수출국들은 무관세가 적용되는 쿼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EU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미군 당국이 서울에서 제6차 핵협의그룹 NCG 회의를 열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회의 직후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 및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핵협의그룹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잠시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16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포항에서 30도까지 치솟는 등 26도에서 30도를 오르내리겠습니다. 김상호였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노르웨이의 재즈 가수 잉거마리는 우리나라 팬들과 연이 깊습니다. 2004년에 발표한 노래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가 우리나라에서 크게 사랑받으면서 그때부터 한국을 자주 찾기도 했죠. 그러면서 잉거마리는 한국 팬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 3집 앨범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요를 한곡 리메이크하기로 결심하는데요. 이때 잉거마리의 마음을 자극한 음악이 양희은의 노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였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Even When이라는 제목으로 번안되어 잉거마리의 목소리로 재해석되었죠.

6월 11일 목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잉가마리의 노래입니다. Even When.

6월 11일 목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잉거마리 Even When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멜로디가 다른 가사로 들리는 음악이죠. 예,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이 노래를 노르웨이의 재즈 가수 잉거마리가 영어로 번안을 해서 다시 부른 그 곡이었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목요일에는요. 한 가지 주제에 맞는 음악을 한 시간 동안 들어보는 주제 특집이 있는 날인데요. 예전에 우리 청취자 이선희 님이 가요를 번안한 팝 특집은 어떨까요? 라고 아이디어를 한번 주신 적이 있으세요. 사실 해외 음악이 우리나라 가요로 번안이 된 그런 음악은 정말 많죠. 그래서 제가 그때 작년 봄에 100곡을 아예 특집으로 번안곡들을 모아서 전해드린 적이 있기도 한데 그런데 이렇게 반대로 우리나라 가요가 해외에 번안이 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들으신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를 번안한 잉거마리의 Even When처럼 우리나라 가요를 해외 가수들이 번안한 노래들을 한 시간 동안 모아서 들어보려고 해요. 해외 가수들이 번안한 가요 어떤 노래들이 있을지 유난히 오늘은 좀 멜로디가 익숙한 음악들이 흐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 참여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0: 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어요. 문자 미니 게시판 어느 쪽이든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기 편한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해외 가수들이 번안한 우리 가요들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곡의 노래 들으셨는데요. 두 곡 중에 먼저 전해드린 음악은 하모니카 명연주자로 유명하죠. 리 오스카의 연주, 그리고 테디 안드레아스의 목소리로 들은 My Love Beside Me였습니다. 이 노래의 원곡, 멜로디 너무 익숙하셨죠? 네,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였는데요. 리 오스카가 이 곡을 연주를 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리 오스카의 음악 중에 My Lord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을 이제 김현식 씨가 생전에 한국 사람이라는 노래로 번안을 해서 본인 앨범에 실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국 사람이라는 노래로 그 곡이 좀 잘 알려졌는데요. 그게 이제 인연이 돼서 김현식 씨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리 오스카가 My Love Beside Me로 이렇게 다시 연주를 해서 리메이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뭐 어떤 자료에는 김현식 씨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곡이 발표됐다라는 잘못된 자료들이 있는데 시기상은 맞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리 오스카 역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연주자였기 때문에 그 마일로드의 인연으로 또 김현식 씨의 노래를 이렇게 다시 리메이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노래는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가 많이 생각나셨을 겁니다. All for One의 I Don't Wanna Cry였어요.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All for One의 앨범에 정식으로 들어갔다기보다는 아시아 에디션 앨범에만 들어있는 곡입니다. 일종의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보너스 트랙으로 넣은 노래인데요. 그 보너스 트랙을 한국 가수의 유명한 노래를 한번 리메이크를 해서 넣어보자 해가지고 미소 속에 비친 그대가 선택이 된 거죠. 이 노래는 이종윤 님이 신청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처음 시작할 때 아예 한국어 가사로 시작이 되다가 이제 그 번안된 느낌이 촥 등장을 해요. 김건모의 핑계를 파파 위니가 코리안 러브 어페어라는 제목으로 정식으로 리메이크를 했었습니다. 90년대 중반의 일이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핑계가 파파 위니의 목소리로 다시 재탄생했는지 지금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해외 가수들이 번안한 우리 가요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노래 들으시면서 떠오른 멜로디가 있으신가요? 사실 오늘 특집이 이 노래 때문에 이루어진 거기도 해요. 최근에 나온 신곡입니다. 2007년생, 아직 만 18살인 미국의 가수이자 배우인 줄리안 러너가 최근에 이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요. 제목은 Even If라는 곡이에요. 그런데 리듬은 굉장히 좀 요즘 음악 같은데 멜로디가 90년대, 2000년대 그때쯤에 가요 많이 들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음악일 거예요. 일기예보에 그대만 있다면 이 노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번안을 해서 새롭게 편곡을 해서 그래서 발표한 곡이 지금 들으신 줄리안 러너의 Even If였습니다. 그대만 있다면이 원곡은 일기예보였고 나중에 그 일기예보의 강현민이라는 그분이 러브홀릭이라는 또 그룹을 만들었죠. 그래서 러브홀릭 버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너드 커넥션의 버전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90년대, 2000년대에 가요를 많이 들었던 사람이라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일기예보로도 활동하고 솔로로도 러브홀릭으로도 활동을 했었던 그 강현민이라는 뮤지션이 정말 멜로디를 잘 쓰는 가수다.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대만 있다면도 그렇지만 다른 노래들도 정말 좋아하는 곡들이 많은데 그랬는데 그런 보석 같은 음악을 미국의 이런 신인이 다시 불렀다는 게 그게 좀 되게 신기하면서도 또 매력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노래 문승호님이 신청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화권으로 좀 가볼게요. 사실 우리나라 가요가 이렇게 영어로 번안된 경우들도 꽤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같은 아시아권에서 일본어나 중국어로 번안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그 중에서 두 곡을 골라봤는데요. 먼저 조용필의 친구여를 알란타미 애제심추라는 제목으로 번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소라의 난 행복해. 이 노래는 여명이 여우적 나무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를 했었거든요. 이 두 사람의 목소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멜로디를 한번 다른 언어로 들어보죠. 먼저 알란 탐입니다. 애제 심추.

0: 再见。
1: 해외 가수들이 번안한 우리나라 가요를 들어보고 있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두 곡, 조용필의 친구여를 번안한 알란탐의 애제심추, 그리고 이소라의 난 행복해를 다시 부른 여명의 여우적 나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영어로 번안된 노래들을 들어볼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번안된 노래들은 제목까지 완전히 바꾸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가사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원곡의 메시지나 감성을 그대로 살려서 번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사를 그래도 다른 언어로 옮기다 보면 내용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내용에 맞게 제목을 다시 붙이는 게 좀 당연한 일이긴 한데 그런데 이번에 들어볼 음악은 영어로 번안이 되긴 했지만 제목은 우리나라 제목 그대로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에릭 베네가 부른 정말 사랑했을까를 들어볼 거예요. 이 노래의 원곡은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노래였죠. 이 곡을 프로듀싱을 한 프로듀서가 박근태라는 분이었는데 평소에 에릭 베네를 굉장히 좋아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음악을 에릭 베네가 영어로 번안을 해서 한번 불러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콜라보레이션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에릭 베네가 굉장히 흔쾌히 아, 좋은 음악이고 내가 불러보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음원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릭 베네의 정말 사랑했을까를 지금 들어볼 예정이고요. 여기에 한 곡 더 이어갈게요. 필리핀의 MYMP라는 어쿠스틱 밴드가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Say You Love Me라는 노래로 좀 유명한데 그 MYMP에서 노래를 했었던 보컬이 주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주리스가 이은미의 애인이 있어요를 I Have Someone in My Heart라는 제목으로 번안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맑은 목소리로 유명했었던 그런 가수였는데 이은미 씨의 그 약간 블루지한 그런 목소리의 노래를 어떻게 다시 번안을 했는지 지금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에릭 베네의 정말 사랑했을까, 그리고 주리스입니다. I Have Someone in My Heart.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해외 가수들이 번안한 우리 가요를 들어봤는데요. 그동안 골든디스크가 익숙한 팝을 색다르게 들어보는 게 컨셉이었다면 오늘은 익숙한 가요를 정말 완전히 색다르게 들어봤죠.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음악은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을 번안한 곡입니다. 나탈리 그랜트의 Enchanted Dream.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at the bottom.

was, same as it ever was, same as it ever was.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 문화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큐.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8: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어떻게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도자기 이름은 도자기의 종류를 먼저 씁니다. 청자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리고 만드는 방법이나 재료에 따른 이름을 붙이는데요. 상감은 표면에 여러 무늬를 새겨서 그 속에 금이나 자개 따위를 박아넣는 공예 기법입니다. 그 다음엔 무늬의 종류를, 끝으로 도자기의 모양을 뜻하는 말을 붙이면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이 됩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을 13시간에 걸쳐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등 당사국들의 승인을 모두 받았다며 종전 합의가 사실상 타결됐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문 서명식의 시간과 장소도 곧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란 매체는 아직 어떠한 합의문 승인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협상 타결을 부인했습니다.
4: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상 최대인 6,2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모 회사인 미국 법인 쿠팡 INC는 개인정보의 판단은 사법적 심사

0: 사 대상이라며 법적 대응을 공식화했습니다.
1: 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공동 개최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개막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오늘 오전 11시 체코를 상대로 조별리그 예선 첫 승 사냥에 나섭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6월 12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1: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전현직 수뇌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2: 어젯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물이 담긴 파란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 대기 중이던 승합차에 상자를 옮겨 싣습니다.
3: 압수수색 모두 마무리된 겁니까? 추가 압수수색 계획 있으십니까?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신 겁니까?
2: 오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관위 등 7곳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벌인 압수수색은 약 13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를 제외하고 압수수색을 모두 종료했다며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태 8일 만에 이뤄진 이번 강제 수사에는 서울청 광역수사대와 국가수사본부 소속 등 100명 넘는 경찰과 합수본 소속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서울시와 지역선관위위원장 등 12명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선거 업무로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합수본은 선관위 측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 선거법을 어겼는지 따진다는 계획입니다. 선관위가 투표지 인쇄율을 줄인 경위부터 투표지 보관한 폐기 경위 등 후속 대응까지 사실상 모든 과정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7동의 투표용지 상자 분실 사태도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관련자들을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받아 배당을 검토 중입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사상 초유의 전직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전현직 고위 인사들에 대한 줄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0: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면서 합의문 서명식의 시간과 장소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란은 아직 승인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사흘째 이어가던 공습을 미국이 중단하면서 최악으로 치닫던 중동 상황이 당장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영 특파원입니다.
4: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 시간으로 11일 오후 들어 갑자기 이란에 대한 공습을 취소한다는 글을 SNS에 띄웠습니다. 논의는 이란 최고 지도부까지 올라가 승인을 받았다고 취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사흘 연속 공습을 예고하며 석유 인프라도 점령할 거라고 위협했는데 돌연 태도를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논의 내용과 쟁점은 세부 사항까지 포함해 미국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관련국 모두의 승인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조만간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문서는 최종 조율 단계에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또 서명식은 주말에 유럽에서 JD 벤스 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해상 봉쇄는 협상이 최종 타결될 때까지 전면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했습니다. 태도가 수시로 바뀌는 특성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틀 연속으로 양측 간 전개되는 전투는 숨고르기에 들어가며 최악의 위기를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SNS 언급 직후 이란 측은 아직 미국과 어떤 합의문도 승인된 바 없다고 조금 다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이란 협상팀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양해각서와 관련해 어떤 문안도 승인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요구사항을 철회해 양해각서 초안으로 돌아간 만큼 이란도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과 다른 유화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양해각서 초안에는 휴전의 60일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 그리고 휴전 기간 동안 비핵화 합의 도출이란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양측의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지만 월드컵 개막일에 맞춰 공습 취소 소식이 나오면서

0: 국제 유가는 2% 이상 크게 하락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취소한다고 밝히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1.86%, S&P 500 지수는 1.75%, 나스닥 종합지수는 2.54%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해 브렌트유는 2.9% 떨어진 배럴당 90.38달러,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58% 내린 배럴당 87.7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역대 최대인 6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쿠팡이 1,100만여 명의 온라인 활동을 무단으로 수집해 저장하고 소비자를 강제로 쿠팡으로 유도하는 이른바 납치 광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2: 쿠팡에서 파는 단백질 음료 광고가 붙은 언론사 기사. 화면을 내렸을 뿐인데 갑자기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클릭하지 않아도 화면을 가로채는 이른바 납치 광고. 쿠팡은 지난 2022년부터 탐지 시스템을 통해 납치 광고를 제재했다고 주장했지만 개인정보 보호위 조사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납치 광고를 올린 사이트를 배제하긴커녕 오히려 추가 수수료를 준 겁니다. 심지어 광고를 낸 사이트나 앱에 누가 언제 접속했는지 1,117만 명의 온라인 기록을 동의 없이 수집해 저장했습니다. 그저 관심 있는 기사를 본 기록을 쿠팡이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 오도의 해킹 방법이 아닌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비 및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2: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회원 3,322만 명, 비회원 최소 433만 명. 해커 접속 기록을 살핀 민관 합동 조사단과 달리 중복 공격을 빼고 실제 유출 피해만 따지고 또 비회원에게 보낸 배송지 정보까지 반영한 결과입니다. 쿠팡은 약 5개월치 접속 기록을 삭제하는 등 계보위 조사를 방해했습니다.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응하겠다며 경찰청 출입기자 71명 인적사항을 무단 확보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만 4,235억여 원.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 무단 수집과 납치 광고 관리 부실에 대해 2,011억여 원 등 총 과징금은 역대 최대 6,247억 원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1: 그럼에도 쿠팡 측은 이에 대해 사과나 반성이 아닌 법적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가 서울행정법원에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공시한 건데 법원 판단이 나오는 데까지는 수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뉴욕 손병산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4: 쿠팡의 모회사이자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쿠팡 INC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조치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INC는 현지 시간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수시 보고서에서 한국 개인정보위의 규제 관련 판단 및 제재 조치는 사법적 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고객 3,70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회원 1,100만여 명의 온라인 활동 계획을 동의 없이 저장했다며 역대 최대인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미국 상장사는 이 같은 중대 사안이 발생하면 4영업일 이내에 보고서를 내야 하는데 쿠팡 INC는 즉각 대응 계획을 밝힌 겁니다. 쿠팡 INC는 또 보고서에서 추산된 과징금 약 4억 1천만 달러는 26년 2분기 실적에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으로 인식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종 과태료 금액과 조사 결과 시정 조치는 개인정보위 발표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쿠팡 INC가 법적으로 구제를 요청하면 법원 판단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0년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이용자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들에게 넘겼다며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메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까지는 4년이 걸렸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5: 중동 분쟁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라는 세계은행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계은행은 현지 시간 11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0: 성장률이 지난해 2.9%에서 올해 2.5%로 둔화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올해 1월 내놓은 전망치보다는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증거를 보존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고 질타했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전국 17개 대학이 공동 시국선언을 냈고 각계각층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규탄과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3개국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기 위해 오는 14일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진행합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이탈리아 현지 시간으로 11일 로마 프레스센터에서 14일 이탈리아 현지 시각으로 낮 2시, 한국 시각으로는 밤 9시에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승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40분 만에 꺼졌지만 이 불로 차주인 60대 남성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은 중부 내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강원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0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1: 철새의 왕 철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지금까지 MBC 뉴스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축구대표팀이 잠시 후 5시간 후죠. 오전 11시에 체코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릅니다. 그래서 거리 응원도 오전에 열리게 되는데요. 특히 서울 광화문 광장이 대형 응원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만여 명 정도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삼성동 코엑스몰과 여의도역 인근에서도 대형 화면을 통해 단체 응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네요. 출근하는 분들과 응원 인파가 함께 몰릴 것 같은데 이곳 지나가는 분들은 여유 있게 이동하시고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체코전 첫 경기여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경기를 지켜보면 좋을지 잠시 후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7도, 부산 19도, 대구 18도, 대전 15도고요. 광주 16도, 강릉 20도, 제주는 19도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강원 중북부에는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가겠고 특히 산간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덥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소개된 분께 세차용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문자는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5: 6월 12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북과 경기 교육감 선거 개표에서 오류가 드러났습니다. 전북 교육감 선거 개표에서 전북 전주 완산구 중화산 1동의 1투표소 결과에 3투표소 결과가 잘못 반영돼 1,104표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기교육감 개표에서는 성남 중원구 금광 2동 3투표소의 개표 사무원이 두 후보의 득표수를 반대로 입력하는 실수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경기 광주시 초월읍 2투표소 개표 결과에 9투표소 결과를 잘못 입력하기도 했는데요. 선관위는 착오를 인정하고 바로잡았다며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2024년 7월 19일 국회에 출석한 임 씨는 아이폰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새벽에 기적적으로 23자리나 되는 비밀번호를 확인했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최혜병 순직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받은 임 씨는 위증죄로 1년 6개월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의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의 한쪽 다리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는데요. 센터 직원이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체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물체의 크기를 토대로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고요. 인천 지역 학교에 결석자를 확인하는 협조를 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과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0: 의뢰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에는 궁금한 스포츠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엔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작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드디어 2026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을 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A조의 첫 경기 멕시코 대 남아공이 조금 전 경기가 끝났네요.
1: 네, 멕시코가 2-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네. 멕시코 대 남아공의 경기를 시작으로 이제 월드컵이 39일간의 대장정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네. 이 경기가 사실 우리의 2차전 상대와 또 1승의 재물이라고 여겨지는 팀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좀 주목해볼 부분들이 많았던 경기였는데요. 네. 멕시코가 전반 9분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경기 흐름을 좀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됐고요. 또 후반에 남아공 선수가 퇴장을 당합니다. 그래서 수적 우위 속에서 멕시코가 추가골을 넣습니다. 그래서 네. 2-0으로 앞서가고 있었는데 남아공 선수가 다시 또 한 명 퇴장을 당했고요. 경기 막판에는 멕시코에서도 또 퇴장 선수가 나오거든요. 네. 멕시코의 센터백 몬테스 선수의 퇴장이 나오면서 이게 우리나라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게 퇴장을 당하면 네. 적어도 한 경기는 다음 경기를 못 뛰거든요. 그럼 멕시코의 센터백 하나가 빠지게 되는데 네. 물론 일주일 후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네. 멕시코가 이 부분에 대비를 좀 해서 나오긴 하겠지만 예. 어쨌든 변수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이제 다음은 우리나라 차례입니다. 네. 잠시 후 오전 11시에 체코하고 조별리그 1차전 경기가 있어요.
1: 네. 멕시코가 지금 우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요. 네. 아까 그 남아공 대 멕시코 경기를 보니까 좀 변덕스러운 날씨가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멕시코 시티에서 경기를 했는데 네. 비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현지에 지금 비 예보가 있다고도 하고요. 네. 과달라하라가 고지되어서 사실은 그 부분이 큰 변수겠다 했는데 우리가 좀 일찌감치 사전 캠프부터 고지대 적응을 했기 때문에 네. 평가전을 보니까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덜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비가 온다면 이 고지대에서 체력 소모가 좀 큰 상황인데 네. 비가 오면 젖은 그라운드에서 뛰는 게 선수들에게는 좀 부담이기도 하고요. 공의 마찰이 좀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네. 패스 속도가 좀 빨라지니까 날씨 변수도 감안해야 되는 그런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체코가 아예 고지대 적응이 지금 안 된 상태거든요.
0: 그렇군요.
1: A조 4개국 중에 유일하게 멕시코의 베이스 캠프를 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체코가 유럽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월드컵 본선 진출에 막차를 탄 거나 마찬가지라 베이스 캠프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피파가 배정해 준 곳으로 가야 됐었는데 네. 그곳이 미국 텍사스주 맨스필드였거든요. 그리고 경기 하루 전에 과달라하라로 이동한 상태라 예. 이미 고지대 적응을 마친 우리로서는 이 부분은 좀 유리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뭐 비 오는 건 어차피 뭐 똑같은 네, 상황이니까.
1: 맞습니다.
0: 하지만 체코가 또 피지컬을 앞세운 세트피스가 무척 강한 팀이라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비를 좀 해야겠군요.
1: 이 세트피스라는 것은 코너킥 상황. 프리킥 상황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0: 네.
1: 사실 이 세트피스가 우리나라와 체코전의 화두라고 볼 수가 있는 게
0: 예.
1: 사실 이제 체코가 굳이 나누자면 기술적인 섬세함보다는 예. 좀 체격을 앞서는 조금은 투박한 그런 공격을 하는 팀인데 공격진에서 주포라고 하는 시크라든지 슐츠 이런 선수들이 개인기가 좀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0: 네.
1: 체코의 주장 크레이치 선수는 이제 황희찬 선수의 소속팀 울버햄튼에서 같이 뛰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플레이오프에서 두 경기 모두 골맛을 봤을 정도로 득점력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네. 가장 큰 이제 우리에게 좀 힘든 부분은
0: 네.
1: 키 190cm 이상 선수가 무려 10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트피스나 크로스를 활용한 고공 공격 그러니까 크로스를 주면 헤더로 네. 뭐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무척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플레이오프 두 경기에서 체코가 기록한 네 골이 페널티킥을 제외하고 모두 세트피스에서 나왔는데
0: 네.
1: 또 아이러니하게 실점 역시도 모두 세트피스에서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러면 세트피스를 노려야 되는 상황인데
0: 네.
1: 높이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으니
0: 네.
1: 체코의 높이를 정면으로 상대하기보다 우리 특유의 어떤 스피드나 빈틈을 파고드는 그런 것이 해법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오고 있고요.
0: 네.
1: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손흥민과 이강인의 정확한 프리킥 이게 큰 무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렇겠네요. 우리 수비진 역할도 중요하겠습니다.
1: 네, 일단 김민재 선수를 비롯한 홍명보 호 3백 수비진이 체코의 고공 공격을 얼마나 잘 막

0: 막아내느냐가 관건인데 근데 하필 부상 악재가 발생을 했고 그 부상이 생긴 선수가 3백의 한 축을 담당할 김태현 선수입니다.
1: 네.
0: 우리에게는 큰 악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조유민 선수가 사전 캠프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부상을 당해서 낙마를 했는데 체코전을 앞두고 김태현까지 쓰러지면서 이 센터백 운용에 그러니까 수비진 운용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0: 아무래도 홍명보호에 깜짝 발탁된 이기혁 선수의 월드컵 데뷔 가능성이 좀 커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1: 예.
0: 공격과 중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붙박이 뭐 주전들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피파가 이제 한국의 체코전 예상 베스트 11을 공개한 걸 토대로 보면 손흥민 선수가 공격의 최전방에 서고 이강인 이재성 선수가 공격 2선에 중원에는 황인범 백승호 선수가 포진하고 좌우 날개는 이태석 서령우 그리고 쓰리백은 김민재, 이한범, 이기혁, 골키퍼는 김순규 선수가 지킬 거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요.
1: 네.
0: 여기서 뭐 약간의 변화가 있다면 오영규 선수를 원톱으로 놓는다든지 그래서 2선에서 손흥민, 이강인 선수를 2선을 지킨다든지
1: 예.
0: 또는 옌스 카스트로프가 윙백으로 나올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이 있겠지만 피파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는 베스트 11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렇군요. 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이번 월드컵이 사실 좀 여러모로 변화가 있었는데 또 어떤 부분을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0: 일단 참여 국가들이 48개국으로 늘어나니까
1: 네.
0: 경기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규정들도 좀 손을 많이 봤어요. 이 중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면 조별리그의 셈법이 바뀐다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
1: 네.
0: 약간 달라진다는 건데요.
1: 예.
0: 이번 대회는 12개 조로 나뉩니다. 그래서 조 1, 2위가 먼저 이제 토너먼트에 직행을 해요. 32강에.
1: 예.
0: 그러면 8개 자리가 비잖아요.
1: 예.
0: 이걸 조 3위 가운데 성적이 좋은 8개국이 추가로 합류해서 32강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제 조별리그 순위 결정을 할 때 이제 지난 카타르 월드컵을 기준으로 보면
1: 네.
0: 승점 그리고 골득실, 다득점, 승자승 이런 순으로 정했는데
1: 네.
0: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승점 다음에 골득실이 아니고
1: 네.
0: 바로 승자승으로 결정한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아무래도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면서 이번 대회에서는 좀 그 피파 랭킹 순위가 좀 낮은 팀이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오게 됐거든요.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 점수차가 일방적으로 크게 나는
1: 그러니까
0: 대승과 대패의 어떤
1: 예예.
0: 경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1: 네.
0: 골득실보다는 승자승을 우선하는 것이 조별리그 변별력을 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피파에서.
1: 네.
0: 그러니까 뭐 조 1, 2위를 다퉈야 된다든지 32강 직행을 놓고 경쟁하는 팀들 3위 자리, 2, 3위 자리를 갖고 이제 경쟁해야 되는 팀들은 이 경쟁 팀과의 맞대결 결과가 이전 대회보다 훨씬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냥 이기는 게 중요한 조별리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0: 그 지긋지긋한 경우의 수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오늘 있을 체코전,
1: 네.
0: 11시에 있을 체코전이 무척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무조건 이겨야 되겠군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이제 경기 중에 반칙 규정도 좀 많이 달라졌다던데 특히 이 입을 가리는 걸 금지하는 규정이 생겼다고요?
0: 그 경기 도중에 상대 선수나 예. 심판과 대치할 때 대화를 나눌 때
1: 예.
0: 유니폼이나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는 행위. 만약 이게 적발이 되면 심판은 즉시 직접 퇴장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1: 강하네요.
0: 네. 그라운드 위에서 입을 가렸다는 건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0: 실제로 유럽리그에서도 이런 장면이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월드컵에서 이 규정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미 평가전을 통해서 경험해 본 이 수분 공급 시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1: 예.
0: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시행이 예. 되고요. 침대 축구가 좀 자취를 많이 감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골키퍼가 공을 잡은 뒤 8초 이내에 어떻게든 공을 던져주던 뭐 쳐주던 해야
1: 네네.
0: 되는 방출해야 되는 규칙이 생겼고
1: 예.
0: 이게 스로잉과 코너킥 상황까지도 확대됐는데 이건 5초 이내 해결을 해야 됩니다.
1: 예.
0: 그리고 교체아웃 될 때 전광판에 자신의 번호가 뜬 순간부터 정확히 10초 이내에 그라운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식으로
1: 빨리, 네,
0: 빨리 나가고 빨리 들어오고
1: 네.
0: 근데 만약에 그걸 어겼다 이러면 들어온 선수가 1분 동안 못 들어오게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들이 좀 많고요. 촘촘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선수들에게 이게 규정 숙지가 무척 중요한 상황이 됐고요.
1: 네.
0: 청취자분도 이런 규정 변화를 좀 인지하고 보시면
1: 네.
0: 경기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1: 아,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0: 네.
1: 자, 야구 얘기도 좀 해볼까요? 아시안게임에 나서게 될 야구 대표팀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0: 네, 곽빈, 김도영, 문보경 등 WBC에서 활약했던 선수들.

0: 대거 이름을 올렸고요.
1: 네.
0: 엔트리 24명이 모두 전원 프로 선수로 구성이 됐습니다.
1: 예.
0: 조병현, 박영현, 뭐 소영준, 문현빈, 김주원 이런 선수들까지 포함을 하면 올해 WBC에 이어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는 총 9명이고요. 연령대가 25세 이하 21명, 29세 이하 와일드카드 3명, 문보경, 노시환, 곽빈 선수가 승선하게 됐는데
1: 예.
0: 유지현 감독이 와일드카드 이후로 밝힌 건 확실한 에이스 카드가 없다고 생각해서 곽빈을 뽑았고 3루 1루를 맡아줄 선수 건강이 확실히 보장된 선수로 문보경, 노시환 선수를 뽑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1: 네.
0: 안현민 선수가 좀 제외된 게 아쉬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1: 예.
0: 안현민 선수가 지금 이제 복귀를 하겠지만 두 달의 공백이 있었고 햄스트링 재발 우려가 좀 있어서
1: 네.
0: 안현민 선수를 제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단별로 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1: 네.
0: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KBO 리그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1: 네.
0: 근데 한 팀에서 많은 선수를 뽑아가면 아무래도 전력의 공백이 크기 때문에
1: 예.
0: 이런 부분들을 좀 구단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리고 미필 선수 왜냐하면 우승을 하면 군대 문제가 되기 때문에
1: 네.
0: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이제 뽑을 수밖에 없었는데
1: 예.
0: 어쨌든 팀마다 공백의 온도차가 있겠지만
1: 네네.
0: 9월의 국가대표 공백은 이제 후반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프로야구는 이번 주 중에 주중 3연전이 끝났는데 결과들 어땠습니까?
0: 네. NC가 키움을 3대2로 이겼고 LG가 SSG에 15대1로 이기면서 LG는 3연전 수입을 했고요. 두산이 12대7로 승리했고 한화가 5대1로 기아에 이기면서 위닝 시리즈 삼성이 8대1로 KT를 이겼는데요. 이러면서 1위 LG, 2위 KT, 삼성이 3위고요. 한화가 4위로 올라섰습니다. 5위 기아, 6위 두산, 7위 NC, 8위 SSG, 9위 롯데, 10위는 키움입니다.
1: 네. 자, 그런데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이정우 선수가 18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 중이라고요.
0: 역대 한국인 빅리거 최초의 기록을 써가고 있고요. 오늘 하루 쉬어가는데 주말 동안 이 기록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0: 태극기 하면 무척이나 좋거든요.
1: 예.
0: 현재 타율이 3할 3푼 8리 메이저리그 전체 2위입니다. 1위 선수가 3할 4푼 1위예요.
1: 네.
0: 그러니까 얼마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1: 예.
0: 부상 복귀 후에 펄펄 날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주말부터 시카고 컵스와 경기를 하기 때문에
1: 네.
0: 메이저리그에서 이 한국인 1위 타율 1위 타자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 아,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0: 네.
1: 금요일엔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단결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5: 네,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과거 발언을 인용을 하면서 정치는

0: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국민만 믿고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단결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다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1: 네.
0: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이 대명제 앞에서 우리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네. 그런데 이틀 전에는 정청래 대표가 의원총회 생중계를 추진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왜 이 말이 나온 건가요?
0: 국무회의 생중계와 비교를 했습니다. SNS에. 네. 그러니까 의원총회는 왜 비공개하냐는 문자들이 많다라면서 네. 이 의원총회 생중계 적극 동의 찬성한다라고 적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원내 지도부에서는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김종배 시선집 중에서 천준호 원내운영석 부대표 의원총회 공개 문제에 대해 회의 성격에 맞게 공개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반박을 했는데요.
1: 네.
0: 원내대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근데 의원총회는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1: 네.
0: 원내대표가 이제 주관해가지고 열리는 거기 때문에요.
1: 네.
0: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먼저 생중계를 띄운 것 자체가 이게 적절한 거냐. 그리고 아무래도 원내에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1: 네.
0: 당원들 중에 정 대표를 지지한 사람들이 많은 이 생중계를 통해서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래서 어제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좀 공개적으로 터져 나온 것 같더라고요.
0: 네, 그래서 어제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장철민 의원 이제 KBS 보도에 보면요, 이 상태로 전당대회를 치르면 전준이, 그러니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부터 갈등이 폭발할 것이다 라면서 정 대표가 만약 다시 당대표직에 도전할 생각이라면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0: 역시 같은 장 의원이 중앙일보 보도를 보더라도 서울시장 선거를 졌는데 당 차원의 각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면서 오늘이라도 사퇴해야 중립성이 유지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1: 네.
0: 임미애 의원도 전국선거를 지휘하면서 갈등 관리를 하실 줄 알았는데 갈등이 남은 채로 선거가 끝나게 된 게 아쉽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임 도전 시 전당대회 공정관리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역시 사퇴 필요성을 언급을 했고요.
1: 네.
0: 또 지난 선거에 공천과 이 관련 선거운동에서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1: 네.
0: 신정은 의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 과정에서 경선 관리 너무 불친절하고 불투명했고 당의 공천 시스템이 심각한 상황이다라 직격을 했고요. 정의령 의원도 인천 연수구청장 선거 패배에 대해서 경선 시스템이 부재했던 것이다라고 비판했다라고 합니다.
1: 네.
0: 허영 의원 국민의힘은 선거 결과를 집단적으로 해석하고 대응하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이 승패 요인을 의원들에게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을 했는데요.
1: 네.
0: 이렇게 의원총회가 끝나고 나서 정청래 대표 기자들이 네.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하여튼 잘 들었다라고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임 도전 여부에는
1: 네.
0: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해달라라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는데요.
1: 네.
0: 정치권에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 하겠다라는 네. 걸로 해석을 합니다.
1: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정상래 대표도 좀 고민이 되겠네요.
0: 네. 그러니까 어쨌든 당대표직을 사퇴를 어차피 이 선거를 뛰려면 필요하긴 한데
1: 네.
0: 시점의 문제긴 했거든요.
1: 네.
0: JTBC 보도를 보게 되면은 전준희가 구성되는 오는 24일 전으로 정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임기는 8월까지인데 연임에 도전을 하려면 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 만약 당대표가 그 구성에 손을 대게 된다면은
1: 네.
0: 향후 있을 전당대회 운영에 좀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1: 네.
0: 다만 이건 이제 공식 발표된 사퇴 시점과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1: 네.
0: 이후 만약 정 대표가 정말로 조기 사퇴하고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다면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한 다른 주자들과의 경쟁 구조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1: 네, 그렇겠죠. 자, 국민의힘도 어제 최고위원회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 장동혁 대표 거취를 놓고 공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0: 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라면서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0: 장 대표를 향해서도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 출마를 해서 평가를

0: 받으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1: 네.
0: 그러자 이 대표적인 친장 의원이 최고위원이죠. 조강한 최고위원이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1: 네.
0: 김민수 최고위원도 당원들께서 장 대표의 2년 임기를 알고 투표를 한 것이다 라면서 그 임기를 마치기 전에 물러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반박을 했고요. 당사자인 장동혁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면서 사실상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1: 네. 이 국민의힘의 소장파 의원 모임이죠. 대안과 미래는 장동혁 대표는 사퇴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냈더라고요.
0: 네. 뭐 이성권, 김용태, 김재선, 뭐 권영진 여러 의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1: 네.
0: 어제 입장문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붕괴됐고 이는 오롯이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이다라는 건데요. 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교체를 주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보수는 늘 책임을 중시해왔고 장 대표가 진정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시라 이렇게도 요구를 한 건데요.
1: 네.
0: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선관위 총체적 부실에 따른 참정권 침해 문제이지만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전국 대선거를 주장하는 거엔 반대를 하고 특히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리더십을 연장하려는 거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1: 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어제 장동혁 대표를 놓고 물러나야 할 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이제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 올 때마다 기자들이 여러 가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1: 네.
0: 어제도 잠깐 만나서 장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이 제 생각이 아니라 모든 언론인 그리고 시민들의 생각이 아닐까라면서 보수는 재건돼야 하는데 그 보수 재건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장동혁 대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1: 네.
0: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또한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말씀에 공감한다. 시민들은 충분히 그런 말씀하실 수 있다라면서도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 거기에 옳다구나 하고 올라타서 음모론까지 결합해 자기 연명의 길로 쓰는 것은
1: 네.
0: 시민들께 도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나 본인이 지난번 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바로 물러났던 사례를 언급을 하면서 저는 두말하지 않고 물러났다. 보수 정치는 지금까지 늘 그래왔다. 그런데 이분이 장동혁 대표 그걸 깨고 있다라며 그게 보수 정치를 더 우습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한동훈 의원하고 뭐 장 대표 사이의 각은 뭐 확실하게 세워져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한테 축하난을 보냈다고요?
0: 네, 이것도 좀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1: 네.
0: 한동훈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 균형추를 바로잡자라는 생각에 공감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가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 원내대표가 한동훈 의원의 복당 의사를 밝히면 숙고해보겠다라고 했는데
1: 네.
0: 어떤 입장이냐라고 질문을 하자
1: 예.
0: 보수 제거는 미래를 향하는 것이지 과거에 누가 잘못했다는 것을 갈아내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1: 예.
0: 그런 차원에서 정 원내대표에게 축하란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1: 예.
0: 과연 복당이 풀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그리고 일부 지역 선관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0: 네, 어제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요.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 또 서울시 선관위 송파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선관위까지 7곳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1: 네.
0: 서울시 선관위에서는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1: 네.
0: 영장에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직 간부와 지역선관위 관계자 등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1: 네.
0: 합수부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실수인지 또 선관위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예산 처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합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다고요?
0: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되고 나면은 이 조사계획서 작성과 본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국정조사가 실시되는데요.
1: 네.
0: 여야 모두 진상규명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위 구성, 조사 대상, 특검과의 병행 여부를 두고 입장이 갈리는데요.
1: 네.
0: 민주당은 의석 비율

0: 둘에 따른 특위 구성을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합수본 수사와 국정조사 결과를 본 뒤에 특검 도입 여부를 검토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1: 네.
0: 반면에 국민의힘은 일단 위원장 야당이 맡아야 되고 위원도 의석 비율이 아니라 여야 동수로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1: 네.

0: 전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면서 황교안 전 총리처럼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진영이 추천하는 그 인사라고 하더라도 자격을 갖췄다고 한다면 수사 인력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가장 의심할 사람들이 수사 과정을 안에서 지켜봐야 그 결과가 비로소 모두의 결과가 된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정조사나 특검에서 어떤 결과를 내린다고 하게 되면 뭐가 나오든지 간에 이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반발을 할 테니 처음부터 참여를 시켜서 그런 반발을 못하게 되지 이런 구상이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또 이 대표는 이어서 서울 일부 투표소의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10시로 연장된 결정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의결을 거친 게 아니라 고위직 한 명이 단독으로 임의로 판단을 한 거 아니었느냐 이런 정황들도 제기를 하며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아까 전해드렸다시피 이제 뭐 교육감 선거에서도 좀 오류가 있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앙선관위에서 다시 한번 사과를 또 했습니다.
0: 네. 지금 사과할 일들이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위철한 중앙선관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 2천여 매가 남았다. 송파구 내에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은 73.3%, 실제 투표율은 65.8%였기 때문에 용지가 남았다라는 건데요. 네. 본 투표용지의 인쇄 비율 하한을 50%로 낮춘 배경에 대해서는 잔여 투표용지의 보관과 분실 도난 우려 그리고 과도한 인쇄에 따른 부정선거 의혹 제기, 사전투표율 증가 등을 들었는데요. 이외에도 위 직무대행은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 또 국회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고 앞으로 자세한 진상이 밝혀질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때문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입주에 있는 체육단체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를 못하고 있는데 어제 호소문까지 나왔네요.
0: 네. 지금 저 월급도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가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시위는 존중하지만 일터도 존중을 해달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일부 직원이 경기장 안에 갇히거나 출근하던 직원들이 소지품 수색을 당하는 등의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선수들과 지도자 수당 지급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일터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시위대는 계속해서 자료 훼손을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이것도 참 곤란한 상황이고요. 그 송파 경찰서장은 경찰관을 향한 뭐 모욕이나 폭행에도 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장 설명 전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할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할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 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0: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티는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 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5: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연민주 리포터 전해주세요.
6: 네, 오늘 피크닉 즐기면서 월드컵 경기 응원하신다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하늘 표정도 기온도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한낮 기온 서울 28도, 강릉과 광주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는 5에서 10mm 사이의 소나기 지나는 곳 있겠고요. 주말에도 맑은 날 이어지는 곳 많지만 일요일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제주도에는 비가 지나겠습니다. 또 주말엔 오늘보다 한낮 기온 1, 2도가량 더 오르겠고 다음 주는 대부분 30도를 웃돌며 더 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 9478님이요. 조금 있으면 체코와 월드컵 예선 있죠. 일하느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마음만은 열심히 응원하려고요 하셨는데, 네. 오늘 체코와 조별리그 1차전 오전 11시에 경기 시작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일하시면서 또 뭐 점심 식사하시면서 응원하게 되실 것 같은데 첫 경기 꼭 이겼으면 좋겠네요. 클론의 발로차 청해 주신 곡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9478님께 세차 용품도 보내드립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최근 일부 도심지에 배달 로봇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 무릎 높이의 로봇 차량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물건을 배달하는데요. 그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혹시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0: 실제로 얼마 전 미국에서 로봇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죠. 30대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배달 로봇과 부딪혀서 크게 다친 건데요. 이런 경우 사고 책임은 누가 얼마나 져야 하는 걸까요? 이미 현실로 다가온 자동 로봇 시대, 법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기 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 사고로 인한 감전 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의 전기 안전 캠페인은 송하 전업사와 함께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7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우리는 방금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전 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고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미국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자국의 핵심 원칙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 국영 IRNA 통신을 통해 합의문 서명 시간과 장소에 관한 보도도 전부 추측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협상 과정에서 자국의 레드라인, 즉 양보 불가능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합의와 관련해 정치적 이해 단계에는 이미 도달했지만 동결자금 해제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란 측 소식통들은 해외에 동결된 수백억 달러의 이란 석유 수입금을 해제하는 절차를 포함해 일부 사안이 세부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이란

0: 다른 동결 자금 중 60억에서 120억 달러가 테헤란에 즉시 인도되길 바라지만 미국은 이를 단호히 거부한 채 인도적 물품 구매를 위해 자금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길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취소한다고 밝히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1.86%, S&P 500지수는 1.75%, 나스닥 종합지수는 2.54%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는 하락해 브렌트유는 2.9% 떨어진 배럴당 90.38달러,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58% 내린 배럴당 87.7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의 첫 경기인 체코전이 오늘 오전 11시 열리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첫 거리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최대 6천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KT빌딩 인근과 세종대왕상 일대 행사장을 6개 구획으로 나눠 인파를 분산합니다. 경찰도 오전 8시부터 3개 기동대 200여 명을 배치해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한편 대회 개최국 멕시코는 개막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2-0으로 승리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북 문경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진남터널 인근에서 달리던 14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8.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뒤차 운전기사인 50대 남성과 앞차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이 왼쪽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은 중부 내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오는 것도 있겠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악바리 정근우입니다. 야구 직관하고 싶은데 룰을 몰라 망설여진다고요? 그럼 야구 말고 먹거리부터 생각하세요. 구장별 인기 먹거리도 찾아보고 낮 경기 끝나고 갈 지역별 맛집도 찾아보시고요. 그래도 야구를 조금 알고 싶다면 야구 새싹들을 위한 책 정근우의 야구말 나들이 참고하시던가요. 야구장은 야구 공부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랑 추억을 만들러 가는 거죠. 즐길 마음만 챙겨서 가세요. 추억은 행동하는 사람 겁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이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2부와 3부에 걸쳐서 박규환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서영주 전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1: 건강에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0: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6: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7: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6: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7: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6: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7: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6: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8: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9: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 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10: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조달주님이 두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퇴근하면서 듣는 시선 집중은 항상 좋아요라고 올려주셨습니다.
10: 어디 갔다 오신 건가요? 근무 형태가 바뀐 건가요? 그러니까.
11: 글쎄요.
10: 그런 뜻 같은데요. 네. 그러면
11: 오랜만에.
10: 야간 노동을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퇴근하시는 겁니까?
11: 네.
10: 아유, 건강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11: 네, 이렇게 가끔 안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선수들 오늘 오전 11시 체코와의 예선전 첫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박하림님, 체코전 보려고 월차 냈습니다. 덕분에 편안하게 집에서 시선 집중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승리하길 온 힘을 다해 응원하며 나침액 준비합니다. 코리아 파이팅이라고 올려주셨어요.
10: 낮술 드신다고?
11: 네.
10: 네, 이미 어차피 김병지 대표가 예상을 했습니다. 몇 대 몇?
11: 2대 0?
10: 2대 0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네. 믿고 느긋이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 네, 옥황상제님이 새벽에 멕시코랑 남아공 경기했는데 2대 0으로 멕시코가 이겼습니다. 우리와 같은 조인데 멕시코도 해볼 만한 상대라고 보였습니다. 오늘 체코 이기고 남아공 멕시코까지 이기기를 기대해봅니다. 라는 의견, 응원 보내주셨고요. 용현배님은 항상 라디오로만 듣다가 유튜브 라이브로 보니 어우 JB 멋있네요.
10: 이제 하셨습니까?
11: 네. 예, 그렇군요. 네. 오늘 좀 약간 네, 자신감 뿜뿜이시네요. 그리고 솜니님, 이건 이제 제가 힘을 얻고자 소개하는 댓글인데요. 눈에 딱 띄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솜니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더마카 없는 JB타임즈는 상상할 수 없는 시선 집중입니다. JB타임즈 시간 10분 더 늘려주세요.
10: 아유, 좋으시겠네요. 네네네.
11: 아니 이거 또 JB타임즈 10분 늘리려면 JB가 또 동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잘생기고 멋진 JB 함께 하시겠습니까?
10: 싫어요. 뭘 더 늘려. 힘들어 죽겠는데.
11: 네. 네, 솜니님 그건 안 된대요. 네, 제 시간 짧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10: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펼쳐진 장면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우재준 최고위원과 이를 비판하는 조광한 최고위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12: 우리 지도부가 지금 이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회피하지는

0: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도부의 임기는 원래 내년 8월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은 8개월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다시 우리가 전당대회를 열어서 재선거를 통해서 다시 출마를 하셔서 다시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1: 역시 그 뭐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2: 뭐. 이제 많이 나왔던 장면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일이니까 그냥 감상하는 걸로 가름하고요. 뒤에 이어지는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3: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에 어떤 선택을 요구하거나 그 길을 열려면 110명의 의원님들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네, 뭐 이것도 충분히 예상했던 발언입니다. 재선거 주장으로 책임론을 피해가려 할 거라는 분석은 이미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것의 아주 미시적인 논리 구조인데요. 오늘 이걸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4: 미시적인 논리 구조 어떤 건가요?
2: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답을 먼저 줘야 한다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누구한테? 소속 의원들에게. 그렇죠? 자, 그러면 장동혁 책임론을 펴는 의원들은 어떤 답을 내놔야 될까요? 재선거는 안 된다. 진상조사 대책 마련이 최선이다. 라는 쪽으로 아마 물길이 잡힐 겁니다. 지금 나오는 게 그런 이야기니까. 자, 짚을 점은 이런 답이 나왔을 때의 장동혁 대표의 대응인데요. 자, 이 지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꺼낸 미시 논리. 아마도 이런 걸 꺼내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재선거 투쟁에 올인하는 대표를 개파의 이익에 눈멀어 가지고 퍽치기 하는 작태. 이런 건 이제 멈춰달라. 라는 식으로 논리를 펴고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폄하를 할 거라고 전망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의 성격을 응당한 책임 추궁에서 민주주의를 저버린 사익 추구 행위로 변질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진퇴 문제는 개인의 거취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로 아마 이렇게 치장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정 그러시면 먼저 답을 내놓으세요. 라고 걸었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근데 이제 그게 먹힐지가 궁금한데 당장 국민의힘 쇄신파죠. 대한과 미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총을 열어달라라고 원내대표한테 얘기를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제 주말까지 고민을 해본다고 했거든요.
2: 자, 먹힐 건가 안 먹힐 건가는 사실은 논리 구조보다는 힘의 역학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이것도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정식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나온 표수 계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류는 건재하다라는 얘기를 이미 어제 했었습니다.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4: 네,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앞에 철없는 소리라는 얘기 들렸었잖아요. 네. 근데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우재준 의원이 기자들에게 밝히기를 비공개 회의 때 조강한 최고위원이 어린 놈이라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조강한 최고위원은 어린 친구라고 했지 어린 놈이라고 표현하진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이러면서 또 나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촌철님들의 반응이 많은데 그거는 그냥 평가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맡기도록 할게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2: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 사퇴 요구가 나왔다고 합니다. 장철민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패배를 거론한 뒤에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에 다시 도전할 의사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사퇴해야 중립성이 유지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 임미애 의원도 이재명 대표 시절의 전당대회 재출마 사례를 보면 사퇴한 뒤 60일 안에 선거를 치렀다. 지금쯤이면 정청래 대표께서도 사퇴해야 공정관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두 의원의 대표직 사퇴 요구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을 전제로 한 지금 요구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흘러갈까? 자, 이걸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타이밍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짚어보겠습니다.
4: 네.
2: 자, 한번 이런 상상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직후 최소한으로 보더라도 전당대회 일이 8월 17일로 결정되는 순간에 정청래 대표가 먼저 자진해서 연임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사퇴를 선언을 합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가 있을 텐데 내가 사퇴를 할 테니 한번

0: 자유롭게 평가 토론을 해보시고 저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평가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는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건 상상의 그림이고 현실 실사판은 물러나라는 요구를 넘어서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까지 나오는 형국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건 기세싸움에서 패배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밀려서 사퇴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렸던 상상도와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사태가 되는 건데 연임 도전의 기반을 약화시킨 상태에서의 사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제가 타이밍에 초점 맞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드리는 게요. 사태의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정청래 대표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한 가지 의아함이 남습니다.
1: 어떤 거죠?
0: 정청래 대표가 이런 기초적인 문제도 모르고 지금 그러면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냐, 악수를 두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약간 의아스럽다라는 겁니다. 이 의아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다르게 보는 건데요. 정청래 대표가 연임 의사가 확고하고 연임 도전 과정에서 세력 싸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면 정청래 대표의 과제는 자기 지지세를 어떻게 최대치로 응집시킬 것이냐 하는 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공격하는 그리고 자신이 공격당하는 모습을 노출시키는 게 오히려 그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전선을 아예 그어버리면서 이 한문 받쳐서 전선을 그어버림으로써 자신에 대한 지지세, 결집도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러한 구상일 수도 있다라는 점도 함께 봐야 된다. 물론 추정의 영역입니다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어제 의총에서 면전에서 사퇴 요구를 당했지만 정청래 대표는 어제 오후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얘기를 올립니다. 정청래표 1인 1표제 여전대 뇌관대나 이런 기사 관련해가지고 1인 1표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입니다.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합니다. 라고 올렸고요. 오늘 0시 18분에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본인의 갈 길은 여기다. 뭐 이런 뜻인 거죠?
0: 본인의 갈 길은 이거다보다는 그 두 가지 메시지의 직접적 대상, 관심을 갖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당원들입니다.
1: 그렇죠.
0: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겠죠. 네.
1: 하평파님은 변화된 상황에는 새 인물이 필요하죠. 사퇴는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올려주셨고 일반인님은 연임? 할 수도 있겠죠. 권리당원 다수가 진리라면 뭐 이런 의견들 보내주셨고요. 레드헤어님은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다면 다음 대표 선거에는 출마 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또 물음표 보내주셨고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뜨겁게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관련한 얘기는 2부와 3부에서 집중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쿠팡에게 총 6,246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매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직 쿠팡 직원인 해커는 총 3,322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와 최소 433만 명의 비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이 다른 업체 사이트나 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동의 없이 수집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또 쿠팡의 광고 파트너 중 일부는 광고를 클릭하지 않아도 쿠팡 사이트로 연결되는 이른바 납치 광고를 운영했는데 개보이는 쿠팡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개보이는 한편 쿠팡 물류자 회사인 쿠팡 풀필먼트가 지난 2023년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의 개인정보를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한 사실을 적발해 이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1: 네, 쿠팡은 법적 소송에 나설 뜻을 밝혔다고 하던데 짚을 점은 어떤 겁니까?
0: 뭐 짚을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미국 기업 쿠팡이지 않습니까? 과징금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혹시 보복 대응이 나설 것인가 당연히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시민단체 등은 지금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연 매출을 고려하면 이번 과징금은 법정 상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과징금 1조 원도 부족하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다 빼고 딱 하나 이 점에만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 리포트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다른 업체 사이트나 앱에 접속한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저장해 왔다. 라는 조사 결과

0: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된 활동 기록이 뭐일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혹시 쿠팡 회원들이었다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온라인 활동 기록 전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관심사, 활동상, 개인관계, 건강 상태까지를 망라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론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당신이 쿠팡에 의해서 어항 속의 금붕어가 되어버렸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와 맥락이 같은 게 더 있는데 쿠팡은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의 개인정보를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등록 이유가 근데 뭐냐면 허위사실 유포였다고 합니다. 쿠팡이 기자들의 성향과 능력과 활동상을 분류해서 불이익을 주고자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얘기는 쿠팡의 문제가 개인정보 관리 소홀 이라고 하는 문제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의 오용, 남용, 악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신원서파님이 쿠팡 참 대단한 회사예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렇게 올려주셨고 머니마켓님은 지키고 있는 법이 있기는 한가 궁금합니다. 토토로님, 아... 그래서 맞춤 광고를 했던 건가요? 라는 물음. 그리고 9609님은 그래요. 제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기사를 읽다가 클릭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쿠팡으로 넘어가더라고요.
0: 네.
1: 이런 경험담을 올려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지금 뭐 선관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여기저기서 뭐 개표 오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전해드릴 수는 없고 딱 하나만 뽑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결과 차고 입력 사례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 2동 제3투표소에서 후보자 순서 차이로 인해서 입력 오류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당초 개표 결과를 보면 임태희 후보가 337표, 안민석 후보가 368표 얻은 것으로 공표가 됐는데 다시 해보니까 임태희 후보 368표. 안민석 후보 337표였던 것으로 정정이 됐다고 하고요. 광주시 초월읍에서는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잘못 입력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초월읍 제2투표소 개표 결과가 임태희 668, 안민석 582표였다가 임태희 869표, 안민석 798표로 또 정정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임태희 후보 317만 8,132표에서 317만 8,364표로 안민석 후보는 355만 7,171표에서 355만 7,356표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두 후보 간 득표수 차이가 기존보다 47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자, 선관위 한 일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선관위의 올해 예산에 특별장려금 2억 5백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 특별장려금.
0: 네. 이 특별장려금은 다른 부처와 기관에는 없는 기존 선과마다 선관위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수당, 수고비, 보너스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요.
1: 네.
0: 올해 예산은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5천만 원 증액된 액수라고 하고 이 돈은 5급 100명, 6급 이하 260명, 토탈 360명에게 지급이 되는데 이 선관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5급은 선거 전후 5개월 동안 월 15만 원씩 그리고 6급 이하는 같은 기간 월 10만 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실 선거가 있었다고 해서 선관위 직원 전체를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선거 관리를 한 직원들의 노고를 폄하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더라도 이 돈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관리를 하는 건 선관위 직원들의 기본 업무입니다. 기본 업무를 수행했는데 왜 월급 외에 다른 돈을 추가로 줘야 되는 겁니까? 100번 양보해서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아주 탁월한 업무 능력을 보여서 특별한 격려가 필요하다고 쳐서 그래서 돈을 준다고 칩시다.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왜? 그건 사후 평가에 따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대상자 숫자를 미리 정해 놓았다라는 거잖아요. 5급은 100명, 6급 이하는 260명으로 딱 아예 이것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업무 수행한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해서 그래서 특별히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나눠먹는 돈이었다라고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 네, 선관위가 정말로 선거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었냐 이런 댓글들 올라오고 있고요. 짱구님은 총체적 난국이라는 건 선관위를 두고 하는 말이네요. 라는 의견 보내주고 계십니다.
0: 짧게 한 소식 더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이 그 발주한 대상이 한 법무법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무법인에서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는 변호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발언을 하거나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 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10월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받아들인 아이들의 삶이 불행해진다. 성소수자 자살 충동의 결정적 이유는 사회적 차별보다 동성애 성전환 자체에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의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전모 국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법인의 최고점을 줘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해야겠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균형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3: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2: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5: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7: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8: 네, 6.3 지방선거 이후 당이 가야 할 방향을 놓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면서 논란,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정당이 바로 민주당인데요. 오늘 관련 토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2부와 3부에 걸쳐서 관련 토론 좀 진중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두 분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먼저 박규환 민주당 최고위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9: 네, 반갑습니다. 네. 박규환입니다.
8: 그리고 서용주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0: 네, 안녕하십니까. 서용주입니다.
8: 네, 그 맥 정치사회연구소를 또 맡고 계시기 때문에.
10: 예, 그렇습니다. 지금 3년 됐습니다.
8: 지금부터 이제 호칭은 그냥 소장님으로 그러시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 네.
8: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좀 그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리겠는데요. 정청래 대표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사퇴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라고 보시는지 우리 최고위원님부터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9: 저는 사퇴 요구가 왜 나오는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8: 그래요?
9: 네네. 뭐

0: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하는데 저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사퇴할 만큼의 어떤 책임이 있는지 뭐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 그 지점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1: 그건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의 그렇죠. 문제이고.
0: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재선이죠. 그러니까 연임 도전 얘기가 나오는데요. 본인이 아직까지 연임 도전에 대한 뭐 딱히 의견을 내놓지 않은 상태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미리 사퇴하라는 것도 그거는 당은 당규가 정한 절차대로 따르면 되는 건데 뭐 그것도 저는 딱히 그 사퇴를 요구할 이유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1: 그러면 토론의 효율성을 위해서 네. 일단 이건 사실 확인이니까 좀 여쭙고 들어갈게요. 만약에 그 현직 대표가 연임 도전할 경우에는 예. 대표직 사퇴나 이런 문제가 어떻게 규정이
0: 당은 당규에 따르면요. 예. 후보 등록일 이전에만 사퇴하면 됩니다.
1: 후보 등록일 이전에만?
0: 예. 아. 그리고 후보 등록일은 전당대회 준비위에서 이제 전당대회 날짜를 정하고 그다음에 순회 경선을 뭐 30일 동안 할 건지 20일 동안 할 건지 실무적으로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후보 등록 일자를 정하죠. 그러면 후보 등록하기 전에만 사퇴하면 됩니다.
1: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사퇴를 해야 된다, 뭐 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뭐는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0: 그렇죠. 예.
1: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자, 우리 소장님 의견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일단 뭐 대표의 사퇴 부분들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그 연임 도전을 위한 사퇴, 공정한 이제 전당대회 경쟁을 위해서는 현직 당대표를 유지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퇴를 하는 게 맞지 않냐. 그거는 이제 사실상 뭐 볼멘 소리는 아닌 것 같고.
1: 그건 사실 이제 실무적인 문제죠.
2: 네, 실무적인 문제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론에 대한 사태가 그렇죠. 있겠죠. 저는 당내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의원들이 일본 이번 지방선거의 책임 자체가 당대표가 있는 거 아니냐. 전광판의 숫자는 좋았으나 내실은 좋지 않았다. 대통령도 그 내실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유감을 표명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당내에서 받아서 대표가 다소 억울하더라도 책임지는 모습으로 사퇴하라. 이제 저는 그런 모습에서는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퇴까지 갈 필요는 없다.
1: 아, 그래요?
2: 다만 이제 책임을 묻는다면 연임을 할 만한 지금 자격이 되느냐. 저는 자격에 대한 문제를 묻는 게 훨씬 더 맞지. 지금 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퇴라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당내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
1: 그러면 좀 논의를 좁힐게요. 이제 그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 두 결을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서 연임 도전을 전제로 한 사퇴론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논의해서 빼겠습니다. 네. 빼고. 지금 그러니까 선거 결과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을 해서 정청래 대표의 그러면 책임론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꾸겠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선거 결과가 나왔느냐 아니냐. 자, 최고위원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0: 저는 선거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뭐 광역단체장으로 치자면 12대 4였고요. 그리고 선거라는 게 상대가 있습니다.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싸웠고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다. 이긴 선거죠. 그런데 다만 국민들을 이렇게 마주할 때 보면 좀 국민 앞에서 저희가 과연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선거 결과를 받아들였느냐 하는 점에서는 저는 좀 아쉽고 아픈 대목이 있죠. 국민께서 저희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는 선거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1: 그럼 좀 비유를 하면 네. 스포츠 경기가 있는데 스코어는 이겼어요.
0: 예.
1: 근데 졸정 끝에 이겼어. 그래서 팬들이 좀 뭔가 승리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그렇죠. 비판을 하는 이런 네. 걸로 비유를 할 수 있는
0: 그러니까
1: 걸까요?
0: 이기고도 웃을 수 없는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찜찜한 사실은 그런 선거 결과를 받아들인 건 맞죠.
1: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감독이 사퇴하지 않는다.
0: 그렇죠.
1: 그런 논리신 거죠.
0: 국민들이 주신 그 메시지는 저희가 정말 성찰해야 된다.
1: 네.
0: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더 혁신해야 된다.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이 정권에 경고를 하셨다.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경고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새길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졌다. 그러면 국민의 힘이 이겼습니까? 선거에서?
1: 알겠습니다.
0: 아니지 않습니까?
1: 소장님 견해 여쭤보겠습니다.
2: 너 이제 경기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피파 랭킹 한 280위 정도 팀하고 했는데 졸전 끝에 1대0으로 이겼어요.
1: 예.
2: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한 5대0이나 6대0으로 이겨야 되는데 1대0 그것도 아주 형편없는

0: 경기를 치렀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결국에는 당 지도부라는 것은 권한이 막강하거든요. 권한을 막강하게 누린 만큼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1: 네네.
0: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관대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부분들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가 최선을 다해서 지방선거를 뛰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들이 정치예요. 그런데 나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고 다소 전광판에 점수가 좋은데 왜 나한테 자꾸 사퇴하라고 그래. 거기까지는 볼멘소리를 할 수 있으나 누구를 위한 선거였느냐는 측면에서는 네. 이건 책임론이 분명합니다.
1: 그럼 여기서 좀 추가 질문을 소장님께 네.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한정을 하지 않고 네. 공천부터 그러니까 선거가 끝날 때까지 관리의 측면에서 혹시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하십니까?
0: 그러니까 뭐 평온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1: 그래요.
0: 정청래 대표나 정청래 지도부가 이번 공천 과정이 아주 매끄럽게 됐다고 자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평이 문제예요.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도 자평이 문제였어요. 차라리 겸허하게 12-4로 결과가 나왔으나 서울을 잃었고 경남을 잃었고 북한과 평택을 잃었다. 이거는 사실 이기고도 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메시지가 나왔다면 저는 국민들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그래. 열심히 했는데 아쉽다 정도 했을 텐데 위대한 승리라고 했습니다.
1: 네네.
0: 그걸 듣고 있는 대통령은 어떻겠어요? 사실 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누구를 위한 선거였습니까? 이재명 정부 1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고 국정운영이 뒷받침하는 결과치를 받아내야 돼요. 그 책임이 최소한 여당 대표에게 있다. 이게 대통령한테 있다. 이게 책임론이 아니에요. 이 선거는 민주당이 치르는 거지 대통령이 칠 수는 없습니다.
1: 네.
0: 국정 지지율만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선거를 치렀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과지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못 받았으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대통령이 3일간 고심하고 나서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냈죠. 선거에 대한 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단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 어떠겠어요? 들이받았습니다. 결국엔 이게 책임지는 모습이냐라는 알겠습니다. 상황 속에서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것이다.
1: 그러면 우리 소장님의 견해는 책임을 져야 되는 몫이 분명히 있고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연임은 포기를 하는 연임 도전 포기하는 게 맞다. 혹시 이런 말씀이실까요?
0: 그 정도 수준이 책임지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1: 최고위원님 견해 여쭤보겠습니다.
2: 일단 저는 뭐 저희가 공천 과정이 아주 매끄러웠다라고 지도부에서 스스로 자평한 적은 없고요. 다만 그 과거의 전례에 비춰보자면 이번에 저희가 사무공천의 원칙을 세웠고요.
1: 네.
2: 그래서 억울한 컷오프 없게 하겠다든가 또 비리라든가 또 부적격자 없이 하고 낙하산 공천 없게 하겠다라는 이 원칙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했고
1: 네.
2: 다만 아시다시피 지방선거는 원칙적으로 시도당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이 직접 공천하지만 나머지는 시도당이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솔직히 잡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갈등도 있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잘 조율하고 또 관리하려고 했고 저는 그런 점에서 역대 다른 선거에 비춰보자면 저희가 비교적 무난하게 공천 작업을 이루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지 뭐 순전무결하고 뭐 무흠의 그런 공천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1: 네네.
2: 그리고 결과 역시도 저희가 볼 때는 사실 이게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향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우리 국민들께서 얼만큼 뒷받침해 줄 것이냐
1: 네.
2: 이런 것에 대한 선거이기도 했죠. 저는 그런 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선거가 졌다면 이재명 정부가 심판받은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이재명 정부 지금까지 잘했다. 앞으로 잘해라. 라는 메시지를 담은 결과를 우리는 받아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승리했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잘해라. 오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저는
1: 알겠습니다.
2: 그런 메시지까지 같이 받았다는 점에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롯이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그런 성적표를 받아들였다는
1: 그럼
2: 거죠.
1: 그럼 추가 질문을 우리 최고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공천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전북지사 공천 과정에서는 선거 과정 내내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평택을 국회의원 어떤 그 재선거 공천에 있어서 김용남 후보 어떤 공천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공천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선거 과정에서 캠페인에 있어서는 사실 캠프의 몫이 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의제를 띄우는 중앙당 차원에서의 선거 슬로건 관리의 문제가 또 있거든요. 이 점은 잘했는지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 일단 공천의 적절성과 관련해서 방금 이제 전북을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요. 전북 같은 경우 사실 전북지사 김관영 이제 당시 예비후보 네. 경선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합니다. CCTV에 정확하게 그 현금을 살포하는 장면이 드러났고요. 그 지점은 이거 솔직히 고백하건대요. 최고회의에서 김관영에 대한 적시 제명을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 접니다.
1: 아, 예, 예, 예. 예.
2: 왜냐하면 저는 이제 경북에 있지만 그건 우리 경북 당원들에게도 엄청난 상처였어요. 왜냐하면은 적어도 호남의 민주당은요 경북의 국민의힘과는 다르다고 우리는 생각했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호남의 민주당이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을 살포하는 이런 현장이 그대로 고스란히 노출된 것 아, 이것만큼은 이건 뭐 도저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시 제명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원택 후보나 이런 경우는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저런 의혹들은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의혹이 적어도 후보가 직접 관련돼 있느냐 이런 문제 그리고 그게 사실관계가 최소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확정되느냐 이런 원칙을 가지고 다른 모든 의혹에 똑같이 적용했던 것이고요. 아까 그래서 전북지사건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다는데 사실은 의도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1: 아, 그렇게 보시고 예, 예. 평택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2: 평택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그랬죠. 우리 집권당으로서 모든 곳에 다 공천한다 라는 원칙을 가졌고 그리고 또 우리 당 안에서 적재적소에 좋은 인재를 찾아서 공천한다. 이제 이런 원칙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김영남 후보가 이제 저희는 평택을에 또 적절하다라고 봐서 거기 이제 공천을 했던 것이죠.
1: 공천 말고 공천 이후에 그래서 정청인 대표의 지원 유세라든지 당 차원의 지원이든 이런 것들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좀 있었거든요.
2: 이제 진행자님께서도 정확히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 선거에서는요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불가피하게 이건 후보 중심으로 모든 캠페인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컨대 뭐 당대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김부겸 후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겠다.
1: 아, 예, 그런
2: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방금 말씀하신 지원 유세나 이런 경우는요 후보 쪽과 다 조율해서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후보 쪽의 어떤 선거 전략이라든가 캠페인 전략 이런 걸 비교적 저희는 다 존중했고요. 알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전체 중앙당 차원에서 의제 형성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저희가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그리고 일자라는 지방정부 일자라는 이재명 정부를 돕자 뭐라든가 또 그 밖에 생활 밀착형 착붙 공약 같은 거 이런 걸로 이제 중앙당 쪽에서는 큰 틀에서는 또 뭐 의제를 좀 형성해서 지원하고
1: 알겠습니다.
2: 그리고 정말 하늘에 제사 지내는 마음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네. 뛰었다.
1: 우리 소장님 이렇게.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0: 예, 제가 앞서 얘기했던 건 누구를 위한 선거였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을 했냐 그거죠.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만한 정성을 다했냐. 그런데
1: 예.
0: 그 당사자가 아니래잖아요. 결과가. 대통령께서. 정성을 다하지 못했다. 딴 마음을 먹은 것 같다. 3일 동안 고민했대잖아요. 대통령도요 산전수전 다 겪고 야당 대표도 했고 윤석열 정부 시절에 여목한 시절에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 대통령이 됐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조용청래 그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예 그냥 정치권에 안 있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대통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과정을 모르겠습니까? 대통령이 불만이 있다는 거는 사실 평택을도 대놓고 얘기한 거잖아요. 사실상 딴 데서 왔지 너 뭐 얻어먹으러 왔지 이런 식
1: 그런 얘기한 거 말씀하시는
0: 그렇죠.
1: 거죠?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된다?
0: 그렇죠. 여당의 그릇도 그러시고 품었을 때 과연 김영남 후보를 평택에 놔뒀을 때 당 지도부는 그 김영남 후보에 대해 정성을 다했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당에 그러면 그 대변인단에

평을 보세요. 얼마만큼 조국 후보에 대해서 지원 사격을 했나요? 김용남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국 후보가 그렇게 힐라를 할 때 조국 후보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후보 자격이 없다. 얼마나 저 논평했는지 통계를 뽑으면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대구로 넘어가 볼까요? 오지 말라고 안 온다. 아 이거는 사람의 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가면 표가 떨어질 수는 있으나 대구라는 보수 지역이기 때문에.

0: 경에 대해서 지방시대 위원장이었던 김경수 후보, 박안수 후보하고 접전지인데 얼만큼 지원했습니까?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경북 근처니까. 안 했어요. 그다음에 북과 하정우하고 한동훈 싸우는데 그 프레임을 만들어줬습니까? 오빠 논란 이후에 괜히 마음에 쓰이는지 모르지만 안 갔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안 가더라도 당에서 그 하정우와 한동훈의 싸움을 붙일 수 있는 프레임들을 당에서 얼만큼 또 해줬는지. 오직 갔던 건 전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아 열심히 했다면 진짜 대통령 역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칭찬하고 싶은데 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너무 아쉽다. 그런 론을 얘기하고 사실상 얘기하면 딴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저도 놀랐어요.
1: 알겠습니다. 혹시 반론 있으십니까?
2: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 딴 마음 얘기한 게 그 딴 마음 먹은 사람은 예컨대 죽을 힘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마음이 네. 미리 전당대회 콩밭에 가 있으면서 당대표를 흔들고 또 실제로 우리 후보들을 흔든 일부 사람들을 지적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제 눈에도 사실 보였거든요.
1: 아, 그래요?
2: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산전수전 다 겪은 분으로 다 알고 계세요. 정청래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지도부가 얼마나 또 물론 모자란 것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모자라서 못한 것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건이 안 돼서 또 못한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한 것을 저는 대통령이 충분히 저는 평가해 줬다고 보고요. 다만 진짜로 딴 마음 먹은 사람들이 있죠.
1: 따로 있고 근데 그게 정청래 대표는 아니다.
2: 아닙니다. 네. 그리고요. 예. 아까 이제 대구 얘기하고 했지만 저희가 대구에서 몇 번을 현장 최고의 일을 저도 가서 했고 방금 말씀하신 신공항 같은 거 다 해드리겠다. 반드시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다 얘기했고 그게 대구의 모든 일간지에 대서특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안 했다? 아닌데? 그리고 또 전북만 갔나? 심지어 통영 욕지도까지 갔고 통영시장 당선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 접경지역 강원도 쭉 가서 우상호 후보와 함께 돌아왔고 그래서 강원도에 그야말로 역대급 선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접경지역에 심지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당선된 적 없던 강릉시장 우리 당이 후보 당선시켰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왜 이런 사실관계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하지 않고 그냥 좀 느낌으로 이렇게 자꾸 속칭, 당대표를
1: 속칭 인상비평한다
2: 예,
1: 이 말씀이시죠?
2: 예, 좀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1: 재발론하실
0: 아니 뭐 통일치를 뽑아보시면은 네. 스스로 이제 백서를 만든다 하시니까 얼마나 허술하게 그렇죠. 선거를 치렀는지 알 거예요. 예. 네, 그 부분은 나중에 드러날 부분이라서 뭐 제가 감상평을 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하나 문제를 쳐볼게요. 울산 이겼죠.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평택 지금 국민의힘한테 내줬죠. 단일화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손 놓고 있었잖아요. 후원회장하고 조국 후보랑 김영남 후보 둘이서 그렇게 난리를 칠 때 중재를 당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그리고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지역들은 단일화에 대한 뭔가 얘기를 해주고 캠페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그 이 TK나 PK 지역에서 안 이겼던 부분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걸로 면피를 하면 안 되고 제일 뼈아픈 게 서울하고 경남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가장 중요한 게 5국 3특이에요. 5국 3특의 핵심 지역이 서울과 경남이잖아요. 거기를 잃었어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전북 김관영과 이원택 두 분 싸움에서 누가 되든 간에 냉정하게 얘기하면 무슨 상관이에요. 서울 경남을 가져와야지 그걸 잃어놓고 나서 전북 지키느라고 당력을 집중한 건 어쩔 수 없고 딴 맘을 먹은 게 전당대회다. 저는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전당대회 나오는 사람이 한 3명 되잖아요. 네네네. 정청래 대표 김민석 총리 송영길 의원이에요. 그런데 송영길 의원이 딴 맘을 먹었어요. 저는 사실상 송영길 의원 연수갑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연수갑에서 밭을 갈았고 개항을 양보하고 나서 거기에서 오님을 던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땀을 먹은 사람이 송영길 의원이라고 해버리면 정말 이건 지도부가 무책임한 발언이죠.
1: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끊고 네. 전화 말씀 듣고 3부에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잠시만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야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6: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1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1로 신고 상담하세요.
7: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연민주 리포터.
8: 네, 토론의 열기만큼이나 날도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28도, 광주 29도, 대구는 30도 예상되는데요. 주말엔 오늘보다 1, 2도가량 더 오르고 다음 주는 대부분 낮 기온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오후에 강원 내륙과 산지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에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0: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보고 즐기고 맛보는 유기농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학중앙공원에서 열립니다. 전남 광주 친환경 농업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신선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체험 부스와 유기농 먹거리, 초청 가수 공연, 가족이 함께하는 유기농 장학 퀴즈까지. 건강한 먹거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6월 13일 토요일 남학중앙공원에서 만나요.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지방선거 이후 증폭되고 있는 민주당 내부의 논란 오늘 특별 토론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서영주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박규환 최고위원 두 분과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가도록 좀 할 텐데요.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에서 좀 더 벗어나서 좀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사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이제 폭발을 했던 노선 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배면에 사실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에도 좀 이게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리를 좀 정확했는지 모르지만 그 노선 갈등이라고 하는 걸 중도 확장이냐 진보연대 강화냐 뭐 한 이렇게 좀 대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정리는 제대로 한 거 맞습니까? 두 분 동의하십니까?
2: 네네. 뭐 거의 큰 범위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1: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저는 이제 이게 진보의 응집력이라는 차원에서 정청래 지도부는 사실상 접근했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국민들이나 일반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좀 진보의 외연 확장 쪽으로
1: 네네네.
2: 그렇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2: 그러니까 두 개 다 틀린 말은 아닌데
1: 네네.
2: 정치인 지도부의 합당 논의는 사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응축된 힘을 가지고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자라는 거라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우당으로서 우리가 뭐 사실 언젠가는 같이 가야 된다는 것에는
1: 네.
2: 저도 크게 이견은 없는데 그 과정 자체가 참 당원들이나 국민들 보기에는 그렇게 썩 순탄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태도 아니 조국혁신당이 아니죠. 조국 대표의 태도 자체가 민주당에 합당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고자세로 나갔어요. 그러면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에서 당원들이

0: 우리 보기에는 오? 왜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합당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깨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 논의를 이어가기로 일단 잠정보를 해놓은 상황에서 평택의 선거를 보면서 민주당의 당원들은 조국혁 신당 갈 수가 없겠구나 라는 지금 상황에서의 서로 의견들이 믿는 게 아닌가.
1: 사실 그 두 흐름이 정면 충돌한 게 평택이었던 거죠.
0: 그렇죠.
1: 이게. 일단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죠. 네. 저희도 이제 우리 당은 물론이고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을 제대로 결집시키는 것 여기에서 출발해서 당연히 이제 외연을 또 확장해 나가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사실은 우리 이제 민주개혁진영 혹은 진보진영의 분명한 건 우리의 우군이고 우당이었고요. 함께 해왔고 그래서 이 힘을 일단 결집시키고 그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이제 지방선거를 맞이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합당 제안을 했던 것인데 어쨌든 그게 좌초됐죠. 그런데 저는 그 좌초된 것이 저는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좌초되었다기보다는 당시에 그런 합당 제안마저도 사실은 저는 그게 이제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뜻도 저는 거기에 있었다고 저희는 적어도 그렇게 판단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합당 제안마저도 사실은 조금은 정략적으로 많이 접근된 게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 당원들의 뜻도 저희가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분란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합당 제안 문제를 이제 이점에서 멈추자했죠.
1: 정략적으로 접근했다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2: 저는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는 사실 그때부터 이미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하고 선거 승리에 도움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자. 이게 사실은 지도부의 어쩌면 일관된 뭐 원칙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는 그것이 분명히 선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했는데 이 지방선거 다음에 사실은 곧이어 전당대회가 있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 전당대회 유불리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저는 현 지도부 혹은 정책 내 당대표를 좀 흔드는 저는 그런 측면이 좀 작동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1: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 그 진보연대 강화론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른바 친문 부활 음모라는 식으로까지 지금 묘사를 했거든요. 그건 되게 부당한 지금 현실 왜곡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2: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 친문 아니었던 사람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임하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당에 과연 친명 아닌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친문이 부활한다 뭐 혹은 뭐 이런 이야기 자체가요. 저는 참 왜 저렇게 매사를 뭔가 정략적 구도를 설계하려고 할까? 저는 그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어떤 파악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니다. 그럼 정청래 대표가 친문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뭐 과거에 정청래 대표는 또 친문 아니라고 그쪽에서도 또 뭐 저는 약간 이렇게 뭐 좀 배제된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보는 것은
1: 네. 너무 정략적으로 본 것이다.
2: 예, 정략적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너무 좀 이렇게 뭐 재미삼아 뭐 이렇게 소설 삼국지 쓰듯이
1: 음모론이 깔려있다.
2: 예, 약간 그거는 정사가 아니라 네, 야사다. 뭐든지 야사로 그러니까 네. 소설 삼국지 쓰는 알겠습니다. 뭐 그런 태도 아닌가 싶습니다.
1: 요점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보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0: 둘 다 있겠죠. 그러니까 친분의 부활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친분이 좀 보라면 어때요? 이 얘기도 뭐 합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게 정권이라든지 이 뭐 말하자면 주류와 비주류가 늘 이렇게 바뀌면서 흘러가듯이 정치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장강의 이 물결이 앞에서 빠져나갔는데 다시 그게 역류해서 뒤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불쾌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재명 정부 시대고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국정 철학을 가지고 이제 1년이 지났고 2년 차에 들어왔습니다. 뭘 염려하냐면 친문의 부활의 속살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말하자면 무시하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기류에서 염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나? 이재명 대통령 이제 1년 됐는데 이제 정통파가 아니야? 그러니까.

0: 이 친문이라는 게 기존의 민주당의 정통의 어떤 그 흐름을 가져왔던 사람들이 다시 잡아야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의 오해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팀 김어준. 김어준 팀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사실 보면 조국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선언, 유시민 작가에 대한 등장 등. 저는 김어준 씨 방송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제가 보고 있고 저도 애청자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서 실망했던 거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을 했죠. 예전에 김어준 방송 안 그랬어요. 국민의힘과 장동혁과 지방선거에 있어서 저쪽 편에 대한 어떤 약점 포인트를 잡고 선거를 주도해 가면서 지원사격을 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특히 평태. 이게 김영남 후보가 민주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국 후보가 되지 않으면 이 진보진영이 난리가 날 것처럼 그러면서 분열의 단초를 제공했다.
1: 네.
0: 저는 그런 측면이 저는 친문의 부활의 염려의 한 단면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2: 그 지점과 관련해서 예컨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인데 왜 김종배 진행자는 국민의힘을 공격하지 않고 뭐 왜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 저는 그러니까 뭐 자타공이 모독각이로 인식이 되고 있기
2: 그러니까
1: 때문에.
2: 그런데 김어준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1: 네.
2: 그러니까 김어준이 예를 들어 뭐 대체로 보면 민주진보진영을 편들고 있죠. 대단히 당파적인 그런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쪽의 어떤 시선대로 민주진보진영 안에서 어느 쪽에 힘을 더 실을 수도 있고 안 실을 수도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그럼 정청래 당대표는 어떻게 했느냐, 민주당 지도부는 어떻게 했느냐잖아요. 그럼 우리는 김용남을 공천했고 평택을 우리가 공천하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국을 도우려면 평택을 공천을 안 했어야죠. 그런데 저희는 평택을 공천했고 조국혁신당에서 무슨 저 그 왜 책임론 얘기하면서 그 우리에게 책임이 귀속되니 후보 공천하지 마라 할 때 우리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조국 후보도 비례대표 하다가 아웃됐는데 그 당에서 비례대표 승계했지 않습니까? 책임론으로 따지면 비례대표 승계하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우리는 집권당으로서 모든 곳에 다 공천한다.
1: 알겠습니다.
2: 공천했고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아까 단일화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울산 단일화, 단일화라는 건요. 이게 고도의 어떤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울산의 그 단일화에도 사실은 중앙당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했고 근데 만약에 이 평택을 솔직히 단일화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국으로 단일화하겠습니까? 그러면 김용남으로 저쪽에서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저희가 충분히 우리가 민주당 후보를 내고 당선시키기
1: 알겠습니다.
2: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건 좀 이해를 해주시면.
1: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니까 진보연대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정체성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거기서 난 파생된 것 중에 하나가 ABC론이었던 걸로 이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접근법, 이 시각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예, ABC론 자체가 선거를 어느 정도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갔던 것도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중요한 건 ABC론이 어디서 나왔어요? 김원준 씨 방송에 나왔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김원준 씨 방송이랑 지금 시선 집중, 김종배 시선 집중은 아예 차원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지상파와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그리고 김원준 씨 방송 제가 잠깐 얘기할까요?
1: ABC로는 매불쇼.
0: 아, 매불에서 나왔죠. 네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김원준 씨 방송이 뭐 어떤 민주당의 성향이고 뭐 중립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 나간 적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다 우리 민주당 사람들만 가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고
2: 조국당도 나오죠.
0: 아니까요. 조국당이 나오니까 진보 진영에 대한 그
2: 그렇죠.
0: 매체다 그 얘기입니다.
2: 매체도 그
0: 그러니까 중립성을
2: 합니다.
0: 지키는 김종배 시선집중 비교하는 건 틀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1: 예, 예, 예,
0: 두 번째
1: 예.
0: ABC론에 대해서는 사실 진보 진영을 갈라치게 한 거는 분명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좌쪽 A, B, C를 나눠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저기 문제가 됐던 거는 언제든지 배신할 사람들이 두어 있다예요. 그거를 뉴이재명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민주당 내에 있어서 선거를 누리고 나머지 곁불째로 온 사람들은 언제든 나간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친문의 부활을 꾀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만한 대목이다. 라는 점에서 그거를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왜 그런 지적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성찰하고 방향을 좀 바꾸는 게 나쁘지 않는 방향 아닌가 싶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정체성을 강조를 하다 보면 포용의 범위는 좁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제 당이 가야 되는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냐라는 문제제기가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저는 솔직히 그 유시민 뭐 본인 스스로 작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분명히 영향력 있을 수 있고요. 네네네. 그렇지만 그거 역시도 그분의 자유고 그분의 권리잖아요.
1: 민주당 얘기는 아니다.
2: 예, 민주당 얘기 아니고 아까 저도 그 김어준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대단히 제가 그 당파적인 정파적인 방송이고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의 시각에 서 있다. 그 위치에 서 있다라는 거 다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민주당 방송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도 아니고 그랬을 때 지금 오늘 주요한 이제 주제가 정청래 당대표의 어떤 책임 문제라든가 향후 전망 이런 거라고 한다면 정청래 당대표 체제에 민주당이 무엇을 했느냐를 갖고 저는 평가해야지.
1: 그 왜 정청래 대표가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법이다 이 말씀이신
2: 그렇죠.
1: 거죠?
2: 왜 그 김어준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그것이 마치 정청래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정청래는요. 말씀드렸듯이 평택을에 후원회장 맡았다고 했는데 후원회장 맡았고 평택을에 뭐 충분히 저희들은 할 만큼 지원해도
1: 알겠습니다.
2: 이기지 못하는 선거도 있습니다.
1: 혹시 재발론 있으십니까?
0: 아니 제가 이 조직이 망가지는 게 뭐냐면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왜 자평하죠? 바깥에서 보는 사람이 가장 잘 보는 겁니다. 바깥에서 그러지 못했어 평택을에 제대로 못했어 하면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없어요. 우리 잘했는데 왜 자꾸 욕하는 거야? 니들 안 돼. 배쳐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그런 논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부분 그다음에 당 안팎에서 염려하는 부분들은 정청래 지도부가 그다음에 권력을 쥐는 그런 행동보다는 다음에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던지는 것이고 네. 그 총선에서 이길 만한 지도력을 가져야만 되는데 외연 확장에 대한 확장성을 정청래 지도부 갖고 있느냐 네. 퀘션마크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준 겁니다. 국정 당원 1호 당원인 대통령께서 아 내 봐서는 정청래 지도부를 가지고는 외연 확장이 어려울 것 같아 이번 선거에서 그 결과지가 나왔으니까 당신은 이번에는 연임하지 말고 다음 지도부로 외연 확장하는 부분들만 좀 준비해 주셔라는 말을 은연중에 했다고 봐요.
1: 알겠습니다.
0: 그러면 총선을 이겨야만 그다음에 재집권을 하는 것이지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당하게 될지에 대한 염려들을 저는 왜 정청래 지도부는 하지 않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1: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두 분에게 공통 질문 한 발언 기회를 한 40초씩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으로 그러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권을 잡아서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두 분의 견해를 짧게 그러니까 듣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최고위원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2: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외연 확장 잘 못한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뭔가 질책을 하신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우리 민주당의 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저는 뭐 적절한 평가를 하셨는데요. 뭐 거기에 뭐 다른 얘기가 있다. 오히려 굳이 따지자면요. 내각에 대해서도 그러셨잖아요. 새로운 총리는 일만 할 총리라고. 일만 할 총리를 뽑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내각은 내각대로 일을 하는 것이고 당은 당대로 저는 지금까지 충분히 해왔는데 저희 스스로도 절대로 100점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지점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향후로 보자면요. 저는 국민 주권 시대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이 당원 주권 정당 그래서 대중적 민주정당을 만들겠다. 강하고 유능한 정당, 이기는 정당 만들겠다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기조에 따라서 향후로도 우리 정당으로 보자면요. 당원 주권 정당을 확고히 하는 것. 이것이 시대적 소명이다. 보고
1: 이 기조로 계속 가야 된다. 이 말씀이신
2: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이제 지방정부가 이재명 정부와 호흡해서 일자라는 지방정부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1: 네.
2: 이게 저는 이제 민주당이 할 일이죠.
1: 우리 소장님.
0: 네. 뭐 질책으로 안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런데 질책으로 안 받아들였는데 왜 정청래 대표는 정권을 잡다고 대통령이 지켜갑니까? 그게 여당 대표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그거는 박근혜 윤석열한테는 하는 얘기예요. 여당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1: 네.
0: 정권은 짧다는 거는 그런 얘기는 대통령만 할 수 있어요. 본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겸허하게 받아.

0: 드리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당 대표가 정권을 잡다 해버리면 대통령의 그 질책이 기분 나빴던 거죠. 누구나 오해할 수 있는 일을 왜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왜 대통령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일을 만들어요? 아니 중앙선관이 투표권 이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그거 수습하라고 나가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정청래 대표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1인 1표제 지금 통과시켜놨잖아요. 중요한 게 참정권 침해를 했어서 18개 대학이 다 일어났습니다. 네. 그거를 여당 대표가 해야 되는데 그 수습 안 하고 있죠. 오늘 뭐 했어요? 보안수사권 폐지 올렸어요. 대통령 순방 나갈 때마다 일을 만드는 게 정청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받을 일을 이제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하는 것들 이게 과연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겠냐 그거예요. 그다음에 같이 가고 싶겠냐 그거죠.
1: 알겠습니다.
2: 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권은 짧다라는 말은요. 정권이 짧기 때문에 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알겠습니다. 않다. 이재명 대통령 생각과 똑같습니다. 열심히 알겠습니다. 일해야 된다. 이런 뜻이었죠.
1: 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은 좀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좀 다시 한번 네,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4: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1: 어떤 내용일까요?
5: 네,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네. 해상평등가족부가 추진한 개정법이 어제 1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기존에도 명예훼손죄로 대응은 가능했지만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처벌할 수 있었고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자체를 부정 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라면 직접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거죠.
1: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5: 개정법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 사실을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고요. 또 여기에 전시, 공연, 토론회, 기자회견, 집회까지 포함이 됩니다. 다만 예술과 학문, 연구, 보도 같은 어떤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활동은 또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예.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는 지점이 그렇다면 학술 연구와 정보 유통이 결합되는 경우 가령 뭐 미국의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가 주장했던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부다라는 예, 주장이 예, 있는데 그 내용을 누군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다면 이건 연구 결과의 소개일지 허위 사실 유포일지라든가 어떤 보도를 목적으로 편향된 연구 결과를 인용하거나 그 관련 인물을 인터뷰했을 때는 언론은 처벌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그 경계를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1: 오, 그 중요한 얘기인데요. 들여다본 결과는?
5: 결과는 이제 합의가 필요하다, 감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는데 예. 의미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8일에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했던 고노 요헤이 그 전 중의원 의장이 별세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고노 담화에 대한 반박도 사실 그동안 주로 학술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기도 했고 그 이용훈 전 교수가 이제 저서 썼던 반일 종족주의 같은 경우도 고노 담화를 의식한 비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자들이 신문에 기고를 한다거나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런 강연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대중들한테 확산되는 건 사실 되게 순식간이고 요즘처럼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파급력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재가공해서 유포했을 때 처벌이 될 수 있을까도 종합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성평등가족부에서는 검찰의 검토나 재판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1: 사실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게 원래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케이스마다 그러니까 달리 접근해야 되는 거니까 뭐 그 얘기 잖아요 결국은.
5: 예. 하지만 유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뭐 법조인 자문을 구해봤을 때도 이제 허위 사실 유포는 직접 발언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걸 유포한 사람까지 전달한 사람까지 처벌이 되는 건 맞는데 결국 출발점은 행위자의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 의도라든지
5: 네, 의도죠. 의도나 맥락 그리고 보호 가치가 있는가인데 여기서는 가령 그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그 행위가 예술이나 역사, 학문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를 본다는. 거죠. 또 행위자가 그동안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도 맥락을 본다는 건데 사실 이 문제가 경계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건 역시나 그 표현의 자유와 충돌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대응 TF 단장인 이상희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 영역까지 처벌하는 거는 무리라고 보거든요.

0: 일본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 했을 때 결국 투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형사처벌이고 하나는 사회적으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해져야 되는 두 가지가 병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과정에서 경계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권력의 개입으로 갈 것이냐, 이 사회가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갈 것이냐, 이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가 사실은 어려운 건데, 이것 역시나 이 사회가 고민하면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1: 사실은 처벌은 마지막 수단이고 그 공론의 영역에서 걸러져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2: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발언이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을 때, 폭력을 선동한다거나 피해자의 존엄을 훼손했을 때, 사실 공권력이 개입하는 건 너무나 필요한 거였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제 주절을 했던 거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라는 이름 하에. 다만 그 12.3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모든 걸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제기가 됐었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사회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의식이 이제 이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개정에도 일조를 한 것이다라는 설명도 따라붙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회적인 공감대나 시민사회의 감시가 좀 뒷받침이 된다면, 어디까지 허용을 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제재를 할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도 조금씩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거죠.
1: 더 근본적인 건 양식의 회복이죠. 아무리라도 어떻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양식의 문제 아닙니까? 법률 영역 이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2: 그렇습니다.
1: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2: 맞습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천?
6: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전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5: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4: 탄탄방수
5: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6: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7: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8: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9: 네, 오늘 본방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 동안 휴가를 갑니다.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요. 제 자리는 시사인의 김은희 기자, 그다음에 전 KBS 이재석 기자가 대신해 주실 겁니다. 두 분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방송까지 진행을 하고 월요일부터 자리를 비우니까

6월 22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충전하고 좀 다시 신선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약속을 드리고요. 오늘 본방은 좀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 1688-4596.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새로 취업을 한 분보다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더 많다는 뜻인데요. 특히 제조업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반도체는 호황인데 혹시 반도체만 호황인 건지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양극화 양상이 아주 복잡해지고 있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부동산과 인공지능으로 만든 격차, 이게 청년들, 특히 좋은 직업을 가진 그러나 자산이 많지는 않은 그런 젊은 층들의 이중고를 갖고 온다는 뜻인데 한국은행의 진단을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통근버스가 다니는 이른바 셔세권 지역에서 요즘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성과급은 아직 지급되지도 않았는데 부동산 시장은 한 발 앞서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죠. 6월 12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조미연 기자, 이코노미스트 라예진 기자, 그리고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7: 네, 안녕하세요.
5: 네, 조미연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계속 호황인데 제조업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7: 네.
5: 7년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는 네. 뉴스가 나왔네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7: 그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5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5: 예.
7: 지난달 전체 취업자가 1년 전보다

0: 4만 명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2024년 12월 이후 처음이고요. 특히 제조업 충격이 컸는데요. 제조업 취업자가 14만 명 줄었는데 예. 2019년 2월 이후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사실 그 지금 반도체 수출이 워낙 잘 되고 있어서 고용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예. 실제로는 좀 달랐습니다. 반도체는 제조업 안에서도 고용 비중이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제조업 취업자 가운데 반도체 업종은 4% 정도에 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공장이 잘 돌아가도 사람을 많이 뽑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1: 반도체 말고 다른 업종에서 고용이 좀 줄었다는 뜻인가 보네요.
0: 네. 반대로 이제 자동차와 고무, 플라스틱, 식료품처럼 고용을 많이 떠받치는 업종은 지금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런 영향을 직접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뛰고 공급망까지 흔들리면서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크게 느낀 건데요. 특히 이제 원유에서 나오는 나프타는 플라스틱과 고무 제품의 핵심 원료잖아요. 예. 이쪽 부문의 생산 차질이 자동차 부품과 타이어 쪽으로도 번지면서 고용이 좀 위축됐다. 그런 분석입니다.
1: 그렇군요. 특히 뭐 어느 연령대에서 좀 안 좋은가 이거는 봐야 되는 게 특히 우리나라는 뭐 청년층 인구는 조금 줄어들고 있을 테니까.
0: 네.
1: 그리고 고령 인구는 많아지고 있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뭐 그런 오차가 발생한 건가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0: 네.
1: 어디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특히 고용이 줄어든 곳이 연령대는 어디입니까?
0: 가장 좀 나빴던 게 이제 청년층입니다.
1: 예.
0: 지난달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 5천 명 줄었어요.
1: 네.
0: 이게 이제 코로나 충격이 컸던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고요.
1: 고용률이 어때요? 고용률이
0: 청년층. 고용률도 예. 2년 넘게 내리막입니다.
1: 그러니까 아, 예.
0: 청년 일자리가 이제 줄어든 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기업들이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확산으로 일부 사무직과 전문직 신입 채용이 줄었을 가능성도 거론이 됩니다.
1: 예.
0: 실제로 회계법인이나 뭐 법무법인, IT 개발업체 같은 전문직 중심 업종이 포함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가 8만 9천 명 줄면서 감소폭이 가장 컸고요. 다만 정부는 AI와 고용 감소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1: 청년층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 청년에서 취업자 숫자도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고용률도 내려간다는 건 청년 중에 취업한 청년의 비율 자체가 내려가는 거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여기에 이제 내수업종이 좋지 않은데요. 건설업 취업자는 4만 3천 명 줄면서 25개월 연속 감소했고요.
1: 예.
0: 도소매업도 3만 6천 명이 줄어서 3개월째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침체하고 이제 물가 부담으로 소비가 약해지면서 고용이 같이 얼어붙은 거고요. 정부는 청년 뉴딜을 포함한 정부의 청년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8, 9월부터는 청년 고용 상황이 좀 점차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는 있는데요.
1: 예.
0: 하지만 이제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가 지금 동시에 겹쳐 있어서 고용 한파가 단기간에 풀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1: 이야, 참 약 한 30년쯤 전에
0: 네.
1: 그 외환위기 직후죠. 그때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단군 이래 처음으로 정부가 청년층 고용에 무슨 지원 사업을 시작했던
0: 아, 네네네.
1: 무슨 청년 인턴 뭐 이런
0: 맞습니다.
1: 제가 첫 세대였어요.
0: 아 예.
1: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들은 아니 나라에서 왜 취업 걱정을 해? 그 다들 매우 취업 잘 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0: 그렇죠.
1: 그게 30년째 계속이네요. 그때 저때 이후로.
0: 그렇습니다.
1: 예, 또 다른 얘기도 하나 좀 더 해보죠. 요즘 가계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0: 네.
1: 요즘 대출 규제가 이렇게 강한데 어떻게 어디서 늘고 있는 거예요?
0: 네. 지금 그 지난달 금융권 가계 대출이 9조 3천억 원 증가했는데
1: 예.
0: 한 달 전보다 3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지난 8월 이후 가장 큰 규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담대는 좀 주춤했는데 신용대출 증가가 두드러졌어요.
1: 예. 그러니까
0: 주담대 증가폭은 5조 5천억 원에서 4조 원으로 이제 증가세가 줄었는데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전달 그 2조 원 감소해서 지난달 5조 3천억 원으로 이제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대출만 보면 9천억 원 감소해서 3조 4천억 원 증가로 바뀌었고요.
1: 신용 대출이 이른바 주범이었군요.
0: 그렇죠. 마이너스 통장 같은
1: 네.
0: 경우. 이제 국내 그 주식시장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빚을 내 투자하려는 이른바 빚투 수요가 늘었기 때문인데
1: 예.
0: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는 주담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 주담대 증가세가 다소 진정된 사이 이 신용대출이 새로운 그 변수로 떠오른 겁니다.
1: 뭐 탈주택자는 아예 대출 안 되고 뭐 얼마 이상 집 살 때는 안 되고
0: 네.
1: 이제 신용대출도 혹시 주식 계좌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이런 규제 시작해야 되겠네요.
0: 그렇죠. 네. 실제로 금융

0: 한국이 어제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제 은행권에 선제적인 신용대출 관리를 주문했는데요. 특히 고액연봉자의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건 아니지만 은행권에서는 연소득 1억 원 안팎이 하나의 기준선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컨대 지금은 연봉 3억 원인 사람에게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00%, 그러니까 3억 원까지 인정해주는 은행도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연봉 1억 원 이상은 대출 한도를 소득에 상관없이 1억 원으로 제한할 수 있고요.
1: 연봉 10억도 1억까지만 된다. 마이너스
0: 예를
1: 통장이
0: 들면요.
1: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0: 그렇죠.
1: 줄이려면.
0: 그리고 한도를 뭐 예컨대 연소득의 50에서 70%만 인정하는 식이 될수
1: 그럴 수도
0: 있습니다.
1: 있겠고.
0: 그렇게 되면 이제 뭐 1억 원 한도가 뭐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 신용 대출도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전문직 신용 대출은 직업 안정성과 이제 낮은 연체율 때문에 직업에 따라 뭐 3억 원 넘게 한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은행들이 신용 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한도가 큰 전문직 전용 대출도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라는 입장인데요. 우선은 신규 대출부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은행에 따라 신용 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면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나 한도 증액 심사가 까다로워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요. 신규 대출 문턱만 높이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출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서 여유 자금이 있는 차주가 빨리 갚도록 유도하는 방식이고요.
1: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하는 거야? 뭐 이거는
0: 네.
1: 갚고 싶은 분은 갚으라. 이거는 건데 이 대출이라고 하는 게 내가 연봉이 대충 얼마면 얼마는 늘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항상 컨센서스가 있고 언제가 또 나와야 굳이 필요 없으면 대출 안 받지 뭐 언제 필요할 때 가면 나오니까죠.
0: 그렇습니다.
1: 이게 뭐 지난달에 대출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날부터 대출 안 나오는 이런 제도가 횡행하면 당장 필요 없는 사람도 대출 항상 받아놔야 되는 그런 그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런
1: 슈퍼마켓에서 화장지를 갑자기 안 파는 일이 종종 생기면
0: 그쵸.
1: 집안 한가득 화장지를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재작년만 해도 GDP 성장률보다 대출이 늘어나니까 안 됩니다 해서 규제했는데 요즘 GDP는 거의 뭐 명목으로는 10% 성장한다면서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 이거를 왜 규제하는 건가 생각해 보면 그냥 습관적 규제인 거죠.
0: 단기적인 처방으로 좀
1: 뭐 물론 가계부채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항상 조이는 게 잘못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이게 잠깐 늘었다고 해서 갑자기 야 오늘부터 신용대출 안 돼 이러면 어디 불안해서 대출 생활을 하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뭐 터서 주식 투자하라고 만든 건 아니니까 꼭 뭐 어느 쪽 들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이 대출 정책이 너무 조변석게 하는 바람에 국민들 불안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많이 바뀌어서 걱정이 좀 되네요. 신용대출 이제 받기도 또 어려워지겠습니다. 또 당분간.
0: 맞습니다.
1: 예, 정지석 기자가 준비해 오신 한국은행 보고서 내용은 우리나라 경제의 양극화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양극화의 형태가 좀 독특해지고 있어요. 그런 보고서인가 봐요.
2: 네, 이제 예전에는 양극화라고 하면 주로 정규직, 비정규직의 어떤 소득 격차에 좀 주목을 했다면 요즘엔 양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만든 자산 양극화와 AI가 만드는 소득 양극화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먼저 자산 측면을 보면 집값 상승의 혜택은 당연히 집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잖아요. 집 없으면 소득을 아무리 모아도 사실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부동산이 주로 고연령층에 집중되면서 자산이 세대 간 양극화 구조가 좀 형성이 된 거고요. 또 들여다보면 고령화까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고자산 계층 내에서도 또 60대 이상의 비중도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순자산 중에 고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는 어떤 자산의 고령화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또 고령층에서는 세대 내에서 자산 불평등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는 더 심해지는 거죠.
1: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많고 부유한 사람은 참 부유하고 원래는 이런 게 정상인데 원래 평생에 부가 쌓이는 거니까 부자도 많고 가난한 분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건데 원래는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크지 않았었죠 그동안.
2: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AI가 등장을 하면서 소득 격차도 다시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IT 산업은 성과급과 임금이 빠르게 오르는데 다른 산업은 그렇지 못하니까 예전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었다며 이제는 IT와 IT가 아닌 사람들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1: 그렇군요. 네. 가장 큰 피해자가 청년층이다라고.

0: 하는 건 왜 그런 겁니까?
1: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지금의 양극화가 청년들에게 가장 집중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2012년과 비교를 좀 해보면 주택이 있는 가구는 자산과 소득 순위가 모두 올라갔고 20대 무주택 청년들은 자산 순위와 소득 순위가 모두 하락했고 그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0: 상대적으로?
1: 네, 상대적으로요.
0: 예전에도 20대 무주택 청년은 우리나라 자산 순위로는 상위권은 당연히 아니었을
1: 아니었죠.
0: 텐데
1: 네.
0: 그래도 예전에는 20대 무주택이라도 뭐 좀 벌어서 집 사면 되지 괜찮아 이리 와 이제 할 수 있었는데
1: 네네. 기대가 있었죠.
0: 있었는데 요즘에 20대 무주택 청년은 순위도 한참 밀리고
1: 맞아요.
0: 한참 노력해서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
1: 네, 너무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 흥미로운 거는 청년층 내부에서도 지금 새로운 계층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서 미국식 표현을 빌려서 헨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HENRY입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이지만 아직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봉은 괜찮은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자산을 쌓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먼저 나온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뭐 빅테크 엔지니어나 변호사, 의사, 금융권 종사자 아니면 또 새로 나온 스타트업 종사자.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소득은 뭐 상위 10%에서 20%인데 자산은 상위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을
0: 아직은,
1: 네,
0: 아직은
1: 이야기하는 거죠. 네,
0: 그런 헨리라고 하는군요.
1: 네, 헨리라고 합니다.
0: 우리식으로 하면 좀 예전 표현이지만 개천용.
1: 아, 그렇죠. 네.
0: 예.
1: 근데 지금 이 현지 미국에서 현지에 있었던 이런 헨리 족이 왜 나올까라는 연구를 좀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도 비슷해요. 일단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빨리 오릅니다.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 같이. 그러니까 집 사기가 좀 어렵죠. 뭐 쉽게 얘기하면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는 연봉 30만 달러 받아도 집값이 막 250만 달러 막 넘어가니까 집 사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0: 여기는 보유세도 높다는데 왜 계속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보유세를 물리면 집값은 내려가는 것 같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1: 맞습니다. 이게 이 미국이 결국에 우리나라 강남이나 마포, 성수 이쪽 이랑 좀 비슷한 구조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자산 수익률이 노동 소득 증가율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토마 피케티라는 경제학자가 말한 개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연봉 3억을 받는다. 그런 고소득자다라고 해도 100억 자산가가 연 5% 이자 수익 받는 걸 못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헨리들의 불만은 세후 소득 대부분이 주담대나 자녀 교육비나 의료보험 세금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소득 맞벌이층 부부들도 사실 비슷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0: 그래서 고소득자들의 소득세를 높이는 게
1: 네.
0: 반드시 이게 양극화를 해소하는 길이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꼭 안 그럴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개천용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업 갖는 수밖에 없는데
1: 네.
0: 고소득자에게 소득세를 많이 물리면 이분들은 어떻게 돈을 굴리겠습니까? 돈 모으는 속도가 늦거나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여기서 발견이 되네요. 예.
1: 네. 그래서
0: 예.
1: 이제 한국은행이 실제로 고소득 청년이 자산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확률이 예전보다 점점 떨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집 사고 자산 형성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소득만으로는 그게 너무 어려워진다. 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요약을 하면 예전에는 집 한 채 있는 청년이나 없는 청년이나
1: 네.
0: 뭐 그 차이가 몇 년이면 극복이 됐는데 요즘에는 이게 내 인생에서 극복되기는 좀 어려워.
1: 네.
0: 까지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군요.
1: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요즘 그런데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 어느 집에서 태어났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 좀 많이 슬프죠. 네.
0: 그렇군요. 이제 상속받을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1: 네.
0: 증여받을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가 꽤 큰 변수가 되고 있는.
1: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선진국 대부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특히 대도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나라일수록 심하고요.
0: 그게 뭐 그러니까 전 세계 선진국이 다 그러니까요.
1: 네, 맞아요. 서울시가 그렇죠. 그렇고 이제 영국은 런던, 캐나다는 토론토, 밴쿠버, 호주는 시드니, 멜버른. 이런 지역들이 극히 좀 심하다고 합니다.
0: 예.
1: 그러니까 결국에 이 한국은행의 이번 보고서 결론은 과거의 양극화가 공정성과 어떤 분배의 문제로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좀 성장 자체를 훼손하고 있는 경제적 문제다라고 짚고 있었고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거에 따르면 자산 상위 10%의 보유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나면
0: 예.
1: 2년 뒤에 총 요소 생산성이 0.16% 오히려 낮아지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경제 성장률이 높다고 해서 사실은 반드시 국민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장 늘려가지고 뭐 생산량이 느는 건 투입을 늘리는 거지 생산성 자체가 높아지는 건 아니니까
0: 예.
1: 즉 사실 그러니까 돈이 뭐 AI 기업이든 연구개발이든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럼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겠지만 뭐 강남 아파트나 재건축이나 이런 데로 가면 결국에는 자산 가격만 오르지 경제의 생산 능력은 안 늘어난다 이 지적을 하고 있었고요.
0: 자산의 양극화는 경제 성장률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1: 네, 좀 부정적인
0: 뜻이네요.
1: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소비도 사실은 집값 오르면 청년층이나 집이 없는 사람들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소비는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고 예. 반대로 또 자산이 많은 고령층은 보통 소비 성향이 높지는 않은 성향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돈이 한쪽에 쌓이는데 소비는 늘지 않는 현상이 더 심해질 거고.

0: 과 출산도 미루고 실제로 청년들이 지금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꼽은 것도 과도한 그 주거비 부담이 사실은 컸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번의 논의는 최근에 뭐 김용범 정책실장이 언급했던 AI 초과 세수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환원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 그리고 지금 유럽에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그저께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랑 한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AI발 호황으로 창출된 초과 이윤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1: 아,
0: 또
1: 대통령도 엊그제 또 초과
0: 했습니다.
1: 이윤이라는 용어가 나왔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은에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낸건 역시 사실 지금 정부가 어떤 성장과 분배를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올 것 같아요.
1: 뭐 이게 초과 세수든 즉 정부가 정당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반도체 호황의 결과물이든
0: 네.
1: 아니면 우리가 걱정하는
0: 초과 이윤이든
1: 초과 이윤이든 간에 하여튼 뭔가
0: 여튼 뭔가
1: 고맙게 더 생긴 돈을 당연히 뭐 양극화 줄이는 데 써야죠. 정부가 하는 일이 양극화 줄이는 일이지.
0: 네, 자산이 이제
1: 그게
0: 선순환할 수
1: 뭐겠어요.
0: 있게
1: 그 방향은
0: 쓰겠다는
1: 맞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0: 그러니까요.
1: 집 없는 청년들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수당 주는 걸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0: 아유, 그런 거는 좀 한계가 있죠. 네.
1: 그러니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집값을 파격적으로 낮추던가 집값의 하향 안정세를 할 수 있을 방안은 없어 보이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걸 해낸 나라가 없으니까.
0: 맞습니다. 네.
1: 그렇다면 어려운 청년들일수록 내집 마련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줘야 그들의 자산 형성이 되는 건데.
0: 그렇죠. 기회를 만들어줘야죠.
1: 지금은 부모가 부자면 부모 돈으로 집 사는 건 쉽고 부모가 부자가 아니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건 집 사는 건 영원히 어려운 상황을 대출 규제가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자산 청년들 자산 양극화에서 과연 솔루션인 건지 방해물인 건지.
0: 맞아요. 상충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1: 잘 모르겠어요.
0: 있어서 네, 좀 사회적 갈등을 좀 줄일 수 있는 논의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예, 답답한 이야기지만 또 생각은 또 해봐야죠. 우리 문제니까요.
0: 네.
1: 라이징 기자님이 준비하신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거 끝나면 부동산 오를 거야 또 뭐 아닐 거야 논란이 있었는데 좀 오르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모양이에요.
2: 네.
1: 특히 이제 반도체 성과급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동네 부동산이 먼저 오르는 모양입니다.
2: 네,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이 최종 결정이 나면서 삼정리스 셔틀버스가 정차하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뛰고 있는데요.
1: 어떤 동네들이에요?
2: 네, 현재 가장 큰 수혜지로 꼽히는 곳은 일명 셔틀버스의 역세권, 셔세권으로 불리는 동탄 신도시입니다.
1: 예.
2: 이제 동탄은 삼성전자 기흥 화성 캠퍼스가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또 SK하이닉스 이천 본사와도 차로 4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하이닉스 출퇴근 셔틀버스가 정차하는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현재 조성 중인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도 가깝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입지적 조건이 반도체 호황과 함께 부동산 호재로 떠오른 건데요. 사실 동탄 집값이 최근 몇 년 동안 동탄역 인근의 대장 아파트 몇몇을 제외하고는 크게 변동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흐름은 다른 상황입니다. 지난 2월부터 집값 상승세가 조금씩 보여졌는데 이번 주는 집값 상승률이 서울의 7배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동탄구의 매매 가격 지수는 전주 대비 98%로 크게 올랐는데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가 0.2%만 오른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 일주일에 2%가 오르면 와 이게 1년이면 2배 오르는 속도로 오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대충 1년 50주면.
2: 네.
1: 네.
2: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과급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는데 벌써 집값이 들썩이고 있잖아요.
1: 네.
2: 사실 삼성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 합의만 이루어졌지 아직 역대급 성과급이 풀리진 않았습니다. 또 5억 원을 회사에서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저금리 주택 사내 대출 역시 삼성 노조가 최근에 결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집값 상승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즉 성과급이라는 돈 자체가 부동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곧 지게 될 성과급이 있다라는 안정적인 심리로 미리 출퇴근이 편리한 집을 선점하려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동탄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거든요. 이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더 가능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가 이제 토지 구역으로 묶였잖아요.
1: 네.
2: 이때 동탄은 이 규제에서 빠졌습니다.
1: 동탄은 지금 갭투자가 돼요?
2: 네, 맞습니다.
1: 야, 어째 이걸 빼놨대?
2: 네, 동탄이 지금 갭투자가 가능한 이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인데요. 이 때문에 삼정리스 셔세권으로 불리는 다른 지역보다 동탄이 더 큰 폭으로 집값이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 아이고, 근데 당연히 먼저 사려는 분들도 있을 거고.

0: 뭐 아마 삼성과 무관한 분들도 가서 지금 그럼 갭 투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1: 네.
0: 결국은 여기서 이제 쪽 여기서 이제 비싼 집들 중심으로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 직원한테 집 팔고 좀 더 비싼 집 사는 분들 생기고 할 테니까.
1: 네. 근데 동탄 집값이 지금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 이 동탄 집값도 같은 모습인데요.
0: 비싼 데만 오르고?
1: 네. 일부 아파트만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고 그 외 부동산 가격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 예. 예, 여기까지 듣죠.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캠핑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2: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1: 잠시 후 9시 5분
2: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3: 네, 저희는 내일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0: 맞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팔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보호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대,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가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 INC는 현지시간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수사보고서에서 한국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규제 관련 판단 및 제재 조치는 사법적 심사 대상이라며 이같이 공시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고객 3,700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0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의 첫 경기인 체코전이 오늘 오전 11시에 열리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첫 거리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최대 6천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KT빌딩 인근과 세종대왕상 일대 행사장을 6개 구획으로 나누어 인파를 분산합니다. 경찰도 오전 8시부터 3개 기동대 200여 명을 배치해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한편 대회 개최국 멕시코는 개막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2-0으로 승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우리는 방금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전 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고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부여하지 않는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13시간 만에 종료했습니다. 합수부는 어젯밤 10시쯤 중앙선관위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를 제외하고 압수수색을 모두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엔 중앙선관위 노태학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및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 사무국장 등 모두 12명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신임 국가정보국 국장에 제이 클레인턴 뉴욕 남부 연방검사장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클레이턴을 차기 국가정보국 국장에 지명하고 나의 내각에서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레이턴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인 2024년 11월 14일 뉴욕 남부 연방검사장으로 지명돼 지금까지 활동했습니다.